0: 죽어보지.
1: 이제서야 지구의 전사들을 모두 만났군. 루시의 동료들이라니 믿음이 가는데? 잘 부탁해, 모두들.
2: 우리도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타이달 샤크.
3: 다이노이드, 코인 모드 온!
2: 바다의 전사, 타이달 샤크! 합류 완료! 루시티 연쇄 폭발 사건!
4: 이 폭탄은 어떡하지? 미리 통대는 아직인가?
2: 루시, 현재 상황은?
5: 폭탄의 타이머가 가동되고 있지만 현장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2: 오케이.
4: 이런, 꽉 막혔어. 이대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0: 볼트! 성공했구나!
1: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어? 이건... 어? 역시 카르노 군단의 지식은... 이 나쁜 녀석들!
3: 대원들! 대원들! 지금 바로 부두로 이동하게! 어?
4: 무슨 일입니까?
3: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된다! 시간이 없어! 히라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즉시한 뒤에 폭탄을 배치하도록!
4: 네! 어서 가자! 히라!
5: 볼트! 폭탄은?
4: 저기야! 바로 해체하자!
5: 폭탄에 접근 못한다!
4: 너 혼자 우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두들 렉스 카이저로 합체해서 상대한다!
3: 대원들, 지금 B3구역에 있는 주방에서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되었다! 어?
0: 이 녀석들,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4: 사령관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3: 두 방으로 나눠진다! 미스, 루시, 너희는 버니케랑 선더티랑 마루테로와 함께 블랙 해머를 저지하고 폭탄을 배치하도록!
1: 네!
3: 나머지 대원들은 즉시 학교로 이동하라!
4: 네! 아이노이드 소환! 모두들 부탁해! 맡겨줘!
6: 이 폭탄 정말 터뜨려보고 싶단 말이야. 안돼 안돼 안돼. 카로 누님에게 혼나겠지. 아니야, 하나쯤은 터뜨려도 괜찮지 않을까?
4: 멈춰!
6: 멈춰! 폭탄은 못 건드린다.

0: 한꺼번에 공격하자.
1: 어? 이럴 수가. 자르마님, 이걸 보십시오.
2: 설마?
1: 글루시티 도심 쪽 공원에 또 다른 폭탄입니다.
2: 대원들, 지금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됐다.
0: 그게 정말입니까?
3: 그렇다. 어? 시간 역시 본토와 티라는 즉시 공원으로 이동하도록. 네.
0: 부탁한다, 세미.
2: 대체 뭐냐? 뭘 노리는 거냐, 카르노 군단? 미니 특공대, 너희는 나의 계획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4: 정말 대단한 작전입니다, 카르노님. 이제 그레이트 코인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군요.
2: 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블랙 바스터.
4: 걱정 마십시오, 카르노님.

0: 가려고!
1: 저리 비켜!
2: 백화점, 부두, 학교, 공항. 뭐냐? 뭘 노리는 거야? 녀석들이 노리는 건 코인 아니었나? 도대체 왜?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3: 사령관님! 뭔가? 이건? 폭탄들이 일제히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 아, 폭탄이 가동됐어!
0: 시작됐군.
5: 갑자기 도망가다니 뭐지?
4: 일단 폭탄을 해체해야겠어. 됐어!
3: 아니, 이럴 수가!
6: 긴급 상황 발생! 현재 블루시티 각지에서 수많은 폭탄이 발견됐다! 각 대원들은 전송된 폭탄 좌표를 확인하고 각자 가장 가까운 좌표로 이동하여 폭탄을 해체하라!
4: 가장 멀리 있는 B-93구역 폭탄은 내가 해체하겠다!
5: 나는 B-42구역을 맡지!
2: 카르노 군단, 대체 뭘 노리는 거냐?
3: 이 폭탄은!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대원이 누구지?
7: 볼트 대원입니다.
3: 볼트라? 볼트... 볼트... 어? 그랬던 건가? 즉시 검은 수호자 작전을 실행한다!
7: 그렇다는 건...
4: B-93구역 폭탄 즉시 해체하겠다!
8: 걸려들었군.
7: 블랙버스터?
8: 이 모든 것은 그레이트 코인을 지닌 네가 여기로 혼자 오게 만든 작전이었다.
7: 뭐?
8: 우리는 카르노님의 명령에 따라 도시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카르노님의 예상대로 너희는 각 지역의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전력을 나누기 시작했지. 그리고 나눠진 니놈들을 간부들이 각각 상대하라 명하셨다. 너희는 우리가 폭탄 해체를 방해하는 걸로만 생각했겠지. 에드윈, 곳곳에 폭탄을 가동시키자 니놈들은 당황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가장 빠른 니놈은 역시 가장 먼 이곳을 택하더군. 이 모든 것이 카르노님의 작전대로였다.
4: 이 녀석들, 처음부터 날 노렸던 거냐?
8: 뭐? 네 녀석 따위에겐 관심 없다. 네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이 필요할 뿐. 뭐지?
3: 어? 카르노 군단, 우리 피니트 공대의 전력을 너무 과소평가했군.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웅이 있다.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피니트 공대를 구해낸 정의의 특수 요원 레이다.
9: 볼트, 괜찮나?
4: 레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9: 다이노이드 파워를 트레일러에 적용시켜 본부에 적용하라. 다이노 커맨더다.
4: 다이노 커맨더?
9: 잠시 물러서라, 볼트. 카르노의 전력을 처단하겠다.
1: 이놈이!
9: 카르노 군단이란 게 고작 이 정도였나?
1: 이 녀석이!
9: 너의 힘은 통하지 않는다!
0: 이제 마지막이다!

0: 거지. 이 특공대.
1: 네가 레이군. 고맙다. 덕분에 그레이트 코인을 지킬 수 있었다.
2: 저 레이, 그런데 말이야.
3: 네가 타고 온 로봇 진짜 멋지다.
4: 그치? 이 로봇 엄청 세. 블랙버스터도 한 번에 날려버렸다니까.
3: 우와 레이, 지금 한번 타보면 안 돼?
4: 어? 아, 그래, 한 번만 태워줘.
5: 아, 얘들아, 레이가 곤란해하잖아.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0: 이어서 미리 가본 대학이 방송됩니다.
1: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2: 규모가
1: 엄청 큽니다.
2: 엄청나요.
1: 네,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3: 그렇죠.
2: 아
4: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이 났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0: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5: 전소됐어요.
1: 아.
5: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4: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6: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0: 이디스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0: 계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0: 아니, 지금 이 정도 스케일은 대학교에 있을 크기가 아닌데.
1: 제가 그 가끔 가구 조립을 해봤어요. 아!
2: 이거 너가 입을까?
0: 내가?
2: 어.
0: 내가 왜? 따, 따, 따, 따, 따.
1: 따, 따, 따, 따. 자사체 만든다.
0: 암.

0: 어, 뭐야? 제 학교를 환상한 게 아니라, 어? 날개 보니까 내가 천국에 왔구나. 아, 착하게 살았더니 역시 천당에 오다니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와. 어, 뭐야? 아니, 여기 천당인데 이 무기는 뭐야?
2: 천당은 무슨? 여기 청강대잖아.
0: 천당대학교?
2: 아니, 청강문화산업대.
0: 청강문화산업대? 아니, 이건 뭐야, 이건?
2: 우리 무대미술과잖아. 그러니까 들고 있지.
0: 이거를 사용해서 뭘 하는구나. 아니, 근데 이 날개는 뭐야?
2: 아, 이거 무대 소품이야. 우리 무대 만들러 가야 돼. 빨리 가자.
0: 우와. 아니, 지금 이 정도 스케일은 대학교에 있을 크기가 아닌데. 천정이 엄청 높네.
2: 우리 과에서는 실제 크기의 무대에 세우는 수업을 해.
0: 아, 그래서 이런 연장을 들고 다니는구나.
3: 전리피, 어. 왜 작업복 안 입고 왔어?
0: 어? 교수님이신가요?
3: 어, 그럼.
0: 반갑습니다. 신입생 슬리피입니다.
3: 반갑네.
0: 아, 작업복이요?
3: 어, 오늘 수업하려면 작업을 입어야지.
0: 아, 뭐 작업복 입고 뭐 하나요, 오늘?
3: 어, 우리는 무대 세워야 돼.
0: 무대를요?
3: 어,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면 현장이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실습을 예. 해야 된다고.
0: 아,
3: 가자고.
0: 어, 가시죠, 가시죠.
3: 아, 갔습니다. Now that I got a taste, I think that I'd suffocate for every
0: second that you are by my side. 교수님, 무대미술 전공은 어떤 수업들을 하나요?
3: 무대 공간의 시공간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디자인해서 공연을 만드는 수업을 합니다.
0: 아. 아,
3: 대경막을 디자인한 그림을 우리는 그대로 모아해서 이 흰판에다가 그리드 치고 스케치하고 이것을 채색해서 배경음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0: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배경음악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저게?
3: 아, 배경막. 아.
0: 배경막? 나 음악인 줄 알아.
4: 귀가 지금.
0: 배경막을. 아. 와, 이 무대미술 전공이라는 게

0: 저는 이제 원래 무대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이 좀 돼야 되는구나. 교수님 그럼 지금 이 만들고 있는 이런 그림도 실제로 지금 사용이 되나요?
1: 당연히 사용되지.
0: 아.
1: 우리는 그 무대미술 전공 외에도 연출극작 전공, 뮤지컬 연기 전공, 연극영상 전공 요 네 전공이 합해서 협업해가지고 연간 한 50여 편의 뮤지컬과 연극을 제작합니다.
0: 50여 편이요? 어, 뭐야? 아니, 화장실 갔다 왔더니 와, 벌써 색칠이 끝났네?
2: 그럼, 우린 프로들이니까 금방 하지, 이런 거.
0: 아, 이거 그럼 얼마나 걸려?
2: 이거면 한 3시간이면 해.
0: 와, 3시간 만에 이게 끝나는구나.
1: 슬리피, 우리 이 배경판을 세울 건데
0: 네네.
1: 너 받침대를 지금 부착하는 걸 해볼 거야.
0: 아,
1: 드릴로 핏으로 요 지점을 한번 박아주면 좋겠는데.
0: 제가 그 가끔 가구 조립을 해봤어요.
3: 오.
0: 아니, 진짜 잘은 못하는데, 그래도 이거, 이런 거는 제가 가끔. 여기 맞죠, 여기? 이거는.
2: 아. 이피야, 그러면 다쳐. 아.
1: 안 아프게 잡아요.
2: 길을 잡는 거야.
0: 아!
4: 그렇게 하고.
1: 그렇게 됐으면.
0: 아!
2: 엄살 부리지 마.
0: 아!
2: 간다!
4: 역시.
0: 봤니? 나의 실력을.
4: 잘한다, 너.
0: 장난 아니지?
1: 자, 얘를 세울 거야. 저 앞에서 한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주면 돼.
0: 저기에서
1: 누구 잡아주고. 자, 하나, 둘, 세워.
0: 우와! 와! 와, 멋집니다. 이 작품이 지금 잘 완성이 된 겁니까?
1: 좀 디테일한 그런 점묘선들이 잘 살아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훌륭했습니다.
0: 우와, 이 어두운 곳은 뭐야? 어디야? 아니 저기 지금 몇 학년이야?
5: 우리는 3학년이야.
0: 아, 선배님이구나. 신입생 슬리피입니다.
5: 어머, 예의가 아주 바르십니다.
0: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선배? 조명 그런 건가?
5: 우리 공연에 올라가는 조명들을 이 콘솔에서 실시간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거야.
0: 와, 이게 실제로 그 뭐 다른 공연장에도 실제로 이런 콘솔 이런 걸 쓰는 거죠?
5: 맞아, 항상 이런 콘솔이 있고 콘솔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콘솔 뒤에 있어.
0: 아,
5: 무대 감독이나 조명 감독으로 일을 하려면 따야 되는 자격증이 있어.
0: 국가
5: 자격증이거든? 근데 그거를 딸 수 있게 이 학교에서 푸시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좀 빡세게 가르쳐주셔. 그래서 나는 학기 중에 취득을 할 수 있었어.
0: 아, 좀 빡세게?
5: 응.
0: 그 자격증이 좀 따기 어려운가?
5: 난이도가 좀 있어.
0: 아,
5: 필기랑 실기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 근데 문제가 사전에 공개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관련된 지식들을 조금 방대하게 알고 있어야 취득을 할 수 있어.
0: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네.
5: 교수님들이 워낙 잘 가르쳐주시니까 나도 취득을 했고 이 친구도 취득을 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0: 그럼 좀 자격증 한번 볼 수 있어요?
4: 나는 기계를 땄는
0: 거. 아, 이거 갖고 다니는구나. 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우와, 이거. 에?
4: 저거!
0: 아이, 장난이야, 선배. 안 훔쳐가지. 이름도 써있는데.
6: 떡 드세요, 떡 드세요.
0: 어? 떡이다! 왜 떡 먹어도 돼요?
6: 아, 네, 떡 받아가세요.
0: 이거 떡을 왜 주는 거예요?
6: 아, 저희가 개강 100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떡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개강 100일. 와, 좋은 학교다.
6: 네, 공짜예요.
0: 아니, 아니, 공연 뭐야, 이거? 와, 여기 학교가 전체가 무대네.

0: 와, 날씨 좋다. 어? 미리다.
1: 미리입니다. 어울림관으로 이동해 주세요.
0: 어울림관이 어디지?

0: 여기가 어울 공간인가?
1: 우와! 이거 차 뭐야? 우와, 이 옷들은 뭐야? 우와!
2: 슬래피 하이?
1: 어, 반가워! 아니, 근데 너무 멋있잖아, 패션이! 나도 패션 좋아하거든, 진짜. 아니,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2: 여기는 패션 뷰티 스타일 스쿨이야.
1: 아!
3: 우리 스타일리스트 전공이야.
1: 그러면 나도 스타일리스트 전공인가?
4: 우리 수업 가야 돼. 얼른 가자.
1: 아, 진짜? 가보자, 가보자. 아, 재밌겠다.

0: 네, 오늘은 AI 패션 뷰티 스타일링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 와, 이 패션 뷰티 스타일링을 AI로 한다고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AI로 스타일링을 하는 워크플로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우리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기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사용한다 그러면 이미지가 뿅 하고 나타나는 줄 아는데 여기 잠깐 제가 좀 봐줘도 될까요?
1: 아, 네네. 네. 전혀 모르겠어요.
0: 디자인이 나쁘지는 않거든? 좋은데 처음에 슬리피가 의도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1: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2: 그럼 우리 이 디자인으로 갈까?
1: 네네네.
2: 그럼 우리 이제 강의실 옮겨서 실제로 옷을 만들러 가볼까?
1: 아, 네네. 네. 아, 잠깐만,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3: 우리 아까 AI 돌렸잖아.
1: AI,
3: 그 옷을 만들고 있는 건데.
1: 아, 직접 만드는구나. 그럼 지금 학교에 이런 재봉틀이 다 준비가 돼 있네. 원래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좀 이런 미싱을 좀 해봤어?
3: 아니, 난 학교 들어와서 처음 해봤지.
1: 아, 그럼 배운 거야?
3: 1학년 때 완전 기초 수업으로 먼저 배우는 게 이거야.
1: 아, 이따가 나중에 좀 알려줘봐.
3: 지금 해봐.
1: 지금?
3: 응.
1: 부담스러운데?
3: 해야지, 스타일스 왔는데.
1: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3: 이게 그 시접이라고 해가지고.
1: 시접?
3: 응.
1: 시접.
3: 시접이라고 해가지고.
1: 시접. 재밌지?
3: 너무 재밌어.
1: 그래?
3: 응.
1: 배꼽 조심해라.
3: 좀 이따가 붙여갈게.
1: 자기 전에 생각난다.
3: 이게 시접이라고 해가지고, 너 이게 봉제선이 있잖아.
1: 봉제선?
3: 이거를 받기 위한 그 여유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자로 맞추냐.
1: 아, 여기가 뒤구나.
3: 이게 뒤야. 이 선을 봐야 돼.
1: 아.
3: 그래야지 일자로 박아줘. 해볼래?
1: 나도 해볼래.
3: 해봐.
1: 우와! 이거 나 잘했지? 이거 어때?
4: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1: Not bad! 잠깐만, 이 친구 뭐야? 저 빠총 뭐야? 이 별 뭐야?
4: 에리츠.
1: 뭐 이거 그냥 여기 여드름 패치야? 뭐야? 그냥 붙인 거야?
4: 이건 그냥 내 스타일이지.
1: 아, 스타일! 멋쟁이네. 아니, 지금 뭐 만들고 있어?
4: 청바지 리폼해야 돼서 청바지 이거 짧은 바지 이거 만들고 있는 거야.
1: 아, 이거 좀 짧게 입고 싶어?
4: 아니, 내가 입을 건 아니고 패션쇼에 올릴 거라서 짧게 만들고 아마 다른 것도 만들 것 같은데.
1: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4: 일단은 스타일리스트는 기본적인 메이크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단 옷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학교라서 이쪽 전공을 한번 선택한 것 같아요.
1: 아, 보니까 약간 메이크업 돼 있네.
4: 맞아, 나 오늘 셀프로 했지.
1: 나도 어때? 나 20초 한번 발랐는데 어때?
4: 잘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잘 바른 것 같은데.
1: 팩트 하나 때렸는데.
4: 팩트 하나 때렸어? 자연스럽네. 잘했어.
1: 우리 친구는 저기 뭐야? 전공이?
5: 나는 패션.
1: 패션? 어쩐지 얼룩말 한 마리가 앉아있더라 내 옆에.
5: 그니까. 이게 내 패션이야.
1: 고등학교 때?
5: 응.
1: 아, 어디, 수많은 과가 있으니까 대학교에. 아, 어디 과에 진학해서 내가 좀 꿈을 이뤄볼까라고 고민을 좀 했을 텐데. 스타일리스트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
5: 나는 사람들이 내가 골라준 옷을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해.
1: 아, 그런 걸 이제 어렸을 때 느껴보면서 아, 스타일리스트 학과에 좀 진학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럼 특별히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
5: 여기가 패션이랑 뷰티랑 다 하니까 약간 스타일리스트를

0: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고. 요번에 샤를 알아, 샤.
1: 그래서 가서 뭐 어떤 거 했어?
0: 약간 모델들 옷 입혀주고 아~ 약간 컨펌 받고 이런 거를 했지. 엄청 도움이 됐지.
1: 너무 좋다.

0: 와, 이거는 진짜 정성이 엄청 들어갔네. 이 전체적인 주제가 뭐야?
1: 하이브리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가상세계랑 현실이랑 합쳐진 걸 의미하는데 난 어렵다, 그거를 어려워 되게. 로봇 시대를 가정해서 후드티, 이런 목걸이, 이런 와이드한 바지 이런 걸 자네들을 발견한 거야, 로봇 인간들이. 자네니까 막 찢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로봇들의 소재로 이렇게 메꾸는 거야. 그래서
0: 이렇게 메꿔진 거구나.
1: 응, 메꿔진 거야, 이렇게.
0: 이야, 이거 남자 옷이야?
1: 이거 남자 옷이야. 이거 너가 입을 거야.
0: 내가?
1: 어.
0: 내가 왜?
1: 우린 학생이 다 입어봐. 우리는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돼.
0: 아, 그래?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만든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아까 좀 사진도 찍고.
1: 사진을 찍어본다든지 핏을 본다든지.
0: 좀 기장이 나랑 좀 맞는 것 같긴 해.
1: 노리고 만든 거야.
0: 아, 날 노렸어?
1: 응.
0: 거짓말도 잘하네? 젊은 친구가?

0: question what is wrong. Will they let me sing on TV? Should I keep it light?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두통, 약간 편두통 느낌.
1: 너무 좋아.
0: 약간 우원재, 약간 빈이 눌렀을 때. 자, 하트 만든다. 지금 만들어버릴 거야, 지금. 간다.
1: 할래피야.
0: 왜? 나? 뭐? 우리 아이돌들이다, 아이돌들.
1: 아이돌이다. 에스파 같이.
0: 에스파다, 에스파.
1: 에스파, 와. 에스파.
0: 청강, 청스파다, 청스파.
2: 마지막 시간 들어가볼까?
0: 아, 오늘 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서 재밌었는데, 무대도 만들어보고, 옷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만든 옷을 제가 입고 주인공도 돼보고 해서 참 판타스틱했다.
3: 판타스틱하는데 다음 편도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아, 너무 판타스틱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요. 지금 한여름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추워지면 다음 시즌에는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환생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같이 해줄래? 따따따따 따따따따 고맙다, 박수 쳐줘서 힘이 난다.
4: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5: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세요.
6: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7: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4: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7: 오,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내 나이가 9살이고 태어나기는 37년도에 태어났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부산으로 이제 신안을 가서 살고 그랬어요.
7: 굴곡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힘일까? 지금도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지킨다는 곽경열 할머니에게선 삶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6: 매일이에요. 일요일 빼고 한 시간 반 정도. 안 됐어 됐어.
7: 건강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특히 6년 전 겪은 낙상 사고는 치명적이었다.
6: 신을 이렇게 나왔다가 현관이 타일로 돼가지고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다행히 전화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네 집에다 전화를 걸어서 난 넘어졌다 못 일어나겠다 그랬더니 119를 불러서.
7: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8: 고관절 골절 후에 수술하지 않았을 때 1년 후에 사망률이 60에서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7: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을 망설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수술 중 심정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수술 후 선망이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수술을 받고도 걷지 못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환자들에게 해답을 제시할 고관절 수술의 명의 정형외과 임승재 교수. 환자들을 다시 걷게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8: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병원에 모시고 와서 수술해야 됩니다.
7: 100세 시대, 세상 끝날까지 두 다리로 걷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고관절 골절과 치료의 해법은 무엇인지 궁금해.

0: 비 내리는 아침, 80대 응급 환자가 이송됐다. 집안에서 넘어져 뼈가 골절됐다는 환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1: 병원에 갔다 방으로 들어오다가 방이 들어오면 제가 넉차가 있으니까 방 부르면서 거기 다른 자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방 안에 보험이 한 다섯 개가 딱 있어요. 침대법으로. 그놈을 잡은다는 게 안 잡히는 거예요.
2: 어떻게 심하게 넘어지셨나 봐요.
1: 아주 심하게 넘어졌지. 그냥 관절이 약하고 고관절이 근육이 약하고 다 빠개져 버렸지.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이 심하죠.
3: 근데 빡빡이 해요. 죽겠어 지금.
0: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으로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됐다. 골절 부위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수술이 가능한지 환자의 몸 상태를 점검해 나갔다.
4: 김만태 씨?
5: 네.
4: 네. 어르신, 제가 그 수술하게 될 임승재 교수입니다. 예. 많이 아프세요?
5: 네.
4: 아! 꼼짝도 못하시고. 아이고. 빨리 응급수술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환자분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가 뼈가 여기가 골절이 됐어요. 이렇게 부러졌어요.
0: 네. 낙상으로 오른쪽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뼈가 어긋난 상태. 흔히 엉덩이 관절이라고 부르는 고관절은 골반 가장자리 좌우에 자리하고 있다. 고관절은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골반을 통해 전달되는 체중을 지탱해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고관절은 크게 공 모양의 대퇴골두와 절구 모양의 비구로 되어 있다. 이 두 곳이 만나는 관절에는 연골이 있어 관절면을 보호하고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돕는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 약한 충격에도 고관절이 골절되기 쉬운데 고관절 골절은 골절 위치에 따라 대퇴경부골절과 대퇴전자간 골절로 나뉜다. 응급으로 진행된 검사에서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4: 그래서 어르신은 보니까 기저질환이 꽤 있으세요. 네, 뭐 네. 심장도 안 좋고 네. 콩팥도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 검사한 거에서도 네. 약간 혈전도 있고 네, 뭐 좀 폐도 뭐가 약간 좀 막혀 있어서 네.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여기 혈관에다가 필터를 하나 넣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넣어야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혈전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네. 그걸 하나 넣어서 할 거고요. 이따가 네.
0: 환자의 몸에서 혈전이 발견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6: 대퇴 정맥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혈전이 발견돼서 또 그 폐에서도 미세한 경도의 폐색전증 이미 폐의 일부가 좀 색전 이렇게 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혈전들이 떨어져 가지고 혈관을 타고서 폐로 계속 가가지고 폐 동맥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면은 갑자기 수술 중에 심정지가 오는 폐색전증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0: 몸에서 발견된 혈전은 혈관을 타고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만약 수술 과정에서 혈전이 폐로 올라가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이 나타난다. 수술 중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심정지가 발생해 환자의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노인들은 혈액순환이 느려

0: 평소에도 혈전 발생의 위험이 높다. 게다가 골절이 발생하면서 출혈을 막기 위해 혈액 응고작용이 활발해진 상태라 혈전 생성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혈전검사를 시행해 혈전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골절 수술보다 혈전 제거를 위한 치료부터 이루어진다. 약물 치료로 혈전 생성을 막을 수도 있지만 고용량의 혈전 용해제를 주사할 경우 수술 중 과다 출혈의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주사 치료 대신 혈관 조영술이 이루어지는데 가슴 쪽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은 다음 그 관을 통해 우산살처럼 생긴 혈전 방지 필터를 하대정맥 안에 삽입한다. 필터가 혈전을 걸러주기 때문에 심정지의 위험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1: 필터 이제 들어갑니다.
0: 관을 통해 상복부에 위치한 하대정맥으로 혈전 방지 필터를 삽입했다.
1: 1차는 다 들어갔고 마지막 검사 한번 남았어요. 아까처럼 수만 번 더 참고 검사할 겁니다.
0: 하대정맥 속에 자리 잡은 우산살 모양의 혈전 방지 필터는 수술 중 날아드는 혈전을 걸러줄 것이다. 이 필터는 수술 후 환자가 안정을 찾게 되면 시술을 통해 제거하게 된다. 고령의 환자들은 골절 사고를 겪으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무력감과 상실감으로 삶의 의지를 잃기 쉽다.
2: 네, 절대 살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제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 설명을 잘 해주니까 거기서 또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좀 가졌죠, 내가. 살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여정에는.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다 하게 되고 하늘이 내리지도 살으라고도 하늘을 없는 거니까
3: 그래 앞으로 이제 줘가지고 이게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해
2: 알았어 응?
3: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열심히 좀 치료받도록 해라고
0: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높은 병으로 알려져 있다 뼈가 부러졌는데 왜 생명까지 위협받는 것일까
4: 고관절 골절 후에 수술하지 않았을 때 1년 후에 사망률이 60에서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누워있다 보니까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이 생기면 욕창으로 균이 들어가가지고 폐혈증이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두 번째는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름시름 앓으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 가서 요로 감염이 생겨요. 그래서 또 그게 또 폐혈증이 돼서 돌아가시고 또 잘 다니시던 분들이 못 다니다 보니까 폐렴이 생기고 폐색전증이 생기고 그래서 심장마비나 폐색전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0: 고관절 골절은 주로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환자 10명 중 8명은 이 환자처럼 7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본격적인 수술이 이루어졌다. 수술을 위한 마취는 정형외과 전담 마취팀이 맡는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도 높은 고령 환자들을 안전하고 세심하게 관리한다. 오늘 진행될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이다. 집도의인 임승재 교수는 감염을 막기 위한 수술복을 입고 본격적인 수술에 임했다.
5: 환영을 하겠습니다. 환자는 김만태님 80대 남성 환자분 우측 대퇴 경부골절에 대해서 반치환술 하겠습니다.
6: 반치환술 시작하겠습니다. 우측 교수님.
0: 고관절 골절은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도 고난도 수술을 요하는 중증 질환이다. 임승재 교수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정교한 술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수술 시작과 함께 골절 부위에 빠르게 접근해 손상된 뼈를 잘라내고 골절된 골두를 몸 밖으로 꺼냈다. 52.

0: 이 환자는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오른쪽 대퇴경부가 골절됐다. 이 과정에서 골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도 손상되어 그대로 두면 대퇴골두는 괴사하게 된다. 수술은 고관절 바깥쪽 피부를 절개한 다음 근육을 젖혀 고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을 누출시킨다. 이후 손상된 골두 부분의 뼈를 의료용 톱으로 잘라낸다. 골두가 잘려나간 대퇴골 안쪽 골수강에 인공관절 기둥을 고정하고 기둥의 윗부분에는 환자의 골두와 같은 크기의 매끄러운 인공골두를 조립해 끼운다. 삽입된 인공골두를 다시 골반뼈의 속회단에 쏙 들어가도록 안전하게 맞물린 후 피부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된다. 인공관절은 마모가 적은 세라믹이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수술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공관절 삽입 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골두가 빠지는 탈구의 위험을 막고 운동 반경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임승재 교수는 수술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수술 시간이 짧을수록 감염과 출혈의 위험을 낮춰 합병증을 막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1: 잘 끝났어. 뭐 특별한 사항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없죠? 간호사들 다 오케이.
0: 고관절이 골절됐을 때 수술을 빨리 받는 것이 좋을까? 고관절 수술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할까?
2: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응급이냐, 준응급이냐, 그러니까 영어로는 emergent냐, urgent냐의 개념인데요. 아주 초응급은 아니에요. 누워 있으면서 수술이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 색전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요로감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많아서 그 시간 이내에 해주는 건 좋고요. 충분히 그 수술 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좀 이렇게 급하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해서 교정이 가능한 이상 소견들은 다 교정을 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면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제까지만 해도 동네를 누비던 김봉옥 할머니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 갑작스런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강원도 정선에서 이곳까지 이송됐다.
3: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4: 엄마 수술하실 교수님.
3: 예.
0: 임승재 교수는 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나갔다.
3: 아이고, 너무 아프시죠? 욕창 안 생기게 옆으로 좀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알고 있죠? 예. 뼈가 엄청 심하게 골절됐던데, 그쵸?
4: 네.
3: 근데
4: 고관절이에요?
3: 고관절 골절인데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공관절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뼈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르신은 뼈를 붙이는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한 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전자관 골절이라고 하는 건데
0: 고관절 골절은 관절막 안쪽에서 발생하는 대퇴경부 골절과 관절막 바깥쪽 대전자와 소전자 뼈 사이가 부러지는 대퇴전자간 골절로 구분한다. 대퇴경부가 골절되면 혈류가 차단되어 뼈가 썩는 대퇴골두 우혈성 괴사의 위험이 높아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루어진다. 반면 전자간 골절은 골절 부위가 뼈가 잘 붙는 해면골이라 본인의 뼈를 그대로 살려 고정하는 수술이 시행된다.
3: 중요한 건 수술 자체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 전후 관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르신은 수술 전에 우리가 금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넘어져가지고 잘 못 움직이시는데 잘못 음식을 드시면 사례가 들려가지고 폐렴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에 영양 공급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혈관으로 다 우리가 정맥으로 다 이렇게 영양 공급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초 영양은
4: 물은 마실 수 있는데
3: 고형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
4: 네, 그럼 돼요.
3: 너무 말르면 안 되고 네. 살짝 입 적셔주는 건 해도 돼요.
0: 골절된 후부터 지금까지 물도 음식도 먹지 못했다는 할머니. 왜 환자를 굶긴 것일까?

0: 음식을 먹다가 사레에 걸리는 고통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후두의 입구를 덮고 있는 후두개가 닫혀야 한다. 그래야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삼킴 근육이나 신경 반응 등이 약해지면서 후두개가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살에 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의 경우 수술 전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지내는데 이때 섭취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높다.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면 음식과 침 속에 있던 세균이 폐 속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흡인성 폐렴을 일으킨다. 세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이어져 환자는 단 며칠 만에 생명을 잃기도 한다.
1: 그거를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누워서 그 가족들이 아유 수술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미역국 드세요 그러고서 막 미역국을 누워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레가 들려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 심정지가 있었던 우리 병원 모 환자는 한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폐가 너무 하얗게 돼 있어가지고 흡인성 폐렴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폐에서 미역이 나왔어요. 미역줄기가. 그러니까 음식이 그 폐를 막은 거예요. 기도를 따라서 들어가서 음식이. 그래서 그런 삼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삼킴 검사. 잘 삼키는지를 봐가지고 수술 후에 그거에 맞춰서 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0: 골절로 인한 통증에 배고픔과 목마름까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김봉옥 할머니. 어쩌다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
2: 엄마, 어떻게 넘어졌어?
3: 앉아서 물을 줄이라고 이래 하는데 옆으로 씻으려고 씻고 씻자마자 요동을 못하겠더라고.
2: 안 아팠어? 아니, 폭 넘어질 때 여기가 아프진 않았냐고.
3: 아프지, 아팠는데 들질 못하니까 섬유하고 정목가하고 양쪽을 쪼들고 들어갔지. 용납을 못하겠더라고.
2: 아, 꼼짝을 못했다고? 집이 시골인데요. 집 그 앞에 마당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 물 주려고 그 앉는 의자 있잖아, 노인네들 이렇게 거기 앉아서 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졌대. 엉덩망을 찧은 거죠. 근데 본인 말로는 살짝 넘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부러졌다고 얘기하네요. 노인네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0: 노인들이 주로 겪는 낙상 사고는 야외보다 익숙한 실내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전제품 케이블이나 카페트 또는 문지방이나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화장실에 젖은 타일에 미끄러지기도 한다. 침대에 눕거나 앉다가 또는 출입문이나 계단 등을 오가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어 척추를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주저앉듯 넘어지기 쉽다. 이때 많게는 자기 체중의 4배 이상의 충격이 엉덩이뼈로 고스란히 전해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1: 어르신들이 아예 자, 넘어졌다 일단. 그러면 넘어졌는데 다리를 꼼짝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럼 이제 골절이에요. 빨리 119 불러서 응급실로 와야 되는 거고. 근데 어머니가 약간 일어서 가지고 걸을 수 있는데 계속 아파하신다. 그러면은 뭐 한 반나절 정도는 조금 의자에 쉬면서 집에 있는 뭐 진통제를 드시면서 조금 좋아지면은 타박상일 확률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아프고 걸을 수는 있는데 계속 시큰시큰하다. 그럴 때는 최소한 하루 이내로는 그 정형외과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 같은 데 가서 엑스레이나 아니면 정밀 검사를 해서 비전이성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0: 환자의 나이 때문에 선뜻 수술하겠다는 병원이 없어 서울까지 오게 됐다는 김봉욱 할머니. 수술이 이루어졌다.
4: 이쪽으로 머리 숨기고 기계가 있는 자, 뭐? 언제?
0: 오늘 이루어지는 뇌구정술은 이동식 엑스레이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며 수술이 진행된다. 이 환자는 넘어지면서 우측 고관절, 대퇴전자관이라는 부위가 심하게 골절됐다. 수술은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보며 진행되는데 먼저 골절된 부위를 견인하여 뼈를 맞춘다. 이후 허벅지 옆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대퇴전자관 부위로 유도핀을 삽입한다. 유도핀을 따라 긴 금속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구로 공간을 만든 다음 긴 금속정을 골수강내로 삽입한다. 두 번째 절개창을 내어 같은 방법으로 유도핀과 기구를 이용해 고관절 금속나사를 삽입하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철심으로 부러진 대퇴전자관 부위를 단단히 고정한다. 시간이 지나면 맞물려진 뼈와 뼈가 서서히 굳게 된다. 오늘 이루어지는 고정술은 두 곳만 작게 절개하는 최소 침습 수술로 수술 시간이 짧고 출혈도 적다. 하지만 아흔이 넘은 환자의 나이를 생각할 때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관절 골절 수술은 몇 살까지 가능할까?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
1: 제가 이 병원에서 지금 22년째 근무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90살이 넘으면은 의사들조차도 우리가 내과 선생님들이나 마취과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은 아유 이제 연세가 90 이상인데 수술이 이게 해서 효과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꼭 정형외과뿐만이 아니라 무슨 암 수술이라든지 뭐 심장 수술, 뇌 수술도 옛날에는 80세, 90세면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모든 분들이 다 수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의학 기술이 발전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마취 기술도 발전하고 수술 전후 관리도 좋아지고 그래서요. 최근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절대적 금기사항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분 중에서 가장 고령의 환자는 111세세요. 보호자도 80몇 세셔가지고 그 딸이 간병을 못해가지고 손녀가 와가지고 손녀도 한 60인가 50몇 세셨어요. 111세 할머니. 그래서 수술하시고 한 4, 5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0: 전날 수술을 받은 김봉옥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수술 전과 달리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다.
5: 밤에 잘 주무셨어요?
3: 네. 잘 잤어.
5: 그 수술한데 안 아프세요?
3: 별로 안 아프더니 움직이니까.
5: 좀 그 수술하고 나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3: 안 아프면 됐지. 밥 안 준대. 밥 안 준대.
6: 엄마는 아직 밥 먹으면 안 돼. 어? 엄마는 밥 먹으면 안 돼.
3: 아니, 나는 안 돼.
0: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만큼 이제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시작하겠습니다.
0: 삼킴 검사가 이루어졌다. 발효물 섞은 몇 가지 음식을 먹게 한 다음 그 과정을 엑스레이로 촬영한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삼킴 검사는 물이나 죽, 밥, 고형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게 한 다음 제대로 음식을 넘기는지 혹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는 건 아닌지 영상을 통해 폐렴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에 따라 수술 후 음식의 종류를 조절해 폐렴의 위험을 막는다.
7: 네, 과일 바꿀게요.
0: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다는 할머니.

0: 감사합니다.
1: 다행히 음식을 식도로 잘 넘겼다. 만약 삼킴 검사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난다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환자에게 맞는 재활치료와 교육을 통해 폐렴 발생의 위험을 막는다.
2: 만약 이상이 발견이 되면 우선은 원인이 어떤 건지, 뭐 구조적인 변형이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소개될 수가 있고, 주로 액체 종류에서 그런 흡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저희가 해드리는 방법이 식단에 액체를 제외하고 점증제를 타서 드시게끔 한다거나 자세를 좀 교정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입에서 뒤로 넘기는데 조절할 게 가장 안전한 그 한 입 크기의 양이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지도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술 후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김만태 씨는 수술 후 약간의 선망이 나타났다.
3: 김만태 어르신.
4: 네.
3: 김만태 어르신.
4: 네.
3: 저 기억나세요? 안 나?
4: 누구도 몰라와.
3: 아, 그렇구나.
4: 나 노관 필러 선생님이에요?
3: 네네, 맞아요.
4: 수고하십니다.
3: 어제 아침에 수술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잘?
4: 기억이 나네.
3: 그래요, 맞아. 연세 드신 분들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살짝 선망이 올 수 있어요.
4: 그건 각자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도 믿으나 안 믿느냐는 생각이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각자 자기 생각이야.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 이런 것이 그냥 하나님 낙엽망에 저기 그거 보고 이렇게 딱 일지를 다 보고 있어야죠. 아까 저기가 전에가 그 의사가
1: 선망이란 마치 뇌에 안개가 낀 듯. 수술 후 일시적으로 뇌에 기능장애가 발생해 주의력이나 인지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은 환자들의 경우 약 15%의 환자에게서 선망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5: 선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레스나 극심한 스트레스나 아주 기억하기 싫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뇌의 어떤 그런 디펜스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려면은 익숙한 환경에 노출시켜주고 바이오리듬을 잘 유지시켜주고 그 친숙하거나 그 익숙한 사람이 와서 자꾸 말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망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 선망에서 치매로 발전할 위험은 없을까?
5: 선망이 가끔 완벽하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힘드시고 그러면은 약간 기력이 쇠하신다 그러나 그래서 약간 정신이 뭐 좀 약간 더 약해진다 그러나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건 있는데 치매라는 거는 막 못 알아보고 막 계속 그러는 건데 수술 자체가 치매를 일으킨다 뭐 이런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1: 고관절 골절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두 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 그만큼 여성의 뼈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3: 아, 그래도 뭐 수술하고 잘.
6: 아, 너무 좋으셨죠, 수술하고.
3: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수술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6: 6년 되셨어요.
3: 6년 되셨어요, 6년.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95세? 96세?
6: 96세.
3: 96세면은 90살 때 수술하신 거예요?
6: 90에 하셨어요.
3: 여기가 수술한 다리예요, 그렇죠?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1: 현관문 앞에서 넘어져 예. 고관절이 골절됐던 김선환 할머니.
3: 여기 이렇게 해서 골절 부위를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 여기 부러진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대퇴 전자관 부위가 골절돼 금속종과 나사를 넣는 고정술을 받았고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매 증상과 함께 근력까지 떨어져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6: 네, 정말 잘 걸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냥 수술하고 바로 한 2개월 정도 후부터는 2, 3개월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좀 그런데 그냥 뒷짐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식들이 막 너무

0: 사실은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 많이 했는데 결과가 진짜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1: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관절 골절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만약 고령의 부모님이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된다면 고민 없이 수술을 선택할 수 있을까?
2: 선생님 말하시는 경우 수술하면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3: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이게 넘어지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뭐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4: 이 사람 하더라면 이게 올라가. 저 사람 하더라면 너무 아픈 소리만 많이 들어가지고 겁이 나서 내가 수술을 못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거야.
0: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가 이대로 누워서 돌아가시는 건데 수술을 해보고 돌아가시는 거나 이대로 누워서 돌아가시는 거랑 저는 해봐야 저희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5: 다들 이제 만장일치로 가족
0: 만장일치 예 네. 그렇게 하시네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1: 김선환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평온하고 평범한 지금의 일상을 누릴 수 있었을까?
6: 언니, 여기 수술한 데가 어디지? 어떤 쪽이지? 여기 수술한 데가.
7: 나 수술 안 했어.
6: 했어, 그때 고관절 수술.
8: 우리 언니는 96.
5: 96세.
7: 김선환.
5: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 88이라겨. 96인데 88이라고죠.
7: 98인가?
6: 96이 언니가.
1: 치매로 인해 할머니의 시간은 과거의 어디쯤에 멈추어 있다. 하지만 집안을 가꾸던 어머니의 기억은 남아있다.
5: 이 걸레는 왜 빠시는 거예요?
7: 빠려야지. 빠르려고 담가놨어.
6: 그렇게 빨리 수술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지나시지. 늦게 했으면은 지금 거치도 못할지도 모르죠.
1: 고관절 골절 수술은 단순히 부러진 뼈를 잇는 수술이 아니다. 생명을 지키는 수술이자 남은 여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치료다. 월요일 아침, 임승재 교수는 응급 수술을 앞두고 있다.
9: 하지 못하신 분이네, 그렇죠? 그래서 84세 남한이시고 주말에 응급실로 오신 환자분입니다.
10: 오케이.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심장에 스텐트를 넣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뇌경색으로 항혈전제를 먹고 있고,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고, 평소에 아주 잘 걷는 분은 아니시고 지하철역에서 뒤로 넘어지셨구나. 아이고. 오늘 응급수술로 엑스레이상 보면은 여기가 골절이 됐습니다. 여기.
1: 환자는 대퇴경부가 골절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황. 어쩌다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된 것일까?
11: 이제 노란길 여기서 타고 자리에 앉으려고 가는 차에서 미끄러졌어요. 그걸 조심한다고 천천히 미끄러지는데도 이렇게 고관절이 골절된 것 같아요. 영무원이 오고 여기에서 이제 역도 뭐 안전요원도 여러분이 오셔가지고는 많이 도움을 주셔도 안 돼서 이제 119로 요청했어요.
5: 되게 아프시죠?
12: 아니, 제가 왼쪽 발은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오른쪽은 뭐 아무리 잘해도 그냥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만 했는데 내가 86인데 할 일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3만

0: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아무리 그 전에 건강해 보실지라도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모든 장기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동반 질환들이 엄청 많이 있으세요. 마취 약제에 되게 취약하십니다. 마취 약제를 굉장히 섬세하게 아주 조금 조금씩 되게 신경 써서 마취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정말 철저하게 평가하고 환자분이 주무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저희 머리 곁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마취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2: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됐다. 이 환자는 뼈가 조각나는 분쇄골절이 있어 먼저 부서진 뼈조각부터 빼냈다. 이어 부러진 대퇴골두를 잘라 몸 밖으로 꺼냈다.
1: 52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2: 환자의 골두 사이즈와 같은 크기의 인공골두를 고관절 부위에 넣는 과정이 이어졌다. 안전하게 인공관절을 맞물린 다음 양쪽의 다리 길이는 같은지 특정 각도에서 인공관절이 빠지는 현상은 없는지 확인해 나갔다. 수술은 계획대로 잘 끝났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환자들은 수술 후 변수가 많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신속 대응 진료팀은 환자의 심박수나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의 활력 징후를 통해 병실에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3: 신호등 시스템이라고 해서 환자 상태를 보면서 이제 뭐 초록불, 주황불, 빨간불 이런 식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거를 이제 그 눈에 잘 띄게 나타내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주황불 이상으로 환자가 안 좋아지게 되면 저희가 전산 스크리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저희가 개입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하거나 하게 되고요.
2: 신속 대응 진료팀이 전날 수술을 받은 조윤국 씨의 병실을 찾았다.
4: 괜찮으세요?
3: 저희가 수술하고 괜찮으신지 초음파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식사는 좀 하셨어요, 아침에?
5: 오늘 처음 죽 드셨어요.
3: 죽 드셨어요?
5: 응. 심장 수술.
3: 응,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하셨던데. 네. 괜찮으세요? 수술하고 나서 워낙에 심장 기능도 괜찮으신 것 같고 네, 크게 문제 없이
5: 네.
3: 앞으로 잘 회복하실게요. 네.
2: 자신을 37년생이라고 소개했던 곽경열 할머니가 임승재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경열 씨. 예, 예, 오셨어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7: 네.
6: 예, 한번 걸어보세요. 예. 아이고, 힘차게 잘 걸으시네. 예. 이제 수술한 지 꽤 됐는데, 벌써 6년이 넘었는데요. 6년 7개월이나 되셨고. 또 한번 걸어보세요. 예.
2: 고령의 환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재골절을 막는 것이다.
6: 여기 한번 앉아보시고요, 어르신.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 넘어지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화장실, 문지방 이런 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네. 열심히 주사 맞아서 똑같이 넘어져도 지난번처럼 골절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2: 재골절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8: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지면은 굉장히 크고 더 어려운 수술이 돼서 재수술 후에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행 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또 넘어졌을 때 골절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는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비타민 D 합성을 해서 햇빛도 열심히 써야 되고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음식이 들어가는 많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밸런스 자기 균형 감각 찾는 운동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 곽경열 할머니는 6개월에 한 번씩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다.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재골절의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9: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조금이라도 걸으셔서 다니.

0: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다니시고, 또 형제분들하고도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1: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온 지난 세월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환자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던 조용국 씨는 수술 후 삼킴 검사를 받았다.

0: 다행히 음식을 넘기는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식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1: 식당은 잘 하고 있죠. 이제 습관이 됐어요. 예. 여기 병원 식단 아주 좋고 그 식단이 이렇게 배열이 잘 돼 있어서 아주 맛있게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0: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던 김만태 씨는 선망이 사라져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2: 선생님 안 하셨어요? 네. 수술하신 발? 그리고 안 한 발. 손을 좀.
0: 고령 환자에게 발생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할까? 그 고민에 대한 명의의 답은 분명하다.
3: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이 됐습니다. 철저한 수술 전 검사, 그다음에 마취 기술도 발전했고요. 수술 중에 수술 기술도 훨씬 더 숙련된 기술로 수술하고 수술 후에도 합병증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 상킨 검사라든지 재활치료를 통해서 과거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라든지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는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수술한 경우가 사망률이 5분의 1 이하로, 20%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령의 고관절 골절 수술이 주변에 이제 가족이나 아는 분들이 됐을 때는 고민하거나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와서 수술하시면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나고 합병증 발생 없이 잘 넘어가시면은 잘 관리가 되시면은 재수명을 다 사실 수 있습니다.

0: 쪼이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일부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안 좋았어요.
1: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정서질었죠. 그때 이제 딸이 없으면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죠.
2: 심방세동은 적절하게 치료 관리를 받지 않으면은
3: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거, 그 이상의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0: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

0: 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0: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4: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6: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공기백은 되게 어릴걸요? 부럽고 제 좀 진짜 이상해.
7: Let's go. 건강지
8: 소위 대표는
9: 고추, 토마토, 바질 등 다양한 야채를 쌀과
10: 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머리 불편하고 아빠는 갈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외식보다 집밥을 사랑하게 만들어줄 최경숙의 한식 레시피. 지금까지 알았던 우동 요리가 아니다. 우동면에 양념이 쏙쏙 스며드는 꿀팁 대공개. 새콤한 김치와 우동면을 같이 볶아 개운하면서 칼칼한 김치볶음 우동부터. 애호박하면 가성비, 가성비하면 애호박. 여름 반찬으로 차갑게 만들어 먹는 애호박 나물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체육인 기영등 강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3: 네, 선생님. 이 김치 요리를 좋아한다면 모두가 다 좋아할 요리인데요. 자, 김치볶음 우동 재료를 살펴볼까요?
14: 네, 오늘은 냉동 대패 삼겹살이 아니고 네. 대패 목살.
13: 네.
14: 하고 짝꿍인 김치. 하고요.
13: 그다음에 이 두 재료만 봐도 그냥 먹음직스럽습니다.
14: 그렇죠. 우동으로 예. 한번 볶아 보려고요.
13: 자, 이 냉동 우동 면을 준비하시죠?
14: 네, 네.
13: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재료들 뭐 김이랑 여러 그쵸? 가지 재료들
14: 그렇죠. 특별한 거. 김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재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자재 중에 하나예요.
13: 예,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자, 매일 먹는 밥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우동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14: 네, 우선 집에 제가 이걸 좀 잘라두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살을 네. 좀 우동 면이 기니까 조금 길게 잘랐고요.
13: 네.
14: 그다음에 이제 여기 김치가 김치. 있는데요. 김치는 여름에는 정말 시잖아요.
13: 맞아요,
14: 그래서
13: 맞아요.
14: 여기에 참기름을 조금 뿌려넣도록 할게요. 여기 참기름 여기다 넣어서 특별히 뭐 마늘이랑 준비 안 하셔도 이 안에 마늘이랑 다 넣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자,
13: 맞아요.
14: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동면이니까
13: 왜?
14: 여기 면을 준비했는데 이 면은 그냥 냉동면이 아니고 냉장면이에요.
13: 냉장면.
14: 예, 이 냉장면을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동 할 때는?
13: 우동하면 그냥 바로 저는 삶아버리는데.
14: 그죠. 예. 삶아버리죠. 예, 예. 그러니까 면이 수분을 먹어요.
13: 아, 맞아요.
14: 그럼 볶음 우동면을 하면 이런 맛있는 맛을 먹어야 면이 맛있는데. 예. 삶아서 이미 물을 먹었으니까 네. 안 먹잖아요.
13: 약간 겉돌더라고요.
14: 그쵸? 맞아요. 겉돌아요. 예. 단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랩을 씌워서 예? 전자레인지에 뜨겁게 할 거예요. 다 익은 거니까. 한 두 개니까 예? 한 2분 정도면 충분하겠는데요.
13: 자, 그럼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14: 자, 이렇게 하시는데 예. 잡아다니지 말고 조금 네.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13: 아, 좀 널널하게.
14: 예, 이게 빡 딱딱 잡아 바싹 잡아다녀서 하면 예. 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어떤 데는 닿고 어떤 데는 안 닿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조금 벌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3: 아, 그냥 덮일 정도로만.
14: 네,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아, 그렇지 않으면 꺼낼 때 이렇게 뜨거운 김에서 손 다치고 하니까 예. 좀 여유 있게 이렇게
13: 여유 있게.
14: 항상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하세요. 됐습니다.
13: 이 우동면이 이미 익혀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14: 그렇죠. 뜨겁게만 덮이면 됩니다.
13: 자, 1분 30초.
14: 그리고 예? 우리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볶음면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네. 이제 우동에다가 간을 줘야 되잖아요.
13: 네네.
14: 그래서 이거는 간장. 시판용 간장 코너에 가면 메밀 전용 간장 있어요. 그렇죠? 그 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기는 힘드시니까 네? 그런 간장 이용하시면 좋아요.
13: 선생님, 혹시 만약에 집에 메밀 전용 간장이 없으면 어떤 간장을 좀 대체할까요?
14: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13: 안 되네.
14: 간장만 가지고 안 되니까 예. 다시 육수 또 조금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13: 살짝 감칠맛
14: 내면 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네. 되기는 되는데 예. 맛있는 맛이.
13: 오늘 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4: 네, 맛은 네 간장 조금 넣고 예. 설탕 조금 넣고 하시면 돼.
13: 예.
14: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예. 이제 위에다가 이따가 놓을 거니까, 거. 네 예. 올릴 거니까 이건 위에다 올릴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예. 불로 가서. 시작을 할게요.
13: 자,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볶음 우동을 만들어 볼 텐데요.
14: 여기 대패 목살을 네. 집어넣고요.
13: 네.
14: 오늘은 김치를 나중에 넣기 때문에 얘네들 잡냄새는 김치가 다 잡아줄 수 있어서
13: 네.
14: 그냥 이대로 놓고 불을 켜도록 할게요.
13: 이대로 놓고
14: 네. 센 불에서
13: 네. 센 불에서
14: 네. 센 불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냄새 나는 거가
13: 네.
14: 어디서 나냐면 기름에서 나요.
13: 아,
14: 그렇죠?
13: 그래서 이런 느린 내들이
14: 예, 지금 몸에 있는 잡냄새를 제거하려면요. 여기서 나오는 기름, 녹은 예. 기름 팬에 그거를 닦아주면 기름을 냄새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13: 기름을 좀 빼내주면
14: 네, 여기 지금 나죠? 냄새 아무것도 안 나요.
13: 예, 맞아요. 그렇죠? 나요. 요즘 뭐 제품들이 잘 나와서 되게 누린내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그래서, 모를, 예.
14: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그냥 구울 때는 예. 이렇게 종이 티슈를 한 두 장 정도 이렇게 접었어요.
13: 예.
14: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닦으면서.
13: 아, 아무래도 기름 많이 나오긴 하죠.
14: 그렇죠. 기름 많이 나오죠. 이 기름 냄새, 이 기름만 잡아줘도
13: 예.
14: 냄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3: 맞아요. 적당한 양은 고소한 향도 주고.
14: 네.
13: 근데 이게 또 먹음직스럽게 해주지만 너무 많다 보면 향도 약간 이제. 너무 과할 때도 있고 기름도 너무 느끼하고 아, 이렇게 잡아주면 되네요.
14: 이렇게 기름을 닦아서 움직이다 보면
13: 예.
14: 있죠 이렇게
13: 예. 맞아요.
14: 이렇게.
13: 선생님 기름이 어느 정도만 남아 있으면 되나요?
14: 고기가 네. 익기 시작하면 돼요. 고기가 이렇게 자.
13: 그리고 기름이 너무 막 자작한 느낌이 아닐 정도로만
14: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다 뺄 필요는 없으니까요.
13: 예. 자. 확실히 조금 기름을 네. 덜어내서 그런지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돼지고기에
14: 네, 이제
13: 그 향이 남아 있어요. 먹음스러운.
14: 너무 정확해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예. 그거를 못 느껴서 어떡하나 하고 제가 걱정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괜찮아요. 네.
13: 그냥 자, 했다면 아마 기름이 아주 많았을 텐데 적당하네요 네. 지금은.
14: 자, 이 정도 되면은요 네. 이제 고기는 가장자리에 놓고요.
13: 네.
14: 자, 이제 불을 중불로 줄일게요.
13: 중불로
14: 줄이고 우리 김치

0: 라면 네. 넣어주세요.
1: 이것도 가운데다가?
0: 네, 가운데다가. 자. 이제 먼저 들어서 뜨거워진 건 가상자리. 네, 연한 불에 있어도 되고, 자, 센 불에서는 자, 이렇게 김치를.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볶을까요? 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김치는, 고기는 빨간 게 익으면 하얗게 되는데 김치는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1: 맞아요. 이미 빨간데요.
0: 그렇죠. 자, 저는요. 어떡하냐면 예. 볶을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네. 이걸 이렇게 저어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럼 네. 아까보다 많이 뜨거워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뜨거워지면 볶아진 거 아니겠어요?
1: 아,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거 자 이제 이거는 네. 이렇게 섞어서 두 개는
1: 고기랑 같이 한번 섞어볼게요.
0: 네, 뜨거워졌으니까 고기도 뜨거울 때 이렇게 해서 섞어서
1: 이 선생님께서 며칠 동안 이 팬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0: 네.
1: 저희도 진짜 요리에 저희가 할 때 활용을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자 이제 골고루 섞이잖아요. 그러면 예. 또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다가 면 좀 넣어주시겠어요? 면.
1: 면이요?
0: 삶은 면.
1: 저희가 아까 이 냉장면을 예, 전자레인지 1분 반 정도 했어요.
0: 네,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예. 덮여놓은 면을 자,
1: 깨요.
0: 자 이렇게.
1: 저희가 많은 분들은 이미 한번 익혀져 있는데도 한번 삶아내거든요.
0: 예.
1: 네, 오늘 삶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0: 예, 예. 물 먹으니까. 자,
1: 예.
0: 그리고 이제 얘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아까 우리 소스 만들어놨죠. 김치 국물하고 같이
1: 네.
0: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1: 김치 국물 넣고 뭐 예. 별다른 재료 없어요.
0: 네.
1: 갖고 있는 것들.
0: 네.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 국물이 증발하면서 불은 중불이잖아요.
1: 예.
0: 이렇게 되면 풀어져요. 이 수분이 들어갔으니까.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억지로 풀으면 끊어지니까
1: 예.
0: 가만히 놔두면 수분을 먹으면서 풀어져요.
1: 맞아요. 그리고 이 맛있네요. 아까 기름 있잖아요.
0: 네.
1: 배피 목살에 기름이
0: 네.
1: 기름으로도 잘 풀어지면서 그 맛있는 양념들이 잘 배는 것 같아요. 우동 면에.
0: 예.
1: 물론 우동도 맛있지만 볶음 우동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선생님도 예전부터 이 볶음 우동 좋아하셨어요?
0: 저는 국물보다
1: 예.
0: 이렇게 제 맛을 듬뿍 깊은 맛을 간직한 이렇게 볶은 거 국물이 예, 국이나 예 국이 나와도 건더기 위주로
1: 맞아요. 저도예요.
0: 먹어요. 국물보다는
1: 물론 국물 요리할 때 국물 먹긴 하지만
0: 예.
1: 이렇게 우동이라든가
0: 예.
1: 이런 볶음으로 네. 같이 면을 해먹는 걸 땐 정말 그게 맛있더라고요. 볶음이
0: 한쪽에는
1: 예.
0: 이렇게 젓가락을 쥐고 한쪽에는 이렇게 주걱을 들고 하면 이렇게 보세요.
1: 와, 이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아니 정말 우리가 물에

0: 면이 풀리고 잘 볶아주셨어요, 재료들과.
1: 네. 이제 접시에다가 담는데요.
0: 네. 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볶음김치의 향이 정말 가득하게 납니다. 아, 이거 면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 양념들을 아주
1: 그쵸,
0: 또 먹었기 때문에.
1: 자, 그리고 면이 하나도 안 불었잖아요.
0: 맞아요. 아주 탱글탱글하게, 그리고 촉촉해요.
1: 네. 자, 여기. 이거는 오늘 2인분이에요. 네. 좀 듬뿍 이렇게 양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마 두 개 해야지 1인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맛이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0: 사실 우동은 왜 짬뽕, 볶음 짬뽕처럼 많이 해 먹었는데 이렇게 김치로 해 먹는 거 정말 새로워요. 그리고 맛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자, 저희들 아까 준비했던 재료도 한번 올려볼까요?
1: 네. 김가루도 이렇게
0: 예.
1: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파가 없으시면 부추도 괜찮고요.
0: 아, 실파가 맞아요.
1: 정말 저기면 되게 비싸서요.
0: 네.
1: 자, 우동값보다 쪽파값이 더 비싸요.
0: 재료가 있으시면 활용하시고.
1: 네, 예, 예.
0: 김치.
1: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0: 예.
1: 자, 저는 이제 이대로 완성이 됐는데 네. 마음속으로는 여기다가 뭐 한 가지 더 넣으면 맛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면서 놨어요.
0: 아, 이 정도로도 뭐 충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치 볶음 우동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김치 볶음 우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진 김치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우동면을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데워주세요. 우동면에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물기가 없이 삶아져서 양념이 더

0: 잘 베어. 그런 다음 국수 장국, 김치 국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돼지고기를 넣은 뒤 키친 타월로 기름을 닦으며 볶아주세요. 중불로 줄인 뒤 김치를 넣어 볶다가 우동면,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김가루, 다진 쪽파, 깨소금을 얹으면 김치 볶음 우동이 완성됩니다.
1: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애호박 나물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여기 지금 애호박 제철이죠.
1: 맞아요. 정말.
2: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여기 전부 다 제철이에요. 양파, 마늘, 예. 그리고 애호박 할 때는 우리가 새우죠.
1: 맞아요.
2: 이렇게. 네, 그리고 기름 조금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애호박 나물하면 새우젓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나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자. 애호박을 한번 손질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오늘은?
2: 이제 애호박 하면 네. 지금은 뭐 전도 부쳐 먹고 맞아요. 하잖아요.
1: 찌개도 끓여 먹고. 예.
2: 찌개도 끓여 먹고 하잖아요. 근데 나물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왜 그런 물렁물렁 너무.
1: 맞아요. 불고. 이름부터 나물이라고 하면 뭔가가 감히 먹을게요 하게 되는데.
2: 그래서 근데 오늘은 식감이 정말 네. 애호박의 식감이 정말 맛있는
1: 맞아요.
2: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먹고 싶은 만큼 제가 조리를 할 텐데요.
1: 네?
2: 자, 애호박을 어머니들이 이렇게 예. 썰기 힘든데 왜 가늘게 썰으셨냐면 예? 잘 익지를 않아요.
1: 맞아,
2: 조금만 식감은 조금만 시간 지나 물러지고.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단점을 피해서 이렇게 아예 크게 썰어요. 이렇게 이렇게
1: 아~
2: 이렇게. 마탕 가치름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2: 이렇게 반 썰어서 예? 요 길이의 반 정도로 이렇게 썰어 가시면
1: 큼직큼직하게
2: 큼직큼직하게
1: 예.
2: 그래서
1: 선생님께서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셨는데 이렇게 분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2: 그렇죠. 이렇게
1: 네
2: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1: 네.
2: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네. 조금만 이렇게 살살
1: 소금을
2: 네
1: 살짝 간이 배도록
2: 살살 예 조금 이렇게
1: 근데 선생님 살짝 조금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아까 애호박은 우리 어머님께서 요리하실 때 이렇게 써실 때도 조금 두껍게 썰어도 잘 안 익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더 두껍게 썰었어요.
2: 더 두껍게 썰었죠?
1: 그래서 익힐까?
2: 어머니들 같이처럼 냄비에다 하지 않고요. 예. 이거 이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익힐 거예요.
1: 아, 어머니 전자레인지에?
2: 예. 그럼 알겠습니다. 향과 영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색깔도 그렇고.
1: 그러면서 조금 더 익혀주나요?
2: 네.
1: 오.
2: 익는 게 이제 불에서 직접 따서 네. 익는 식감하고 좀 틀리죠.
1: 그리고 이것도 아까 배웠듯이 너무 탈탁하게 하지 않는다.
2: 네네. 예. 한 번만 아르켜 주시면 다 하네.
1: 그러게요.
2: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좀 나와도 괜찮아요.
1: 예.
2: 자,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1: 네.
2: 자, 600g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하나가 되게 한 300g 정도예요.
1: 네.
2: 그러면 했는데 700g이다. 그러면 7분 하시고요.
1: 네.
2: 100g에 1분 정도로 하시면 돼요.
1: 100g에 1분이니까 600g에 6분.
2: 네.
1: 자. 네, 6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에어박을 전자레인지 돌려놓은 후에 저희는 다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2: 이제.
1: 예.
2: 채소부터 볶도록 예. 할게요. 자,
1: 기름을 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2: 맞아요.
1: 올리브 오일이 있는 거 보니까.
2: 근데 이제 애호박은
1: 네.
2: 향이 되게 부드러운 향이라 무민 이 포도씨유를 제가 쓰고 있어요. 올리브는 향이 강하고.
1: 맞아요.
2: 예. 그래서 이렇게 역시 후라이팬에는
1: 예?
2: 불을 달구지 않고요.
1: 불을 켜지 않은 상황이에요?
2: 예. 예. 거기에다가 자, 파. 이렇게.
1: 근데 마늘 기름을 내는 줄 알았는데.
2: 아니요, 이게 전부 향신료지 다 넣어서 채소 이렇게 마늘 넣고 그냥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1: 양파까지요?
2: 양파까지요. 대신 이렇게 하실 때
1: 예.
2: 중요한 건 소금을 여기 소금 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1: 소금 간을.
2: 예, 소금 조금 해주시면.
1: 예.
2: 네.
1: 아니 사실은 원래 이렇게 요리할 때는 그냥 마늘 기름을 먼저 내서 하는데 양파까지 이렇게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2: 예, 괜찮습니다. 예. 향이 예. 더 잘 나와요.
1: 아, 예. 맛있는 향채소의 향을
2: 네.
1: 한 번에. 네.

0: 뽑아내시려고.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구어지면은 역시 중불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0: 자, 지금 불을 제일 세게 했죠?
1: 네. 조금 이렇게 지지직지직하고 달구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불 중불로 해서 하겠습니다.
0: 오,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오늘 애호박나물 정말 많이 먹는 국민 반찬이에요.
1: 그럼요.
0: 근데 이제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걸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맛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1: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왜 호박나물을 안 먹나, 호박전을 안 먹나, 왜 가지전을 안 먹나
0: 맞아요.
1: 했더니 씹을 게 없어요.
0: 맞아요.
1: 물렁물렁해요.
0: 맞아요. 뭔가 물컹거리고,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너무 첫 기억에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1: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약간 씹는 맛이 있으면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오늘은 씹는 맛을 살려서 제가 크게 썰어서 익히기 위해서.
0: 준비해뒀죠?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저희가 6분 정도. 자, 전자레인지에
1: 색깔 그대로 있죠?
0: 돌려봤습니다. 예. 색깔 그대로고 오히려 더 예뻐졌고요. 촉촉하게 안쪽까지 조금 익은 것 같아요.
1: 한제 생각에 이거 한60% 정도밖에 안 익었어요.
0: 그래도 사실 이 60%를 팬에서 익히려고 생각하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1: 그럼요. 그리고 골고루 안 익고 껍질만 익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는 가운데부터 익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 에어팟 넣어주세요.
0: 에어팟이요. 자, 양파가 제일 여기서 두꺼운데 양파가 조금 투명하게 변했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향채소에 그 맛있는 그 향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 60% 익은
1: 여기
0: 에어팟을
1: 국물까지 다 넣을게요.
0: 넣어볼게요.
1: 자,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에어박 있는 쪽에다가 새우젓
0: 새우젓.
1: 하고.
0: 저희가 좀 다졌죠? 에어박 있는 쪽에 이 새우젓. 사실은 이 새우젓으로 맛을 내면 확실히 약간 고급져요. 그리고
1: 고급지죠? 그리고
0: 감칠맛과.
1: 그리고 거기에 맑은 청장 간장인데 이렇게 맑은 게 있어요.
0: 이거 뭐예요?
1: 간장인데 색깔이 없는
0: 아주 맑은
1: 간장인데,
0: 간장.
1: 그다음에 여기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겠어요? 자,
0: 아무래도 색감을 위해서 맑은 장 썼어요.
1: 해서 이것도 여기서 확 젓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급해서 젓는다고 얘가 빨리 익는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놔두었다가 젓고 해서 몇 프로만 익히시냐면 한 80%? 아니면 85% 정도만 익히세요.
0: 나머지 20%는 어디서 익혀요, 그러면?
1: 그래서 제가 저기 용기, 밀폐 용기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0: 지금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 익은 거예요, 지금은?
1: 지금 조금 더 익었으면
0: 조금만 더
1: 좋겠어요.
0: 익혀볼까요, 그러면?
1: 조금, 자.
0: 젓가락을 찔렀을 때 이제 쑥 들어가긴 해야 되죠.
1: 아니요, 자꾸 쑥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먹어요, 무르다고. 자.
0: 오늘이 너무 무른 애호박이 아니라.
1: 자기 열로 익어야죠. 자기 열로 이렇게.
0: 여열로?
1: 여열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거의 다
0: 자,
1: 됐어요.
0: 그러면 밀폐 용기 한번 담아볼게요. 진짜 향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저는 애호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 향도 좋지만 색감도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 색이 살아있으면 애호박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 저희가 평소에 애호박 나물 할 때랑 좀 달라요. 오늘은 조금 두껍게 썰리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익히지
1: 자,
0: 않았어요.
1: 여기 깨좀 뿌려주시겠어요?
0: 중간중간.
1: 중간중간. 깨좀 뿌리고,
0: 펴펴이. 예.
1: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참기름 조금 넣어주실래요?
0: 중간중간.
1: 넣고 여기다 나머지 잊어버렸어요. 됐습니다, 이제.
0: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그리고 양파도 너무 숨이 죽지 않아서 부들부들하지만 씹는 식감이 있겠어요. 촉촉하게.
1: 단맛을
0: 맞아요.
1: 더 호박의 애호박의 단맛을 이 양파 단맛하고 또 다른 단맛이에요.
0: 맞아요. 이 양파가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해주면 그 매운맛, 그 알싸한 맛은 없어지고 오히려 단맛 나면서 부들부들하게. 그쵸?
1: 자, 여기에 저제 맞죠?
0: 예, 맞아. 괜찮나요, 선생님?
1: 네, 됐습니다. 이대로
0: 예.
1: 뚜껑 정말 중요한 겁니다.
0: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저 여기 이렇게 이제 김이 서리는데 네. 이 상태로 두는 게 맞나요?
1: 네, 이대로 예. 완전히 식은 다음에 예.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예. 일주일 정도 잡수셔도 돼요. 제가 미리 식은해서 예. 가져온 게 있는데
0: 맞아요.
1: 보도록 하죠.
0: 이야! 선생님, 오히려 더 약간 생기가 있으면서 정말 왜 갖고 있는 그
1: 이건 아직 센 것 같은지만 이건 익어서 부드러워지.
0: 그러게요.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데 이거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이거 네. 그냥 밥에 얹어가지고 쏙쏙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1: 차갑게 드세요. 예. 이거는 차가워서 더 맛있어요.
0: 우와 진짜 우와 아니 이 애호박 나물 진짜 맛있게 하나 있으면 열 반찬 안 부러워요. 고기 반찬 안 부러워요. 아니 또 씹을 게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큼지막해서
1: 그리고 일단 색깔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네.
0: 이 새우젓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또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근데 확실히 원래 이렇게 반찬을 해두면 애호박이 이렇게 많이 풀어지고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정말 모양을 딱 잡고 있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2: 애호박 나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은 꼭지를 제거한 뒤 반 갈라 큼직하게 빚어 썰고 소금을 뿌려줍니다. 손질한 애호박은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익혀주세요. 애호박에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색감과 향은 살면서 속까지 잘 익어요. 팬에 포도씨유, 어슷선 대파, 편썬 마늘, 채썬 양파, 소금을 넣은 뒤 센 물에 볶아줍니다. 중불로 줄인 뒤 애호박, 새우젓, 맑은 국간장,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애호박 나물에 깨소금, 참기름을 뿌리고 밀폐용기에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 남은 깨소금을 뿌린 뒤 뚜껑을 덮어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애호박 나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휘리릭 볶아 고슬고슬한 식감을 살린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부터 영양의 균형과 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지리멸 피망 볶음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가! 청가! 청가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꼽은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혁득 팟캉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0: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막 장롱도 막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6: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네팔 하면은 떠오르는 건 항상 설산밖에 없었는데 아, 네팔에 이런 아름다운 곳도 있었구나.

0: 풍경 여행, 자연 여행이 아니라 뭐 사람 여행을 했다. 나마스테.
1: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2: 모든 여행은 길 위에서 시작되죠.
0: 물가가 한 30배 정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오늘 횡재했네요.
2: 길 위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길 끝에 숨겨진 보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0: 아, 이곳은 정말로 산과 구름이 공존해 있는 곳이구나.
2: 길은 또 강으로, 삶으로 이어집니다.
3: 요 생선은 코시타프를 방문해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생선입니다.
2: 네팔의 세 가지 색깔 이야기를 만나러 떠납니다. 오직 걷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날아가는 네팔. 하지만 동서로 길게 뻗은 네팔은 도시마다 다양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달립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카트만두에서 시작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도시죠. 힌두교와 불교 신자가 많아서 다양한 종교 유적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아직 새벽 6시밖에 안 됐지만 사원은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0: 카트만두의 새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엽니다. 그런데 신성한 사원 옆에 삶의 현장인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1: 이곳 아산시장은 카트만두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시장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들이 이곳에서 모이는 것만큼 이곳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아산시장은 옛날 인도와 중국, 티벳 등지를 오가는 상인들의 길목이었고 여섯 갈래의 길은 그 흔적이라고 합니다. 위로 같은 골목은 도시 곳곳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과 자전거, 인력거 등으로 붐비죠. 원래는 곡물을 파는 시장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네팔 전역의 특산물이 모이는 풍물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새벽 배송은 없지만 새벽 수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신선함을 보장한다네요.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금은 사라진 풍경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인기 품목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네팔 포도는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1: 한국에서 파는 포도처럼 달고 맛있습니다. 이거 나 1kg? 한국에서는 1kg에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0: 싸고 싱싱한 과일들을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 사과 1kg, 그 다음에 이 포도 1kg를 단돈 4,500원에 샀습니다. 오늘 횡재했네요.
0: 시장이 선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바닥을 보이는 품목이 많습니다. 아산시장은 근처 상가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새벽 5시부터 4시간 동안만 열리는 도깨비 시장인 셈이죠.
1: 가게들은 지금 다 문이 닫혀있고 그 앞에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물건들을 굉장히 싸게 파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건들이 싸면 품질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벽 시장이라서 그런지 물건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질도 좋습니다.
0: 시장도 둘러봤고 슬슬 허기가 집니다. 아산시장의 끝에는 릭샤 운전사들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릭샤는 카트만두 사람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만큼 릭샤도 많더라고요.
1: 이 아저씨 코 들고
0: 있다. 오, 이분 뭔가 숨은 고수의 분위기가 풍깁니다. 저는 오늘 이분의 릭샤를 타기로 정했습니다.
1: 아, 나마스테. 아, 맛집을 좀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2: 카니쿠라 하나 몰라서 좀 조금만 남 섞는다.
3: 아, 몰라 그래.
1: 5분인데 300원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4: 200루피로 해주세요. 200루피로. 200루피로 하는 거죠?
3: 200루피로 아니다?
4: 네, 그러면은 이거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무거워가지고 어르신이 운전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카트만두 구석구석을 누비는 릭샤는 숨은 정보원들입니다. 카트만두의 아침, 릭샤는 여행자의 낭만과 여유를 싣고 달립니다. 이대로 쭉 달리고 싶은 기분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릭샤를 타고 가니까 제가 마치 뭐 왕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1: 경적이 엄청 귀엽네요. 아저씨 안 힘드세요?
2: 천천히 가르쳐야 돼. 이거 계산해 줘. 아무래도 30살이 살아고 아이리 엑세티 벌써 봐.
0: 카트만두의 숨은 고수는 울퉁불퉁한 골목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31년 경력의 골목 운전 달인의 실력이죠.
1: 어르신, 저도 자전거 되게 잘 타는데 저도 이 일 잘할 수 있을까요?
0: 흔쾌히 허락해 주신 덕분에 릭샤 운전에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보다 조수석 손님이 더 긴장하는 법. 저보다 릭샤 아저씨가 더 긴장한 모습입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숨은 고수와 함께하는 카트만두 릭샤 운전 체험. 첫 번째 코스는 도로주행입니다.
4: 방향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0: 도로주행을 마치고 이어지는 골목주행.
1: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게 빵빵거리는 오토바이들이 많아가지고 간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호. 자, 어르신 어때요? 괜찮으세요?
0: 이제 난이도를 높여 울퉁불퉁 길턱에 도전했는데요. 저 혼자 힘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1: 오케이.
0: 네. 멈출 때에도 조심조심.
1: 다 온 것 같습니다.
0: 달인의 건투를 빕니다. 덕분에 귀한 경험 했습니다.
1: 좋은 하루 되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0: 릭샤 고수는 숨은 맛집이 있는 곳에 저를 내려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1: 그냥 자전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탈 줄 알고 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타고 보니까 이게 어떤 힘보다는 미세한 어떤 컨트롤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전하신 어르신 보고 다시 한번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0: 맛집이 있는 골목은 2015년 네팔 대지진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4: 지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 아래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이곳을 왜 숨은 맛집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죠?
4: 안에는 또 괜찮네.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겠다.
0: 맛집이 있는 곳은 미음자 구조의 건물이었습니다. 식당 위에 가정집들이 있는 구조가 독특한데요.
4: 야, 이건 뭐 우물이야?

0: Namaste. Can you recommend a typical Nepali breakfast?
1: Yeah, like a roti, plain roti and egg paratha. So you like the hot curry, pea and potato?
0: Yes, yes.
1: Okay.
2: 밀가루 반죽을 납작하게 밀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 먹는 로띠는 네팔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0: 로티와 달걀, 파라타가 준비되는 동안 신선한 샐러드에 네팔식 카레까지 준비하면 푸짐한 네팔식 아침 한상 나갑니다.
1: 뭔가 부침개 같은 요리인 것 같은데
0: 파라타는 층층이 겹이 있어서 뜯어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네팔식 카레에 찍어 먹으면 환상의 꿀조합이 따로 없습니다.
1: 여기 버섯이랑 소이빈,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강낭콩 같은 거, 완두콩? 그 다음에 이거는 감자랑 뭐 오이랑 이런 거에서 같이 볶은 무슨 카레 요리 같은 건데 파라타랑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결국 오늘 아침도 폭식을 하고 말았네요.
2: 야, 맛있다.
3: 대리 미쳤어. 대리 미쳤어.
0: 이만큼의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370루피가 나왔습니다. 한화로 한 3,700원이면 이렇게 왕처럼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이벤트, 윗집 주민들과 기념 촬영 시간을 가졌답니다.
1: 갑자기 모두가 다 같이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언덕결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귀엽네.
0: 그날 아침 위층에 사는 거의 모든 주민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4: 바이바이.
0: 멀리서 온 여행자가 아니라 마치 카트만두에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 그냥 여행자로서 로컬 맛집에서 밥을 먹었을 뿐인데 여기서 이 로컬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도 살짝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경험 같아요.
0: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더르바르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카트만두 사람들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사원에 있는 무시무시한 상은 시바의 화신인 바이라부 신인데요. 이 사원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이라부 신의 상에 예를 갖춥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인 더르바르 광장은 네팔 대지진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5: 제가 10년 전 포카라에서 카트만두로 넘어오다가 지진을 겪고 그 후로 한 10일 정도를 이 카트만두에서 지냈거든요. 여기 건물들이 휘어져 있고 또 이렇게 공사 중인 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막 건물들이 갈라져 있고 두 개의 건물들이 간신히 서로를 지탱해주고 또는 완전히 무너진 건물들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중인 걸로 봐서 지진의 흔적이

0: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르바르 광장에 있으니 대지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5년 당시 저는 폐허가 된 도시에서 지진의 공포를 견디며 노숙을 했습니다. 네팔에 남아 카트만두 공항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더르바르 광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지진 추모공원. 지진 피해자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가 매년 열립니다. 저 역시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 많은 이들이 지진으로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꼭 다시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가 지진의 악몽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진 이후 카트만두를 떠올리면 삶과 죽음이 교차합니다. 해질 무렵 파슈파틴 아트 사원을 찾은 이유입니다. 파슈파티는 여러 짐승들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원에는 동물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두라고 불리는 힌두교 수행자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 기독교에는 예루살렘이, 불교에는 룸비니가, 이슬람교에는 메카가 있듯이 힌두교에는 이곳 파슈파티나티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시바신을 섬기는 사원으로 매일 수천 명의 힌두교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1: 사원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물과 불, 땅과 바람, 그리고 공간을 상징하는 사물들이 놓이고 아르띠 푸자라는 힌두 의식이 시작됩니다. 카스트의 최상 계층인 브라만 사제들이 매일 저녁 파슈파티나트 사원에서 기도를 진행합니다. 아르띠 뿌자는 신들에게 불을 바치며 경배하는 불의 의식. 그만큼 화려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매일 밤 수천의 카트만두 주민과 힌두교 신자들이 파슈파티나트 사원을 찾아 축복을 빌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0: 네팔 사람들이 파슈파티나트를 찾는 또 다른 이유는 화장터 때문입니다. 이 사원으로 흐르는 바그마티 강에는 아리아 가트라는 화장터가 있는데요. 힌두교인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망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 시신은 이제 곧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잿더미로 남아 강으로 뿌려지고 누군가는 망자의 유품을 찾아 강바닥을 뒤지겠지요.
1: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저 줄 서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과 강가의 이 바닥을 긁으며 그냥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곳은 정말로 삶과 죽음이 공존해 있는 곳이구나.
0: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낍니다.

0: 의 히말라야에서 남쪽의 대평원까지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는 네팔. 카트만두의 동남쪽 코시타프가 두 번째 여정입니다. 코시타프는 코시강 주변의 습지대입니다. 갠지스강의 지류인 코시강은 720km를 흐릅니다. 그리고 코시강을 따라서 네팔에서 보기 드문 평원이 펼쳐지죠. 이 평원의 끝에 코시타프 야생동물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류 관찰자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철새들이 찾아옵니다. 카트만두의 바그마티 강이 죽음의 강이라면 코시타프의 강은 삶의 강입니다.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죠. 코시타프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주민들 대부분은 어부입니다. 국립공원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코시강에 이릅니다.
1: 나마스테!
0: 작업 중인 어부를 만났는데요.
1: 고기 많이 잡았어요?
2: 맞아 내릴 뻔했어. 내릴 뻔했네.
1: 저 잡은 거 한번 봐볼 수 있나요?
0: 어부들이 타고 있는 나무로 만든 쪽배가 아슬아슬해 네. 보입니다. 코시강의 물고기가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잔챙이들 뿐입니다. 크기도 모습도 제각각인 물고기들. 이 작은 물고기는 송사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 잔챙이들을 어떻게 먹는다는 건지 이건 처음 보는 물고기입니다.
1: 지금 저 이거 타봐도 돼요, 같이?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냥 바로 타면 되죠?
0: 아, 이거 배에 타서 서 있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흔들흔들하네요.
3: 제가 이쪽으로 기울면 바로 이쪽으로. 제가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쪽으로.
0: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가봅니다. 코시타프에서는 타피자리라고 부르는 이 투망으로만 물고기를 잡아야만 합니다.

0: यो घुमाएर हान्नु सिकाउँछु, माछा मार्न सिकाउँछु तपाईँलाई। यो अम्लामा यसरी बेटार्नु पर्छ यसरी, अनि यसलाई यसरी यसरी दोबार्नु पर्छ। त्यसो गरेर यो समातेर यहाँ यो अम्लाले च्याप्नु पर्छ, यो अम्लाले यसरी च्याप्नु पर्छ। अनि यसलाई फेरि मिलाउनु पर्यो, यसलाई फेरि मिलाउनु पर्यो यसरी
1: सङ्गी अब
2: अरे भइकन हाले चौध चाहिँ भोगिन कदन अब
0: यसलाई यसरी यसरी
1: यहाँ भाइमा हालेर देखाउनु
3: 그물이 넓게 퍼지는 게 포인트네요.
2: 이걸 땅 위에서 들기도 힘든데 이걸 배 위에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던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지 마세요. 이거 다칩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커라. 아니 근데 저
3: 한번 실패해 포기할 수 없죠. 다시 도전합니다.
2: 무거워. 진짜 무거워요.
4: 잠시 다시.
3: 그물이 잘 펼쳐지도록 왼손으로 받쳐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선형을 그리면서 던져야 한다네요. 뭐 말로는 뭐든 쉽죠.
4: 오른팔로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왼팔로 이걸 같이 던지는 거예요?
0: 데브리 핫레 다니 핫레 사마네 데브리 핫레 소리 고마르 것을 팔리. 네. 이 마사 뭐 마려 보네 잔려 보네. 아니 마사 볶아서 간 것을 미토 따리깔리.
2: 들고.
3: 성공하면 점심을 해주신다는 말에 솔깃해서 힘을 내봅니다. 오늘 점심은 다 먹었습니다.
5: 밥 안 준다고.
4: 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어떻게 점심 안 돼요? 저 어깨 아파요.
5: 누가?
4: 누가? 왜 탄다? 이게 엄청 무거운데도 진짜 잘 던지시고, 야 근육이야 다 근육.
5: 네. 일단 등짜?
6: 등짜, 등짜.
3: 생활 근육의 위험이란 이런 거죠.
4: 얇지만 너무나 실용적인 그런 의미 있는 팔. 이거 의미 없는 그냥 살덩어리.
3: 어부는 다시 강으로 나갑니다. 오늘 목표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죠. 어부가 던진 그물에 코시강이 내어준 은빛 선물이 가득합니다. 코시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대로 삶의 강의 풍경 그 일부가 됩니다. 고기잡이를 마친 어부가 무트로 복귀했습니다. 오늘은 시원찮은 날이라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 고민이라는 어부들. 어구를 챙겨서 집으로 갑니다. 그물은 배와 함께 어부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코시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손질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팔거나 근처 시장에 내다 팝니다. 한 주민이 기다렸다는 듯 시간을 딱 맞춰 오네요.
7: 아우다. 마차 가서디.
8: 가서. 거기 길러.
7: 예, 길러.
8: 길러. 반지.
7: 이제 둘러 마찰하죠.
8: 예.
7: 둘러. 길러 라이더 때 삼삼아요.
8: 언제 걸려요? 아들 마차 빠르나. 아담 남조. 물고기 잡아 오는데 오늘 어디로 조금.
3: 코시강에서 하루에 잡는 물고기량은 대략 1에서 2kg. 손님은 대부분 이웃과 여행자들입니다. 오늘도 절찬 판매, 조기 완판됐습니다.
1: भोलि पर्सि फेरि आउनु ल
7: ल आइराख्छौँ नि हामी नजिक
6: आइहाल्छौँ नि
7: महिनामा लान्छौँ होला नि 15 चोटि पाहुना आउँछन् माछै मन पराउँछन् पाहुनाले मासु भन्दा नि कोसीको माछा मिठो हुन्छ नि त पाहुनाले
1: जति माछा पर्छ सबै एकै दिनमै हामी सब बिक्री गर्छौँ कति बेच्न त 500 2 500 1000 यसै
3: 부엌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물고기에 매콤한 카레 가루를 솔솔 뿌리고 잘 섞이도록 뒤적여 튀김옷을 입힌 후 기름에 튀긴다는데요. 소리부터 맛있습니다.
4: 냄새 너무 좋아요.
9: 나도 맛내도 라우라 해래 맛하고.
3: 오늘의 메뉴는 코시강에서 갓 잡은 물고기로 만든 생선 튀김 백반입니다.
4: 우선 밥이 엄청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 생선 튀김이랑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감자 으깬 거 하고 이제 카레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3: 네팔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만든 집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4: 생선이 다르게 생겨도 뭐 맛은 저한테는 되게 다 비슷하긴 한데 항상 같이 나오는 이 다리라고 하나요? 그 카레랑 다른 야채들이 역시 집에서 해서 그런지 엄청 맛있습니다.
3: 생선 튀김이지만 매콤해서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7: 비로 비로라면
4: 매워요? 한국 사람은 매운 거 엄청 잘 먹어요.
1: 몰라. 맞아?
3: 이 마을의 남성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4: 네팔에서 먹는 생선은 여기 코시강에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9: 지속 빠닐래 거를 동가 운서 레오 가나 빠운서 또 거라 먹는 빠니 운서 프레스 먹는 빠니 때버라 미터 먹고 때버라 미터 먹고
4: 요 생선은 여기까지 직접 와가지고 코시타프를 방문해 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생선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점심을 먹고 또 다시 나가서 일을 하세요? 아니면은 집에서 뭘 하세요?
9: 레스트 가르네. 아버 잘살 버나우는 거서 레스트 가르네. 파티고 잘라루 잘는 거서 버나우는 거서 레스트 가르네. 아니야 멜카 때려내네.
4: 그러면은 큰 아들하고만 같이 둘이 같이 일하시는 건가요?
8: 뭐야 이끌에 감 거는죠. 근데 실수 거래고 바이러스 버러서니 라면 버러스.
3: 아버지를 따라 어부가 되기로 한 아들이 어머니는 걱정됩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어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의 선택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아버지와 아들은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성스러운 강이 이들 부자를 보듬고 지켜주겠지요? 이제 여정은 다시 서쪽을 향해 네팔의 휴양도시 포카라로 향합니다. 히말라야와 안나푸르나 사이에 위치한 포카라.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 생겨났다는 폐화호수는 포카라의 상징이죠. 폐화호수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보트를 타기로 했습니다.

0: 페어오션에서는 750루피면 1시간 정도 드라이버 없이 보트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 호수를 충분히 즐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포카라는 맑고 깨끗한 자연을 자랑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와우수를 즐기는 여행자들. 잔잔한 페와우수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죠. 호수에서 가만히 바람을 느끼면서 또 이 고요함을 정말로 온몸으로 느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재미난 일이 펼쳐질까 엄청 기대도 되고요. 페와우수가 휴식을 위한 곳이라면 포카라 중심가에는 네팔 사람들의 일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카라에서는 최근 어학원과 유학센터 붐이 불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 유학센터는 물론 한국어 학원이 인기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대세네요. MZ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인기 외국어. 한국어 학원 앞은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저 학생들이 다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1: 여기 한국어 학원 맞나요? 한국어 학원?
2: 네.
1: 한국어 학원 맞아요?
0: 한국어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미 만 원인 강의실. 간발의 차이로 강의실 입장에 성공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한국어 인기를 실감합니다. 이분이 화제의 1타 강사랍니다.
3: 신발은 벗었습니다. 벗었습니다.
4: 에스컬레이터.
3: 에스컬레이터.
4: 운행이.
3: 운행이.
4: 정지됩니다.
3: 정지됩니다.
4: 의자나.
3: 의자나.
4: 침대가 아닌.
3: 침대가.
0: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국어 수준이 꽤 높습니다. 한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도 보입니다.
5: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고 또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마치 군대처럼 엄청 공명복창하면서 엄청 열심히 따라하는데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0: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탓에 열기가 뜨거운 강의실. 학원이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포카라를 안내해준다고 해서 동행했는데요. 이거 참 아침에 왔던 페와호수를 다시 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페와호수는 안나푸르나 풍경 속에서 보트를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실은 스모그에 뒤덮여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1: 거짓말쟁이.
0: 구름이 많이 끼고. 이게 진짜 구름이 많이 끼고 공기질이 안 좋아가지고 아, 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쉽긴 해요.
2: 거름이 그 모습 사? 아니 아글라긴 봐. 안돼 말이 아니기 때 버릇은 말이 아무리 예니 그래 아무리 예나 봐야 해. 아무리 대한 그래 대한 봐야 해.
6: 내리 대한 봐야
2: 해. 아무리 어제 날 대한 나보다 아무리 번에 만 두해서 어제로는 예니 것도 있지 않아?
5: 한국에서 온 여행자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워하는 네팔 젊은이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0: 그럼 그러면은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한국에 오면 뭐가 가장 기대돼요?
5: 네팔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땅 한국. 새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아침이 찾아옵니다. 맑은 풍경을 기대하며 길을 나섭니다.

0: 언덕 위의 전망대. 멀리 붉은 태양이 서서히 솟아오릅니다. 태양은 각자가 바라는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태양을 보며 신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1: 오케이.
2: Thank you.
1: According to Hindu tradition, and sun is the most powerful god.
3: Mm-hmm.
1: Surya Devata. Just I am offering my gratitude to the sun. Because sun is everything.
3: 사진 찍는 것도 좋은데 역시 눈으로 담아놓는 게 최고라서 저는 이제 카메라를 집어넣겠습니다.
0: 오랜만에 만나는 일출이 반갑습니다. 카트만두 화장터 너머로 지던 석양, 코시타프 삶의 강 위를 비추던 태양, 네팔의 태양은 그렇게 삶과 죽음 두 개의 얼굴로 기억될 것입니다.
3: 내가 K30대의 힘을 보여줄게. 괜히 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괜히 하자고 한 것 같아.
4: I respect you.
3: Yeah.
5: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나와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웃으면서 춤추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재밌었고 되게 과거를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6: 상가물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7: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8: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7: 아, 이래도 되나?
9: 준비할게요.
7: 예.
9: AIA 생명.
7: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0: 이동하실게요.
7: 네.
9: AIA 생명.
7: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1: 다시 들어간다.
9: AIA 생명.
7: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0: 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생가발효 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3: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4: 전이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5: 준비하실게요.
3: 예.
5: AIA 생명
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5: 준비하실게요.
3: 예.
5: AIA 생명
3: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5: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0: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생각을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EBS 뉴스 12가 방송됩니다.
8: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학원 자체로 치르는 시험은 물론이고 토익, 토플 같은 외부 성적 제출까지 전면 제한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정착된 영어 경쟁 열풍 속에 법망을 피한 편법 운영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마다 유치원생 자녀의 영어 읽기 진단 평가, SR 성적표 인증글이 넘쳐납니다. 성적 자랑부터 학원 효과를 강조하는 후기까지 댓글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부러워하는 반응도 줄을 잇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독해력을 진단하기 위해 도입된 SR 평가는 국내에선 아이들의 등급을 매기는 서열화 기준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2: 특정 커뮤니티나 부모님들 모임에서 자랑을 하고, 우리 아이는 이 정도야. 너희 아이들 어느 정도야. 그런 식으로 비교 서열한 행위가 암암리에 계속 작동을 하겠죠? 영어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똑같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인지적인 압박을 받지 않을까.
1: 과열된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유아 영어 학원은 신입생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할수 없습니다. SR이나 토플 같은 외부 성적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0: 등록 후 보호자 동의하에 상담이나 관찰 목적으로 실력을 확인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결과를 점수나 등급으로 표시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이번 규제 대상은 유아에 한정돼 있어 초등학생 이상은 여전히 레벨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외부 평가 자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1: 시험을 본 결과를 가지고 분반을 하는 것 자체가 레벨 테스트 금지법이잖아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거고
0: 결국 상담이나 관찰을 빙자한 꼼수 선발이 기승을 부릴 거란 우려가 큽니다.
2: 아이가 속해 있는 반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유추 혹은 뭐 사실상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면담을 실시하는데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거는 이제 또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뭐 유사 레벨 테스트의 기능으로 작동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0: 전문가들은 레벨 테스트 금지란 첫 발을 뗐지만 영어 서열화와 편법 선발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현장 점검과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3: 네, 이번 달 출범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첫 교육 정책으로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교육 안에서 문해력과 창의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준비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4: 현재 초중학교 교과평가에서 서논술형 평가 비중은 20에서 30% 수준입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은 이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술형 평가로 가지 않으면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없다며 시범적으로 전남 광주에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한 지역 교원단체가 교사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7%가 정책에 반대했고 97% 이상은 추진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은 성적 이의 신청과 민원 증가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채점의 공정성과 평가 업무 부담도 우려했습니다.
5: 입시가 결국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평가 결과나 평가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충분히 되어 있나? 그건 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4: 교육청은 AI 채점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성과 업무 부담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6: 교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을 자꾸 AI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AI 개발하시니까 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4: 문해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평가 혁신이라는 교육청의 구상과 준비 없는 정책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 서논술형 100% 평가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충분한 공감대와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해외에서 창설된 국제음악 콩쿠르의 결선 무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벨기에에서 시작된 이자이 국제음악 콩쿠르인데요. 서양에서 시작된 클래식 음악계가 이제는 동양을 배워야 할 때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황대용 기자입니다.
7: 벨기에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외젠 이자이를 기념하며 창설된 이자이 국제음악 콩쿠르. 2018년 시작된 비교적 젊은 대회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서연이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이 대회의 올해 결선 무대가 이번 주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에서 열립니다. 해외에서 창설된 국제 콩쿠르의 결선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8: It is like a cultural exchange, but really like very strong. And that is, I think, something very important.
7: 주최 측은 첫 해외 결선지로 한국을 택한 배경으로 두터운 아시아 참가자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결선 무대에 오른 20명 가운데 한국인 3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아시아 국가 출신입니다. 또 한국 학생들과 교육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근면성, 세계적 연주자들

0: 킬러는 교육 역량에 주목했다며 서양 클래식 음악계가 이제는 동양으로부터 배울 때라고도 했습니다.
1: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word culture is so strong in Asia and so weak in the West. So it's natural for us to go where the appreciation of the history of Western culture is strongest.
0: 주최 측은 이자이 콩쿠르가 한국과 벨기에 사이에 음악적 가교 역할을 맡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등만을 쫓기보다 연주자의 진정한 성장을 지원하는 콩쿠르 문화를 한국에 이식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2: 클래식 음악이 단순히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떠나서 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또 서로의 성장을 돕는 이런 문화라는 점을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0: 이자이 콩쿠르는 올해와 내년 결선을 한국에서 연 뒤 2028년부터 벨기에와 한국에서 격년으로 결선을 치르는 공동 운영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3: 네, 이상으로 7월 8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0: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나는 피아예요. 띄워주고 올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1: Pia is our oldest daughter. She's very, very energetic kid. Power bunny rabbit, never stop, always moving, always talking. She speaks three languages fluently, four languages combined. She's very intelligent.
0: 엄청 귀여워.
1: 귀여워. Our son is almost 1.5 years old now. He is maybe even more like loving and caring, always hugging everybody.
2: 아, 웃겨. Noah is on top of Pia.
3: 아니, 아니.
0: 어?
1: 예, we schedule the tip. We cannot continue with this snail pace now.
2: Yeah.
1: The whole day.
3: She gets 3 minutes. Tua ja toi, molemmat.
2: Let's go.
1: I like to stick with the timetable. Try to keep the timetable. I don't like unnecessary waste of time.
4: I work as a corporate credit analyst.
5: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6: 제가 영어 학원 운영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7: Hello.
6: Oh, my daughter live here.
7: Ah, you look really cool.
6: 이미지로 이제 내 일생을 남긴다. 내 그 유튜브 계정이 있죠. 예.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관심도 많고 좀 늘 깨어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데 살면서도 늘 그랬고 자유롭게 살아왔고.
8: 아이고. 우리 좀 차긴차네.
6: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랄까.
0: 피아 맞네.
5: 보자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0: 안아봐.
5: 안아봐.
0: 안아주세요.
5: 아팠어. 아팠어.
0: 할아버지 아마니 아프네.
5: 뭐, 소리가 들려?
0: 할머니랑 할아버지 찍어.
1: I thought I didn't understand.

0: 아니면 할아버지도 깨워야지.
1: 그냥 놀러 가야지, 그치?
0: 응. 저쪽 가서.
2: 루비.
0: 그렇게 키우니? 응하네.
2: 루비.
1: 깨워, 깨워.
2: 이안나 빨리 안녕하세요. 오.
1: 어, 도와줄게, 우리 피아를.
2: 고자는 꾸러기.
1: 고자는 꾸러기.
3: 노아는 아직 안 일났나?
2: 고자, 이현아 시간인데? 깨우려 가고 싶어. 응? 엄마, 아빠 깨우라.
4: 엄마 멘다.
2: 이현아 시간.
5: 잘 왔어.
6: 가,
5: 그냥
6: 먼저 가. 금방 갈게.
2: 이현아는 깨웠네.
1: 노아야.
7: 그래,
1: 아빠 나한테.
7: 마침
8: 오셨어요. Morning. How did you sleep?
7: 피아는 잘 잤어?
8: We have prepared a small trip. We have to leave soon, so let's start packing.
3: 네, 그래 일어나자 이제.
1: 아유, 옷 좀 입고.
7: 와, 날씨가 좋아서 신나네, 그죠?
3: 이거 차가 이거야?
7: 응.
3: 이렇게 작은 차를 타고 가는 거야? 이게 7인승이야?
7: 네.
9: 왜 이렇게 작아?
7: 이게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최대 사이즈였어요.
8: Have we agreed who sits where? Now is about the time to do it.

0: Horse is back. I'm a little bit impatient, so I don't like unnecessary waiting and waste of time. She got 3 minutes.
1: Let's go.
0: When do they close? I think you should have some target in mind. Horse is back.
2: 뒤에, 뒤에 엄마가 탈 거야.
1: From here?
0: Not yet. This is the way to go in. Car seats.
1: Car seats.
0: The car
1: 엄마,
0: seats are looking.
1: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0: Bags out.
3: 여기서 중간으로 해서 타면 안 돼?
1: 중간 또 열어야 되니까.
3: 야, 이게 높아서 못
1: 잠깐만.
3: 뭐 잡을 데가 없다. 아, 여기 가서.
0: You can step there.
3: 가방을 들고 타야지.
1: 엄마 앉아 있으세요.
3: 안 되면 짐으로 둘러 싸였다. 오, 피아 탔다. 피아 여기. 피아, 피아. 아우, 어디 가는 거야?

0: 희연아 할머니 챙기네. 응.
1: 어? 할머니 챙겨줘서.
2: 여기 겨울이네. 희연아 겨울 왕국 왔다.
0: 좋아 안 좋아? 눈이 지금 많이 있는 시즌이고요. 6월까지도 눈이 있는 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그랜파런츠 don't visit us very often. Able to give them a genuine Nordic experience. 오케이, 렛츠 고.
2: 열심히 해, 열심히
4: 해. 렛츠 고.
2: 가자. 가자.
0: 가자.
2: 놀자.
3: This is Norwegian hytte.
0: 노르웨이에서 별장을 휘떼라고 불러요.
2: 노르웨이 말이야?
0: 어, 노르웨이 말이에요. 경치 좀 보세요.

0: 어이구, 집이 뭐, 빅 하우스. 어? 어이구, 방이 엄청나게 많네. 어? 와우.
1: 열려? 열린다. 어, 흰집 많이 들어져 있어.
0: 어이구, 물도 잘 나오네.
1: 가자, 가자. 안면도.
0: 이 집 사내는 어떠고, 이 집. What you mean, that is? How can I read? What?
2: Which is the summer house. So that is not, it's not so important how you look. But the main point of a hütte, the summer house, is to strengthen the family. Mm-hmm. Because father and the mother get a well-needed break from the busy life.
0: Okay. Mm-hmm. Thank you for explanation.
3: Hey, 우리 같이 놀자.
0: 할아버지하고 놀러 갈까 이제?
3: Yes.
0: 여기 할아버지 여기 있을게. 맞아, 여기 있어야 돼.
2: 오케이. 그래, 꼬박꼬박 기인이 있어, 오케이? Let's go!
0: 가지고 가, 또 저기 올라가.
2: Let's do once more.
3: 다 하는 말이.
2: 하는 말, let's. 오케이. Good. 빼뿌된 러프워스티. 너이 그래 꼬박이 레오나 스투알다. I think now she will fall on your side, okay?
0: Okay.
2: Catch.
4: 밑에서 달래기다.
3: 뛰어다니고 몰라.
2: 오케이. 아나 무슨 바다인지. If there's rocks under, then you have to call ambulance, okay? If there's rocks under, then you have to call ambulance, okay? 고개를 휘발다는 거 왔. 수부하러 휘발 거 왔. 올라.
3: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넘어.
2: 올라.
1: 피아야, 피아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2: Baby is hungry now. Honey.
1: My, my.
2: Is the food ready?
0: 우리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3: 아, 눈사람?
0: 어이구, 눈이 눈사람이 자꾸 커지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3: 피아.
0: 피아의, 피아 눈사람? 피아도 좋아하고 또 나도 좀 즐겁고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지금 8시 몇 분인데 아직도 해가 안 진다는 게 신기하다, 신기해.
5: 밤 10시쯤 돼야 이제 해가 지려고 하지. 반대로 겨울에는 밤이 그냥 계속되는 거. 저 위에는 그냥 계속 밤.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한국이랑.
1: 페카랑은 어때? 잘 지내?
5: 잘 지내요. 부모님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진짜.

0: 우리 둘이 의기투합해서 패커가 없으면 혼자 어떻게 육아를 하겠어? 엄마는 어떻게 지내요?
1: 우리? 응. 우리는 뭐 그냥
2: 남편이 30대에 내출을 해서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저희는 관리를 했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이러면서 말하면 걔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서로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게 제가 걱정. 왜 하나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 아빠가 그 내수술하고 이런데 요즘에는 좀 깜빡깜빡 하는 거 자주 하더라고. 더. 어디다 뭘 뒀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그리고 뭘 하나 하는데 안 하고 막 이런 거 좀 자주 있어.
2: 딸이 크면 또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20대 그냥 초반에 갔으니까 미국을 가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떨어져 사는 거니까 이제 워낙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서 시집을 간다니까 참 되게 서운한 거 많았었어요.
0: 좀 엄마는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건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막 이렇게 살갑게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1: 우린 정말 너밖에 없는데 또 외국에 가버리니까 이게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어. 그냥 네가 없는 것처럼 이게 사실 그게 참 그 세월이 참 힘들더라.
0: 아무래도 내가 멀리 있고 당장 뭐 도움이 필요해도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1: 지금 이 순간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순간이고 소중한 순간이라 생각하거든. 더 지혜롭게 잘 살면 좋겠다.

0: Morning. How did you sleep? Thank you for helping last night.
1: 아유, 피아 보니까 좋네. 뭐야, 할머니네, 할머니네.
2: 푹 못 자서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
1: 아니, 엄마 껌딱지네.
3: 아이고, 애 돈 데리고 키워놔야 했습니다. 아이고.
1: 피아야, 오늘 아빠, 엄마 빼고 피아랑만 놀까?
4: 피아랑 같이 놀아야지.
1: 피아야, 같이 놀까? 그럼 니네 둘이 어떻게 시간 잘 보내?
5: 일단은 우리가 여기 와서 언제 또 아이들을 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육아를 둘이서 막 뒤지고 볶고 뒤지고 볶고 정말 난리를 치니까 쟤네도 조금 쉬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3: 몇 시까지 가야 돼?
2: 곧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너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유치원 잘 갔다 와.
1: 네, 해야지.
4: 네, 네.
2: 가자.
5: 오늘 우리가 얘 볼 테니까는 잘 쉬고 있어.
2: 감사해요.
0: 오케이, have a nice day.
5: Have a nice day.
2: 재밌게 갔다 와, 조심해.
5: 가자. 가자. 이쪽으로 올라가자.
4: 유치원.
3: 가자. 아이고, 참 잘하네, 이제는. 자, 예전?
2: 집에서 길 건너면 거기 정류장이 있어요. 트램 탈 거야, 아빠. 정류장 3개 갈 거야. 그랩센바이에 내려서 여기서 이제 걸어가는 게 내비게이션 해주니까 이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치원이거든요.
5: 왔다.
3: 이게 18번이지?
5: 응.
3: 18번 가는 건 맞아. 가자.
5: 똑바로, 똑바로.
3: 여기 또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대가 되네.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5: 그러게.
4: 언제 내려가는 거야?

0: 2분이면 가.
1: 응?
0: 내리자.
1: 왔다.
0: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2: 맞는 것 같아.
0: 빨리 이제 앞장서서 가요. 가는 애들이 없네. 왜 늦었는지. 몇 시에요?
2: 9시 54분.
0: 지각인 것 같은데. 나와.
2: 여기서 좌회전 해야 돼요. 쭉 올라가, 쭉 올라가.
0: 직진.
2: 좌회전? 90m에서 우회전. 80m 앞에 있네. 여기가 여기인가 본데.
0: 다 온 것 같네. 문이 어디, 저기 있다.
2: 여기에 있네.
0: 하이, 노아. 그랜마, 그랜마야.
3: 어때요, 그랜마.
4: 그랜마, 그랜마야.
2: 아이 엠 그랜파, 그랜다엠마.
0: 그랜마. 나이스 미트 유.
3: 나이스 미트 유.
0: 파이피야. 파이피야. 옳지. 맞네, 피야.
2: 나중에 뭐. 오케이. 땡큐. 가자.
0: 기적적으로 잘 찾았네. 가자.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애들이 놀고 있네? 그지? 애들이. 키워놨지?
2: 사실은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도 했었고.
0: 조금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 하고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유치원 풍경이 되게 신기해. 날씨도 좋고.
5: 할로, 할로. Hello, I'm Linda. Yeah. So, who are you?
2: I am from Korea.
5: From Korea?
2: My grandson, Doro, is here.
5: Your granddaughter, Pia.
0: Pia.
5: Yeah. I know Pia.
2: Oh.
5: I'm Linda, the manager, and this is my kindergarten. Do you want me to show you around?
2: Yeah, Pia.
0: Pia, with
5: you. You want to know where Pia is? I will show you. She is here at the Sulaya. Sulaya is a flower.
6: Gratulerer med dagen, Pia! Da begynner vi samlingen. Pia, er du klar?
7: Du klarer kanskje heller ikke å snakke ennå.
6: En bok. Og den heter Vi er her.
8: Lesebok.
6: Lesebok.
8: Soli.
6: Og der er jorden. Der er du.
7: Kul. Du klarer kanskje heller ikke å snakke ennå.
0: 피아가 한국 사람이 와 있으니까 좋아하는 건데, 그치?
6: Hei, hei! Velkommen til denne planeten. Det er den store kloden som svever rundt i rommet som vi bor på.
8: Her er det på natten.
6: Her er det natten.
8: Og morgenen.
6: Ja.
0: Og du bor på natten, kanskje?
7: Sulaya, nå trenger jeg deres hjelp.
6: Havet, når du har lært å svømme. Oi, er det sant? Er det sant? Wow.
0: Daisy, I don't know.
7: What's his name, sir?
2: I don't know.
0: I don't know. 애들 뭐 잘 저렇게 들어놓았어.
2: 일반적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면 한국은 좀 굉장히 획일적이고 고리적이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0: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6: 피아, 너 ska jag visa dig runt. Kan du säga det på koreansk?
8: 너 ska jag säga på koreansk.
0: 하면 설명해 줘야지.
8: 원래도 너무 어린데.
5: I will show you around. It's a private kindergarten in Oslo. That's very important in Norway, is the outdoor playground. I think the uniqueness is the focus on playing. It's in their body, it's something they need to develop. To be outside, to get the fresh air. And also the strollers are their own. It's the family stroller. And it's something familiar. Oi! Drapia! Yay!
8: 노아 어디 있어?
0: 노아는 자고 있어.
9: 어디?
0: 저쪽에 자고 있더라. 저기 저 밑에. 노아가 잘 있나? 가보자. 여보. 여보. 노아가 여기 있어, 여보. 여보. 여기서. 여기 봐. 어, 여기 봐.
2: 알았어.
0: 애들이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너무 잘
2: 신기하다 아버지.
0: 어.
2: 애들이 어떻게 근데 어떻게 애들... 하나같이 여기 다 자지?
0: 여기서 우리는 보통 방에서 재우잖아. 여기는 다 있어.
10: 어, 노아를 먼저 데려다 주고. 노아 유모차도 같이 드리면 돼요. 노아 유모차도 같이 드리면 돼요.
5: They start as soon as they start in the kindergarten, and most children here in Norway start when they're around 1 year old. It's very normal in Norway to start around your 1 year birthday. So, and you know, fresh air and sun, it's good for the health. If it's colder than 10 degrees Celsius, they sleep inside.
0: 참 신기하네. 우리랑 문화가 달라.

0: 귀여운 건데?
1: 아, 어, 잠깐만요. 콩.
2: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1: 오늘 뭐 할 거냐고? 피아 만두 알아?
2: 만두?
1: 응. 만두 알아, 몰라?
2: 몰라.
1: 몰라?
3: 피아가 예전에 아빠랑 빵 만드는 거, 빵 막 이렇게 밀고 뭐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피아야, 오늘 만두피 녹여놔야 돼. 여기다 놔주자.
4: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온 건데, 그치?
2: 피아 칼 잡고 싶어.
1: 피아 칼?

0: 수약칼 있어. 오, 그래.
1: 수약칼.
0: 또.
1: 맞아, 피아칼.
0: 아, 그것도 피아칼. 어, 그래, 피아칼.
1: 피아 뾰족한 칼도 있고, 피아 안 뾰족한 칼도 있어. 어,
0: 피아가 썰어볼 거야?
2: 어.
0: 보자.
2: 뭐 하는 거야?
0: 칼. 이렇게, 요거 쓸 수 있을까? 요 손을 요거 잡고.
2: 딱 잡고.
0: 어. 어. 잡고.
2: 딱 잡고. 어.
0: 손 조심, 손 조심.
1: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거 손에 맞으면 괜찮아.
0: 어, 알았어.
1: 이거 안 땀쩍해서. 이거 손 맞으면 안 괜찮아.
0: 에이, 조금만 너무 잘게 안 썰어도 저기다 갈면 되니까.
2: 잘 써나 보자, 우리 피아. 너무 잘하네.
1: 조금 꺼지려.
0: 아우, 피아 잘한다. 어우, 피아 너무 도움 되네요, 할머니한테. 옳지.
2: 어우, 너무 잘 자르네.
0: 아우, 잘 잘라서. 어우, 너무 잘한다. 옳지.
2: 천천히.
0: 옳지.
1: 따서 해야 돼.
0: 아우, 이 소쿠리가 없어가지고.
2: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피아가. 아이고, 짜서 넣는 거야. 웃기는 아가씨야. 간장 넣고 이제, 간장 넣고 이제 만들면 먹을 수 있겠다, 이제.
0: 피아가 도와주는 바람에 맛있게 될 것 같네.
1: 진짜 너무 많이 먹고 싶어, 배고파.
2: 할머니 어떻게 만드는지 봐.
0: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응?
1: 응, 날쇼? 응, 날쇼?
0: 그래서 계란이 있으면 좋은데, 계란이 없으니까 그냥 물로 이렇게 붙여야 돼.
1: 그럼 맛있어?
0: 응.
2: 그래, 그냥 어떻게 하냐.
0: 그냥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걸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짠!
1: 알았어.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2: 같이 해보자.
0: 해보자, 이제 해보자. 조금씩만 넣어야 돼. 어.
2: 할아버지도 주고.
1: 예쁘게? 저도 먹고.
0: 안 붙으니까 여기 물을 약간만 묻혀. 응? 아이고.
1: 이건 예쁜 거. 그럼 물 넣고.
2: 만두 여기 넣고.
0: 아이고. 완전 장난감이네. 장난감 됐다. 여기 만두 피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야, 물을.
1: 비부.
0: 어, 아까는 좀 도움 됐는데 지금은 좀 그냥 장난만 하네.
1: 이거 좀. 완성.
0: 완성?
2: 완성.
1: 웃기는 팬케이크 봉.
2: 팬케이크.
0: 어, 그래, 팬케이크. 아빠 봤으면 뭐라냐? 베리 더디.
2: 그치.
1: 베리 더디. 이 나실까?
0: 어? 생굴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1: 이 나실까?
0: 어? 생굴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2: 쪄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웃기는 피아네.
0: 그냥 먹으면 배야지.
1: 아직 없었어.
0: 그렇지. 이게 안 익어서 맛이 없지. 아우.
2: 몇 개만 더 만들어?
0: 더 만들어야지, 이거 더 만들어야지. 자.
2: 배고프니까 빨리 쪄먹어보자, 이제.
0: 이거 올릴까, 이렇게?
1: 응.
0: 응. 됐다, 이제 만지면 안 돼.

0: When was the last day you even remember?
1: We were in a Mexican restaurant. You couldn't even drink alcohol the night.
0: No, it was belly was full like this and.
1: Oh yeah, no, because I was thinking there was one after, yeah.
2: 피아가 태어나고 거의 둘이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여기 둘만 있다 보니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을 찾기도 어렵고 참 힘들었어요.
3: It is sometimes tiresome. Absolutely it is. It cannot really be avoided. That's part of the deal, to have kids. Yeah. They are very helpful with kids. Actually a good, very good thing. They're very thorough, trustworthy people. So I trust their judgment for sure.
2: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기고 둘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4: 많이 먹어.
5: 내가 다 많이 그릴 거야. 이거 먼저 먹고 싶어.
4: 이거
5: 맛이 어떤가?
4: 속이 별로 없어서 싱겁지 않을까 모르겠네. 자.
5: 너무 맛있네. 이거 국수 같아.
4: 맛있네.
5: 생각보다 맛있네.
4: 국수 같잖아. 쫄깃쫄깃하니 맛있네. 그치?
5: 너무 잘 먹네.
4: 피아가 만들었지, 이거, 그치?
5: 본인이 직접 만들고 잘 먹네.
4: 피아 이렇게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거 형님 그냥 오랜만에 보네.
5: 피아 엄마 저기 있네.
4: 그새 할아버지가 가져가려고 그러네. 팬케이크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건 자기가 꼭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걸 너무 잘 먹고 재밌어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5: 그 앞에 속에 있는 우습게는 만든.
6: 맛있어요.
5: 할아버지, 여기 예쁜 만두 있어. 진짜 그 만두 좀
4: 봐. 저기 있대.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다. 그대로 따라해.
6: 나의 얘기들
4: 봐. 아우, 너무 좋다.

0: 나야, 할머니하고 자야지.
1: 이거 해볼까? 알았어.
0: 맞아, 탈까? 이렇게? 어, 피 안고 있는 거 너무 예쁘네. 어, 분위기 아주 좋았어. 오지 마. 똑. 데리고 나오자. 할머니 데리고 나올게.
2: 아, 제발.
0: 이제 얘 재울 거야. 자, 할머니, 할머니 잡아. 이따 거.
2: 내가 엄마 언제까지 여기 있고 싶어.
1: 엄마, 시간 많이 걸려. 빨리 자야지.
2: 내가 안 자고 싶어.
0: 아니, 그럼 얘 안 닦아? 빨리 이따 꺼야 되는데.
3: 꺼낼 때 올 거야. 꺼낼 때 올 거다.
0: 너 물 줄까? 물? 자, 목말르지? 아유, 우리 너아 목마르다. 옳지, 옳지. 아유, 목말라. 너아야, 물 먹자. 응?
3: 해, 빨리 칫솔.
2: 응?
3: 치과, 치과 해. 이따 끌어가자.
0: 배 아플 거고 이제 잘 준비하자. 그럼 자자.
3: 피곤하다. 얼른. 할아버지 안 앉아도 돼? 그래, 올라가.
2: 아니, 그치.
3: 오!

이제 마을 가야겠다. 이제 마을 가야겠다. 자, 여기 자, 너, 아유, 착하다. 왜 울어? 할아버지 있는데, 엄마 올 거야. 오늘 할아버지하고 가서 재밌었지? 내일도 그래 하자. 짜잔, 짜잔, 짜잔.

0: 가자.
1: 가자. 피아야, 가자. 아유. 피아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우리도.
2: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와 계셨어? 좋았어? 어? 재밌었어? 응, 서운하지.
1: 야,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
0: 아.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놀이터도 자주 데려가고 할게.
1: 좋겠다.
0: 매일 가죠, 매일. 매일, 매일, everyday.
2: 우리 저기 가보자, 다리에.
1: 저 다리에.
2: 응. 한국에 남산 타워 가면은 사랑의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무슨 거에도 사랑의 다리가 있어요.
1: 그렇구나.
0: 남산에 가면 어마어마하지.
2: 남산.

0: 잘했다.
1: 사랑합니다.
2: 태야, 우리 언제 또 만날까?
1: 내일.
2: 내일?
0: 아,
2: 그치.

0: 자주 보지를 못하니까. 아유, 네 마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엄마.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아요. 응. 항상 밥을 너 먼저 먹어라. 응? 응, 그래야지 애기들 잘 키울 수 있고 그런 거야. 애기들만 챙기지 말고 네가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먼저 먹어야 돼.
1: 알겠어, 아빠. 감사해요.
2: 도르웨이 시간은 이제 뭐 그야말로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다시 올 수도 없는 시간이고.
3: 아우, 피아 맞네.
0: 보자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4: 안아봐.
0: 안아주세요. 뭐 아팠어. 아팠어. 아유.
5: You had a good trip?
2: Yeah, it gets better.

0: med en rask. Hva? Gratulerer med dagen.
1: Aider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 이제 부모님도 그 시간을 너무 재밌게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2: Thanks for visiting.
3: Oh, 언제 또 올지 모르겠다, 그치?
4: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또 만나요. 할머니.
5: 내 이름은 태요야.
4: 축하받자, 냠냠냠. 냠냠냠냠.
6: 빨리 가서 많이 안아줄게. 어, 보고 싶어.
4: 할머니, 이거 들고 놀아! 할머니, 이거 들고 놀아!
6: 어우, 당황하네.
3: 쉽지가 않네.
4: 할머니, 가요!
7: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8: 귀야,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귀하 생일을 맞이해서 준비한 거예요. 예.
10: 아이고.
11: 방문 상담할 요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겨울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4: 네.
1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4: 와.
1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4: 어떻게?
1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8: 성담원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9: DB라면 됩니다.
2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9: 됩니다.
2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9: 됩니다.
2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9: 되고요.
22: 지병이 있어도?
1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2: 수술비도 된다고요?
19: 됩니다.
24: 암 치료비도?
19: 됩니다.
22: 진단비도요?
19: 되고요.
22: 병원 통원비도?
19: 네, 됩니다.
24: 간병비

0: 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멀류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멀류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문만 열면 줄을 서는 맛집.
5: 여름이면 생각나는 맛입니다.
6: 너무 맛있어서 그냥 못 넘어가요.
4: 무더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구수한 콩국수 한 그릇. 맛의 비결은 바로 콩.
7: 진짜 콩 좋습니다. 최상의 콩입니다.
4: 좋은 콩에서 밥심 나온다고요.
8: 콩은 저한테 자부심이고 가업.

0: 있고 이 콩에 아버지 엄마 얼굴이 다 있어요.
1: 그런가 하면 뜨거운 여름 콩 때문에 아궁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남자도 있답니다.
2: 이제 콩하고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1: 자식 같은 콩으로 만든 건 다름 아닌 두부.
2: 알겠습니다. 찰랑찰랑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1: 콩에 정성을 다하면 밥심이 된다는 두 남자 만나보시죠. 전라남도의 중심 광주광역시. 도심의 평범한 골목에서 특별한 간판을 만났습니다.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든 게 있다죠.
0: 저희 1년 재료입니다.
1: 주인장 전재벌 씨가 보물처럼 애지중지한다는 바로 이것.
3: 진짜 콩 좋다. 진짜 콩 좋습니다.
0: 일단 눈기가 있어야 돼요.
3: 그러잖아요.
0: 딱 보면 알아요. 소위 말해 전라도 사투리로 야무지다고 해야 되나? 하나에 40kg짜리 저희가 딱 한 11톤 내지 12톤 준비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자 장사, 자 오래된 장사 이제 마무리하고.
4: 아 그럼 딱 그 양만 하고 장사를 안 하신다고요?
0: 네, 이거 떨어지면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이제 내년에.
4: 콩을 좀 딴 데서 구해와서 이렇게 영업을 하셔도 될 텐데.
0: 근데 이게 저희 집에 그 특수성이 뭐 별건 아닙니다만 선친들께서 여름에만 하셨던 그런 전통을 저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1: 수십 년 세월 여름이면 콩국수 한 그릇에 온 마음을 담았던 부모님. 그 부모님을 닮고 싶은 아들은 오늘도 콩 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0: 이 콩에 아버지 엄마 얼굴이 다 있어요. 이 콩.
1: 재벌 씨는 지금도 부모님이 하던 그대로 콩을 삶는답니다. 7대 3. 노란 콩과 검은 콩의 비율까지 정확히 따른답니다.
0: 이거는 서리태. 검은 콩까지 들어가면 한 가마 반이 좀 못 돼요. 오늘 이거 팔면 끝.
4: 아, 끝?
0: 영업 끝.
1: 먹을거리가 귀하던 시절 콩국수는 값싸게 먹을 수 있던 여름철 보양국수였습니다. 부모님은 한 그릇에 거짓 없이 정성을 다했죠. 아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맛뿐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 그 자체였답니다.
4: 콩 하나도 아까우신가 봐요.
0: 그럼요.
1: 얼음은 왜 넣죠?
3: 절대 상할 일이 없어요.
1: 잘 삶은 콩은 하루 동안 냉장 보관하는데요. 혹시 상할까 얼음까지 넣어 차갑게 숙성한다네요.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침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영업 시작이거든요. 그 전에 모든 걸 다 해놓고 10시 딱 되면 손님들이 귀신같이 와요.
5: 자, 우리는 콩을 갈아 먹읍시다.
1: 콩을 간다더니 이건 뭐죠?
0: 식사할게. 살짝 들어가면 저희 콩물이 풍미가 생기고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1: 부모님의 맛을 그대로 따라하기까지 17년. 어디 처음부터 만만한 일이었을까요?
0: 이런 걸 저희 어머니가 다 하셨나요? 형제지간이 없어요. 제가 누나도 없고 형도 없고 동생도 없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이거 한다고 하니까 많이 싫어라 하고 그러셨는데
1: 아들 고생하는 게 싫어 그만두게 하려고 더 엄하게 가르쳤다는 부모님. 그래도 아들은 부모님 인생이 담긴 콩국수를 이어가고 싶었다죠. 콩부터 콩국수 만드는 법까지 부모님의 방식 그대로 따르는 아들. 유일하게 변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콩물 냉장고.
0: 예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장사하실 때는. 그때는 그래서 콩물을 시켜서 손님들한테 얼음을 갈아서 나갔어요. 근데 저희는 얼음을 갈아서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갈면 이게 온도가 점심시간에 4도까지 떨어져요.
1: 손님들이 더 잘 안다는 영업시간.
0: 어서오세요.
1: 정말 시간 딱 맞춰 오셨네요.
4: 10시인데 일찍 오셨어요.
6: 아, 시간 기다렸다고 왔습니다.
4: 아, 기다렸다가?
6: 오픈 시간은. 옛날 구건물에 있을 때부터 단골이어서.
0: 포장부터?
7: 네, 포장 두 개.
1: 그럼 이 집 콩국수엔 무엇이 들어가는지 살펴볼까요? 잘 삶은

0: 국수면에 콩가루, 소금, 설탕을 넣고 노란 콩과 검은 콩으로 만든 고소한 콩물을 넣으면 끝.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에 이른 아침부터 이끌려 찾아온답니다.
1: 여름에는 꼭 신락이라고 와서 먹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어제 갑자기 저녁에 내일은 하나 먹어볼까 해서 아침에 늦자마자 애들 보내놓고 그래서 데이트 겸해서 바로 왔습니다.
0: 보이시나요? 촉촉한 콩국수의 자태. 작정하고 찾아왔으니 맛있을 수밖에요. 더위에 지칠 때면 생각나는 맛.
2: 오래 다니셨어요?
3: 예, 한 20년? 오. 일주일에 한 5번?
0: 20년 평일 점심을 이곳에서 해결했다는 찐 단골입니다.
4: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와야 배고픈데 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5: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도셔요.
4: 네, 2번 도고 안 빠지더니 6번 안 오세요.
5: 우리 사장님 때문에라도 한 그릇이 매일같이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사장님은 귀신같이 알아요.
4: 변함이 없어요. 그냥 가도 돼요.
5: 맛있게 드십시오. 네. 변함이 없다는 것은 맛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 집의 어떤 그 분위기나 정서나 그런 것도 변함이 없다라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손님 오시면 정말 기분 좋고
6: 겨울 되기 전에 여기 이 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년에 또 와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사람들이 줄을 서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여름 한철에만 먹을 수 있는 맛. 그 맛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부모님처럼 그저 묵묵히 할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아낌없이 쓰는 재료,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것이 더해져 이 여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밥심이 됩니다.
5: 콩을 저한테 대를 이어서 저희 집에 행복과 보람을 갖다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번엔 빼어난 산새와 맑은 물을 자랑하는 완주로 갑니다. 땀 뻘뻘 흘리며 장작을 태는 이 남자.
7: 재래식이 일이 엄청 많아요.
0: 아궁이에 장작불 떼고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콩을 갈아서 재래식 손두부를 만든답니다. 온도계도 시계도 없이 경험과 감으로만 만들어내는 두부. 이기영 씨는 두부 만드는 법을 장모님에게 배웠답니다.
7: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가게를 그만두려고 정리를 했어요. 두부가 너무 녹히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인데.
0: 50년 넘는 세월 동안 두부를 만들어 5남매를 키운 장모님. 누군가 하지 않는다면 장모님의 두부가 장작처럼 사라질 것 같아 사위는 그 불씨를 지키기로 했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만 만들어지는 장모님의 손두부. 사위가 시작한 지도 7년째랍니다. 그 사이 콩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다죠.
7: 제가 어렵게 키우니까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8: 아,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7: 네, 제가 직접 다 해요, 농사를.
0: 이번엔 어딜 가시나요? 이건 또 뭐죠?
7: 쌀 쩌라고요. 나락을 빵굴 때 나오는 찌꺼기. 거품을 좀 삭히는 역할을 해줘요. 이건 당연히 어머니한테 배웠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0: 쌀겨는 거품을 삭히는 천연 소포질. 장모님의 내공을 옆에서 갈고 닦으며 배운 지혜랍니다.

0: 앉아서 한 30분 동안 져야 하니까.
1: 멈추면 안 돼요?
0: 아니, 멈추면 얘가 밑에 달라붙어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타버리면 냄새가 나가지고, 순두부 끓이면 냄새가 나서 좀 손님들 거부반응이 있어요. 두부도 마찬가지고.
2: 과정은 힘들어도 맛은 비교 불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인내 시간인 것 같습니다.
3: 여보, 오늘도 고생이 많네요. 다 더우니까 이거 한 번.
0: 뭐야?
3: 여보 좋아하는 국물.
0: 국물?
3: 시원해. 내가 좀 저어줄게, 내려와. 내가 누우기 전에 저어줍시다.
2: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먹었다는 어머니의 두부.
1: 아내분도 잘 저으시는데요?
3: 아, 제가...
0: 저보다 선수죠?
3: 선수예요.
1: 예?
3: 제 제자예요.
1: 아, 제자예요? 네.
3: 저 어렸을 때부터 저 한 제가 56년째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1: 야, 어렸을 때는 좀 뭐 이런 거 도와줘 하면 좀 싫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3: 너무 싫었죠? 그때는
0: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3: 아, 진짜 이거 콩이 적고 이 자루 잡아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잡아주기가 너무 싫어서 외형제가 있는데요. 서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해가지고 서로 미루고 막 그래요. 잡기 싫어가지고.
2: 외면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게 됐다는군요.
3: 콩을 엄청 사랑해요. 1순위라고 보면 되죠.
0: 저는 아내가 무서워요. 그래야 밥을 먹고 사니까. 여보, 나와 힘들게 빨리 해.
3: 알겠어요.
0: 나도 한참 음식 만들어야지.
3: 갈게요.
0: 고마워요. 네.

0: 옛말에 부부는 게으른 며느리에게 맡기라 하는 말이 있다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완성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이랍니다.
1: 두 번 걸러놓은 거예요.
0: 드디어 인내가 새하얀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1: 여기다 넣으면 두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0: 가마솥 한가득 끓여낸 콩이 두부 한 판이 됩니다. 장모님이 반평생 함께한 부부 틀이 사위를 도와 충실히 제 몫을 다하는 시간. 그 안에서 장모님의 세월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부가 뽀얀 얼굴을 드러냅니다.
1: 알겠습니다.
2: 어떻게 알아요, 잘 된지?
1: 만져보면 알아요. 찰랑찰랑하다고 해야 하나요?
2: 찰랑찰랑? 네.
1: 뜯으면 찰랑찰랑 엉덩이같이 이렇게 하면 24모가 나와요.
0: 귀찮다고 하나라도 과정을 생략하면 이 탱글탱글한 자태는 못 만나겠죠.
1: 간다는 것도 아니고 혼을 끌지도 않고
0: 이런 식으로 하루에 딱 한 판 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1: 뭐 오늘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하니까 조금 만들어 조금 소비하고 손님들도 맛있게 먹어.
0: 직접 콩 농사 짓고 두부를 만든 지 7년. 장모님의 인생을 이어가는 일이라 오늘도 정성을 다합니다.
3: 엄마! 아이고 오늘 사온다 예쁘네.
1: 우리 어머니가 제일 바쁘네.
0: 가마솥 손두부의 스승 장모님.
1: 천천히 어머니 만져봐요.
3: 잘해요. 이제 잘해요. 이제 알아서 다 한대. 잘 됐어요.
4: 부드러워? 찰랑찰랑하지?
0: 한 번씩 스승에게 평가받아야 손님상에 내놓을 수 있답니다.
1: 어머니 어때요?
3: 맛있냐?
1: 네?
3: 맛있지.
1: 두부 잘 됐죠?
0: 새벽부터 부지런히 만든 사위의 두부가 빛을 발하는 시간. 깊이를 측정할 수 없다는 고소한 두부 한상입니다. 장모님을 이어 콩으로 사람들 밥심 지키겠다는 사위, 솜씨가 어떤가요?

0: 그리고 번거로워도 흉내낼 수 없는 맛.
1: 그냥 콩하고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0: 그래서 오늘도 기영 씨는 뜨거운 가마솥 곁을 지킵니다.
2: 네, 네. 홈을 만드는 거. 홈이라겠어. 내가 나시라겠어.
3: 홈이라겠구나.
4: 3WC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3WC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고!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

0: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병철 작가입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답변한 고령층이 68.5%로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는 평균 무려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계속 근로를 희망하지만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자리 수준도 양호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인생 2막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과연 이런 현실을 뚫고 건강한 생산자인 평생현역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생현역이라고 하면 바로 거부감이 생기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와서 이제 쉬고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무슨 평생을 일하면서 살라고 하냐고 말이죠. 평생현역으로 살면 과연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먼저 은퇴 후 2, 3년 안에 찾아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해수욕장에서 파도를 탄 적이 있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커다란 파도가 강타하면 당황하면서 물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나 적이 오는구나 미리 알면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 타기를 신나게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초기에는 그토록 원하던 취미와 여행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좋아하는 재미와 여행도 2, 3년 지나면 실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찾아올 위기를 미리 준비했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사는 평생 현역인 사람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고민을 덜어줍니다. 평생 현역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동시에 은퇴 전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적은 금액일지라도 받으면서 꾸준히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고민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돈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정기소득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생 현역으로 사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아요. 자신의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도 있죠. 만약 강연자라면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세상에 전할 수도 있습니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최근 저는 한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혼행,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한 사람이 명함을 내밀며 제가 여행작가가 꿈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더군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SNS 친구가 됐습니다. 짧은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었던 것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해지더라고요.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평생 현역으로 사는 저의 롤모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90세 이순재 배우입니다. 배우 이순재의 마지막 리어왕 연기라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서 연극 리어왕을 관람하러 작년에 갔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앞자리에서 그의 연기 표정과 감정선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89세였는데 주인공 배역이라서 당연히 대사가 가장 많았고 공연 시간도 무려 200분이나 되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66년째 연기가 과연 질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고령인 그분을 무대로 이끌게 한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올해 마침내 60회 백상예술대상 특별 무대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작품, 역할에 대해 도전해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배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할이 창조됩니다. 그동안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 이만 하면 됐다고 하는 배우 수백 명이 없어졌습니다. 노력한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연기에 완성이 없다는 게 이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게 배우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배우만의 숙명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은퇴 전후의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곱씹어 봐야 할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평생 현역으로 살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전적 보상이 낮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너무 돈 위주로 일을 선택하게 되면 중간에 동력을 잃거나 후회할 수도 있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일이 발전한다면 경제적 보상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첫 원고는 무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료와 강연료도 올라가고 책도 출간하게 되면 인세도 받게 됩니다. 아직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매우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해냈기 때문이죠. 다음은 자발적 엔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가지 직업으로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은퇴 전에 했던 일을 평생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을 하고 싶은 일로 연결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가면서 즐겁게 살수 있는 자발적 엔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진정한 평생 현역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하되 타인과 차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과거 대비 쉬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책 출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일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땡땡 전문가 땡땡땡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은퇴 전문가 서병철. 이렇게 자기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순간 평생 현역이 될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한 생산자로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뺄 수는 없죠. 특히 건강 수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유병 기간이라는 말 아시나요? 유병 기간은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유병 기간은 남자의 경우 14.8년, 여자의 경우 19.1년인데 관건은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서 오래 산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까요? 은퇴 후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실천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니 일상의 루틴으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루 7,000보 이상 걸어야 합니다. 하루 2,300보부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7,000에서 13,000보를 걸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49% 감소된다는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 중 하루에 10,000보 목표를 하시다가 실패하고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특히 자차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집 혹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회사 주차장까지 이동하기에 걸을 기회조차 매우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7,000보 이상 걷기만 하면 건강 수명은 연장되니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상에서 생활 걷기를 해야 합니다. 출퇴근 혹은 약속 있는 경우 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7,000보 정도를 걸을 수 있더라고요. 건물 내 이동 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가능하면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오르막 계단이 좋겠죠. 생활 걷기 습관만으로도 건강 수명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주 3회 이상 근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바빠서 운동을 어쩌다 생각날 때만 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만이라도 근육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평생 현역은 대다수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의 몫이라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한다면 진짜 평생 현역이 될수 있습니다.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현역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이 또 다른 자기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티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티소믈리에 이주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밀크티 좋아하세요? 밀크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만의 버블티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밀크티를 널리 보급시킨 나라는 바로 홍차의 나라 영국입니다. 그렇다면 밀크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널리 보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티란 말 그대로 우유와 티의 합성어인데요. 아시다시피 영국, 대만, 인도 등 여러 나라가 티를 우유와 함께 마시고 있어요. 그중에서 영국은 맛있는 홍차에 95% 정도의 우유를 넣어 마실 정도로 밀크티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크티는 홍차의 나라 영국에서 시작이 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655년 중국 황제 만찬회에서 인도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대표가 당시 제공된 티에 우유를 처음 넣어 마셨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동양에서 전해져 온 홍차는 찻빛이 거부스름하고 맛도 떫어서 결코 맛있는 음료가 아니었으나 당시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또 음료가 아닌 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귀족들의 허영심은 쓰고 떫지만 홍차에 우유를 더해서 좀 더 훌륭한 맛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발상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수질은요, 경수라고 해서 센불입니다. 그래서 탁하고 진하게 우려진 홍차에 우유를 넣으면 맛과 색상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유를 더한 것은 실로 신의 한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밀크티가 더 맛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밀크티의 시작과 역사를 알게 되었으니 집에서 만들어 마실 수 있는 맛있는 밀크티 메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로얄 밀크티는 일본식 밀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려진 홍차에 우유를 넣은 것이 일반적인 밀크티이고요. 로얄 밀크티는 우린 홍차를 끓이고 거기에 우유를 다시 넣어서 끓여낸 것을 말합니다. 만들 때 손이 조금 더 많이 가지만 밀크티의 맛을 더욱 진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로얄 밀크티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차 찻잎 필요하겠죠? 갖고 계신 어떠한 홍차 찻잎 상관없지만 저는 오늘 아쌈 CTC라고 하는 홍차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쌈 CTC는 홍차 찻잎을 어떻게 가공했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요. 평균적으로 잎이 다 살아있어 하는 홍차 찻잎은 루스 리프라는 표현을 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CTC란 C 찻잎을 크러쉬, T 티얼, 또 크롤이라고 해서 찻잎을 으깨고 찍고 휘말은 CTC로 만든 홍차 찻잎이에요. 그러니 밀크티 베이스로는 루스 리프보다는 월등히 엄청 진한 맛을 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밀크티의 베이스로는 아주 많이들 활용하는 홍차 찻잎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처럼 아주 가볍게 홍차를 즐기실 때는요. 홍차 찻잎이 살아있는 홀립 홍차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지금 오늘 밀크티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CTC나 조금 부셔진 찻잎이 월등히 홍차가 진하게 나오니까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홍차 찻잎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유, 설탕, 버너, 팬, 스트레이너, 루스 리프로 된 홍차 찻잎이니까 다시팩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티백으로 준비하셨다면 다시팩은 필요 없으시겠죠. 자, 이제 로얄 밀크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된 냄비에 물을 넣어주세요. 물 100ml 넣어주시고요. 자, 물을 끓여주시면 불을 끄고 여기에 홍차 찻잎 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홍차 찻잎 넣고 이제 우려야 되겠죠. 3분간 우린 후 거름망으로 조심히 걸러주세요. 자, 이때 찻잎 상태에 따라서 추출된 찻물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아쌈 CTC로 3분간 우렸더니 40에서 50ml 정도 찻물이 나왔습니다. 걸러낸 찻물을 불에 올린 후 끓기 시작하면 설탕과 우유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좀 아주 달콤한 로얄 밀크티를 준비해서 설탕을 15g 넣었는데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탕과 우유 150에서 200ml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150ml 사용합니다. 약 중불로 가장자리가 끓어오르면 이제 불을 끄셔야 해요. 불을 끄고 다시 한번 걸러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우유를 너무 많이 끓이시면 유막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걸러질 때, 스트레이너에 걸러질 때 다 없어지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얄 밀크티는요. 수고롭지만, 내 몸이 좀 수고롭지만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핫 밀크티고요. 그 다음 준비된 밀크티는 아이스 밀크티예요. 여러분이 댁에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아이스 밀크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밀크티는요, 여러분. 찻잎이 굉장히 중요해요. 찻잎이 올고지 예쁘게 살아있는 루스 리프, 홀립 상태보다는 살짝 부셔진 브로큰 홍차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홍차는요, 고지대 홍차냐, 저지대 홍차냐에 따라서 찻잎이 가지고 있는 찻잎의 향과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지대 홍차는요, 수색도 맑은 황금색이고요, 저지대 홍차는 약간 진한 갈색빛을 돌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떤 홍차에 우유를 넣어야지 밀크티가 맛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인 짙은 갈색을 주는 홍차가 월등히 맛있겠죠. 그래서 밀크티를 만들 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고지대 홍차보다는 저지대의 홍차가 약간 묵직한 몰트 맛을 주니 밀크티를 먹을 때 월등히 맛있을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요, 여러분. 커피에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넣었을 때와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었을 때 어떤 게 더 맛있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홍차 찻잎에 대한 꿀팁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홍차 찻잎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당연히 브로큰 홍차 찻잎이에요. 스리랑카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홍차로 만들어진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홍차 찻잎에 같은 찻잎인데 여기에 시트러스한 베르가못 홍차 향을 입힌 얼그레이 홍차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얘기예요.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넣을 거예요. 홍차는 95도 이상의 물을 넣어야지 맛있으니까 9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아주 소량 넣을 겁니다. 여기서 물의 양이 많아지면 우유가 들어오면 싱거울 수 있으니까 물의 양을 적절히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레시피 참고하시면 되겠죠? 냉채 밀크티 재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찻잎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물, 정수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탕, 그리고 우유, 마지막으로 용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용기 준비하실 때는 유리 추천할게요. 자, 냉채 밀크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된 유리 용기에 찻잎을 넣어주세요. 자, 찻잎을 빼기 쉬운 입구가 넓은 것을 추천하고요. 준비된 용기에 찻잎에 이제 물을 부을 겁니다. 자, 물은 뜨거운 물이에요. 홍차가 우려져야 하니까 뜨거운 물, 95도 이상의 물을 넣어주시고 건역, 마른 찻잎이 골고루 잘 적셔지도록 살짝 흔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 준비된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설탕이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살짝 움직여주세요. 그런 다음 우유를 넣어주세요.

우유를 넣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냉친 밀크티라고 했죠. 냉장고에 들어가서 10시간에서 15시간 들어있다가 그 다음 꺼내셔서 찻잎을 우유와 분리해서 밀크티를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요, 10시간 있다 나온 냉친 밀크티와 15시간 이후에 나온 냉친 밀크티의 맛은 달라요, 여러분. 네, 물론 10시간이 맛이 있을 수도 있죠. 홍차 찻잎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15시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콩식 밀크티 필요한 재료 설명하면요. 먼저 홍차 티백 2개, 커피, 연유, 우유, 그리고 얼음입니다. 준비된 머그잔에 홍차 티백을 넣을 텐데요. 바닐라와 아몬드 향이 가향된 홍차 티백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신 뜨거운 물을 3분을 우릴 겁니다. 네, 3분이 다 우려졌네요. 그럼 티백을 뺄게요. 티백으로 우린 홍차에 인스턴트 커피 넣을 텐데요. 갖고 계신 인스턴트 커피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홍차하고 커피의 만남 엄청 궁금하시죠? 준비된 잔에 얼음을 넣고요. 연유는 좀 충분히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좀 달콤한 맛이 나야 되겠죠? 아이스 음료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유도 조금 넣고요. 마지막으로 홍차와 커피의 만남 넣도록 하겠습니다.

0: 홍콩식 밀크티 완성입니다.
1: 일반적인 밀크티 만들어 보셨다면 오늘 로얄 밀크티나 또는 냉친 밀크티 만드셔서요. 아주 진하고 맛있는 밀크티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맛이 정말 진하기 때문에 홍차가 깊은 맛을 선사할 거예요. 자, 따뜻한 로얄 밀크티, 시원한 냉친 밀크티 어떤 것이 좋으세요? 따뜻한 로얄 밀크티는 몸의 온도를 높여주니까 우슬우슬 추우실 때 아주 딱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아직까지 더워 싶으신 분들은 시원하게 냉친 밀크티 하셔서 시원한 온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티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티 소믈리에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안병택입니다. 유연성 운동을 매일 하고 계시나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때까지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트에서 쉽게 하는 코어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코어 근육의 안 좋은 운동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코어 근육을 위해 윗몸 일으키기, 다리 들어올리기, 몸통 비틀기를 하시는데요. 이 운동들은 척추, 디스크에 더 부하를 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40대 이상이시라면 앞서 말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해볼 운동은 시니어분에게 안전하면서도 검증된 운동으로 엄선해서 구성했습니다. 모든 운동이 좋지만 영상을 따라하면서 통증이 있다면 그 운동은 멈춰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해볼 운동은 브릿지입니다. 말 그대로 누워서 했을 때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형태의 운동인데 다리 모양 같이 보인다고 해서 브릿지라고 명칭이 붙었습니다. 브릿지 운동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엉덩이를 들었을 때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뒤쪽 허벅지인 햄스트링 그리고 허리 근육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초기라든지 또 앞으로 보행 능력을 강화시켜야 될 경우라든지 기초적으로 허리 운동 등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트에서 편안하게 일단 누우신 다음에

운동에 앞서 세팅을 먼저 할 건데요.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서 뒤꿈치를 최대한 엉덩이 쪽으로 가져가게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손은 뒤집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천장을 볼수 있도록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해야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어깨가 더 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나 뒤쪽 허벅지나 허리 근육을 운동하면서도 자세 교정을 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취해 준 다음에 다리는 11자로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먼저 수축하는 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근육이 정확하게 수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 엉덩이를 수축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의 엉덩이 힘을 한번 줄 거고요. 오른쪽에 엉덩이 힘을 줄 거고요. 왼쪽, 다시 오른쪽. 이렇게 좌우를 수축하면서 만약에 약하거나 잘 수축되지 않은 곳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 오른쪽 수축하면서 비슷해졌다. 그러면은 브릿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릴 건데요. 이때도 항문에 살짝 힘을 줘서 골반 밑에 있는 골반저 근육이나 복행근이 동시에 수축할 수 있게끔 아랫배도 잡아당겨주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 올리면 됩니다. 시니어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이나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이 브릿지 자세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멈추시고요. 그 다음 운동을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힘주고 아랫배 힘주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고요. 올렸을 때 어느 근육이 더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분들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앞쪽 허벅지. 어떤 분들은 이제 햄스트링에 더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강조하려면 뒤꿈치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들어 올려야지 엉덩이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반대로 나는 햄스트링에 조금 더 근육을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뒤꿈치를 엉덩이에서 최대한 멀리 가져간 상태에서 들어올리면은 햄스트링이 더 수축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리가 많이 벌어져서 생활하시는 분이나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 그 자세에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 약간 더 벌려서 브릿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벌려서 생활하거나 남성분들은 다리를 조금 모아서 무릎 사이에 공을 끼워서도 브릿지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목을 위로 들어 올려서 브릿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앞쪽 근육인 전경골근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목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도 운동을 할수 있고요. 또 체중 이동을 하면서도 할수 있거든요. 엉덩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네,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도 브릿지를 응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브릿지를 할 때는 엉덩이를 이제 몸통과 일직선으로 하는 게 원래 좋지만 이 근력이 너무 약하거나 앞쪽에 고관절 굴곡근, 구부리는 근육이 짧다면은 살짝만 들어 올리셔도 돼요. 예.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1세트, 그리고 10개 2세트, 10개 3세트 이런 식으로 올려나가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발 브릿지를 배우실 거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너무 쉽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아까 했던 대로 예, 아랫배 항문에 힘주면서 들어 올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뻗는 거죠. 그러면은 다리를 뻗지 않은 쪽, 지면에 닿은 쪽에 엉덩이 근육이나 햄스트링, 허리에 근육이 더 힘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다리를 펴면서 한발 브릿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보다는 조금 더 운동 강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브릿지가 잘된 상태에서 연결해서 하면 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리를 뻗어서 너무 많이 들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허벅지랑 이제 일직선이 되도록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은 플랭크를 배워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배를 지면에 놓고 팔꿈치를 보시는 것처럼 90도로 만들어주고요. 앞을 자연스럽게 본 상태가 시작 자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플랭크가 이렇게 배랑 무릎을 떼서 몸을 일직선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이제 하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전 단계를 먼저 배울게요. 그래서 이 근육도 이제 브릿지의 이제 자세를 바꾼 형태이기 때문에 들어 올렸을 때 복근이라든지 허벅지 쪽에 힘이 들어가야 운동이 잘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엉덩이만 뒤로 이렇게 빼주세요. 쉬우신가요? 어떤 분들은 많이 떨려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돌아온 상태에서 항문에 살짝 힘주고 엉덩이만 들어서 유지. 그러면은 막 배가 많이 떨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허리는 척추가 최대한 중립으로 일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전만을 만들어주거나 후만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자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대고 하는 플랭크가 잘 된다면은, 원래 플랭크를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무릎 대고 하는 플랭크가 10개 한 3세트 정도 해도 괜찮다 하면은 이 무릎 대고 하는 걸좀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그 무릎 붙인 상태에서 네, 무릎을 펴면은 이제 플랭크가 되는 거죠. 네, 다시 무릎 대고 돌아오고 다시 엉덩이 든 상태에서 무릎만 펴주면은 네, 아래쪽의 근육들이 수축되고 강화할 수 있는 플랭크가 됩니다. 다음은 네발기기 자세에서 무릎 들기 자세를 할 건데요. 네발기기 자세는 이렇게 양손과 양발이 무릎이 이렇게 지면에 닿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활할 때도 이 자세에서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가락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네, 유지하고 아랫배 항문에 살짝 힘준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돼요.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또 복근 쪽, 코어 근육들이 쓰이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0개 한 세트 한번 해볼게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네, 쉽지 않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내리고, 자, 다시 둘, 내리고, 셋, 내리고요. 만약에 손목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시면 바로 멈추시면 됩니다. 넷, 내리고, 자, 다섯, 무릎은 살짝만 들면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다섯, 그렇죠. 여섯, 어떤 분들은 어깨나 팔에도 힘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면을 누르기 때문에 어깨 운동도 되거든요. 자,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열. 만약에 이 무릎 들고 하는 이 운동이 잘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응용을 해서 많이 운동을 하거든요. 든 상태에서 다리를 뻗는다든지, 네, 엉덩이 운동도 할수 있죠.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고, 또 팔을 뻗는다든지, 네, 이런 형태로도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운동은 어떠셨나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몇 번만 따라 했는데도 생각보다 힘들고 땀이 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을 짚고 하기에 손목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시 통증이 있을 때 다른 자세로 운동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근력 운동도 하루에 10분씩 하면 좋고요. 그게 힘들다면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안병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청각!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먹은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1: 여름의 맛 퍽득팍한.
4: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1: 규모가
4: 엄청 큽니다.
1: 엄청나요.
4: 네.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5: 그렇죠.
1: 아.
5: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이 났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6: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7: 전소됐어요.
4: 아.
7: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5: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4: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0: 부럽고 제일 좀 진짜 이상해.
1: Let's go. 건강식
2: 채소의 대표는
3: 고추, 토마토, 바질 등 다양한 야채를 쌀과
4: 허기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허기

0: 욕 좀 자제하세요.
1: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3: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2: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이비스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0: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자목을 교정하는 운동을 배워보았습니다. 목이 아픈 분들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허리도 건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현대인들은 오래 앉아서 일하거나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허리 근육이 긴장되고 디스크가 뒤로 밀리는 등 여러 허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서서 하는 동작으로 일하면서 쉬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허리를 잡는 모든 근육을 사용하여 코어를 단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장소 구애받지 마시고 이 운동을 편안하게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동작은요. 별 기울이기입니다. 모든 동작의 원칙은 바른 자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허리를 펴고 배를 집어넣고 키를 크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양 발을 벌리시고 양 팔을 벌리세요. 그러면 별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별 모양을 만든 다음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때 몸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대로 옆으로 척추를 긴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둘, 후. 자, 이걸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후. 다시 둘, 후. 다시 하나, 후. 다시 둘.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이는 걸 1회로 해서 10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 기울이기 운동을 10회 반복해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척추를 옆으로 기울이는 움직임과 더불어 해야 되는 동작인데요. 돌리는 운동이에요. 팔을 옆으로 벌린 다음에 오른쪽 손끝을 보세요. 오른쪽 손끝을 봐야 되는 이유는 척추의 움직임은 눈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먼저 움직이는 방향으로 돌아본 다음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끝까지 가는 범위까지 돌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오시고 반대쪽으로 손끝 보시고 둘. 자, 이때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뒤쪽까지 휙휙 돌아가는데 왼쪽으로 돌릴 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가. 비대칭적으로 회전이 된다. 그러면 척추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척추는 기울어짐과 회전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측만이 있다면 한쪽이 더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되는 쪽 먼저 느끼고 안 되는 쪽을 잘 되는 쪽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것도 10회. 자, 오른쪽으로 내쉬면서 하나.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둘, 후. 이때 척추를 계속 누군가가 머리끝을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려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 왼쪽 10회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원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하면 척추가 더 곧게 세워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밸런스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두 발을 모으시고 양손을 선사하듯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오른쪽 팔꿈치랑 왼쪽 무릎이랑 가깝게 비틀면서 하나. 이때 척추가 구부러지면 안 돼요. 척추 세우세요. 그래야지 엉덩이 근육이 많이 쓰여요. 다시 원래 들어왔다가 둘. 이걸 리듬감 있게 하나, 둘, 하나, 둘. 잠시만, 지금 잘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진지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효과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움직임의 목표는 허리를 편 상태에서 몸통을 돌린다. 이렇게 해서 비틀면서. 그래야 다리를 들어올린 쪽에서 요근이라고 하는 허리 근육이 쓰이고요. 버티는 쪽에서는 엉덩이 근육이 쓰이고요. 몸통을 교차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걷고 달릴 때, 야구할 때, 테니스 칠 때, 골프 칠 때 허리 회전 중요하잖아요. 모든 움직임에 꼭 들어가는 허리 회전 기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1회로 해서 역시 10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동작은 별 젖히기 동작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신전 운동이에요. 양발을 넓게 중심을 잡으시고 양손을 허리에 받치세요. 손을 대는 위치는 손가락을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손바닥 세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허리에 널찍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보여드리면 아랫배 힘주시고 천천히 뒤로 젖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배가 좀 떨리거든요. 괜찮아요. 이거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림보 게임하듯이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의미 없어요. 가볍게만. 그냥 가볍게만 자연스럽게 허리를 뒤로 젖혀서 곡선을 유지하고 다시 원래대로. 이 정도만 해주시면 안전합니다. 둘, 후, 열 번,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10회를 해주시면 허리의 곡선이 살아나면서 뒤로 밀려있는 디스크 또는 손상된 디스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삼각형이에요.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네, 삼각형 동작은 우리 몸의 오른쪽, 왼쪽, 좌우 밸런스 비율을 맞추는 코어 운동입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세요. 말 그대로 삼각형을 만들 건데 직각삼각형이에요. 오른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팔꿈치를 기대세요. 허벅지 위쪽에. 그 다음에 반대쪽 팔을 쭉 뻗습니다. 그리고 귀에 붙여요. 힘의 방향은 발바닥은 아래를 향하고요. 손끝은 머리 위쪽을 향하고요. 그 상태에서 옆구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중심 잡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호흡 편안하게 하시면서 왼쪽 무릎 구부리시고 팔꿈치를 기댄 다음에 팔을 쭉 뻗어서 몸 옆쪽을 늘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하면서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든 호흡은 코로 숨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5초 정도 쭉 늘려주시고, 자, 반대쪽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응용 동작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게 쉽다. 쉽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팔꿈치를 기대지 마세요. 팔을 아래로 쭉 뻗어서 팔을 안쪽 허벅지에 붙이세요. 기대지 않는 거죠. 그 상태에서 팔을 쭉 뻗어서 이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펴지는 느낌이 나요. 이 상태에서 15초. 호흡하세요. 자, 반대쪽도 무릎을 구부리고 팔을 아래로 쭉 뻗어서 오른팔을 옆에 붙이고요. 그 상태에서 천장을 본다. 이 상태에서 호흡하면서 15초.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해줬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도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손을 짚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손을 짚고 그 상태에서 조금 세워진 삼각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운동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코어 근육은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자, 내 수준에 맞게 운동을 변형시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티시고 반대쪽도 무릎을 구부리고 손으로 짚은 다음에 팔을 쭉 뻗어서 버티시면, 네,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과 함께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은 운동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는 손발 어깨 털어주시는 거예요. 직전 움직임 자극, 직전 자세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은 뇌 잔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털어주는 동작들은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칠판 지우듯이.
이렇게 지어주면 또 일상생활에서 움직일 때 그런 패턴들이 남아있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털어주신 다음에 네,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운동 해보니까 보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따라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죠? 허리는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싫어하는데 선자세에서 허리에 실리는 부담을 100이라고 한다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허리 실리는 부담은 140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앉아있을 때 다리로 체중이 분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에 실리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자주 자세를 바꿔주고 매일 이 운동을 틈틈이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편해진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단 내려오기가 편해지는 무릎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들였을까요? 파란색의 대표적인 염료는 바로 쪽입니다. 이 쪽풀이 보이시나요? 이 쪽에서 파란색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파란색을 쪽빛이라 불렀죠. 쪽빛 하늘, 쪽빛 바다. 이런 쪽빛이라는 말은 바로 이 파란색이 이 쪽이라는 식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풀에서 어떻게 저렇게 짙은 파란색이 나오는지 쪽은 정말 신비로운 염료입니다. 쪽염색은 다른 염색과는 달리 끓여서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잎을 이용하거나 만들어 놓은 그 색소를 발효를 시켜서 염색합니다. 발효쪽 염색은 어렵지만 생쪽 염색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쪽 잎으로 얼음까지 동동 띄워서 시원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쪽 잎을 이용해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쪽 염색은 생쪽이 있는 시기인 7월, 8월에만 가능한 한시적인 염색법입니다. 식물성 소재에는 염색이 되지 않고 동물성 섬유인 실크의 염색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실크 스카프의 생쪽 염색을 하겠습니다. 얘가 쪽인데요. 자, 색소는 바로 요 쪽 잎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염색을 위해서는 쪽 잎만 따줄 거예요. 쪽을 이렇게 세워놓고 밑으로 훑어주시면 잎만 딸 수 있습니다. 잎을 떼어주시고요. 자, 요 대는 모아주세요. 이 대는 모아서 물병에 꽂으면 마디풀과 식물이기 때문에 요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고 또 잎이 생기고 꽃도 핍니다. 나중에 또 쪽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잎을 따주시고요. 잎이 다 모아졌으면 이 잎을 믹서에다 갈 것입니다. 자, 믹서에 갈기 전에 페트병을 얼려주셔야 되고요. 옛날에는 얼음에 넣어서 염색을 했지만 얼음이 녹으면 물이 옅어지기 때문에 페트병을 얼리면 물이 녹았을 경우에 페트병만 교차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페트병을 얼려서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생쪽 염색은 항상 차가운 상태여야지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얼음을 넣어주시고요. 오늘 염색할 소재는 실크 스카프인데요. 실크는 약한 섬유니까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하게 헹궈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쪽잎이 준비되셨으면 갈아주어야 하는데요. 자, 믹서기를 준비하시고요. 옛날에는 돌 절구에다 갈았었지만 요즘은 믹서기가 있어서 갈기가 쉬워졌죠. 쪽잎을 넣으시고요. 물을 조금 넣어서 갈아줍니다. 쪽 잎에 색소가 있기 때문에 쪽 잎을 갈아주어야 색소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 번 정도 갈아주시고요. 이 갈아준 쪽잎은 양파망에 넣어서 쪽물을 만들 거예요. 자, 이 쪽물 안에 미리 물을 넣어두시고요. 양파망을 넣어서 쪽잎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준 쪽잎을 양파망에 넣고 물에 넣어줍니다. 갈아진 쪽잎이 공기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양파망에 넣은 채로 물속으로 넣어줍니다. 자, 쪽잎을 더 갈아줄게요. 쪽잎을 넣고 물을 넣어서 가볍게 갈아주시고요. 바로 양파망 속으로 넣습니다. 계속해서 쪽잎을 갈아줍니다. 스카프 하나에 한 묶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잎이 잘라져서 색소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잘라주시면 되고요. 너무 곱게 갈면 양파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곱지 않게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다 갈았으면

양파망을 잘 묶어주시고요. 양파망은 이쪽 이파리들이 나오지 않고 색소만 빠져나오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양파망에서 꾹꾹 눌러줘서 색소를 빼줍니다. 이때 페트병을 넣어서 물을 차갑게 놔주시고요. 자, 양파망을 주물러서 쪽 색소가 물 안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초록색 녹진 물이 됐는데요. 과연 여기서 파란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준비해둔 스카프를 쪽물 속에 넣어줍니다. 넣을 때는 천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주물러 주시고요. 쪽잎은 계속 주물러서 색소를 빼주시고, 스카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엉키지 않도록 잘 풀어서 염색을 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스카프가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요.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쪽의 색소가 먼저 공기를 만나서 얼룩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물 속에서 주물러 주시면 좋고요. 쪽염색은 지금까지 했던 염색과는 전혀 다르지요. 얘는 계속 이렇게 물속에서 염색하는 과정이 끝입니다. 다른 매염제 사용도 없고요. 끓이거나 불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름에 하기 좋은 염색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요. 얼음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습니다. 쪽 염색은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물 안에서 염색이 들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0분이 지나서 천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이시나요? 파란색이 보이네요. 초록색 물 안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생겼습니다. 염색이 끝난 천은 이렇게 공기 중에 발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쪽은 공기를 만나야 더 파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잘 펼쳐서 흔들어 주시고요. 점점 공기를 만나서 더 파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저렇게 초록물에서 파란색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죠? 이게 바로 쪽빛인데요. 한번 차가운 물에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헹구면, 자, 찬물에 헹구면 색이 점점 더 파래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 안에 들어있던 엽록소가 빠지고 쪽빛이 더 살아나서 파랗게 변합니다. 천에 묻어있는 쪽잎을 최대한 떼내주시고 여러 차례 헹궈주시기 바랍니다. 와, 점점 더 파래졌는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만난 첫 쪽빛입니다. 쪽빛 하늘 같은 색이죠? 굉장히 맑고 예쁜 파란색입니다. 쪽풀에서 나온 파란색. 어떠신가요?

생쪽 염색한 스카프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쪽빛이 어떤가요? 쪽빛 하늘같이 맑은 색을 보면서 잠시 쪽빛에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생쪽 염색은 반복 염색은 하지 않습니다. 쪽잎에 들어있는 색소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효시켜서 하는 염색과는 다르게 한 번만 염색을 진행하고요. 잘 마른 스카프는 낮은 온도로 데려서 멋진 스카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쪽 염색은 물이 그렇게 다른 천연 염색하고는 다르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름에 드린 이 생쪽 염색을 가을에도 겨울에도 또 내년 여름에도 두르셔도 그대로 색이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쪽 염색 스카프를 두르고 항상 쪽빛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기본 동사로 입이 튀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show, everyone.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또 워낙 많이 또 들어보신 기본 동사 중에 put, P-U-T 동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ut 동사는 put, 어디에 이렇게 놓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put, put, put, 뭐 예를 들어 put it there, 거기다 놔, 그죠? put it here, 여기다 놔, put, 뭔가 물건을 들고 가서 탁 내려놓는 느낌.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 친구의 뜻을 알고 거기서 이제 확장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put 동사는 그런 뜻으로 일단 가장 많이 쓰이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ut을 그렇게 확장해서 그런 기본적인 의미의 문장을 몇 가지 일단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아 맞다 이럴 때 쓰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put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이렇게 내려놓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put만큼 뒤에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는 친구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이 친구, 저 친구랑 엄청나게 2인조 그룹을 많이 형성합니다. 이 2인조 그룹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구동사라고 합니다. 구동사는 뭐냐면 하나짜리 동사가 아니라 주로 2개짜리 혹은 3개짜리 동사를 얘기하는데 3개짜리 동사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되고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2개짜리 단어의 동사구를 구동사라고 불러요. 선생님, 부동사가 왜 존재하나요? 영어는 이렇게 하나의 동사를 갖고 뒤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파생형 동사들이 되게 많아요. 영어의 고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동사가 여러분이 잘 쓰고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영어 내공이 올라가고 원어민 영어에 더 근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put 동사 관련해서 이 구동사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put 만큼 구동사 변형 파생이 많은 동사가 없을 정도예요. put off, put out, put in, put on, put down. 요 뒤에 뭐가 붙어요? 어벤져스 군단이 와서 붙어버려요.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다 만들어지면서 정말 많은 구동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동사에다가 기본적으로 뒤에 짝꿍이 하나 붙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구동사 파생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 자, 마지막으로 put 동사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러 가지 관용구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관용구란 건 뭐냐면 정말 추가 확장형이 돼서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put의 뜻은 자 물건을 제가 여기 가지고 있죠? 저기다가 put 내려놓는 개념이죠. 그거부터 볼게요. 나 열쇠 어딨지? 이거 나 휴대폰 어딨지? 나 지갑 어딨지? 그럴 때 여러분 어디다 놨는지 까먹은 거죠. 문장 만들어 볼까요? 아, 나 열쇠 어디 놨지? 까먹은 거니까 I forgot 과거 forgot 까먹었다. I forgot 어디 where I put my keys. 앞에 과거면 뒤에도 과거 아니어야 되나? 이런 put은 이 친구 좀 동사 변형이 똑같아요. 현재도 put이고 과거도 put이고 과거 분사도 푸십니다. 영어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어떤 애는 ED를 붙이고, ED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어. 처음에 started. 어느 날 갑자기 go는 go'd가 아니라 went래.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번 멘붕이었어요. go하고 went는 아예 유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배우는데, put은 똑같대, 과거가. 여기서 이제 이게 헐,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게? 예? 너무 규칙이 없습니다. 예? 이럴 때 좀 조금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기죠. 왜 과연 이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원래 영어가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렇게 그 여러 그 매침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고유의 언어, 예? 고유의 어떤 그 한국말이 있잖아요. 영어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유럽 대륙에서 만들어졌죠. 그럼 이 유럽 대륙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유럽 대륙에서 서로 침공을 하고 침략하고 그랬겠습니까? 한 2000년만 예를 들어볼까요? 한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족들, 막 게르만족, 셀틱족, 별 난리를 친 거예요. 얘가 얘 치고, 얘가 얘 치고, 막 지배하고, 피지배당하고 난리를 치다가 이 모든 단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게르만어, 셀틱어, 이게 다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르만족 동사,
셀틱 동사, 어? 앵글로 동사. 얘네들 다 들어온 거지. 응? 얘네 동사들이 다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특징이 다 달라. ED 붙이는 애들도 있고 뭐 그냥 과거도 똑같이 쓰는 애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동사의 불규칙 변화로 이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좀 삼천포로 빠졌나? 이런 것들도 왜 도대체 영어 동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지 그걸 이해함에 있어서 영어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걸 안 이상 우리가 푸시, 그래서 과거형도 푸시란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푸시를 그렇게 쓴다면 I forgot where I put my keys.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아, 열쇠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다. keys 자리에다가 phone을 붙여볼까요? I forgot where I put my phone. 아, 전화기 어딨지? 예, 네, 전화기 가끔 찾을 때 그렇게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를 했다란 말로도 여러분이 park라는 말을 쓰긴 쓰겠지만 저도 마트 같은 데 가서 주차를 해놓고 어디에 했는지 까먹을 때 가끔 있더라고요. 꼭 사진을 찍는 경향이 있는데요. put one's car 이것도 어디에 차를 놨는지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I put my car in your spot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나 어떤 지인이 주차 자리가 있어요. 나네 자리에다 주차 좀 했다. 그죠? 지정 주차 좌석이 있는데 그럼 I put my car in your spot. 자, 뭐 차를 갖다가 벅 놓은 게 아니라 운전을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했다는 의미로도 푸십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내가 손으로 어딘가에 놨다도 되지만 몰고 가서 놨다 하더라도 풋동사를 못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put my car. 뭐 예를 들어 where did you put your car?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where did you park your car죠, 원래는. 너저차 어디다 주차했어? 근데 우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너차 어디다 놨어? 너차 어디다 놨어? 어디야? 어디다 놨어, 차를? 우리 갖다 놓은 건 아니지만 주차의 의미로 놨다라고 쓰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Where did you put your car? 너차 어디다 놨어? 요 풋동사 그래서 좀 확장적으로 운전해서 갖다 놨다 하더라도 쓰긴 쓴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갖다 놓다가 해결됐어요. 자, 이제부터 뭘할 거냐면 뒤에 이제 친구들이 와서 붙어줄 건데 자, 아까 stand up, sit down 요것처럼 뒤에 친구들이 붙는 거 하나씩 보세요. 자, put down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내려놓다예요. down이 뭐예요? 내려놓는 거죠. put down. put down. 선생님, put up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림 같은 걸 거는 걸 뭐라고 그래요? put up이라고 그래요. put up. 머리 같은 걸 위로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매는 걸 뭐라고 그래요? put up your hair라고 그래요. 저 지금 앞으로 머리 내렸죠, 저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I put down my hair. 아, 머리를 내린 거고. put up, put down. up, down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해만 하시면, 아, 요 푸시란 친구, 뒤에 이게 저기, 어? 친구들이 들어와서 자꾸 도와주는 친구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put down은 너 저기 저 의자 위에다가 가방 내려놔 무겁겠다야 들고 있지 말고 put your bag down on the chair라고 하면 의자에 가방 내려놔 put down이 뭐예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put down. 요두 개짜리 동사는 여러분 힘을 뒤에다 줘야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힘이 뭐냐면 그 강세 있죠, 강세. put down이 아니라 put down. put down.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 따라 읽을 때 힘을 뒤에다 조금 더 줍니다. 이게 영어의 또 고유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동사는 뒤에 힘 준다. put down. 자, 그래서 내려놓다의 의미로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말이고, prop도 있다 했어요. 뭐 그림 같은 걸 어디 벽에 걸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동사. 이건 많이 들어보신 부동사일 텐데. put on. 많이 들어보셨죠? put on. 오, 이거 많이 썼던 건데.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심지어 향수를 뿌리다, 메이크업을 하다 다 뭐예요? Put on a shirt, put on shoes, put on perfume, put on makeup. 저도 지금 촬영 때문에 약간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네, 안 보이십니까? 네, 상당히 좀 메이크업, put on 했어요. 저도 put on makeup, put on makeup, 메이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 이 친구가 put이 어디 놓탄데? 이게 뭐 몸에 놓든 신든 우리는 신고 입고 뭐 메이크업을 하고 바르고 이게 다 다른 동사인데 영어에서는 푸드온으로 그냥 천하통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푸드온은 몸에 걸치는 걸다 푸드온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You should put on a warm jacket. 야, 밖에 쌀쌀해. 따뜻한 자켓 하나 입고 가. 어? 겉옷 입고 갈때 You should put on 힘이 어디 들어가요? 푸드온이에요. 푸드온이에요. 제가 분명 힘이 뒤에 들어간다 했죠? You should put on a warm jacket. You should put on a warm jacket. 저 따뜻한 잠바 같은 거, 자켓 입고 가요. 그거 추워요, 추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put on이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put off도 있어요. put off. 이건 무슨 뜻일까요? put off는 연기한다는 얘기예요. 뒤로 미루다.
off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자, 예를 곧장 드릴게요. We had to put off the meeting. 자,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좀 안 좋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연기했다. 그럴 때 put off라고 합니다. We had to put off the meeting. put off가 뭐예요? 연기하다. 그래서 뒤로 미루다 해서 put off를 정말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put off the meeting, 미팅 같은 거랑 많이 쓰는 것도 일정을 미루다. 그 다음에 put out도 있어요. put out은 화재 같은 것을 진압하다. out은 내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out은 없앤다는 얘기도 있어요. out 시킨다라고 하죠. out 시켜. 그럼 내보내거나 없애는 거니까 put out 뒤에 담주면 불을 끌 때 씁니다. 그래서 the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진화했다. 화재를 진화했다. 불을 껐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여러분 put out 같은 동사를 모르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불 끄다 동사가 더 없어요. 영어에. 불을 끄다라 하려면 불 났어. 못 꺼요. put out 하라고 못 끈다니까. 그러니까 put out은 불을 끄기 위해서 너무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화재 진화하다란 말, 우리는 불 끄다 진화하다 두 개 있다. 근데 영어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영어는 불을 못 꺼요. put out, put out, put out the fire. 혹은 야, 저 불 꺼, 불 꺼, put out the lights라고 돼요. put out the lights. 물론 turn off도 쓰는데 put out the lights. 야, 불 꺼, 불 꺼. put out the lights.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put out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쓰이는 구동사 계열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관용구로 쓰이는 건 워낙 또 얘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좀 드릴게요. 관용구는 뭐냐면 확장적으로 얘가 다른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3인조, 4인조를 또 이루는 경우입니다. 이건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들까지 뭐에 우리도 뭘 끝낸다고 할 때 종지부를 찍는단 말 하죠.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도 종지부란 찍는단 말이 좀 어렵잖아요.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그래서 put an end to something. end가 뭐예요? 끝이죠. 여러분 the end 할 때 끝이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put an end to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의 종지부를 찍다. 뭘 끝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I'm going to put an end to this 이라고 하면 이거 더 이상 나 안 참을래. 나 이거 여기서 이제 끝낼래.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겠어. 더 이상 안 찾겠어. 이런 말로 I'm going to put an end to this. put an end. 이때 put은 어디 뭐 내려놓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용구들은 이게 본래의 뜻에서 더 확장돼서 그 본래 의미조차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기능을 할 때 또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예를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put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어디에 놓다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정말 그 어떤 동사보다 뒤에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구동사를 많이 파생시켜 쓰이고 관용구에도 여러 군데 또 쓰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풋동사도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영어 문해력 늘리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실제 말하기나 글쓰기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또 너무 친숙한 동사죠. 오세요 할 때 뭐라고 그래요? come이라고 하죠. come 동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내 이름은 태호야.
2: 태호는 머리가 정말 커요. 아, 머리가 정말 커요.
1: 안녕.
2: 안녕.
1: 할머니 나요.
3: 오, 어머님. 어서 출발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1: 할머니 나를 태워요.
4: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5: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6: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7: 잠깐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8: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7: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9: 여기세요. 정면?
7: 네, 그냥 정면이라고.

0: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이야기. 이비우스 교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집을 통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건축탐구 집. 세상을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 그리고 폭풍수다. 취미는 과학. 장르를 넘어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다양한 목소리를 만나다. 스페이스 공감.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4년 만에 돌아온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2016 헬로 루키.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EBS.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9: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0: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1: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0: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0: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0: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체육 과목을 맡은 김병문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체육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0m 달리기는 몇 초를 했고 팔굽혀펴기는 몇 개를 했는지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체육의 본질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나 건강하게입니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줄을 세우고 점수를 매기고 체육을 배웠지만 진짜 체육은 내 몸을 조화롭게 움직여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에서는 진짜 건강을 만드는 체육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국민 건강 가이드가 되어서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 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삶을 향해 출발해 보시죠.

보통 중고등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시간 정도의 체육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체육과 운동의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되셨을 텐데요. 하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침대 또는 소파에 앉으면 아마도 건강은 계속해서 잃어가실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강도 이상, 중강도는 대략 60에서 80%의 운동 강도를 말하는데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보통은 중강도라고 하고요. 근력 운동은 대략적으로 반복 횟수가 15회에서 대략 12회 정도 되는 것을 60에서 80%라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약간씩 타이트해지면서 근육통이 생기는 상태를 저희는 중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숨차게 생활하지 않거나 또는 근육이 뻐근한 느낌이 없는 상태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보낸다면 아마도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대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 속을 보면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 저 공원에서 1시간 또는 2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운동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운동 강도가 대략 20에서 30%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강도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체조나 줄넘기, 러닝 등을 통해서 내 심장이 뛰거나 또는 호흡이 가쁜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할 때 뛰면 호흡이 이렇게 좀 순찬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대략 60%의 운동 강도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클럽에 가서 덤벨 또는 바벨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 뻐근함이 조금 더 심해지죠. 이것을 근육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통이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에 가까운 요소입니다. 만약에 70대에 20%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의 체력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60이나 70살에 무슨 고강도 운동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20대 때의 고강도 운동과 70대의 고강도 운동은 다릅니다. 70대에서는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정도만 해도 중고강도를 지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에서는 축구를 해야 중고강도를 가질 수 있겠지만 60, 70대는 계단을 오르는 정도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의 중고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40대 또는 50대, 60대에 할 수 있는 중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강도 운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숨이 너무 차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숨이 찬 게 아니라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에는 힘이 남아있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건 호흡법이 잘못된 겁니다. 호흡만 제대로 배워도 똑같은 운동이 훨씬 더 편해지고 잘 됩니다. 호흡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폐활량입니다. 폐활량이 좋아야 깊게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폐활량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좋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옆으로 쓴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은요, 제 갈비뼈가 작아지게 되면서 폐와 심장이 오그라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하게 호흡을 하려고 해도 호흡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호흡, 좋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가슴과 어깨를 완전하게 편 상태에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몸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보내는 그런 서큘레이션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의 시작 지점에서 이 호흡 운동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호흡 운동을 배워보시고 그다음 운동으로 진행하면 안전하고 조금 더 건강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잠을 자다가 잠을 깨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배우실 호흡을 통해서 다시 빠르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배워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지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슴을 펴고요. 만약에 주무시다가 잠을 깼어요. 그러면 편하게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그냥 손 쭉 내려두시고 코로 마시고 그대로 호흡을 멈췄다가 다시 후. 수면을 위해서는 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4초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호흡을 4초 다시 멈추시고, 그죠? 그렇게 하고 다시 호흡을 후, 입으로 4초 뱉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다섯 번만 하실게요. 이때 가능하면 가슴은 좀 펴주시고 수면에 들어갈 때는 강한 호흡보다는 부드러운 호흡이 좋습니다. 그렇죠. 깊게 마시고 완전하게 4초를 멈추시고 다시 4초를 가볍게 뱉어서 순환을 좋게 해주면 다시 나도 모르게 숙면에 들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합니다. 네, 잠에서 깨면 자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호흡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후. 후, 좋습니다. 두 번째 호흡법은 저희가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트레이닝은 호흡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집니다. 가슴을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다시 코로 충분히 4초 마셔서 가슴과 복부 확장해 주시고 호흡을 멈추고 뱉을 때는 강하게 뱉어줍니다. 후. 지금 소리가 들리시지요? 네, 다시 그대로 다섯 번만 반복하실게요. 코로 마시고 호흡을 정지, 4초 정지, 그대로 뱉어줍니다. 보시면 네, 갈비뼈가 아주 작아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4초를 마시고 4초를 호흡을 정지하고 다시 4초를 뱉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대로 마시고요. 더 마시고 정지. 그다음에 그대로 입으로 후. 그렇죠. 다시 코로 마시고. 그렇죠. 호흡 정지. 후.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동작이 잘 안 되면 종이나 휴지를 앞에 대고 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호흡 근육은 호흡을 통해서밖에 발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랭크나 윗몸 일으키기로는 이 근육을 절대 발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강하게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발달되고요. 덤으로는 허리도 얇아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호흡은 언제까지 뱉느냐면요. 완전히 공기가 다 빠져서 이 내 몸속에 공기가 없어진다 생각할 때까지 뱉어주시면 돼요. 호흡을 후,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네,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충분히. 대신에 마시고 뱉을 때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대로 후.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저희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상태가 대략 14년, 여성은 남성은 18년, 19년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질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약을 먹기도 하지만은요, 그 우울증의 가장 특효약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면서 정신 건강으로부터 더 좋아지는 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안증이 있거나 우울함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발을 신고 바깥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걷거나 살짝 뛴다면 그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서운 것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들이거든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거나 더디게 잡아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와 우리의 몸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다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뇌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한 피와 산소를 뇌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줄 때 가장 건강해지는데요. 그거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심폐지구력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앉아있는 것이 술, 담배보다도 훨씬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망에 빨리 이르게 하는 원인들이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계시다면 일어나서 모니터를 시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씩 일어났다 앉는 것도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잘 앉아 계신가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대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앉아 계시거든요. 등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가 되면 척추뼈에 내 몸을 올려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모두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신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가슴을 한번 활짝 펴주시고요. 그리고 턱은 살짝 내려서 아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북목은 일반적으로 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시선이 위쪽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약간 아래로 두시고 가슴을 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자세로 앉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올바로 앉는 동작에 대해서 저랑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바로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편하게 앉아보실게요. 네, 보통 이렇게 앉아 계시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필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앉게 되면 허리가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요추가 뒤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절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근육들은 다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바로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선 등받이에서 몸을 떨어뜨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엉덩이에 약간 뾰족한 곳이 있어요. 그 양쪽 뾰족한 곳에 가운데에서 50대 50의 균형으로 딱 세워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슴을 완전하게 쭉 펴고 양쪽 어깨를 뒤쪽으로 살짝 조이면 복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그 호흡을 통해서 호흡으로 후 뱉어서 몸을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뒤쪽으로 당겨서 시선은 대략 요 3m 정도 앞을 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후. 그렇죠? 양손으로 복부를 이렇게 잡아보면은요. 호흡을 뱉을 때마다 내 코어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고요. 등은 뒤로 조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을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나 주변의 코어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몸이 액티베이션 되니까 눈이 풀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중요한 순간에는 이 자세를 취하면 아마 회사에서 상관들이 아, 이 친구 참 일 잘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거든요. 의자의 높이는 내 무릎이 90도 정도 되는 높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양쪽 엉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뾰족한 곳에 50대 50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발바닥이 지면을 딱 누르고 있으면 네 개의 포인트가 힘의 균형을 분산시켜주면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좋은 자세는 내 귀에서 재봉선 보이시죠? 이 재봉선을 통해서 엉덩이까지 직선일 때 좋은 자세로 앉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이놈아 똑바로 앉아 했는데 똑바로가 뭔지 모르죠. 근데 똑바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 재봉선, 엉덩이 요 라인이 직선일 때 똑바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그냥 똑바로 앉으라 하지 마시고 요거를 하나 가르쳐 주시면 아마 좋은 자세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저는 지금 50대 초반인데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이와 내 신체 나이가 역전될 때는 대략 20대부터입니다. 20대에서 30대가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사람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대략 50, 60, 70이 급격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혹시 젊으신 20, 30대가 지금 보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40, 50대가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부터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의 뼈 역시 대략 20, 30대의 절정을 이루고요. 여성들이 대략 50대에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폐경기가 오게 되고 아마 되게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되고요. 남자들은 대략 20, 30대에서 최대치이다가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자도 신체적인 갱년기가 있습니다. 아마 천천히 떨어져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성들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갱년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옆에 사람도 체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갱년기를 조금 더 슬기롭게 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근감소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근육의 감소에 의해서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이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사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이 감소되면은요, 한 발로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발로 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보통 5, 60대부터 낙상, 넘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보행장애가 생깁니다. 여기서의 보행장애는 걸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걷긴 하지만 잘 걷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력과 신경의 전달 체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다리에 똑바로 걸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해요. 왜? 본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생활의 동작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아마 중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회식을 하러 가면 의자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죠. 예전에는 20, 30대에는 고깃집에 가도 양반다리하고 고기를 두세 시간을 편하게 먹었는데 이제 모두 다 의자로 가요. 이유는 내 움직임에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동작들이 불편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쪼그려 앉는 게 건강에 좋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작들이 내 건강을 대변하는 어떤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양반다리로 편안하게 앉을 수 없다면 내 몸에 문제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러한 것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발로 균형 잡는 능력을 저와 함께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내 나이가, 신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로 균형 잡기 저랑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왜 테스트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못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양손을 어깨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대략 40대면 눈을 딱 감는 순간 13초를 견뎌야 하거든요. 저랑 같이 해보실게요. 제가 준비 시작하면 바로 감습니다.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됐습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10초 버텼거든요. 대략 한 50대인 거죠. 미안합니다. 네, 50대예요. 아, 40대가 대략 13초 정도를 버티는데요. 이걸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뇌와 다리 신경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발 균형 잡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 문제가 있으면 보행이나 낙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한 발 균형 잡기 검사하고 운동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연습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좋아져요. 우리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검사 한번 하고요. 왼쪽 한번 해보실게요. 좌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좀 더 부족한 쪽에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4초 대 10초니까요. 왼발의 균형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오른발은 조금 나은 거예요. 하지만 네, 나이 때보다는 조금 약한 거죠. 대략 이 정도 되면 10초 후반대까지는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고요. 간단하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운동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발 들어주시고요. 네, 네. 한 발 들어주시고 허리 손 올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에서 90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발이 엄청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 반응이 균형을 잡는데 70% 이상 작용하거든요. 시선의 흔들림이 균형 감각을 깨뜨리고 그 깨뜨림은 발을 발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몇 번 하셨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왜 운동을 하지 못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면 첫 번째 가장 큰 건 귀찮음이죠. 왜냐하면 회사를 다녀오거나 출근을 하고 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소파나 침대와 한몸이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은 피곤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요. 피곤하니까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 직장에 가거나 일을 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고요. 근력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심폐지구력 운동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거든요. 침대나 소파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고 에너지가 절대 차지 않습니다. 가볍게라도 움직여서 혈액을 순환시켜주고 근육을 자극시켜줘야 체력이 올라가고 다시 에너지가 돌게 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가볍게 운동을 해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훨씬 더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찮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침대와 소파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운동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서 걷거나 또는 가볍게 뛰거나 가볍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생활 습관을 들이기인데요. 5, 60대면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6, 70대면 빠르게 걷기 또는 계단을 오르는 동작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꼭 20, 30대에 했던 운동들을 중심으로 내가 다시 그것을 해야겠다 생각보다는 현재 할수 있는 것을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을 맞추는 일이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 시간을 넘기는 것은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식사를 정확한 시간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불면증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불면증은 대략 활동량이 부족해지는 것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육량이 적어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면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그중에서도 운동은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약간의 근육통을 만들면 숙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목표 설정이에요. 월요일은 근력 트레이닝하고, 화요일은 러닝을 하고, 수요일은 필라테스를 하고, 목요일은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짜면 일주일 하고 아마 KO가 되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랑 운동은 안 맞네? 운동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과도한 목표 설정은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을 좀 빼겠다, 살을 좀 빼겠다고 했는데, 3일 하고 체중계 올라가서 살이 안 빠졌어요? 이거 나안 되나 보다. 살못 빼. 이렇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결과는 대체적으로 특히 운동과 건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를 시작하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수영을 좋아한다면 수영을 하시고요. 누구는 공놀이를 좋아한다면 공놀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동작들이 부상을 만들기 때문에 운동은 조금 배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계획하실 때 조금 쉽게 회복을 충분히 하면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운동할 준비가 되었나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햄스트링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지면 골반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 문제가 허리의 통증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근육이 엉덩이에서 무릎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릎의 기능 이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보행에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햄스트링의 길이 검사와 스트레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한번 올려주시고요. 양손 겹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실게요. 그냥 편하게.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손바닥의 가운데에 왔을 때 저희는 햄스트링 길이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기 때문에 지금 햄스트링보다는 아마 등이 스트레칭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등을 편 상태에서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전보다 훨씬 못 내려가거든요. 덜 내려가더라도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내려가야 햄스트링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햄스트링을 잘 늘릴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상체 세우시고 자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네. 네. 등 펴시고 쭉 내려가서 자극이 햄스트링으로 오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늘어났을 때 허벅지 뒤가 아니고요. 엉덩이나 허리 쪽으로 늘어난다면 등이 구부러진 거라 그건 조심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셔야 해요. 근데 만약에 허리 쪽이 늘어난다 그러면 허리를 곧게 펴거나 운동을 잠깐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자리로 오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다르다면 짧은 근육을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까지 조금씩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강은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던 체육과 조금 다른 건강을 위한 체육 운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배운 실습들을 하나하나 가볍게 따라해 보시면 아마 건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과도한 목표 잡지 마시고요. 스트레칭 하나도 좋고요. 호흡하는 운동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천천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럼 2강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이벤트에 듣고 꺼는 게 콕! 못 찍듯이 와글와글!

0: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1: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희를 속였어.
2: 이제 와서 나한테 정체를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1: 인어라는 사실을 들켰을 때 넌 오히려 내 슬픔을 더 걱정해줬지. 그런 너를 속이는 게 너무 괴롭더라. 당분간만 친구들에게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2: 블랙다이아에 구하면서 정체를 비밀로 해달라뇨!
1: 헤어진 형의 행방을 찾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 후에 직접 사과하고 정체를 밝힐 수 있게. 어? 잠깐!
3: 블랙허스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구나. 넌 어디 있는 거지?
1: 혼자 옛 고대 왕국을 찾아보러 왔습니다.
3: 그래, 잊지 말거라. 너도 그렇게 사라져버렸을 목숨 내가 깨워준 것이라는 걸.
1: 블랙허스를 찾아서 복귀하겠습니다.
3: 아니, 그 쓸모없는 것들은 두거라. 잃어버린 마법의 힘을 거의 다 찾았단다. 이제 슬슬 화이트볼드도 치워야겠다. 너도 마지막을 준비하거라.
2: 지금 당장 구하러 가야 해요. 선배가 말한 게 진실이라면 화이트볼드님이 계신 곳을 알려줘요.
1: 내가 도울게. 그리고 기회를 줘서 고마워.
3: 이 정도면 미끼를 물었겠지. 화이트골드, 넌 아직 살아있어 줘야겠다.
4: 둘이 또 싸우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2: 거짓말! 다크가 저희를 속였습니다! 커플의 마법봉을 빼줄 수 있었는데 저희를 공격했다니까요? 그치?
5: 아니, 헤이, 방해했다!
2: 네?
3: 뭐라?
5: 너 나를 이용했었지.
3: 가거라. 오렌지, 레드, 그린 이렇게 셋이 모여 있을 때 마비시켜라.
4: 반드시 법을
3: 아니 퍼플의 손에 법...

0: 허블잼이 들어가게 하란 말이다.
1: 네? 네?
0: 이번엔 시키는 대로 하거라. 화이트골드를 구하게 하려면 강한 힘이 필요할 테지.
2: 짜잔! 커플 없네? 우리가 시크릿 하우스를 다시 꾸며봤어.
3: 우와, 멋지다.
2: 어? 커플 안녕.
4: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봤지.
2: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아.
5: 왔어? 드디어 진짜 우리만의 공간이 된 거지.
2: 화이트 골드님도 나중에 초대하자.
3: 좋은 생각이네.
6: 젤리핀,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어줘.
7: 분명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하네.
3: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8: 인디고 공주님, 좀 웃어봐요.
5: 한숨도 못 잔 얼굴이네.
3: 하나, 둘, 셋.
2: 어디 봐봐, 나 예쁘게 나왔어?
5: 뭐 고민 있어?
3: 친구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생긴다면 나중에 이해받을 수 있을까?
5: 받아줬잖아, 너희는. 내 비밀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이해해줬잖아.
3: 나도 지키려는 거야.
6: 이거 봐봐, 이 안경이 하얗게 나왔다고.
3: 그래, 친구들을 위험한 곳에 데려갈 순 없어.
2: 커플, 먼저 식당으로 가 있을게.
3: 금방 갈게.
2: 이따 봐.
7: 커플, 잠도 못 자고 너 왜 그래?
3: 그게 아무래도 블랙 다이아가 우릴 훔쳐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7: 너들 느꼈구나. 이상하게 등골이 어싹하단 말이야. 우릴 훔쳐보는 그 느낌.
3: 그래서 살펴보고 싶은데 난 눈치가 없잖아, 너랑은 다르게.
7: 내가 좀 눈치가 빠르긴 하지. 나한테 맡겨놓으라고. 학교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올 테니까.
9: 왔어?
3: 핑크스타는 따돌렸으니까 곧 따라갈게요.
9: 미안해, 나 때문에 친구들을 속이게 해서.
3: 제가 예전에 친구들을 데려가서 블랙 다이아한테 잡힐 뻔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로 하는 게 낫다고요.
9: 맞아, 화이트 골드님이 내 암흑마법을 풀어주면 모두에게 내 정체를 밝힐 수 있어. 그럼 먼저 가 있을게.
3: 허블잼도 없는 내가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식당이다!

0: 녀석에게 위험하다고 전해.
1: 아, 폭발!
0: 그만, 가자.
2: 이런, 다들 기절했잖아.
3: 우선 시크릿 하우스로 옮기자.
2: 응.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겠어. 해파리 독에 쓰는 해독제가 많아.
3: 아, 참, 옐로우는 이 상황을 모를 텐데.
4: 내가 전해줄게. 너희는 먼저 가 있어.
3: 이따 봐.
4: 너희 버블잼은 잠깐만 빌리고 다시 돌려줄게. 화이트 골드님을 반드시 구해서 돌아올 거야. 선배!
5: 어? 퍼플? 응? 이건 버블잼이잖아.
4: 친구들한테 잠깐 빌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5: 블랙허스가 자리를 비웠어. 돌아오기 전에 꼭 구출에 성공해야 해.
4: 맞다, 다크!
5: 어?
4: 아까 학교에 나타나서 위험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5: 뭐? 아, 블랙다이아가 뭔가를 꾸미는 거야. 서둘러! 이 방패를 쓰면 쉽게 들키지 않을 거야. 내가 블랙다이아를 데리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0: 마스터 골드님.
1: 블랙 다이아, 고대 무덤 입구에 커다란 눈이 나타났습니다.
2: 눈이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1: 거울에 잠깐씩 나타났던 그 모습입니다.
2: 그럴 리가. 그분이 벌써 오셨다니. 안내하거라.
0: 화이트 골드님.
3: 퍼플.
0: 잠시만 기다리세요.
3: 퍼플, 도망쳐.
0: 제가 구해드릴게요. 마법으로 풀어야 하는 건가? 버블잼이다. 됐어, 이것만 있으면.
4: 역시 블랙 다이아님의 말씀이 맞았군요.
0: 내겐 버블잼이 있어. 이젠 너희 내 손재가

0: 퍼플. 그레이를 믿고 여기까지 와서 버블잼을 합쳐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1: 뭐? 이게 함정이었다고?
0: 보라색 한기가 모자라지만 어차피 생길 일은 없겠군.

인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팀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엔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야, 예찌!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쌍둥이라더니 쟤들은 더 심한데?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넌 얘들의 먼 친척 삼촌이야. 어때?

아.

이렇게까지 잘 숨다니 정말 대단한걸. 이제 찾는다.

0: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1: 으아씨야!
0: 너 거기 있어?
1: 으아씨야!
0: 어, 또 만났네? 길을 잃은 거야?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어서 일어나! 가서 치료해줄게!

우리한테 태양을 돌려준 게 바로 너희였구나. 잘했다 얘들아.

0: 완전 잘난다.
1: 어, 나무. 어, 조심.
0: 혹시 내릴 수 있어?
1: 나? 우리 그냥 10을 소환할까? 10이 나보다 더 크잖아.
0: 그럴 필요 없어. 넌 큰 정사각형이잖아. 뭐든 할 수 있다고.
1: 어, 맞아.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
0: 좋았어. 좋아. 구 화이팅! 역시 10을 불러야겠어.
1: 9는 바로
2: 3 더하기 3 더하기 3 도착 도착 도착. 우리는 무적의 삼총사. 가장 멋지고 가장 놀라고 누구보다 특별한 고개상들 등장이요. 음악 주세요. 소개 시작합니다. 삼총사 공중부의 타라니.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3: 9.
0: 9. 해냈구나.
1: 내가 뭘? 아, 그래. 별거 아니었어, 정말로.
2: 안 돼! 잡아줘!
0: 풍선이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해!
1: 도움? 혼자 할 수 있는데.
3: 구는 바로
2: 3 더하기 3 더하기 3

0: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2: 또 해냈구나.
1: 내가? 당연히 내가 했지.
0: 이 꿀단지 좀 열어줄 사람?
3: 걱정 마, 옥토블록이
1: 옆으로 비켜 발. 이건 나한테 맡기라고.

0: 답은 바로
1: 3 더하기 3 더하기 3 우리는 무적의 3 3총사
2: 아 이렇게 한 거구나
1: 난 대포로 발사해서 꿀단지를 열어버릴게 아니지 난 다이빙을 해서 뚜껑을 세 조각 내버릴게 아니지 내가 용감하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해서 깜짝 씨와 함께 열어버릴게

0: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2: 9!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정사각형이 최고야!

to m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0: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 하실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속강력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플러스
2: 몰라 그래?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속강력 원인원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알밤이다.
1: 뭐? 알밤? 와, 맛있겠다. 그럼 맛있게 하니? 아, 와, 뭐야 이거 똥이잖아.
0: 맞아, 그건 똥이야.
1: 알밤인 줄 알고 먹을 뻔했네.
2: 근데 왜 알밤이랑 똥이랑 같이 나온 거지?
0: 오늘 이야기에 둘 다 나오거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옛날에 한 농부 부부가 산속에 있는 밭을 샀는데,
3: 아유, 돌이 많아도 너무 많네.
4: 우리 열심히 돌을 골라봅시다. 아, 그럼 멋진 밭이 될 거예요.
3: 그래요, 누가 더 많이 골라내나 봅시다. 영차, 영차. 으차.
0: 한편 밭 근처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
5: 아, 진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아, 그 깡깡 소리 좀 안 나게.

0: 더 이상은 못 참아.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아, 정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1: 어머머머. 누가 우리 노랫소리 때문에 화가 엄청났나 본데?
2: 일단 숨읍시다.
1: 그래요. 아, 저기, 저기.
0: 누구야? 누가 자는데 시끄럽게 굴어?
3: 도깨비?
0: 분명 여기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번만 더 시끄러우면 그때 가만 안 두겠어.
2: 아유, 아유, 어떡해, 어떡해.
1: 도깨비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조용조용 일합시다.
2: 그래요.
1: 살살
4: 조용히.
0: 누구야? 내가 조용히 하랬지? 아이, 그새 또 어디로 간 거야? 잡히기만 해봐라.
5: 농부 부부는 도깨비를 피해 몰래 일해서 밭에 돌을 다 치울 수 있었지.
1: 야! 안 들키고 잘 끝났네요.
4: 아이,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맛난 거 먹어요.
1: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6: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0: 저 녀석들이었구나. 감히 이 도깨비님을 화나게 한 게. 혼쭐을 내주마.
4: 아, 여보, 고생했어요.
1: 아니에요. 당신이 더 고생했죠. 자, 아.
0: 진짜. 도저히 못 참아. 근데, 어떻게 골탕 먹이지? 아, 진짜. 아. 하루 종일 치운 돌 다시 원래대로 가져다 놓으면 엄청 화날 거야. 그럼 자, 다시 원래대로 원래대로
5: 도깨비는 밤새 다시 돌을 밭에 옮겨놨어.
0: 혼나봐라.
2: 아이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힘들게 치운 돌을 누가 다 갖다 놓은 거야?
0: 뿌듯하구만.
1: 어제 그 도깨비가 그랬나 봐요.
2: 뭐? 아유, 이를 어째.
1: 아, 여보, 우리 도깨비를 한번 속여볼까요?
2: 어떻게요?
1: 그러니까.
2: 아, 그래도 누가 돌을 갖다 놔서 다행이네.
0: 다행이라고?
1: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돌은 치우면 되는데 그 똥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2: 아유, 맞아. 아이, 똥은 냄새나서 치우기도 힘들고. 아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유, 다행이다. 어?
0: 똥?
5: 여기서 문제! 문제 맞히는 건
7: 자신 있다고?
5: 밭에 똥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0: 1번 채소들이 똥 냄새 때문에 다 죽는다. 2번 똥이 거름이 되어 채소가 잘 자란다.
1: 난 1번 똥 냄새 지독하잖아.
2: 아니야. 똥은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채소가 더 잘 자라게 해준다고. 정답은 2번.
0: 역시 딩딩이. 정답은 2번. 하지만 도깨비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
3: 똥이 좋은 거구나.
1: 다 치워야지.
0: 도깨비는 돌을 다시 열심히 치우고
1: 똥 많다.
0: 밤새 마을을 다니며 똥이란 똥은 다 모으기 시작했어.
1: 아우 똥 냄새. 아우 역시 똥은 나빠. 자 됐다 됐어.
4: 진짜 똥을 엄청 뿌려놨네.
1: 어떠냐?
5: 아이고, 그 좋은 돌은 싹 다 치우고 이 냄새 나는 똥을 뿌리다니.
4: 아유, 이를 어째. 올해 농사는 다 망했네.
1: 드디어 내가 제대로 옷 내줬다. 예! 아싸! 흉년.
0: 도깨비가 뿌린 똥은 거름이 돼서 농부의 밭에선 과일이며 채소가 엄청 잘 자랐지.
5: 이야, 올해 농사가 진짜 잘 됐네요.
4: 다 도깨비 덕이잖아요.
5: 맞아.
6: 아리랑 쓰리쓰리랑.
1: 올해 농사 완전히 망칠 줄 알았는데, 아유, 왜 풍년이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도깨비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
1: 이럴 수가. 똥이 영양분이 돼서 작물이 더 잘 자라는 거였어. 감히 날 속이다니. 가만 안 두겠어.
0: 그 후로 도깨비는 농부 부부를 혼내주려고 계속 따라다녔어.
5: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0: 우리 방에 들어가서 먹을까요?
1: 그럴까요? 예. 들어갑시다.
2: 아, 진짜. 아, 저자들은 어떻게 골탕 먹이지? 24시간 콧물이 줄줄 나게 해줄까? 아니면 눈을 못 감아서 잠을 못 자게 해줄까? 아, 이번엔 진짜 완벽하게 혼내줘야 되는데.
1: 여보, 얼른 식혜만 좀 가져와요.

0: 아이 참, 아 시키를 왜 여기 대? 아,
1: 아우. 어? 어? 여보, 무슨 일이에요?
0: 그 밤송이 가시에 찔렸어요. 아 여기 왜 밤송이가 있는 거야? 아우 아파라. 어?
2: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방송이.
1: 아이고.
0: 아야,
1: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야? 아유, 누가 마당에 밤송이를.
2: 이번엔 완전 화나지. 분통 터지지. 너무 따가워서 막 울고 싶지.
1: 여보, 또 그 도깨비가 그랬나 봐요.
0: 뭐? 아이, 가시에 엄청 찔릴 텐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치워?
1: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또 속여볼까요?
0: 어떻게요?
1: 이번에는요.
0: 우와! 아이, 이 밤송이 가시가 불에 엄청 잘 타서 겨울철 땔감으로는 최고잖아요.
1: 그러니까요. 이번 겨울에는 밤송이 땔감으로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2: 뭐야, 내가 또 좋은 일을 한 거야? 아, 나 이러다 착한 도깨비 되겠네.
1: 근데 밤송이 껍질만 쏙 까서 알밤만 줬으면 어쩔 뻔했어.
0: 그 알밤은 밟으면 미끄러져. 딱딱해서 먹지도 못해. 아이, 땔감으로도 못 써서 아이, 쓰레기만 되잖아요.
1: 아유, 참 다행이에요.
2: 저 밤송이 가시가 최고의 땔감이었다니. 우라다. 저 가시 껍질 내가 다 까버리겠어. 까버려야지.
3: 도깨비는 밤새 밤송이 껍질을 깠지.
2: 아 진짜 이렇게 따가운 게 뭐가 좋다는 거야. 아 따가따가. 가시에 엄청 찔려서 손이 너무너무 아프다. 하지만 저 녀석들을 혼내주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0: 진짜 알밤만 남았네.
1: 아이고, 그 좋은 밤송이 땔감은 다 어디 가고 쓸모없는 쓰레기만 남은 거야.
0: 아이고, 그러게. 이 많은 알밤을 어떻게 다 치우나.
1: 아이고, 꼬이.
0: 좋다 말았네.
2: 예! 드디어 제대로 골탕 먹였다. 하지만 난 뒤끝있는 도깨비. 내년 가을에도 이 알밤으로 아주 혼쭐을 내주마.
1: 꼬이.
0: 갔나?
1: 갔어. 와, 알밤이다. 여보.
3: 도깨비의 심술을 지혜롭게 대처한 농부 부부. 도깨비는 가을만 되면 알밤을 농부집에 버리고 갔고, 농부는 알밤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대. 동동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끝!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얜 집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5: 와, 시원해.
4: 스텔라 냉떡볶이.

0: 유죄 인간.
1: 얘들아, 모두 주모. 반장이 이번 시험도 전교 1등을 했어. 다들 우와. 박수.
2: 와, 또 1등이야?
3: 잘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지. 맨날 10시간씩 공부한대.
4: 혼자 화장실 청소도 하던데.
2: 완전 모범생이네, 모범생.
4: 맞아, 우리랑 다르다니까.
1: 며칠 후.
5: 야, 반장이 옛날에 물건 훔치고 애들을 때려서 정학받고 학교를 한 달이나 못 다녔대.
4: 어? 뭐?
5: 진짜야, 벌써 소문 다 퍼졌어.
6: 엄청이라더니.
4: 쟤야, 애들을 괴롭혔다잖아.
2: 조심해야겠다. 화나서 또 때리면 어떡해.
7: 물건도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겠지.
4: 아니야.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진짜 반성했다고. 벌도 충분히 받았는데.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야?
8: 반성을 충분히 하고 이제 그 죄를 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 영원히 나쁜 사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9: 그래서 한 번 지은 죄를 몇 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10: 우리가 한 번 울었다고 그 사람이 막 평생 슬프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 한 번 웃었다고 막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
11: 그렇지.
10: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평생 나쁜 사람은 아닌지 않을까?
11: 지금은 미쳤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건 반장은 좀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
9: 내 생각은 그 일단 이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2: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11: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9: 근데 나는 내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10: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겠네?
11: 아니,

0: 완전히 완전히 막 나쁜 그런 것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뭐 누군가를 화나게 했거나 이런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약간 나쁜 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1: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할수 있지. 사람은 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당시에 내 죄를 몰랐던 것. 그런 사람들을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2: 하지만 그 무거운 죄와 좀 가벼운 죄는 다르잖아. 뭐 친구랑 싸우거나 그런 거는 잘 화해하고 하면 이제 그건 잘 화해했으니까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3: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의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대화해보자.
0: 그치. 명확하게 줄순 없지 않나?
3: 그래도 최대한.
0: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중립이고, 어떤 사람들은 욕이고, 어떤 사람은 욕이고, 요렇게 이게 그라데이션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뭐,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나눌 순 없지 않을까?
1: 그러니까 개미한테 돌멩이는 무겁지만, 인간에게 작은 돌멩이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2: 일단 나는 그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따져보는 게 별로 큰 의미까지는 없는 것 같아. 물론 무거운 죄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가벼운 죄라면 약간의 형벌만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죄니까 형벌을 받긴 해야 하는 거잖아.
1: 의미가 있긴 있어. 근데 이 토론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대화 주제가 한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일까?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야. 영원히 나쁘다. 영원히까지 나쁘지 않다.
0: 유명한 가수가 말했듯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죠.
1: 아. 근데 나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뀐 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내가 진짜 진짜로 정말 정말 반성하고 있고, 또 그때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해.
2: 죗값을 치르고 했다면 일단 죄를 뉘우쳤단 얘기잖아. 완전히 완벽하게 씻기는 죄는 없겠지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좀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면 그 내면에 그 반성하고 있는 마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
3: 거짓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잖아. 그건 연기니까 애매함과 그런 게 드러날 거야, 대부분.
0: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의 뜻은 내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죄를 뉘우쳤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죄를 뉘우쳤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죄를 뉘우쳤고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 왜냐면
3: 근데 죄를 뉘우쳤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죄를?
0: 근데 그러면은
3: 잠깐, 나말안 끝났어.
0: 말안 끝났으면
3: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걸로 뉘우쳤다 아니면 뉘우치지 못했다의 기준을 낳는 게더 나을 것 같아.
1: 근데 속으로는 계속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뭐 내가 다음에 실행할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3: 그럴
1: 마음으로.
3: 수도 있지.
1: 그치?
2: 이제 모범적인 친구가 되었으니까 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더 나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더 친해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0: 사람들은 착한 기억보다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 예를 들어서 뭐 아빠한테는 여행 갔던 기억 막 이런 거 하면 뭐몇줄안 나오는데 군대 기억하면 막 쭈르르 막 이렇게 나오잖아. 아빠
3: 인정.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강한 이미지의 범죄를 진 사람들은 그 의미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엔 떠올라. 좀 바꿔야 된다, 그 시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봐야 된다.
2: 조금의 용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완벽하게 용서까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어. 용서 못할 것 같아. 있었던 일과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1: 나는

0: 진심으로 피해자 친구들한테 사과를 진심으로 하고 다시 친해지자고 시도를 해볼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나랑 나 미안한데 너랑 친구가 될수 없을 것 같아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 나너 용서하고 나 너랑 친구할게 그러면은 반성하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
1: 나도 영원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사과는 하겠지만 그 친구가 내 사과를 받아준다고 해도 난 영원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것 같아.
0: 왔다 왔다.
2: 오셨냐?
3: 아까 그 회장이다.
0: 반장, 반장. 감사합니다.
3: 뭐야, 틀 안에 갇혀 있어.
0: 안녕히 가세요.
4: 반장 슬퍼 보여.
5: 연기 잘하시네.
0: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손편지도 이렇게 예쁜 글씨로 꾹꾹 눌러 써가지고 그냥 어?
3: 눌렀으면 종이가 찢어져.
0: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1: 정성
0: 500글자를 채워오도록.
1: 손편지도 써보는데 속으로라도 일단 진심으로 반성은 해야 할것 같아.
3: 걔가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허물 벗고 악마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5: 얘기하는 거지?
0: 쿨해.
6: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비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어떡하지? 어떡하지? 누나 큰일이야. 엄마가 아끼는 화병이잖아.
1: 네가 쳤잖아. 난 몰라.
0: 누나 치사해.
1: 아 몰라 몰라 몰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0: 네가 깼지요. 혼자는 안 죽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1: 알았어. 누나가 그래도 몇 년 더 살았으니까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

0: 집안일 해놓기.
1: 근데 이걸로 될까?
0: 하긴 호떡아, 엄마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지?
1: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
0: 응.
1: 으이그,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니? 아유, 지 아빠랑 똑같아. 지 아빠랑 똑같아. 아이고, 내 팔자야.
0: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엄마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 못한다고 하셨잖아. 당당하게 죄를 고백하자.
1: 솔직하게 말하라고?
0: 응.
1: 아, 엄마. 누나랑 장난치다 화병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죄송합니다.
0: 엄마랑 싸우자는 거야? 아, 진정성이 빠졌잖아. 진정성이. 성의를 보여야지. 사고 쳤을 때 덜 혼나는 방법. 두 번째, 상소문 쓰기. 종이에 네가 잘못한 걸 써.
1: 한글 모르는데? 이게 뭐야? 호빵이 호떡이 어딨어?

0: 피고 호빵 호떡. 마지막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
1: 우선 저희가 화병을 깨뜨린 것을 사죄드립니다.
2: 하지만 이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화병을 깰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0: 이것들이?
1: 어머니, 저희를 매우 치십시오.
2: 친구들은 엄마한테 달포도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자식도 아닙니다.
1: 제 친구 혼미는 엄마가 집에 오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항상 집안일을 싹 다 해놓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2: 저희 앞으로 계속 굶을게요. 못난 자식.
1: 잠도 베란다에서 잘게요. 못난 자식.
0: 잠깐 얘들아, 그만 울어.
1: 바보, 멍청이, 똥개, 말미잘. 어머니, 호미랑 저희랑 바꾸실래요?
2: 지구야, 산소 아깝지? 저희 앞으로 밥도 산소도 굶을게요.
0: 아유, 얘네 갑자기 왜 이래? 그만, 그만, 그만. 안 다쳤으면 됐어. 응? 괜찮아. 어, 치킨. 저녁으로 치킨 먹을까?
1: 아니에요. 저는 후라이드.
2: 저희가 치킨 먹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눈꽃치즈 시즈닝 뿌린 거랑 치즈볼 다섯 개랑 소떡소떡이요.
1: 제로콜라도.
2: 제로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제로콜라요.
1: 양념감자 추가.
2: 양념감자도 주세요. 맛있으니까.
1: 제발요.
0: 그래 그래. 엄마가 시켜줄게. 눈물 뚝.
1: 사고 쳤을 때 덜 혼나는 필승법.
3: 울리기 전에 먼저 온다.
1: 선.
3: 즉.
1: 호미는 오늘도 너무 예쁘다.
4: 아, 고마워.
1: 왜 너 칭찬을 안 하지?
4: 어, 이뻐.
1: 아, 고마워.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4: 어머,
1: 채팅 너무 빠르다.
0: 어머, 우리 자기들 오늘 고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
1: 어떡해, 어떡해. 잠깐, 스탑. 오늘은 너무너무 아쉽지만 고민 상담 콘텐츠는 쉬어가는 날이야. 너무 아쉽지. 미안해.
4: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왔겠니? 우리가 그럴 사람이니?
1: 사람이니?
4: 다른 게 있지.
1: 오늘은 평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쇼 시간이야.
4: 우와, 체크로 지금부터 질문 받아볼게.
1: 어머, 호미 호빵 언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머, 우리가 얘기 안 했나? 우리 낭낭 10세!
4: 10살! 10! 10살! 10학번 아니에요. 어머, 어머, 농담다. 우와, 농담다.
1: 낭낭 10세.
4: 다음 질문. 호미 언니, 사실은 호떡이죠? 이게 무슨 질문이지? 호떡이는

0: 내 친구의 내 절친의 동생이자 남사동. 남사동. 남자 사람 동생이야. 무슨 얘기 그렇게 하니. 호떡이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 예쁜 호미야. 나 호떡. 호떡초 장원영.
1: 장원영 다음 거 읽을게.
2: 계속 얘기했다가는 악플이 더 많을 것 같아.
1: 자자. 호미 MBTI가 뭐예요? 어머나 이거 재밌겠다. 호미야 너 MBTI가 뭐야?
0: 나 MBTI는 CUTE
1: 와우.
0: 에서 COOF 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 뭐래. 그럼 난 BAPY 아 베이비 응애예요. 아 응애예요.
2: 비문구가 아니야?
1: 무슨 소리야. 아, 장난하지 말고. 어머머, 여기도 그러네. 장난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어머, 자기야, 너 T야? 진짜 미안한데
0: T는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으세요.
1: 농담농담. 사실 우린 MBTI 검사를 안 해봤어. 네 글자에 우리를 가두고 싶지 않달까?
0: 맞아 맞아. 그래도 그대들이 자기들이 궁금하다면 오늘 뭐든 대답해주기로 했으니까 같이 검사 한번 해볼까?
1: 그럼 콘텐츠를 잠깐 틀어서 우리 같이 MBTI 검사해볼게. 자기들도 우리랑 같이 대답하면서 검사해봐.
0: 쭈!
1: 갑자기 친구가 약속에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을 때 당신은? 만약에 호미가 나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다면 나는 걱정할 것 같아. 왜 늦게 오는지.
0: 나는 약속 시간이 늦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보통 밥 약속을 하거든. 근데 밥을 늦게 먹잖아.
1: 아, 밥 약속.
0: 맞아.
1: 왜 이렇게 예민해? 밥 안 먹었어?
0: 너라도 용서할 수 없어.
1: 알았어, 조심할게. 다음 질문.
0: 응?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면 선물을 두고 갔다. 이때 당신은?
1: 어머, 아, 싫어하는 사람이? 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좀 미안해질 것 같은데.
0: 아, 왠지 궁금한 것보다 미안해진 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1: 응, 호미는 어떨 것 같아?
0: 나는 선물의 종류가 더 중요해.
1: 그... 예를 들어서 예쁜 꽃.
0: 못 먹는 건 필요 없어. 먹는 꽃은 괜찮아.
1: 그럼 예쁜 빵?
0: 아,
1: 예쁜 마라탕?
0: 예.
1: 사랑스러운 과자?
0: 우와. 아, 역시 호빵이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1: 다 알고 있어.
0: BF.
1: 자, 다음은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한 친구만 혼자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때 당신은? 어, 이럴 때 어떡하지? 만약에 호미가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난 걱정할 것 같다. 왜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지.
0: 나는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하겠지란 생각을 해. 왜냐하면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배달에 그걸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1: 배달에 그거를 친구들 만나서 본다고?
0: 안 그래? 나 맨날 그런.
1: 아, 그래서 항상 호미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구나.
0: 그래,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하겠지.
1: 어, 알겠어. 자, 다음은? 친구를 통해 애매하게 친한 지인이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때 당신은? 어머,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나는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0: 너 그, 신경 쓰여?
1: 응.
0: 난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있어. 자, 내 매력에서 헤어날 수가 없구나.
1: 호미의 매력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0: 내 매력은?
1: 어딜 보는 거야? 넘어갈게요. 이제 결과 나온다!
0: 어, 결과!
1: 결과는 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 호미야, 너는?
0: 나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야.
1: 아, 호미는 ESTP래.
0: 응? 어, 채팅해. ESTP랑 ENFP는 최악의 궁합이라는데. 어떻게?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절규할 것도 아니고.
1: 아, 호미야,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 우리가 궁합이 안 좋은데 아까부터 내 말에 공감도 안 해주고 난 정말 너무

0: 하고 마음이 아파. 너 정말 너무한 것 같아.
1: 자기들, MBTI는 재미로. MBTI는 MBTI일 뿐. 오해하지 말자.
0: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호미는 이렇게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잖아. 어떻게 나를 공감해주지도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수가 있어? 호미, 너 정말 나빠. 미워.
2: 아니, 오빠가 어디가? 오빠가 마라탕 먹으러 가자, 마라탕.
3: 어떻게 안 넘어오지?
4: 마라탕인데?
0: 잠깐,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고?
3: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3: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3: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전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점퍼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보물을 찾아서.
2: 오늘은 파파 할아버지 배를 타고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3: 이제 다 올라탄 거 맞지?
4: 네, 선생님. 갔어요.
3: 좋아, 그럼 출발한다.
4: 갔다 올게요.
5: 갔다 올게요.
2: 파파랑 친구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죠.
3: 조지, 이거 할아버지 해적 모자인데 쓸래? 지금 우리가 가는 섬이 해적들이 살았던 보물섬이거든. 오! 잘하면 해적들이 숨긴 보물을 찾을 수도 있단다. 와!
2: 보물섬에 간다니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3: 육지다, 육지! 드디어 왔군. 여기가 보물섬이란다.
4: 만세!
1: 그게 뭐예요?
3: 아, 이건 금속 탐지기라고 하는 거란다.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는 기계지.
2: 할아버지가 금속 탐지기로 땅속에 있는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3: 아하!
2: 탐지기가 뭔가를 찾아냈어요.
3: 자, 여기를 파보렴.
6: 와, 동전이 나왔어요!
3: 보물 찾았다! 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볼까? 아하! 이 밑에 또 뭐가 있군.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어이쿠, 신난다. 꽤 묵직한 게 아주 큰 보물인가 본드.
2: 어우, 저런. 보물이 아니라 단옥 쓴 고물 쇼핑 카트가 나왔군요.
7: 보물 찾기는 많이 했으니까 누구 할머니랑 아주 큰 모래성 만들고 싶은 친구?
3: 아, 그래. 모래성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 난 잠깐 배 좀 보고 오리다.
2: 할머니가 아주 큰 모래성 만드는 걸 도와주실 동안 할아버지는 중요한 볼일이 있다고 배에 가셨죠.
3: 아, 왜 이렇게 나른하지? 딱히 할 일도 없고 잠깐 눈이나 붙일까.

0: 할머니랑 아이들은 커다란 모래성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래도 필요했죠. 양동이로 뾰족뾰족한 성탑 꼭대기도 만들고요. 정말 멋진 성이네요.
1: 얘들아, 집에 가자. 어? 여기 있던 배가 어디 갔지?
2: 저기요, 할머니.
0: 어, 저런.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동안 배가 점점 섬에서 멀어지고 있군요.
1: 얘들아, 할아버지 깨워야겠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할아버지 불러보자.
3: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0: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아직도 주무시는데요.
1: 너무 멀어서 우리 소리가 안 들리나 본데?
2: 그럼 우리 이 섬을 갇힌 거예요?
4: 우리 버림받은 거야?
5: 네.
4: 여기서 한 100년 사는 거야?
6: 먹을 것도 없는데 과일 같은 거 따먹어야 되나?
7: 응? 그래도 배고프면 벌레랑 구더기도 먹어야 되나?
0: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중 나왔네요.
8: 여기가 어디지?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여러분.
10: 우리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8: 네, 그러고 보니 내가 뭘 빠뜨리고 그냥 왔네요. 금방 갔다 올게요.
2: 얘들아, 할아버지 오신다. 우리 살았어.
8: 자, 여러분 모두 배에 타세요.
1: 아유, 당신 뭐예요? 우리만 두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8: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봐. 다음부턴 절대 안 잘게 한 번만 봐줘요.
2: 보물 삼아 잘 있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저 보물 섬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8: 당연하지. 언제든 말만 하렴.
2: 감기에 걸린 조지.
0: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
1: 펠파, 조지, 밖에서 놀려면 비옷 입어야지.
0: 비가 오면 펠파랑 조지는 비옷을 입어야 하죠. 조지는 방수모자를 쓰기 싫어합니다.
1: 조지, 방수모자 꼭 쓰고 놀아라.
11: 왜요?
1: 이걸 써야 비를 맞지 않으니까.
11: 왜요?
1: 비 맞으면 감기 걸리잖아.
11: 왜요?
1: 조지, 밖에 나가서 놀 거야 말 거야? 그럼 방수모자 쓰고 놀아.
11: 빨리 와, 조지.
0: 파파랑 조지는 진흙탕에서 뛰어놀았어요. 조지는 모자가 영 답답해서 쓰기 싫었죠.
1: 대파, 조지.
12: 그만 놀고 들어와.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놀면 안 되겠다.
1: 어우, 조지. 방수모자는 어디 있니?
11: 아쭈.
0: 조지가 감기에 걸렸어요.
11: 아쭈.
1: 아,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쩌나. 감기에 걸렸나 보네.
12: 걱정 마.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할게.
13: 네, 붉은 병원입니다. 조지가요? 일단 침대에 눕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12: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따 봬요.
11: 선생님이 뭐래요?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된대요?
12: 아니,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하셨어.
11: 그럼 조지 얘 진짜 많이 아픈 것도 아니네요, 뭐. 우와, 이게 뭐야? 다 튀었잖아.
1: 아, 어쩌면 좋니? 침대에 누워야지 안 되겠다.
12: 조지, 이불 덮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
11: 싫어.
0: 조지는 침대에 누워있기 싫었죠.
11: 아치.
12: 조지, 아픈 거 다 나을 때까지는 침대에 누워있어야 돼.
11: 왜요?
12: 그래야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렇지.
11: 왜요?
12: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13: 안녕하세요. 제 환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입 좀 크게 벌려볼래? 이렇게.
0: 조지는 약간 겁이 났어요.
13: 페파, 용감한 너린 어떻게 하지? 조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래?
11: 알았어요, 선생님.

0: 우리 조지가 감기에 걸렸구나.
1: 그럼 얘 약 먹어야 돼요?
0: 아니,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만 먹으면 돼. 그럼 잠이 잘 오거든.
2: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별 말씀을요. 갈게요.
3: 조지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죠. 이제 팔파도 잘 시간입니다.
1: 조지, 좀 어떠니?
3: 아직도 아픈가 보네요.
1: 조지, 누나 잠자게 기침 좀 작게 할래? 와, 관두자 말을 말아야지.
2: 조지, 엄마가 우유 따뜻하게 데워왔어. 이거 마시고 자렴.
3: 조지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너무너무 졸렸어요.
4: 잘 자라, 우리 아가들.
1: 이제 조용해서 살 것 같다.
3: 아침입니다. 조지는 밤새 잠을 푹 잤어요. 조지가 다 나았네요.
5: 자, 모두 나오세요.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놀까?
3: 감기에 걸려서 혼이 난 조지가 방수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2: 어머, 조지, 오늘은 방수모자 안 써도 되는데.
1: 왜요?
5: 오늘은 비가 안 오고 해가 떴잖아.
1: 왜요? 조지, 그 왜요 소리 좀 그만해. 듣기 싫어.
5: 우리 조지 감기 다 나았구나.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세나의 은인.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서 놀고 있었냐? 역시 어리긴 어리구나.
3: 노는 거 아니거든. 훈련이라고 훈련.

0: 이한 녀석. 아, 제이가 온 후로 말썽이 더 늘었어.
1: 둘이 정신 연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절 찾으셨어요?
0: 아, 전에 네가 부탁한 거 말인데, 어릴 때 널 구해줬다는 그 소방관 말이야.
1: 찾으셨어요?
0: 찾기만 했겠니? 자, 내일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봐.
1: 고맙습니다.
2: 자, 차례대로

0: 네,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2: 너야말로 너 지금 나 따라다니냐?
1: 무슨 소리야? 난 마리 팀장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 설마?
0: 그래, 제대로 찾아왔다.
1: 그럼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소방관이셨어요?
2: 뭐? 우리 아빠가 그 메가 아파트 화재에서 너를 구한?
0: 나도 그 꼬마가 세나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지 뭐.
1: 아저씨, 고맙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0: 뭘, 소방관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더 뿌듯하구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파이어 로버가 되었다니 말이야.
2: 내가 아빠가 구한 세나와 함께 활약하다니. 우리 막 무슨 인연이고 그런 건가?
1: 아니, 인연은 나랑 너희 아빠가 인연이고 우린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이자 동료일 뿐이지.
2: 뭐? 세나, 너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아빠, 지금 뭐가 웃겨요?
3: 미안, 세나, 메가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4: 너희는 현장으로 바로 합류해줘.
5: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자, 이러지도! 빨리, 빨리!
1: 허큘리스 액션!
0: 이카로스 액션!

0: 바다! 온통 불바다야! 일단 불부터 끄고 구역을 나눠 아이들을 찾아보자!
1: 알았어!
0: 됐어!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자!
1: 누구 있어요? 들리면 대답하세요!
2: 파이어로 봅니다! 소리쳐 주세요!
0: 길이 막혔네? 어?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와줘! 여기 물건들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
3: 선생님이 나리를 찾다가 다치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0: 그래, 이제 괜찮아.
4: 우리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내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피닉스, 넌 아이들을 인솔해줘.
1: 알았어.

0: 얘들아, 나쁜 연기는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허리는 숙이고 코와 입은 옷소매로 막고 따라오는 거야. 불은 이미 다 꺼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만 따라가면 돼.
1: 자, 네!
2: 나리는 찾았나요?
3: 아니요, 아직.
1: 내가 찾아서 데리고 나갈게. 좀 전에 나간 아이들부터 구조해줘.
3: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1: 나리야, 들리니? 널 구하러 왔어. 대답해봐.

0: 이런, 스캐너가 고장났어. 어?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지는데? 생각해보자. 나였다면 어디에 있을지. 엄마! 아빠! 제발, 어긴이! 대답해봐! 분명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딘가에. 어? 저 문? 혹시? 나리야! 안에 있니?
1: 아이요, 로보.
0: 그래, 구해주러 왔어.
1: 아! 아! 무서워!
0: 다시 숨으면 안 돼!

0: 아, 입구가 막혔잖아. 세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리는 찾았어?
1: 아, 여러분, 구해주세요.
0: 아, 쟤는 지금 나리 안 구하고 뭐 하는 거야?
2: 뭔가 이상해. 뚫고 들어가자.
0: 그래.
2: 저기야! 나리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
0: 야!
2: 역시 있었어. 먼저 데리고 나갈게.
0: 허큘리스는 왜 멈춰 있는 거야? 세나야! 대답해봐! 움직여보라고! 정세나! 대답해봐! 세나! 설마?
1: 엄마, 아빠.
3: 오늘의 안전교육!
4: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전기 화재로부터 많은 학생들을 구했지? 그러면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5: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아주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2: 하, 또 플러그를 뽑을 때는 플러그의 머리 부분을 잡고 뽑아야 해요. 무리하게 전선을 당기면 끊어져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3: 또 젖은 손으로는 콘센트나 플러그, 전기 제품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물기 때문에 감전되기 쉽거든요.
6: 마지막으로 콘센트 구멍에는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넣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4: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역시나 감전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더 이상 두렵지 않아.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좀 자세히 얘기해봐.
2: 별일 아니에요.
1: 아니, 이건 심각한 문제야. 경우에 따라서 더 이상 파이어 로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
2: 네.
3: 세나야, 많은 소방관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단다. 알다시피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영웅들이지만 또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겪게 된단다.
1: 그래서 간혹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겨워하기도 해. 그걸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줄여서 PTSD라고 하지. PTSD를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얘기해보렴.
2: 자꾸만 떠올라요. 어릴 적 미안해 아버지가 절 구해주시던 기억이. 그런데 엄마! 아빠! 세나야, 어딨니? 대답해봐! 세나야! 엄마! 나 여기!
4: 안 돼! 세나야! 거기서 나오지 마! 아빠가 그쪽으로 갈게! 그만!
2: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절 구하러 오지 않아요.
3: 건강이 우선이니까 당분간은 좀 쉬도록 하자.
5: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6: 메가든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7: 세나를 제외하고 지금 즉시 출동해라.
5: 네!
3: 세나야, 너는...
2: 저도 갈게요.
7: 세나야!

0: 요아! 뭐야? 다리가 완전히 끊어졌어.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0: 타이탄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1: 우리끼리라도 가자.
2: 피닉스 액션! 이카로스

0: 나는 위에서부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게.
1: 주변 탐색은 나한테 맡겨.
0: 어? 위험해요! 난간을 꽉 잡으세요!
2: 야, 화이얼 로봇!
0: 안 돼!
2: 발전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0: 발전실이요? 사람!
1: 확인해 볼게. 찾았어! 내가 들어갈게! 여긴가? 아! 이게 뭐야? 문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3: 다리는 끊어져 있고 문은 막혀있다. 일렉트로의 함정인가?
4: 얘들아, 뭔가 수상해. 구조를 서둘러야겠어.
1: 문 옆에 벽을 뚫을게요!

0: 맙소사, 얘들아, 폭탄이 있어.
1: 뭐지? 웬 폭발?
0: 모두 괜찮니?
2: 발전실에도 폭탄이 설치돼 있으니 모두 조심해라.
3: 알겠어요.
0: 세나야, 들려.

0: 어떡하죠? 반응이 없어요. 혹시 PTSD가 온 거 아닐까요?
1: 제가 돕죠.
2: 자네, 여긴 어떻게?
1: 이안에게 세나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아저씨야. 두려워하지 마. 아저씨가 있잖아. 네가 위험하면 지금 바로 구하러 갈 거야.
3: 다치지 않았니?
4: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야! 찾았어! 제가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5: 이런 건 미리 좀 말하라고!
6: 에휴, 우리 사이에 뭘.
7: 잘도 빠져나왔군요. 이건 어떨까요?
4: 괜찮아?
6: 자, 이제 내 차례야.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꼭 하늘을 날아야만 하나? 나는 나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0: 지인님이 함께 개발하신 탈탄 슈터의 맛을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이 녀석 새총놀이를 한 이유가 있었어. 응. 자, 받아라.
1: 응? 응? 으아! 이건 뭐죠?
0: 한 번 더.
1: 제가 맞을 것 같나요?
0: 자.
1: 그만해요! 그만!
0: 이것도 피하나 볼까?
1: 이간! 저는 다음에 계속하죠! 그럼 이만!
0: 슈터 성공! 야호!
2: 늘 두려웠어요. 만약 그때 아저씨가 절 못 찾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3: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지.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저씨를 떠올려봐. 그러면 언제든지 이 아저씨가 구하러 갈 테니 말이야.
2: 아저씨... 고맙습니다.
4: 오늘의 안전 교육.
5: 오늘은 세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지.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
4: 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인데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겪을 수 있어.

0: 말하기 싫어도 계속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우울해져요. 자더라도 꿈에서 계속 나온다거나 그 사건을 흉내내면서 놀게 되기도 해요.
1: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2: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엄마 아빠 같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1: 물론 부모님들 역시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앉아!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처음 배우는 AI 허성범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혹시 좋아하나요? 저는 그날 때 너무너무 떨려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AI와 함께 우리말 말하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것 도와주실 초등국어 최강자 이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과 어떤 것 배워보면 될까요?
1: 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이제 친구들하고도 일상 대화를 하고, 네. 네, 선생님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평소의 일상 대화 말고 이제 공식적인 말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성범 씨는 어렸을 때 아마 반장 선거 이런 거 많이 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저는 반장 많이 했습니다.
1: 네,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네.
0: 그래서 공약 발표도 많이 하고 당선되고 나서도 또 당선 소감 같은 걸 또 말해야 되거든요.
1: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약 발표를 어떤 거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반장 회장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막막할 텐데요.
0: 네.
1: 이 AI 도움을 받으면은 더 실감나고 정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소견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0: 와.
1: 이 말하기를 직접 해볼 거거든요.
0: 네.
1: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말을 하는 걸 바로 인식해주고 또 이 친구도 또 말을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0: 그럼 오늘은 ChatGPT에 있는 이 보이스 기능 사용하는 거군요.
1: 네.
0: 좋습니다.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될 것 같고요.
1: 네, 해볼게요.
0: 네.
1: 너는 초등학교 4학년 말하기 코치야. 나는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갈 거야. 이번에 반장에 꼭 당선되고 싶거든. 너가 좋은 말만 해주지 말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줘. 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2: 알겠어. 그럼 내가 정확하고 솔직하게 피드백

0: 해줄게. 네가 준비한 말이나 연습한 걸 들려주면 내가 잘한 점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해줄게.
1: 이제 성범 씨가
2: 네.
1: 뭐 소중할 둘이 보는 거야.
2: 제가 바로요? 잠깐만요.
1: 그래서 반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거 할지 한번 해보고
2: 네.
1: 부담 없이 해보고 또 코칭을 받으면 되니까 오래됐지만 네. 한번 이 초등학생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2: 너무 오래됐네요.
1: 네, 내가 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2: 네.
1: 친구들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2: 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반장 선거에 지원하게 된 후보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급의 즐거움, 우리 학우분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청소를 점심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제 학교 마치고 나서 대청소하느라 학우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에 다 같이 청소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체육시간에 할 수 있는 놀이가 너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다양한 공 종류를 좀 구비해와서 공용 물품에 보관을 해놓고 같이 체육시간에 즐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저희 학급이 정말 즐거운 학급이 됐으면 좋겠어서 학우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해서 움직이고 설섬수범하고 선생님한테 혼도 먼저 나고 그런 반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먼저 자신감 있게 또렷하게 말한 건 아주 좋았어. 근데 대청소를 점심시간에 하자는 부분은 친구들이 오히려 쉬는 시간 줄어든다고 싫어할 수도 있어. 그리고 공을 구비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지만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2: 와, 대박이다.
0: 네 생각이 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친구들의 입장에서 왜 이게 좋을까? 를 강조하면 더 완벽할 것 같아.
1: 이 친구가 참 좋은 피드백을 줬네요.
2: 네네. 네,
1: 점심시간에 같이 청소하자고 하면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저거 학생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2: 아, 내가 또 민심을 몰랐네. 네.
1: 너무 모범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
2: 네.
1: 그러면 우리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물어볼까요?
2: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점심시간에 청소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0: 예를 들어 청소를 팀별로 나누어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대신 매일 조금씩 짧게 나눠서 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아니면 청소 후에 작은 보상이나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해서 친구들이 공기부여될 수도 있지. 모두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면 다 함께 편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2: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임원 선거를 할 때는 좀 임팩트 있는 뭔가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나는 이번에 반장에 꼭 당선이 되고 싶거든? 그러면 친구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말 어떤 게 좋을까?
0: 예를 들면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는 반장 같은 슬로건을 던져보는 거야. 네가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고 먼저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겠다는 확신을 짧고 선명하게 전하면 친구들도 확 끌릴 거야.
2: 그러면 공약 추천도 한번 받아보면 안 되나요?
1: 그럴까요? 우리?
2: 네.
3: 그럼 내가 말했던 것들 말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들 좀 네가 추천해 줄 수 있어?
0: 요즘 친구들은 재미있는 학급 분위기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매달 작은 이벤트 데이 같은 걸 약속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독서 골든벨, 친구 칭찬 데이, 특별 게임 체육 시간 같은 거지. 또 다 같이 만드는 우리 반 미니 잡지 같은 프로젝트를 약속해도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야.
1: 그럼 우리 이제 토론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3: 좋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새 채팅을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토론 대회에 나갈 때 내가 찬성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AI에게는 반대 역할을 맡겨서 이제 계속 나의 생각에 이제 반대되는 거, 어떤 것을 다른 팀에서 공격을 할 건지를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2: 와, 그것 너무 도움 되겠는데요?
1: 네, 또 이제 AI가 계속 좋은 말을 하니까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좋은 말 말고 제대로
3: 냉정하게?
1: 이제 냉정하게 주라는 말을 토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그리고 AI랑 얘기할 때 그냥 내가 말하는 거에 또 너무 집중하지 말고 AI는 어떻게 말하지? AI가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문장 구조를 어떻게 썼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배우려고 하다 보면 더 풍부한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나는 내일 토론대회에 나갈 거야. 너랑 내가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 연습을 할 거거든. 논리적이고 날카롭게 나의 허점을 공격해줘. 주제는

0: 초등학교 급식 자율 배식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야. 그럼 지금부터는 서로 존대어를 쓰면서 정말 토론하는 것처럼 해보자.
1: 좋습니다. 저는 반대측으로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시작해주세요.
0: 저는 초등학생 자율 배식에 찬성합니다. 제가 어제 급식실에서 봤는데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가져가면 음식 쓰레기는 줄어들 것이고 음식 쓰레기로 많아진 반찬은 다음번에는 그 반찬을 메뉴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요?
1: 하지만 자율배식은 영양균형을 해칠 위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식습관이 형성되는 단계라 먹고 싶은 것만 고르다 보면 편식이 심해질 수 있죠.
2: 잘하네.
1: 영양사나 주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아닐까요?
0: 그런데 야채 나물 말고 야채 튀김이나 야채 전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조리 방법을 바꾸면 아예 나물을 안 먹는 것보다 그거라도 먹는 게 영양소 섭취에 더 나을 것 같은데요?
1: 조리 방법을 바꿔서 거부감을 줄이는 건 나름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조리는 기름과 열량이 많아져서 장기적으로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국 자율배식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제대로 형성하도록 이끄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선호에만 맞춰지는지를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2: 그렇지만 저는 그 영양 성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런 선택권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경험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분위기 자체를 편식하지 말자, 골고루 먹자라는 분위기를 좀 자율적으로 만들고 그냥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율배식을 진행해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1: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험 자체는 분명 의미 있죠. 다만 그 과정이 완전히 자율적이기만 하면 아직 책임감이 덜 형성된 어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꾸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교육적 가이드와 함께 조금씩 자율성을 늘려가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2: 확실히 들으면서 좀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AI가 또 토론을 잘한다는 거니까 찬성 측에서 할 만한 근거 세 개를 주장을 좀 해달라고 네. 하면 추천을 해주지 않을까요?
0: 한 번만 해볼까요?
2: 네네 좋아요. 네.
0: 자 그러면 찬성 측에서 할 만한 근거 한 세 가지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1: 첫째, 자율배식을 통해 아이들은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음식에 도전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율배식을 시행하면서 교사나 영양사가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 교육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죠. 셋째, 자율성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주도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전반적인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자, 이렇게 오늘 AI와 함께 우리말 말하기를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저는 많은 친구들이 발표를 떨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가 AI와 함께 말하기를 연습한다면 때와 장소에 대한 국한을 좀 덜 받으니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연습하면서 좀 그런 경험들을 길러나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EBS 뉴스입니다. 초중고 교육 현장의 뿌리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이죠.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마주앉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과연 어떤 쟁점들이 오갔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진행된 첫 부처 공개 토론의 쟁점을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토론에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고요. 또물 밑에서 진행되던 교부금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첫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1: 네, 오늘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루는 두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두 장관을 비롯해서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교육현장, 언론까지 모두 10명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은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합의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지방교육교부금 제도와 개편 논의에 대해 알리는 첫 공개 행사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90분가량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앞에 1시간은 각자 준비한 토론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20분은 서로 반박하면서 되묻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0: 네, 아무래도 핵심은 예산 당국과 교육계의 시각차였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쟁점들이 오갔습니까?
1: 네, 쟁점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교부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또 하나는 늘어나는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입니다. 특히 산정 방식을 놓고 예산 당국과 유초중고 교육계의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예산 당국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지금의 구조가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규모만 키운다면서 그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히려 이런 구조가 세수에 따라서 교부금을 널뛰게 만들어서 교육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서 교사와 학교, 학생 수등 여건이 달라졌다면서 지금의 방식을 비효율적인 자동이체에 빗댄 의견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2: 세금이 잘 거친다는 이유로 학생 수가 이렇게 줄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인데 계속 더큰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국가재정 전체 관점에서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사실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은 교육계가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이죠.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토론회에서도 교육계는 이 20.79%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이 수치가 경기 변동이나 정치적인 상황에도 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온 법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 시도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란 경고성 발언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것이죠. 국민의 정부 이재명 정부.

0: 정부에서 20.79%를 헐어서 줄였다라고 할 때 앞으로 굉장히 큰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1: 네, 또 최근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급 수가 그만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 행정 소요는 여전하다는 지적, 그리고 도시 과밀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가 동시에 심해지고 있다는 등의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 네, 아무래도 교육부가 우려를 하는 게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이 되면 교육 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당국의 설명은 있었을까요?
1: 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 우려를 의식한 듯이 그 네 가지 개편 원칙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금액은 매년 늘리고 세수에 따른 변동폭은 줄여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에 재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네.
3: 결코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결코 줄어든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원칙을 얘기한 것이죠. 교부금의 총액 계속 늘리겠다. 1인당 우리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증가하겠다. 이렇게 설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4: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고 그러한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앞으로 몇 년간은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둬도 교육 재정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문제고요. 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교육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놓고 예산 당국과 교육계 시각차가 이번 토론회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든 아니면 손해보든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 늘어난 예산의 용처를 좀 확대를 해보자.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평생, 영유아 분야에 좀 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토론회에 많이 참석을 했던 거죠?
1: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늘어난 부분을 다른 부분에 좀 쓰자 이런 부분은 양측 모두 큰 틀에서 공감했습니다. 지금도 특별회계 형태로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과 같은 교육부금에서 떼어주는 형태로 둘 것이냐, 아니면 산정 방식을 바꾸든지 해서 별도의 경로를 만들 것이냐를 놓고 교육계와 예산당국의 입장차는 여전한 겁니다. 이런 초중등 바깥의 교육 수요를 대변해 줄 세 분야의 그 전문가가 나왔는데요. 고등교육에선 유재준 서울대 교수가 대학이 17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몰렸다면서 초중등처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역임한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우리 성인의 역량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평생교육 예산을 그 중앙부처에서도 시도교육청에서도 소외하고 있다면서 투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영유아 쪽에선 황호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교부금 지원에서 빠져있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영유아를 교부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분야 역시 앞선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재정 마련이 핵심적인 요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결국 중요한 건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토론장 밖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나 봅니다.
1: 네, 그 교원 3단체가 토론회가 진행되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의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서 교육 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밀어붙이는 절차라면 공론화가 아니라 공교육재정 후퇴를 위한 형식적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전문가들에게 이 토론회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90분이라는 시간에 10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만큼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가진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각자 소속된 집단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이번 토론 내용을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참고 자료로 삼을 예정이어서 개편 논의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2: 네, 워낙에 무거운 논의라서 오늘 한 번의 토론으로 결론이 날 수는 없는 문제였는데요. 이 효율성과 안정성, 이 해묵은 논쟁이 어떤 해법으로 매듭지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0: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뭐 일주일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재고등학교 응원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내려진 출전 정지 중징계에 대해서 오늘까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 하기로 한 거죠.
1: 네, 오늘 서울 배재고 야구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이 재심 신청 마감일인데요. 학생들이 광주제1고를 찾아서 공식 사과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 재심은 배재고 교장 명의로 제출했고요. 또 학교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와 관련해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를 내렸는데요. 사실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였습니다. 이 때문에 청룡기에서 몰수패를 당한 데 이어서 다음 달 열리는 봉황대기 출전도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이번 징계가 3학년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진출 기회까지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배재고의 사과를 받아들인 광주제1고도 어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제1고 이규현 교장은 용서와 화해 취지를 고려해서 학생들이 다시 경기장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또 광주1고 총동창회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학생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 네, 학생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였는데 재심을 신청하면 이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1: 네, 이제 공은 대한체육회로 넘어갔는데요. 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린 징계에 대해서 이 대한체육회가 재심을 하는 구조입니다. 규정상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아니고요. 또 필요할 때 개최되기 때문에 아직 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열리긴 하거든요. 지금 뭐 피해자 관련을 다 기다리시는 징계 재심이도 많아서 뭐 언제 기일이 잡힐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언론의 관심이나 국가 차원의 관심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1: 네, 문제는 시간인데요. 이 배재고가 올해 남은 전국대회 가운데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뿐입니다. 이 봉황대기에 출전하려면 이달 안에 징계가 대폭 감경되거나 취소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재심 일정과 이번 사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이 봉황대기 출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또 이 대한체육회의 재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법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법적 분쟁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 네, 이번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공약인데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의 1호 정책이죠. 이 스마트폰 없는 학교, 이른바 이 폰프리스쿨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취임 직후 1호 정책으로 이 폰프리스쿨을 내세웠는데요. 학교 일과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대신 독서와 예술, 체육활동을 늘려서 학생들의 배움과 관계 회복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현재 추진단이 검토하는 안은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학교 전까지 학교 안에선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경기 지역 학부모들의 찬성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 보관하는 일에 학부모의 84%가 공감을 했고 또 현재처럼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규제 방식으로는 학교별 자율 운영보다 제도적으로 일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요. 또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하교할 때 돌려받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법적으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 수거와 보관 방식은 학교마다 달라서 현장의 혼선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실제 정책이 시행되려면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0: 네, 요즘 뭐 이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도 했을 텐데 다른 교육

0: 시청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에서는 강사명 교육감 당선인이 스마트폰 청정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대신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전북에서도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이 스마트폰 프리 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전국 교육청들이 비슷한 정책을 내놓는 배경엔 이 청소년 스마트폰 과외종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43%가 스마트폰 과외종 위험군으로 분류됐는데요. 이 교육 현장에선 스마트폰이 수업 방해는 물론이고 또 생활지도 갈등과 SNS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로도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구 교사노조 조사에서도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스마트폰 사용이 교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고요. 또 10명 중 8명은 수업 운영과 생활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긴급 상황에서 학생과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학생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결국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쌓이곤 있지만 이 학생들의 권리와 또 학교 현장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성패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0: 네,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부터 새롭게 옷을 입고 출범한 지역이죠. 전남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굉장히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의대 신설을 놓고요. 통합시장 인수위원회가 절충안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실은 이 전남은 광주와 행정통합을 하기 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이 없던 곳입니다. 그만큼 의대 신설은 오랜 숙원 사업인데요. 그런데 민영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핵심은 의과대학과 통합대학 본부는 목포대에 두고 또 대학병원은 순천 내에 먼저 설립하자는 겁니다. 다만 목포에는 향후 추가 대학병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순천이 인구 대비 병상이 부족해서 대학병원을 먼저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반면 목포는 현재 병상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만큼 당장은 대규모 대학병원 설립이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또 의대 신설은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한 반면 이 대학병원은 별도로 추진할 수 있어서 지역 거점 의료기관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0: 네, 목포대와 순천대, 이 지역의 걸출한 두 국립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의대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해왔던 건데, 사실 세부적인 방안을 놓고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절충안을 두고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1: 네, 지금 이두 대학은 인수위가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수위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제시한 시한은 오늘이었는데요. 이두 대학 모두 아직 최종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학병원과 의대를 따로 구분하는 건 유례 없는 방식인 만큼 내부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전경선 시의원 역시 이번 절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물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30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를 전제로 정원 100명 배정을 확정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 두 대학이 2027년 3월 통합국립대를 출범하려면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전남 국립의대 신설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0: 네, 이제 공은 이두 대학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지역 의료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하기 바랍니다. 진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갯벌 위에 펼쳐진 경운기 행렬. 지금 서천 갯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6: 이봐, 엄청 커져.
7: 이게 뭐예요?
5: 온통 조개 천지.
8: 동서미 최고 갯벌.
5: 비싸다는 조개, 동죽으로 차리는 먹음직한 한상.
9: 됐어요.
10: 맛있게
9: 보나요, 조개살?
5: 서천의 쌀로비전 전통주.
11: 고기 먹기야. 이 술도 정성껏 했다고 부정 타지 말라고 새해 꽂아요.
12: 술은 이때가 제일 용수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5: 깊이가 익어가면 술이 탄생합니다.
13: 이렇게 가늘게 나와야 돼, 계속.
5: 1500년 한산모씨의 고향 문화유산에 맥을 잇는 곳. 위대한 명물을 찾아 서천으로 떠나보시죠. 세계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넘치는 서천군. 오늘은 비면의 손돌이 마을로 떠나봅니다. 서해와 금강이 만나는 서천. 살아 숨쉬는 자연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서천의 갯벌은 전국에서 최고. 물이 빠지면 갯벌은 소란스러워지죠. 갯벌 체험하려는 방문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14: 엄마 쪽에랑 동죽 잘 나온다 해가지고.
15: 아 진짜요?
14: 3년째 오고 있어요.
16: 오늘 여기서 한번 체험하면은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와봤어요.
5: 갯벌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설렘과 포부를 싣고 자 달려갑니다.
17: 저기 얼마만큼 킬 거예요?
18: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 서천의 갯벌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놀이터가 됩니다. 어디 실력 좀 볼까요?
19: 와우.
17: 지금 잡으시는 조개는 어떤 뭐예요?
18: 동족이요.
5: 보물찾기처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이번엔 소금을 톡톡.
14: 맛쪽에 구멍 잡고 있어요. 맛쪽에 또 나왔어요. 나왔다.
17: 우와, 이게 뭐예요?
14: 이거 맛쪽에요, 맛쪽에.
17: 맛쪽에요?
5: 소금 때문에 바닷물인 줄 알고

0: 있어요.
1: 뭐야, 나왔다! 잡았다!
2: 사천, 조개 많고 조개가 먹고 싶어서 사천까지 왔나봐요.
3: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선도리 갯벌.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체험장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드넓게 펼쳐진 송성리 갯벌은 물때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안겨준다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4: 채취원이 많지 않아서 총계 한 집당 두 망밖에 못 봐요. 제일 먼저 경운기가 들어가면 그 길로 쭉 따라가세요. 옆에 가면, 옆으로 가면 다 부서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야. 그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아이고, 안전하고 유의하시고 열심히 파고 오세요. 네. 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오늘 마을 전체가, 네, 송서거 총계원들 전체가 동축 채취를 하러 들어가는 날입니다.
5: 백벌로요?
4: 네.
5: 다들 기분 좋으신가 봐요.
4: 네네. 많은 수입이 되거든요.
3: 무려 30대 경운기 행렬이 장관을 이룹니다. 해가 아닌 경운기를 타고 가는 이 보기 드문 광경은 송성리 마을의 대표적인 특색이죠. 조개를 씻고 돌아오기도 편하답니다. 각자의 구역이 있고 정해진 시간과 캐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 정신없이 조개를 캡니다. 손만 대면 나오는 동죽.
6: 이거 동죽. 이게 해금 밑에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조개예요.
3: 갈고리로 긁었다 하면 나오니 갯벌이 그냥 조개밭입니다.
6: 오염이 안 돼서 이 동죽 같은 게 많이 살아요.
7: 아, 송성리 갯벌 좋죠. 깨끗하고. 예, 조개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3: 보통 시장 소비자 가격으로 바지락은 킬로그램당 7,000원, 동죽은 12,000원. 그만큼 비싸고 귀한 조개죠. 운이 좋으면 동죽보다 더 비싼 조개가 나온다는데요.
8: 동죽이 주로 나고 가끔마다 태엽도 나는데 그 태엽은 고수율이잖아요. 선물처럼 하나씩만. 이거 태압은
3: 시장 소비자 가격 킬로그램당 18,000원.
8: 이거 좋은 건 이거 늙어봐야지.
5: 아, 그거 따로 챙기는 거예요? 아, 그건 좋은 거예요?
8: 얘는 비싼 거고, 네. 얘는 좀 안 비싼 거고. 오, 크다, 이거 봐봐. 엄청 크죠?
5: 이게 뭐예요?
3: 백합 옆에 있으면 동죽이 바지락 같습니다.
5: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조개를 키셨어요?
8: 조개는 뭐 어렸을 때부터 캤지.
3: 동죽은 별명도 있다 하는데요.
8: 물총조개라고 그러니? 물총조개.
5: 이게 물총조개예요?
8: 응.
3: 야, 정말 그냥 쭉쭉 쏘아대는군요.
8: 그래서 선글라스 켰다는 거 아니, 눈이 다 깔렸어.
5: 그래서 선글라스 켰어요?
3: 덕분에 삶이 윤택하니 조개가 보석 같은 존재.
5: 부자 되시겠어요?
8: 부자 되시오. 네. 애들도 가르치고, 그죠? 논도 샀다.
5: 아, 논도 사셨어?
8: 그럼요, 논도 샀다. 또 팔기도 하고.
3: 서해는 모래가 적당히 섞인 사질성 갯벌이라서 동죽이 좋아하는 서식지랍니다.
9: 이 갯벌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먹고 살아. 여기 뭐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먹이 걸로 먹고 살으니까.
3: 1인당 두 망씩 씻고 돌아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얼마나 벌어 가시는 건가요?
6: 한 망에 44,000원, 두 망에 88,000원.
3: 한 망은 대략 6kg. 어민 수매가가 이 정도면 소비자 판매가는 한 망에 7만 원이 넘는다는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천의 동족을 알아준다는 거죠.
4: 내일까지 하세요. 내일까지 나오셔야 돼요.
10: 네. 네.
3: 송성리 사람들에게 갯벌은 월급 주는 직장?
4: 아, 이렇게 보시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 어촌계에서 일주일 정도 채취를 하게 되면 어촌계로 들어온 총 수입이

0: 아,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어미들한테는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1: 그래서 주기적으로 갯벌 청소, 종폐 방류도 열심히 해준답니다.
2: 갯벌이 황폐해지면 태두가 자라나지를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다를 살리고 갯벌을 살려야만이 어민들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침부터 열심히 조개를 캤으니 출출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식사 시간. 궁중만 넣어도 이렇게 국물이 뽀얗게 우러납니다.
3: 이거는 이제 초무침에서 회를 해 먹으려고 삶는 거예요.
4: 벌어져야 까기가 좋으니까,
3: 알맹이
4: 알맹이.
3: 나온다고.
1: 와, 비싼 동죽이 가득합니다. 잘 해감한 동죽을 한번 삶고 일일이 살을 발라내서 다양한 요리를 하죠.
5: 이거 튕길라고? 조개 살리고.
1: 갯벌에서 조개 캐며 살려고 귀촌한 사람도 있고요. 타지 생활했다가도 귀향한 원주민도 있답니다.
6: 여기서 살았다. 시집을 갔다가 또 왔어, 여기로. 돈 벌으려고. 조개여서. 조개 파서 돈 벌으려고.
1: 삶으면 단맛이 더 강해진다는데요.
7: 이거 맛있어요?
6: 맛있어요. 조개살 이게 반지락 빠져서 맛있어.
8: 미나리, 오이,
1: 조갯살에 채소와 초고추장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마무리는 통깨 듬뿍.
6: 이게 동죽 해무침 됐어요.
4: 맛있겠다.
6: 좋아요, 조갯살.
4: 완성.
6: 야.
7: 아, 더 주시게요?
4: 네.
1: 아, 이럴 땐 PD가 참 부러운 직업이네, 예.
6: 맛있어.
7: 엄청 쫄깃쫄깃하네요,
6: 네, 조개살이 삶아서 하는 거라 더 쫄깃쫄깃해요.
7: 근데 뭔가 이렇게 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6: 이게 조개가 맛있다.
1: 아니, 동죽을 또? 오늘 팬 조개 다 드실 겁니까? 이번엔 어떤 요리인가요?
6: 조개탕.
1: 이야, 국물이라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이번에는 제일 비싼 백합을 잔뜩 넣으시는데 오늘 아주 날 잡으셨나요? 날 잡으셨어요?
4: 칼국수 국물 내는 거예요. 끓이려고. 그래서
7: 아니, 뭐 넣으시는 거예요?
4: 백합 넣었어요. 이게 백합이 잘안 벌어져서 미리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 역시 조개하면 칼국수가 빠질 수 없죠.
4: 센걸 깠어요. 더 맛있어. 많이 들어가야 여기는 동죽이 뭐 흔하니까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1: 이야, 면보다 조개를 더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죽, 백합 잔뜩 넣은 칼국수는 어디서 사 먹을 수도 없죠. 갯벌이 통째로 들어간 듯 동죽 넣어 만든 요리들. 겉절이, 물김, 전까지 곁들이니 하하, 정말 푸짐합니다. 차린 김에 친한 이웃도 초대하고.
9: 어떻게 왔어요?
6: 예, 친한 언니예요.
10: 이렇게 맛있게 보이냐?
6: 맛있어.
10: 여기는 뭐 조미료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6: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너무
1: 입안 가득 퍼지는 담백한 조갯살. 달다, 달아요.
10: 동죽은 진짜 이게 여기 송석항에서 신이 주신 선물 같아. 또 우리한테도
6: 우리
10: 또
6: 주민들한테 신이 준 선물이지.
10: 신이 주신 선물이네.
6: 그럼.
11: 청경 갯벌 송성리 동죽캐러 오세요.
1: 갯벌을 터전 삼아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산면 동자봉 마을로 떠나봅니다. 자, 이 마을에서는 전통주가 유명하다는데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우희열 명인의 소곡주라고요.
12: 소곡주 하려고 단지 닦아요. 단지 닦아서 여기다 수료를 하려고 해요.

0: 1500년 전통의 소국주는 100일간 숙성해서 얻는 정성으로 빚는 술이랍니다.
1: 오늘 소국주 별명이 안진뱅이 술이던데요?
2: 예, 소국주 옛날이 별명이 아니 먹으면 못 일어나. 많이 먹으면 일어나려면 주잔져 일어나려면
1: 어 그렇게 맛있어요?
2: 예, 맛있어서 술이 처음에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0: 명인 우희열 씨는 아들과 손주까지 대를 이어 소국주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2: 우리 술은 대게여지 술이 물을 조금 먹고 조금 대게 대게에서나
3: 아니 왜 대게 좀 하는 거야?
2: 그래야 술이 맛있지.
0: 우리나라 전통주 가운데 기록상 가장 오래된 술. 하얀 소복을 입고 휘젓다 해서 소곡주라는 말도 있고 누룩을 적게 써서 소곡주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2: 쌀리는 사람 부잣집이나 했어요, 술. 어디요? 옛날 먹을 것도 없는데 술이 먹을 것이 어디 있어?
4: 우리나라 면허가 90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빚어야 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술밥 같이 찌고 했습니다.
0: 고들고들 지어진 밥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밑술, 덧술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2: 이건 누룩 곱자. 이건 엿기름. 딱 좀 사그라고. 이건 메조콩. 이건 들고카. 이게 술빛. 그럼 한 사흘 만에, 나갈 사흘 만에. 그럼 보기부기야.
0: 소곡주는 술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 문화입니다.
2: 이 술도 정성껏 했다고 부정 타지 말라고 새해 꽂아야.
0: 숙성과 발효를 거쳐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술. 일제강점기에 맥이 끊겼다가 한산지역에서 밀주로 명맥을 이어왔던 우리 전통주. 70년대 들면서 허용되며 다시 이어진 문화입니다.
2: 이게 이제 술 해서 다 완성된 이제 용수 박이에요. 추수 용수.
1: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아요.
2: 네, 잘 됐어요.
0: 숙성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런 빛깔의 소곡주가 완성되는데요. 얼핏 보면 식혜와 비슷하네요. 거르는 채를 용수라고 하는데요. 깊이 담가두면 술만 고이죠. 이제 맨 위에 있던 찌꺼기는 조심스럽게 걷어내줍니다. 술만 살짝 퍼 따로 담아주죠.
2: 술은 이때가 제일 용수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4: 소국주의 특징이 조미하지 않으면서 단맛을 살짝 품으면서 알코올도 소득다는 거죠.
0: 이것이 바로 16도에서 18도 도수의 소곡주. 침전물과 같이 뜬 술 또는 가라앉힌 후 걷어낸 술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죠.
5: 걔네 입이 가깝거든요.
6: 아이고.
2: 아이고.
4: 오늘 체조한 겁니다.
5: 아, 좋겠다.
2: 한 잔씩 들으시오.
5: 형님부터 딱
7: 우리 어머니
4: 드려야지.
0: 특유의 향과 단맛이 나면서 감칠맛이 일품이랍니다.
6: 어머니
4: 건강하세요.
2: 고맙습니다. 맛있어.
6: 이 맛이네요.
8: 너무 맛있고 달짝지근하면서 땡기는 그런 느낌이 팍 오네요.
9: 맛이 끝내줍니다. 아주 부드럽고 향기롭고 원래다요.
0: 도토리 묵과 홍어탕이 오늘의 안주.
10: 안주는 이 근방에서 유목에 나오는 안개 도토리 묵하고 장 무량장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찍는 홍어탕입니다.
11: 얘네들도 다 서촌이네요.
10: 오리지널 우리 수천군의 서천상. 자랑입니다.
0: 소곡주 깊은 맛처럼 긴 세월 지켜온 전통 문화가 서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산면에서 모시밭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한창 모시 잎을 재배 중인 모양입니다.
11: 아, 지금 다 뭐 하시는 거예요?
12: 저희 모시 따고 있어요.
11: 아, 이게 모시잎이에요?
12: 네.
11: 저는 깻잎인 줄 알았어요.
12: 네. 깻잎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생으로는 못

0: 먹고 삶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1: 모시는 잎을 재배해 삶고 말리고 가공해서 식용하기도 하는데요. 음식이나 음료 등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0: 선천군의 모시가 최고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거 모시를 삶아갖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택배로 많이 보내드려요.
2: 모시가 고온 다습한 데서 좀 잘 자라요.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들어야 되고 또 특히 서천은 이 해풍이 좀 있어서 미네랄로 풍부하게 이렇게 얘네들 잎에도 묻고 그래서 더 잘 자라고 품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 네, 뭐니 뭐니 해도 유명한 건 전통 옷감 모시인데요. 줄기 껍질을 이용한다고요?
2: 질기죠, 이게. 뽑힐 정도로. 그래서 이걸 이제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면 이게 모시가 이제 됩니다. 태모시가. 그래서 이걸 말려서 가느다랗게 쪼개죠. 그래야 이제 옷감을 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늘게 나와야 돼요. 계속. 이렇게 입으로.
1: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산 모시를 만나볼까요? 모시짜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입니다. 박연옥 씨는 현재 유일하게 남은 전통 모시짜기 명인.
3: 서천군에서 이 한산 모시가 제일 가늘고 좋아요. 옷감 중에 여름 옷은 우리 한산 모시가 아주 비단이에요. 입어도 안 입은 것 같이 시원하고 아주 입으면 부티나요, 모시는.
1: 시원하고 부드러운 우리의 전통 옷감 모시.
3: 집집마다 하다시피 했어요, 모시를. 아는 집이 없어. 막 여기 집, 저 집에서 뱉자는 소리가 그 열치 아르시죠? 그 열치 소리 같았어요. 그냥 뱉자는 소리, 이렇게 뜰이 앉아서 어르신들 노래하는 소리, 그럴 때가 또 참 즐거웠어요.
1: 그 시절 모시짜기는 집안을 이끄는 대들보 역할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앞니 사이가 벌어질 정도로 모시째기를 했다네요.
3: 81년도 그때가 처음 짜가지고 40만 원씩 세피를 받았는데 굉장히 부자된 것 같았어요, 그때.
1: 조선시대 들어서 전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한산 모시. 모시의 생육 환경이 까다로워 서천과 충청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어려웠답니다. 서천에는 모시짜기 전통을 지키기 위해 수강생도 가르치죠. 청강생이 많지는 않아도 멀리서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4: 아니, 끊어진 것 같은데요?
5: 네, 끊어졌어.
6: 지금 뭐 문제 생기신 거예요?
5: 네, 여기 끊어져가지고. 그렇지, 모시, 매가 이렇게 매듭이 두툼한 모시가 안 예쁜 게.
6: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5: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시짜는 게 참.
1: 모시는 아주 민감해서 건조하면 끊기고 조금만 잘못하러도 쉽게 끊어진답니다.
3: 됐습니다. 잘 짜지네요.
6: 아, 어렵진 않으세요?
5: 배가지고
3: 어려운데 어려운 거 하는 거 재밌어해요.
1: 하하, 그래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맙고 다행이라는군요.
5: 할 사람도 없이 지금 이제 우리네 죽으면이가 없어져 이제 없어질 정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양성시키려고 애를 타죠 지금.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벌써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어르신들의 노력이 한산 모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번엔 모시를 식용으로 한 음식을 만드는 명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최성규 씨는 모시 잎으로 차를 만든다는데요.
7: 이 뻣뻣하잖아요. 얘를 부드럽게 다 문질러야 돼요. 불에다 놓고 또 거기다 문질르고 얘가 갖고 있는 거 향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1: 녹차와 흡사한 과정이군요. 비비고 말리고 볶고 이런 과정을 통해 찬 잎을 만들면 모시차가 되는데요. 녹차에 카테킨 함량이 많다면 모시는 칼슘이 풍부해서 관절에 좋다는군요.
7: 모시는 은은한 향이나 그리고 카페인이 없어서 드셔도 잠 안 올 때 드셔도 좋아요.

0: 프리차보다 풀향이 나고 녹차보다 떫은 맛이 덜하답니다. 모시를 이용한 또 다른 음식, 바로 모시 한과입니다. 찹쌀 반죽을 튀겨낸 과자에 부쳐줄 꿀과 기름을 만들 때 모시 가루를 섞어준다네요.
1: 이거는 생강 모시 과질이에요.
0: 과자에 골고루 묻혀준 후 살살 굴려서 휘밥을 입혀내면 모시 한과 완성.
1: 좋은 모시를 놔두고 먹고 옷만 만들어라는 법이 있나요? 더 좋은 먹거리 만들려고 모시 섞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0: 한과 명인의 작품입니다.
2: 아, 이거 봐요, 이거. 소리 봐, 이거. 아, 참.
0: 소리부터 맛있습니다. 모시를 이용한 전통 과자.
2: 내가 만든 건데 맛있게 맛있다.
3: 명인님이 만든 건 맛있네.
2: 모시가 들어가는데 맛있어.
0: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청정한 생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신의 선물 같은 풍요로운 갯벌, 오랜 역사를 이어온 문화유산, 전통주와 한산모시까지 서촌에는 위대한 명물이 있습니다.
4: 서촌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5: 옛날부터 나는 저기 저기서 근무한 것이 아주 자랑스럽다.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0: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내가 볼 면에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장롱터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뉴질랜드에 뿌리 내린 지 26년. 직접 지은 집에서 이제야 살만해졌다 싶었답니다.
6: 빨간 이게 안 들어갔지.
7: 이거 잘라갖고 안에다 붙이면.
6: 아, 그렇겠나.
5: 아니, 그런데 지금 이삿짐을 싸시는 건가요?
8: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러고 나서 내가 바로 그 다음날인가 비행기를 탔으니까요.
5: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그 길로 달려간 아들. 결국 준영 씨 가족은 정든 뉴질랜드를 뒤로하고 한국행을 결심했답니다.
8: 더 많이 후회하고 있었겠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5: 그렇게 다시 내 나라로 돌아온 준영 씨가 꼭 짓고 싶었던 집이 있답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꼭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지어야겠다는 그 집. 오늘은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0: 먼저 충북 옥천으로 갑니다. 순백의 눈밭 달려 오민 소장님 오셨군요.
1: 오늘은 교회를 닮은 집입니다.
2: 교회를 닮은 집이요? 뭐 종교 건축이에요? 뭐예요 오늘?
0: 널린 게 교회이기는 한데 이 시골 마을에서 교회 닮은 집은 글쎄요. 소장님은 발견하셨나요? 어? 교회 닮은 집?
2: 어 피디님 이 집 맞죠?
1: 어 어떻게 아셨어요?
2: 아 저기서 보니까 정말 절묘하게 전봇대가 딱 십자가처럼 생긴 거 있죠?
0: 어디 봐요? 어디에 십자가가 있어요? 오 어머나 영락없이 십자가네. 어떻게 또 그걸 찾아내셨대요? 그러면 혹시 저 집에 목사님 가족이 사시는 건가요?
2: 아 저기 계세요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역시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
3: 예배 보러 들어가시죠.
2: 아, 그럴까요? 뭐. 정말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3: 감사합니다. 네. 아내고요.
2: 아 예.
3: 예 우리 큰 딸.
2: 아
3: 작은 딸.
2: 예. 저는 이 목사님 가족일 줄 알았는데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3: 예, 목사는 아니고요.
2: 예.
3: 제가 이제 일할 때 원래 입는 예, 작업할 때 이렇게 입는 옷이에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뉴질랜드에서 26년간 살다가 돌아온 박주정입니다.
4: 저는 그 남자 따라 갔다 그 남자 따라 돌아온 강현수입니다.
5: 입고 나가면 나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뭐 청소업을 하시냐고. 저기 보시면 지금 저희 주방 가구들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소목수에 가깝다고 봐야죠. 두 채 지었습니다 집은. 뉴질랜드에서 목조로.
0: 그럼 이 집이 세 번째 지은 집이란 말씀이신데 능력자시네.
2: 이거 시절 리프트.
3: 네 맞습니다.
2: 그 고소 작업대 아니에요?
3: 예 맞습니다.
4: 저희 남편이 집 네? 짓겠다고 직접 구입한 거예요.
2: 아니, 고소 작업대를 사셨다고요?
4: 네.
3: 네 맞습니다.
2: 아니 얼마나 높길래?
4: 큰 기대는 마시고 일단 네. 들어가 보실까요?
2: 아 그래요?
4: 네.
0: 포클레인은 봤어도 고소 작업대 산 집은 처음 봐요. 집짓기에도 장비빨이 한몫하는 거라면 이 집 기대가 좀 되는데요. 고소 작업대를 빌린 것도 아니고 산 집이잖아요. 엄마야, 이게 뭐 콘서트 홀이에요? 집이에요? 아 이거 천장 높은 거 봐. 아우 거기다 온통 나무 마감이 따뜻하다 못해 고급스럽기까지 한대요. 목수님이 지은 집 맞네요.
6: 아니 제가 정말 본 그 고 높은 집 중에 손 꼽으라면 이 집을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제일 높은 포인트 네. 저기가 지금 7.4m 나와요.
6: 저기가 7.4예요?
0: 네. 말소리 울리는 거 봐요. 7.4m 친 거의 위용이 느껴지시나요?
4: 공사를 거의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저 네, 고소 작업 때 없었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3: 아직도 안 끝났어요.
4: 네, 아직도 안 끝났을 것 같아요.
0: 골조부터 내부 공사까지 고소 작업대가 없으면은 작업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집 지을 때 집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대요. 분명 집인데 집이라고 불리지 못한 사연.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른 홍길동이야 뭐야.
4: 교회도 그렇고 요양원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2: 요양원.
4: 네, 더 기가 막힌 말도 많이 들었는데.
2: 그래요?
7: 사장님도 여기 집이에요?
4: 네.
7: 근데 꼭 공장 같은데.
4: 아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공장 집냐고. 네.
3: 철골조는 다른 형태의 집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튼튼하죠. 이 옥천이 지진이 지나가는 지진판에 걸쳐져 있어요. 안전을 생각해서 H빔을 선택을 한 겁니다.
0: 고소 작업대는 이미 본전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이 집 골조가 H빔 철골 구조래요. H빔 덕분에 이렇게 통째로 넓고 높은 공간을 얻은 거죠. 근데 여긴 부엌 맞죠? 이 집에서는 대체 작은 게 뭘까? 부엌도 정말 거대하네요.
6: 가정집 주방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믿기지가 않아요. 압도적인 이 천장고만큼 이 주인공 같이 보이는 이 부엌.
0: 이 부엌에 조은영 씨가 제대로 힘준 건 맞답니다. 사실 한국 돌아올 때 아내한테 말도 못하게 크게 진 빚이 있거든요.
5: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넘어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아내가 흔쾌히 이해를 하고 따라와 준 아내한테는 감사하고 그 감사의 뜻을 뭘로 좀 보답을 할까?
6: 이 상판을 가만히 보니까 요새 네. 그 정말 이 많은 주부들의 로망.
5: 맞아요, 예.
6: 포실린 타일.
0: 자그마치 5.4m래요. 집 탐구 그렇게 많이 했어도 포실린 타일로 이렇게 크게 얹은 아일랜드 식당은 처음 보네요.
5: 뭐 고가긴 하지만 네. 이 주방 자체가 이제 아내한테 주는 선물이었으니까 그냥 쏟아볼 때 한꺼번에 쏟아붓자.
6: 근데 방금 사모님 표정이 무슨 소리? 이렇게
4: 아 정말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이 설치할 때 굉장히 간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8: 잠깐만요. 여기 계신 분들 저기 잠깐만. 이거 하다가 깨지는 것도 다 내 책임이고 지금부터 모든 오단을 제가 내릴게요.
0: 얼마나 비싸게 이렇게 겁을 주시나 했는데 우려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깨진 거 맞죠? 어우야, 이거 아까워서 어쩐데. 본 주방은 꼭 성공해야 할 텐데.
8: 그대로 오늘 들어가서 얹혀지면 돼.
0: 아이고, 조심조심, 제발 조심들 하세요.
4: 어떻게 잘 들어갔네요. 진짜 나 너무 지금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0: 심장 쪼이게 했던 포세린 상판. 역시 근사한데요. 근데 이 상부장도 예사 상부장은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떠세요?
6: 뭐 상판도 상판인데 뒤에 있는 이 지금 상부장?
4: 네.
6: 그 유명 메이커, 부엌 메이커에서 주문하신 거 맞죠?
5: 저의 프라이드예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거고 이거 가구 제작하는 게 원래는 주업이었었죠.
6: 근데 이게 도대체 손잡이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흘린다는 거예요?
4: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6: 오, 예, 예. 네. 와,
5: 근데 이게 다.
6: 어, 이게 뭐예요?
5: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제품이고 시스템이긴 한데, 네. 네, 제가 이것도 이제 직접 다 설치를 하면서 주사용자가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아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준 거죠.
4: 고마워.
0: 네. 여는 건 터치로 되는데 닫는 건 리모컨으로 다 된대요. 이런 좋은 물건들이 나오니 역시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근데 아내한테 뭔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멋진 주방을 선물해 주셨을까나? 본체업 이 집에 그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답니다. 사실 이 집은 준영 씨 부모님을 위해 지은 집이거든요.
5: 이 집을 짓겠다고 처음에 했을 때의 그 마음은 제 마음이었지 아내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이 집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집이니까
6: 네.
5: 며느리로서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다가 많은 부분 아까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을 좀 많이 드렸고 아내가 지금까지 잘 따라와 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6: 아, 그럼 도대체 내부는 어떻길래 궁금한데요?
4: 네.
6: 오.
0: 이야, 현관이 웬만한 방만 하네요. 아, 난 도저히 이 집 스케일을 못 따라가겠어요.
6: 여기는 뭐 거의 현관이 운동장인데요? 와.
5: 총 평수에서 네. 그 현관에다가 공간을 좀 많이 할애한 게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하세요.
6: 아.
5: 그리고 휠체어를 네. 사용을 하시니까
6: 네.
5: 안에서 이게 동선이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좀 현관을 넓게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0: 신발 몇 켤레가 아니라 거대한 휠체어 맞춤형 현관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부모님 맞춤형 집이 펼쳐집니다. 근데 방도 문도 없는 원룸형 맞죠? 오, 잘게 나누는 대신 제대로 펼쳐놓으셨네.
6: 벽에 부액이 거의 없이 그냥 네, 하나의 맞습니다. 공간 안에서
5: 네, 네.
6: 모든 게 해결 가능한 공간이네요. 예. 좀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한 공간이 아, 이래야 하는구나.
5: 네.
6: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 특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시고 휠체어를 사용을 하시니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확 트인 공간으로 하자라는 컨셉이었죠. 이남 이녀 중에 막내. 26년 떨어져 있었던 그 시간이 그렇게 뭐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그 자식된 도리로서는. 예. 많이 죄스럽고 불편했었죠. 그런 것들이.
0: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던 부모님이었습니다. 떨어져 있고 보니 더 그립던 사람이었죠. 하나 돌아와 보니 예전에 그 부모님이 아니었답니다. 봄나물과 새순 이름 한눈에 알아보고 줄줄이 외던 그 어머니는 맞는데 이제는 두 발 대신 휠체어를 타시지요. 봄날이 아쉽기만 한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집 짓는 걸 미룰 수가 없었답니다.
6: 이렇게 하려면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제 네. 많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5: 네,
6: 설계도 직접 하신 건가요?
5: 아니요. 설계는 할 줄 모르고요. 이제 컨셉을 잡아서 이 집을 설계한 친구가 제 친조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창의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신체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설계에다 다 녹여놓은 거죠.
6: 근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요. 턱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현관에서부터 거실로 올라올 네. 때도 턱이 없으니까
5: 네. 침대가 통째로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턱을 다 없앤 거죠. 지난 상황에.
0: 탈 것 없이 움직이기 어려운 나이가 오면은 문턱도 부담이죠. 그래서 이 집은 모두 무턱. 집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 동안 어르신들 앞길 가로막을 턱 따위는 없었답니다. 이 집에서 무턱은 부모 향한 자식들의 사랑이었네요.
5: 뇌경색이라는 병을 앓으시면서 8년간 누이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케어를 해주시고 고생을 하셔서 같이 역할 분담을 좀 나누고 싶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들어왔을 때는 꼭 이것은 해드리고 싶다. 이 한 울타리 안에서 각각의 집에서 가까이서 모시면서 이렇게 사는 집의 모양을 좀 꿈꿔왔었죠.
0: 무턱만큼이나 노인의 집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이 벽체에 숨겨져 있답니다.
6: 창가를 보니까 네. 오, 확실히 이 벽 두께가 네. 굉장히 두껍거든요.
5: 이 샌드위치 패널 155T가 두 장이 붙었어요. 거기에다가 50T 외단열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총 전체 가지고 360T 정도 나옵니다. 벽체가.
0: 그러니까 벽 두께가 석고보드를 제외하고도 자그마치 36cm라는 거죠. 흑연을 넣은 불연성 샌드위치 패널이라 집 짓는 데는 적격 제품이 맞고요. 그래도 왜 하필 샌드위치 패널을 고르셨대요?
5: 샌드위치 패널로 결정을 한 이유가 바로 기밀. 그 단가 대비 기밀을 유지하는 게 최고다. 기밀을 유지시켜주는 데는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 쇠와 쇠가 만나지 않게 해주는 부분들부터 해서 기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폼을 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공정들이 다 녹아들어가면 또 샌드위치 패널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던 거죠.
0: 기밀과 결론 문제는 꼼꼼하게 폼을 쏘는 걸로 해결한다고 쳐도 제일 걱정은 불이지요. 불연성 패널이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5: 샌드위치 패널 안에다가 전기선을 집어넣으면은 뭐 화재 위험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 안쪽을 파지 않고 다 바깥쪽으로 뺐어요.
0: 이렇게 잘 지은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어머님이 고관절 치료 때문에 서울 병원에 가 계셔서 그런 거래요. 금슬 좋은 아버지까지 따라가시는 바람에 잠시 빈 집이 된 거죠.
5: 식사하시고 바로 전화했어야 되는데.
9: 아버지 아침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10: 네.
9: 예.
4: 잘 주무셨어요, 아버님?
10: 잘 잤다.
4: 네.
10: 잘 주무셨어요.
0: 아버님, 진짜 아들이 지어준 집 마음에 드시는지 난 그게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10: 아니, 저 우리 식구라 운동하기 좋고 실차 끌고 다니는데 불편한가 느낌에 들어서 그 좋아요. 아들 막내들이 좋 좋지요. 예.
11: 왜, 왜요?
10: 혼자가 더 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파. 지금 와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얼굴도 많이 상했어.
5: 한국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어머님 아버님 옆에 이렇게 모시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내가 나 편하자고 그런 게 아닌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더 많은 짐을 죄스러운 마음을 그런 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0: 부만의 자식이 집도나 재가정을 꾸리는 거는 세상 당연한 이치. 분명 이치는 그러한데 약해진 부모 앞에 서면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자식의 마음은 한 번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짓게 된 이치. 그런데 준영 씨도 부모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다 접고 돌아온 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4: 솔직히 한국 오기가 싫었던 건 아닌데 아이들 걱정이 좀 많았죠.
0: 아빠가 직접 지은 집에서 알콩달콩 현주랑 현준이에게 뉴질랜드는 나하고 자랐으니 고향인 셈이었죠. 떠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약속 하나를 했답니다.
4: 뉴질랜드에서 떠나올 때 아이들과 약속을 했어요. 뉴질랜드와 똑같은 집을 지어주겠다.
0: 그래서 이 집에서 준영 씨가 가장 공들인 공간이 아이들의 공간이랍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비장의 무기는 뉴질랜드 풍요로운 자연 속 넓은 2층 집에 살았던 자매를 위한 꿈의 다락이지요. 와, 근데 이 집은 하다하다 다락도 넓구만요. 책벌레 두 자매 대놓고 넓은 아지트. 이게 뉴질랜드 스타일인 건가요?
6: 이제 다락방 많이 가보잖아요.
5: 네.
6: 최근에도 가봤는데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스케일이.
5: HBM을 써서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은 또 설계에 같이 집어넣던 거죠.
6: 애들 정말 이거 뭐 거의 100m 달리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0: 100m 달리기가 뭐야? 친구들 다 불러놓고 체육대회를 해도 되겠구만요. 안 그래요? 덕분에 아이들은 이 추운 겨울에 굳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매일이 텀블링에 대운동회까지 이런 집도 없습니다. 신나게 놀고 나서는 아빠 앞에 책장에 걸터앉아 한숨 돌리는 시간. 다락 도서관은 이런 거지요. 집안에서 죽도록 대련을 해도 막을 필요가 없는 HBM 골자의 여유. 덕분에 부부 얼굴에는 매일이 웃음꽃이랍니다. 목수 아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3m 넘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은 아내와 아이들의 침실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 집 내장은 특히 준영 씨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는 그만의 작품. 역시 기술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둬야 해요. 연수 씨 침대 평상까지 직접 짜준 거라네요.
5: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했었던 게 박물관, 그 뮤지엄의 전체적인 그 나무 목공사들은 다 저희 팀이 들어가서 했죠. 컨벤션 센터, 뉴질랜드의 ASB 뱅크, 그러니까 은행의 본사 건물, 셰라톤 호텔, 뭐 이런 호텔들의 이제 각 객실들 안에 꾸며주는 것들.
0: 힘들어 먹고 살던 남자가 나무와 톱 들고 살기로 마음먹은 게 첫 아이 태어나던 해. 딴 나라에서 이만큼 인정받기가 어디 쉽나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도 그 능력 마음껏 발휘하긴 하셨는데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 글쎄, 그 문제가 뭘까요? 문은 완전 멋지고 좋은데?
4: 촬영하러 온다고 하니까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완성한 이제 문인데 아니 이렇게 잘 만들 거를 왜 이렇게 밀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5: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죠.
0: 제 머리 못 깎는 스님이 제일 마지막까지 밀었다는 공간. 그게 대체 어딜까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준영 씨 방이지요. 엄마야, 잘 만들어놨네. 그런데 잠깐만, 아내 방은 저 끝, 준영 씨 방은 이 끝. 설마 두 분 각광 쓰시는 거예요?
6: 아니 뭐 요새 각광 쓰는 게 추세긴 한데 이렇게 굳이 남과 북을 끝에서 끝으로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4: 아, 멀면 멀수록 좋죠. 근데 지금 이것도 너무 가깝다 저는 생각했는데 전에는 뉴질랜드 살 때는 각층을 사용했어요. 1층, 2층. 네.
5: 작업을 하고 들어오면 온몸에 톱밥 먼지부터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옷을 먼저 벗고 다 씻고 잠도 좀 떨어서 자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낫겠다 싶어서 파로웨이 해야
6: 파로웨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0: 덕분에 며느리는 시댁과 거리 두기가 되고 아들 방에서는 부모님 집이 코앞. 효자들이 사랑한다는 부모님 집 비우네요. 와, 부럽다. 그 아들은 이루어지고 싶은 어머니의 소원이 있답니다.
5: 날 풀리고 이제 내년 봄 되면 수로 주변하고 집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 잔디를 지금 깔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6: 아, 잔디를요?
5: 네. 오.
6: 근데 잔디를 깔면 이게 좀 유지 관리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5: 여기 옥천이 이제 어머니 고향이고.
6: 네.
5: 잔디 있는 데서 좀 걸어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뭐 그럼 꼭 한번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여기를 막 산과 들로 뛰어다니시면서 나물도 캐고 막 그랬었던 옛날 기억이 지금은 이제 당신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걸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0: 곱기도 하셔라. 봄처녀 되어 들과 산을 헤매던 소녀가 자식 넷 건사하는 세월을 보내고 보니 백발의 노인. 돌아오는 봄에는 얼른 쾌차하셔서 막내 아들이 깔아놓은 잔디밭 사뿐히 지려밟고 손녀들 보러 오셔야지요. You talk about life and talk about death and everything in between. 그래도 전 준영 씨 어머니가 정말 부럽지 뭐예요. 부모님 집이랑 한 울타리에 집 짓는 거를 마음먹은 자식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 꿈 하나 이루겠다고 26년 뉴질랜드 이민 생활을 뒤로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잠시 접어두고 수만 킬로를 날라온 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을 위한 이 집은 절대 탄생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집의 주인 되어줄 분이 아직 살아계실 때 이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 행복을 미뤄두면 안 되는 이유. 이 집에 새겨지게 될 따뜻한 기억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4: 아마 그 시기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5: 뭐 다른 거 없죠. 부모님 빨리 쾌차하셔서 이 공간에서 지금처럼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 이런 행복감을 같이 공유하고 영유하고, 예, 그것이 꿈이죠.
0: 흐르는 시간은 절대 붙잡을 수 없지만 행복한 순간은 영원히 기억되는 법. 오래오래 한울타리 두 집에서 부모님과 행복한 기억 가득 만드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눈길을 뚫고 도착한 곳 충청남도 청양으로 갑니다. 눈도 내리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집 탐구하러 가나요? 아, 우리 소장님 눈사람 되겠어. 힌트나 빨리 줘봐요.
1: 이번엔 저를 닮은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6: 절 닮은 집이요? 아니 이번에 무슨 종교 특집이에요?
0: 이번에는 이곳에 교회가 아니라 절을 닮은 집이 있다는 거죠? 눈이 와서 그런가 나는 이건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소장님 알고 가시는 거 맞죠? 나 소장님만 믿어도 되지요?
6: 한옥인 걸 보니까 이 집 맞네.
0: 택지 중에 웬 절? 아니, 자그마한 게 암자인가요?
6: 어? 어, 이 대문. 이거 제주도 전통 대문 정랑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제주도 분들이신가? 아니, 어쨌든 이 정랑에 이 기둥이 세 개가 이렇게 다 열려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 날법서 이수광. 어?
11: 오,
6: 아, 계시네.
11: 안녕하세요.
6: 아, 예,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11: 안녕하세요.
6: 아, 예, 예. 아, 이 청양에서 이 저 동양 사람들, 우리 제주도 분들을 만날 줄이야 제가 상상을 못 했네요.
12: 아이고, 소장님. 예. 저 제주도 사람 아니에요. 전라도 익산 촌놈이에요.
11: 저는 전라도 전주가 고향입니다.
6: 아, 그러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14: 흙집에 살고 싶었던 게 버킷리스트였던 여자 김정숙입니다.
12: 이 사람 버킷리스트 들어주려고 일주일 동안 그 흙집 학교 가서 숙식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배웠습니다. 예,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0: 세상에나, 여기 또 사랑꾼 한 분 등장하셨네요.

0: 얼마나 마누라가 이쁘면 집 지어준다고 흙집 학교까지 다녀요. 그렇게 기술 갈고 닦아 지은 집이 바로 이 집이라네요. 근데 집이 좀 묘하긴 해요. 대문이 정문이길래 제주 전통집인가 했는데 또 맞배 지붕에 기와 제대로 올린 한옥이거든요. 거기다 요즘 한옥엔 잘 없다는 굴뚝이 딱. 이 문은 또 어디로 통하는 문이래요?
1: 제가 이 집을 한 3년에 걸쳐서 졌어요.
2: 본인 고집대로 짓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지었답니다.
3: 사랑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시면 어때요?
1: 짓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2: 안에 들어가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0: 그거 누르는 날 집 구경 쉽지 않아요. 아내 향한 사랑 담아서 남편이 고집대로 지은지 빨리 탐구하러 들어가 봅시다. 현관은 흙집답게 창호문이 먼저 반겨주는군요. 근데 전통적인 것 같기도 하고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안도 뭔가 묘한데요. 게다가 층고까지 높으니 그야말로 퓨전 한옥인 건가요?
4: 집 내부가 뭐 밖에서 예상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나무와 나무가 만든 결구라든가 뭐 석가래 모습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 마감이 이 황토 벽돌 맞나요?
1: 순수 5cm짜리 안에는 황토 벽돌로 붙였습니다.
4: 이 바닥은 뭐 이 황토 타일?
1: 황토 원석.
4: 원석으로 만든 거죠.
1: 네, 원석 타일이죠.
4: 네. 아니 그런데 의외의 포인트. 스페인 타일이 있네요. 스페니쉬 타일.
0: 한옥집에 화려한 스페인 타일이라 혹시 아내분 취향이신가요?
2: 이 스페인 타일이 완전 제 로망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남편 뜻대로 다 했는데 네. 이 공간만은 제가 남편을 이겼습니다.
1: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상부장을 안 했는데 여기 상부장을 하는 게 우리 식구가 키가 조금만 해가지고
4: 왜 말 못하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아내에 대한 사랑 1번 같은데.
0: 나는 또 스페인 타일 돋보이라고 상부장을 포기하셨나 했죠. 그나저나 흙집의 스페인 타일 튀기는 튀네요.
4: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터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신 거예요?
2: 이 땅을 구매할 때도 아주 쇼킹한 게 시트콤이 네. 있었습니다.
4: 그래요? 네.
2: 이 땅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그 농어촌 공사 마당에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네.
5: 아파트 분양도 아닌데 차에서 밤을 새셨다고요?
2: 네.
0: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안 하셨을 뿐이 땅 분양 하나 받겠다고 밤을 새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으셨다는 거지요.
1: 부인한테 아마 안 물어보고 혼자 이거를 신청했던 것 같아요. 부인께서 너나 혼자 가라고 그래서 계약을 안 했다 해서
2: 경쟁자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가서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첫 번째로 네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거기 가서 마당에 가서 장계 사게 되었죠.
5: 근데 작업을 안 하니까?
1: 예, 저기 저 혼자만 와서 있고 다른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4: 아내를 위한 집을 3년 동안 지으셨다는 거는 큰 일을 하신 거잖아요. 간절하게 그렇게 짓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1: 저희 식구가 한 15년 전에 네. 그 몸이 많이 아팠어요.
0: 어느 날 갑자기 콜라빛 소변을 보는 아내를 보고 재영 씨는 혼비백산했답니다. 병명을 알겠다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온갖 큰 병원을 다 쫓아다녔죠.
1: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 기능이 10이면은 한 3, 4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죽으면 저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애들은 좀 그때 어리고 근데 내가 이제 어릴 때 그 부모

0: 엄마가 떠난다는 건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 그랬으니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어요. 이 구들빵은 살아줘서 고마운 아내를 위한 남편의 첫 번째 선물이랍니다.
1: 제 그 식구가 수위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타는 것 같아요.
2: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타요.
1: 이 집을 짓려고 생각했을 때부터 네. 구들빵을 만들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구들빵 기초로 처음부터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0: 구들빵 만들 욕심에 1m 기초를 깔고도 구들 자리는 따로 비워놨답니다. 한옥 전문가에게 지어달랬더니 한옥은 지어도 구들은 못 간다는 것. 결국 직접 하기로 한 김에 구들 위에 특별 제작한 보일러 배관까지 올렸죠.
1: 보일러 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몹는데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일러 까는데 스테인리스만 100만 원 정도 써주셨습니다.
0: 그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정비하겠다고 아궁이 들락거리는 것만 수십 번. 구들빵은 재영 씨 뼈마디 아파가며 쌓아올린 작품이랍니다. 이렇게 눈비 나리는 날이면 더 귀해지는 뜨끈한 아궁이. 아치 모양은 재영 씨 아궁이의 화룡점정이죠.
1: 불 한 번 떼면 한 2시간, 3시간 떼거든요.
2: 네.
1: 근데 불을 한번 떼면은 그게 3일 동안 보일러를 안 켜도 따뜻이 잘 수가 있어요.
3: 실은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불 떼는 걸 만들어줬는데 저보다도 남편이 더 불 떼면서 행복해하고 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재영 씨는 요즘 얼음 품고 사는 아내 위해서 불 떼는 일이 가장 신나는 일이래요. 제 손으로 만든 구들에 불이 들어가니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4: 불 잘 들인다. 그러니까 한 1시간 떼고 이제 막 거기 막 뜨끈뜨끈하니 아주 치질만 합니다 이제.
0: 방 데웠으니 오늘도 뜨끈하게 등지지러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굴뚝에 연기가 마구 올라오면은 부부의 찜질 타임. 얼마나 지글지글 끓어오르려나요. 추워추워를 입에 달고 사는 정숙 씨도 대만족. 아내 행복한 표정을 보면 불 때는 일이 신이 나지 않나요? 정숙 씨는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남편이 곁에 있어서. 물론 가장 행복한 거는 아내에게 직접 지은 집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재영 씨지만은요.
3: 우리나라에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직접 구들빵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어준 그런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5: 고생은 이제 알긴 알아.
3: 아이, 그럼 당신이 여보가 최고지요. 꼭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5: 죽을 때까지 이 사람아 차려.
0: 구들빵의 열기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랑꾼 재영 씨가 특별히 신경 쓴 이것 때문이라는데요. 혹시 이 창문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설마 이건 아니겠지.
2: 혹시 뭐 창 주변에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1: 제 식구가 이제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집을 지으면서 단열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폼을 네 박스 사가지고
2: 그래요?
1: 예, 한 80개를 직접 다 틈을 제가 막았습니다.
0: 사방으로 창이 몇 개인데 시공 전문가한테 기워두기만 하고 가랬대요. 직접 올라가서 폼을 쏘겠다는 심산이었죠. 결혼하고 내내 아파트 살이 덕분에 재영 씨가 얻은 교훈은 창호 옆 빈틈이 다람 구멍이라는 결론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기술 없이 맘만 너무 앞선다는 거. 금 가구 또 부러지고 집 짓기 신고식 제대로 치렀죠. 근데 너무 해맑으신 거 아니야?
3: 눈 옆에

0: 찢어지고 뭐팔 골절되고 그런 거는 소장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제 마음도 아픈데 그것보다는 이제 땅 사놓고 집 짓기 전에 남편이 죽다가 정말 살아났거든요.
1: 민원실 중에서 가장 그 업무가 많은 그런 그 교통 분야에서 이제 그 제가 일을 했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출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2시간 정도 죽었다가 살아났었습니다.
2: 몰아치는 민원에도 웃는 나츠로 잘 견디고 있다 믿었는데 몸이 보낸 신호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대요. 아직 집은 첫 삽도 안 떴는데 죽을 위기가 찾아온 거죠.
1: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극락도 없고, 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 죽으면 끝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 이제 확신을 더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0: 만약에 제 남편이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있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 집을 포기를 했지, 이렇게 완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1: 다시 건강해져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잘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호도 신경 많이 썼는데, 천정을 위해서 제가 신경도 많이 쓰고, 돈을 좀 썼습니다.
3: 아, 천장이에요?
1: 예.
2: 아, 천장에 대체 얼마나 공을 들이셨어요, 글쎄. 겉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비밀은 겉이 아닌 속에 있대요. 양모 단열재 두 겹으로 쌓아 시공을 한 건데요. 재영 씨가 직접 발품 팔아 찾아낸 자재라네요.
1: 양모 단열재가 뭔가 했더니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고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양털로 만든 단열재인데 그럼 우리 집은 양모 단열재를 한번 그럼 써봐야 되겠다 천장에다. 작년에 추울 때 이거 저기 일주일 동안 전기가 다 나갔는데도 이게 물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단열이 완벽하게 된것 같아요.
2: 그렇게 아내를 위한 공간 다 완성해 놓고 재영 씨가 딱 하나 욕심낸 곳이 이 다락방. 서재로 꾸밀 참이랍니다.
3: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찜질방 가면 왜 이렇게 작은 방들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되게 좋은데요?
1: 네.
3: 아, 근데 선생님, 이 집이 지어진 지한 3년 정도 됐다고 하신
1: 3년.
3: 거예요?
1: 처음부터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3: 그래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이 나무들이 수축 팽창을 하니까 이제 조금씩 그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옆에 있는 그 보는 유독 틈이 좀 많이 벌어진 것 같네요.
2: 그렇죠. 나무 갈라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대로 둬도 괜찮나요? 이거 하자 아닌가?
1: 갈라지는 소리 쩍쩍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번씩. 근데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러운 뭐 이게 한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거 갈라져서 이게 뭐 하자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0: 만약에 제가 이거를 나무를 이제 선택을 했더라면 남편한테 아주 큰 핀잔을 들었겠죠. 그래서 에이, 쟤도 높은 사람이 지어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2: 집이 완공되니까 매주 반가운 손님들이 문득달깨 드나드는 중이랍니다. 오늘 순번은 딸 내외 우승물까지 갖고 왔답니다.
4: 제가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5: 그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2: 아빠 재영 씨 꿈은 바쁘게 사느라 못다 읽은 책을 다락에서 읽는 것. 그나저나 사위한테 집 짓는 장인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4: 항상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지으실 때 항상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고 다 마무리가 되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저기 챙기시고 진짜 멋있기도 하고 제가 쫓아갈 수 없는 진짜 대단한 모습인 것 같아요.
6: 아무래도

0: 지훈이 나중에 집안을 쳐줘야 되나?
1: 저는 저 자신 없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줘야죠. 네.
2: 어느 한 곳 아빠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요. 진짜 아빠의 땀방울이 다 이런데 서려 있는 것 같은, 네, 아빠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3: 흙집은 가족이 보증하는 재영 씨의 피와 땀 눈물이었구만은요. 어머나, 딸 부부의 바이올린 연주회가 열렸네요. 천장구가 높아서 소리 울림이 좋다며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른데요. 지켜보는 엄마 정숙 씨도 아빠 재영 씨도 너무 뿌듯한 순간이겠는걸요. 근데 혹시 재영 씨 다음 집도 지을 생각 있으신가요?
4: 어머니가 다른 집 또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실 거예요?
5: 그때는 저기 생각해보는데 못 지을 것 같아요. 다시는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집 살으라고 할 것 같아요. 다시는 못 지어줄 것 같아요.
4: 어머니는 어떻게 여기 안 사고 나세요?
6: 제가 옆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남편. 그렇기 때문에 저도 두 번은 다시 뭐 지어달라 그런 소리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 것만이라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3: 집은 사람을 담는다고 하죠. 묘하게 매력 있는 이 흙집이 재영 씨를 똑 닮은 거 재영 씨는 혹시 아셔요? 세상에 잘 지은 집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집이 자꾸 눈길이 갈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표현은 서툴러도 마음만은 진심인 사람이 지은 집. 곁에 있는 내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은 집은 까닭인가 봅니다. 이젠 그 소중한 내 사람과 이 집에서 행복할 일만 남으신 거 맞죠?
7: 우리 인생은 쫙 일직선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뭐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 기록들은 우리 기억 속에만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집은 그 기억들을 다 담고 있는 그래서 이게 시간의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만, 내 기억 속에만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을 지음으로 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큰 경험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집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있을 때 잘해.
3: 세상의 모든 님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곁에 내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진리를요.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8: 지훈이 집 준다고 선언했을 때 설마 지연이가 하겠어.
2: 한편으로는 그 부분은 시행착오였고 앞으로도 살면서 이렇게까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땐 제 인생엔 없을 것 같아요.
9: 빌딩 집에서 힘들었지만 서포트해줄 사람 많잖아요. 여기는 건축주의 내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1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DB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6: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0: 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0: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스만.
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3: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5: 그 검사 다 하면
6: 얼마나 좋게.
7: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8: 안 깨도 되네.
7: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9: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0: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2: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3: 어서 오세요. 더운데 음료수 한잔 해요. 이번에는 제가 샴푸해 드릴게요. 거품을 톡톡톡.
14: 미용실 매니저가 개라고요? 에이, 거짓말.
13: 마음에 드나요?
14: 돈도 번다고요?
15: 강근아, 화이팅. 알지.
14: 만화 같은 이야기 사실일까요? 한편 승마장에는 말을 닮은 개가 있다는데요. 이야, 너 스타일 좋다. 그 순간 빠라바라밤, 황야의 무법자 등장. 영화 주인공이 따로 없는데요. 아, 근데 그 외모는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자연스러운 게 좋긴 하지만 진짜 괜찮을까요?
16: 좋은 사료 먹고 열심히 뛰어놀고 그게 강아지들의 행복 아닐까 생각합니다.
14: 믿기 어려운 사연의 주인공들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라북도 익산. 바로 이 미용실에 천재견이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반겨줄지 기대되네요. 빨리 가보시죠.
17: 안녕하세요.
18: 예, 안녕하세요.
17: 네. 저기 머리 좀 하러 왔는데요.
18: 조금만 앉아 계시겠어요? 네, 손님 마무리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깡중이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야지.
14: 드디어 등장한 천재견. 와, 음료수를 가지러 가나 봐요. 익숙하게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는 모습. 그리고는 바로 손님에게 직진하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죠? 대단하다.
17: 오, 고마워. 이야, 오, 음료수를 갖다 주네.
18: 음료수 드세요.
17: 아, 고마워요.
14: 이야, 똑똑하다, 똑똑해. 손님 응대를 마치고 사장님 옆에 대기.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18: 강준아, 트레이 좀 갖다줘. 강준아, 트레이 좀 갖다줘.
14: 오, 진짜 끌고 오네.
18: 고마워. 샴푸 하실게요. 이쪽 여기 앉아서.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14: 이번에도 와, 깔끔하게 성공.
18: 알지, 고마워.
14: 설쌤도 놀라셨죠? 그쵸?
18: 손님.
5: 아, 똑똑하네.
6: 그래도 되게 보기 좋은 건 얘가 이걸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죠.
8: 나 잘하지?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또 뭐 없어?
14: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18: 강준, 수건 좀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 네, 닦으세요. 얼굴 닦으세요.
14: 미용실 천재견 깐준이 검증 완료. 이거 보세요. 매니저. 엄연히 직책이 있답니다. 깐준이의 서비스 어때요?
19: 색다른 것 같아요. 처음엔 원장님이 유명해서 왔는데 요즘엔 깐준이가 더 유명해요. 서비스가 다릅니다. 깐준아, 계산해줘.
18: 깐준아, 고마워. 아, 이뻐.
14: 어휴, 카드 배달까지 풀 서비스네.
18: 손님한테 전달 갖다 드려, 손님.
19: 깐준아, 줘. 옳지.
14: 오전 근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마당에도 깡준이 공간이 있네요.
20: 바깥에도 이렇게 경사가 있네요. 네,
18: 제가 만들어줬어요. 안에 이제 손님 많고 할 때는 얘도 이제 밖에서 쉬는 게 좋으니까. 얘도 이제 넓으니까 바람도 쐬고 있으라고. 하우스 들어가.
14: 아빠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척척. 네.
18: 문 닫아. 기다려, 거기 있어.
14: 보셨죠? 깡준이는 주저하는 법이 없다고요.
18: 거기 그래 들어가서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14: 세상에, 깡준아. 너 대체 어디까지 똑똑할 거야?
18: 깡준이, 운동해야지.
14: 보호자님도 운동하시게요?
20: 근데 줄넘기를, 아니 깡준이하고 한다고요?
18: 뭐 깡준이 줄넘기 저보다 더 잘해요. 예. 깡준아, 줄넘기 한번 하자.
14: 2인 줄넘기요? 아유, 가능할까요?
18: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14: 어머어머어머, 나보다 더 잘하네.
6: 오, 줄넘기도 해.
18: 피디님 줄넘기 잘 하시죠?
20: 네.
18: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20: 네. 강준아, 한번 줄넘기 한번 해볼까? 강준아.
14: 아이고, 조금 불안한데요.
18: 하나, 둘, 셋.
14: 오, 된다.
18: 처음인데.
20: 이야, 잘하네. 깡준이, 네. 줄넘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18: 할 줄 아는 거 많은데, 뭐 원반도 하고 보드도 타고.
20: 보드를 탄다고요?
18: 야, 보드 타봐.
14: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보드 타기. 아, 뒷발도 타야 하는데. 아유, 깡준이 긴장했구나. 원래는 이렇게 잘 탄답니다. 그 외에도 재주가 많은 끼쟁이. 개인기가 무려 30개 이상이래요. 깡준이 멋지죠?
20: 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18: 원래 제가 주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이 그 염소 키우는 농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염소 몰이 하려고 데려왔는데 견사에 넣어놓기만 하루 종일 지져가지고.
14: 깡준이가 많이 지졌다고요?
6: 뭘 안 시켜주면 그게 욕구불만, 좌절감 이런 걸로 쌓이게 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지짐이에요.
14: 지인의 부탁으로 깡준이를 맡게 된 보호자. 처음엔 말썽을 많이 피웠대요. 그래서 선택한 게 훈련.

0: 반려견 훈련사를 꿈꿨던 보호자의 특훈이 시작됐다는데요.
1: 와.
0: 그랬더니 글쎄 일취월장한 깡준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우등생이래요.
2: 지금 이렇게 짖지도 않는 거예요?
3: 네, 지금 전혀 안 짖어요. 한 번 짖어. 옳지. 두 번 짖어. 옳지. 세 번. 세 번 짖어.
4: 말썽 피우던 과거는 잊어주세요.
0: 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 근데 아까부터 뭘 보시는 거예요?
3: 오늘 깡준이 하루 일과표예요.
0: 이렇게 많아요? 깡준이가 잘 배우던가요?
3: 이제 저랑 교감이 아무래도 잘 되다 보니까 점프 하라고 하니까 점프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줄넘기만 천천히 이렇게 해주면 저랑 같이 호흡이 잘 되니까 잘 하더라고요.
0: 환상의 짝꿍으로 임명합니다.
5: 안녕하세요.
3: 네, 어서오세요. 네,
5: 깡준이 보러 왔어.
3: 들어왔어? 너 깡준이랑 술래잡기 하러 왔어?
6: 네.
0: 어린이한테도 인기 만점인 깡준이.
3: 과자 갖다 줘. 준우 과자 갖다 줘.
0: 어휴, 음료수 대신 과자를 주는 거야? 훌륭한데? 어린이한테는 장난도 잘 친대요. 아유, 깡준이 개구쟁이네.
5: 간식이랑 제가 방향제 좀 만들어놨어요.
3: 간식, 간식 뭐 또 들고 와? 이건 뭐야? 아, 이렇게?
0: 이야, 깡준이 선물인가 본데요.
3: 들어주면 돼?
5: 훈련사가 꿈이어서 강아지 데리고 해보는 게 꿈인데 여기 그 똑똑한 그 깡준이가 있어가지고 선물해주고 싶어서 만들어왔어요.
3: 아, 고마워.
7: 그냥 있으면 애완견으로만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손님들 오면 이렇게 잘 이렇게 따르기도 해서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3: 깡준아, 찌개핀 어디 갔더라?
4: 아이 참, 여기 있잖아요.
3: 아, 거기 있었어? 알지. 고마워. 아이.
0: 깡준이가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3: 네,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심부름 해다 줘요.
0: 매니저 업무를 톡톡히 하는 깡준이. 미용실이 웃음으로 가득한데요.
2: 깡준아, 이거 팁?
3: 아, 팁 주시게요?
2: 팁?
0: 설마 용돈까지 버는 거예요?
2: 고마워. 잘했어. 깡준이한테 팁을 주신 거예요?
5: 예, 심부름도 잘하고 해서 그냥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제 아들보다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0: 깡준이가 번 돈은 부르이웃돕기 성금으로도 내신대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깡준이 덕에 동네방네 소문난 미용실. 아, 근데 깡준아, 너 파업한 거야? 더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3: 왜 그러고 있어? 심심해? 지루해? 밖에 나갈래? 밖에. 다시 나갔어.
0: 허락받자마자 옆집으로 간 깡준이.
8: 깡준아, 일어서. 하이파이브. 오구 저러네. 엎드려.
0: 옆집 사장님과 깜짝 훈련을 합니다. 하루 이틀 맞춰본 솜씨가 아닌데요.
8: 일어서.
0: 사장님도 전문가 느낌이 물씬.
8: 하이파이브. 옳지. 일어서.
0: 깡준이가 자주 방문하나 봐요.
8: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문 열리면 한 번씩 자주 들어와요. 간식도 먹고 놀기도 하고 놀아요 저하고. 한참 놀다가요. 자, 앉아.
0: 깡준이의 앉아. 재밌는 이중생활이네요.
3: 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3: 어떤 일이에요? 깡준이 보러 왔어?
0: 사실 이곳은 금녀의 구역인 바보쇼. 깡준이가 그 원칙을 깨버렸대요.
9: 오, 깡준아, 고마워. 너 나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어?
0: 그런데 사람이 올 때마다 훈련하기 바쁜 깡준이. 혹시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까요?
10: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들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편하게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걸 안 주면 아이들 바로 문제해야 됩니다.
0: 아이고, 또 지갑 열리는 거예요?
11: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어머! 만 원 가지고 내가 5천 원짜리도 있어. 오.
0: 깡준이가 용돈 버는 재주가 있네요.
8: 재밌잖아요.

0: 가끔가다 다 팁도 주고. 응. 응. 그래서 깡준이 인기 스타예요.
1: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2: 깡준이가요? 여기 바버샵이다 보니까 남자 손님만 오시거든요. 이렇게 여자분들 오시면 되게 좋아해요.
3: 네. 정말요?
2: 네. 엄청 반겨요.
4: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즉석 테스트.
2: 공격하게 해야 돼요. 네. 위치 똑바로 해주세요.
5: 네. 네.
2: 출발할게요.
5: 네.
4: 이토록 간절했던 적이 있을까요? 깡준이를 향한 열렬한 구애. 과연 깡준이의 선택은?
6: 깐지 가보자. 누가 좋아? 깐지 가보자.
5: 와.
3: 네. 근데 가운데 이거는 와 두 번 연속 1등 하셨죠.
2: 대박.
0: 매력적인 여자.
4: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는 깐준이. 설쌤 진짠가요?
7: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 이런 것. 들을 따지더라도 평균적으로 강아지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을 더 좋아하고 남성분들을 더 좋아하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좀 특이한 애들인 거예요.
4: 깡준이는 미녀를 좋아해. 그날 저녁.
6: 깡준아, 굴 꺼야지. 꺼.
4: 미용실의 소등 담당은 깡준이래요. 근데 벌써 퇴근하시는 거예요?
6: 깡준아, 일로 와봐. 네, 쓰레기 버려줘. 쓰레기 버려줘.
4: 가게 앞 청소도 깡준이 담당. 어유 기특해.
6: 자, 깡준.
4: 아빠와 함께 산책에 나온 깡준이. 실외 배변견이라 틈새 산책을 해줘야 한대요.
6: 여기다 남겨봐.
4: 매니저 업무도 손님들에게 서비스도 모두 으뜸. 뭐든지 잘 해내는 깡준이가 뿌듯하시죠.
8: 깡준이 덕분에 행복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깡준이가 이제 두 살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이제 배울 게 많으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고 저랑 행복하게 살아야죠. 설쌤이 저희 깡준이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행복하게 살자, 깡준아. 파이팅! 알지?
1: 설쌤,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7: 영상만 봐서는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하는 게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막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지 않아도 보호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얘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도 좋아하고 보호자도 좋아하고 궁합이 진짜 잘 맞습니다. 둘 다 약간 도파민형 같거든요. 독댄스 같은 거를 배워본다거나 둘이 뭔가 대회 나가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이뤄내고 그러면 더 즐거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보기 좋네요.
4: 다음 친구들은 말을 닮았다는데? 빨리 가보자 멍. 자, 이번엔 대구로 날아왔습니다. 승마장에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정말 말을 닮았을까요? 근데 말들의 외모가 범상치 않은데요? 깡준아, 출장 미용 나온 거야? 클레오파트라 따라해봤어요.
9: 자, 예쁘게 잘라봅시다.
4: 여기 말 미용실인가 봐요.
9: 머리 잘 나왔어요. 다음 손님, 부에노 손님은 머리가 없네요. 아주 쉬워요, 머리 자르기가. 자르기 없어서. 예쁘게 잘라요.
10: 안녕하세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나왔는데 네. 여기 말을 닮은 개가 있다고 하는데
9: 아, 주르기 형제 말씀하십니까? 저기 오고 있네요.
4: 어디? 뭔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말이야, 개야. 혼란스러운데요? 얘들아, 정지. 아, 좀 멈춰봐. 찾았습니다. 말을 닮은 친구들. 승마장을 전세 낸 건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녀석들. 영락없는 미니 말 같은데요. 이 녀석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11: 주주. 주주야. 주주.
12: 이 친구 둘이 많이 닮았네요.
11: 얘네들은 이제 아프간 하운드고요. 이제 형제.

0: 한데요.
1: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의 럭키. 주주는 호기심이 아주 많대요.
0: 일로 와봐. 자, 자, 우리 4년 동안 했던 거 있지? 우리 한 가지만 했잖아. 그치? 자, 일로 와, 일로 와. 자, 앉아.
1: 잘 맞은 건가요? 먼저 앉은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다.
0: 자, 일로 와. 일로
2: 와. 한번 다른 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지.
0: 다른 거요? 다른 거? 너네들 뭐 할 수 있어?
1: 다른 거요? 개인기 끝이에요. 아프간 하운드는 우아한 털이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주주와 럭키는 좀 털 관리가 부족했나요? 특히 럭키는 군데군데 엉킨 털이 많은데요. 빗질하면 아프다고요.
0: 저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빗질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 놀다 보면 털이 엉키는 일이 다반사. 심한 부분만 잘라주신대요.
3: 털 상태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거는 빗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습한 데는 엉키면 그쪽 안쪽이 습해지고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1: 그런데 고민은 따로 있대요. 바로 콜링이 안 되는 녀석들.
0: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 집. 집 들어가자, 들어가자. 집에 가자, 집에.
1: 말과 교대로 승마장을 사용하는데 잡히질 않으니 곤란하다고 하네요. 벌써 한 시간째 사투 중. 아유, 얘들아, 이러다 날 새겠다.
0: 감독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2: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0: 예, 좀 도와주세요.
1: SOS 요청에 제작진도 합세. 옷도 똑같고 술래만 늘어난 것 같은데요.
0: 집에 갑시다.
1: 결국 과한 열정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세상에, 까졌네, 까졌어. 아유, 무릎도 까진 거 아니에요? 이미 체력이 바닥난 제작진, 보호자도 마찬가지인데요.
2: 걔, 네. 안 잡혀요, 잘?
0: 얘네들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한참 놀다가 잡힙니다.
1: 이 와중에 똥까지 먹는 녀석들. 아이고, 얘들아, 똥은 반칙이지. 도통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주주와 럭키. 안아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30kg을 감당하기엔 역부족. 오, 아빠의 간절한 바람이 통한 건지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마워, 얘들아.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고 밥 먹는 시간인가 봐요. 그런데 사료가 섞여 있네요.
0: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먹는 거하고 운동은 좀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밥 먹자.
1: 가장 먼저 밥을 먹는 친구인가 봐요.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오는데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죠?
2: 지금 이 친구는 누구예요?
0: 얘는 두부입니다.
1: 견 식구 중 유일한 딸이래요. 반가워.
0: 두부야. 두부는 시작.
1: 선천적으로 시력이 안 좋은 두부. 조금 느리지만 불편함 없이 잘 다가가죠? 두부야, 맛있지? 아빠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대.
0: 뭐야, 이거 어? 너 어떻게 나왔어? 문 안 잠갔나?
4: 아니, 문을 열어놓고 오셨어요?
0: 아까 네, 깜빡한 것 같아요. 네, 깜빡한 것 같은데.
1: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주. 왜 탈출을 안 했나 했더니 너 체력이 방전됐구나. 입맛도 잃을 만큼 신나게 놀았나 봐요. 주주 럭키, 좀 쉬자 이제.
0: 두봉 덥나? 왜 또 들어가 있노?
1: 두봉이. 세상에, 세상에. 이 작고 무해한 생명체는 누구예요? 두봉이? 너무 귀엽다.
0: 두봉이.

0: 이빨 나니까 가렵지? 응? 또봉이 장난감? 장난감? 또봉이 앉아. 앉아. 앉아.
1: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잖아요. 앉아 교육은 필수 중에 필수. 어휴, 떡잎부터 다르다 또봉아.
2: 이 친구는 누구예요?
0: 얘는 한 달 전에 온 강아지인데요. 저희 이웃집 사장님께서 고령시장에 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마리를 불쌍하다고 5만 원 주고 사서 오셨습니다.
1: 시장 한켠에 있었던 똘망똘망한 또봉이도, 이웃마을에서 오게 된 두부도, 주주 럭키도 파양당한 아픔이 있는데요.
0: 구석에서 그냥 쭈그려가지고 꼬리 내리고 승마장에 왔을 때도 좀 경계를 했었어요. 뭐 하울링도 있고 분리불안도 있었고.
1: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함께 살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대요. 많이 달라졌나요?
0: 흙묻은 강아지가 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뭐 흙도 묻어있고 가끔씩 뭐 이렇게 씨앗도 달려오지만 행복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3: 주라기 남아요!
1: 다시 한번 주주럭키의 놀이 시간. 얘들아, 흥분하지 말고 다친다.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데요. 하지만 여름엔 독병이 있었으니 체력 고갈시키는 땡볕 더위. 더군다나 이곳은 대구랍니다. 대프리카. 다들 아시죠? 아, 덥다 더워. 여름아, 저리 가. 어떻게든 더위를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다행히 주주 럭키를 위한 분수 시효 개최. 어때? 좀 시원해졌어? 더위 산행에 나선 두부도 있습니다.
4: 아우, 누나, 뒤에 또봉이 있다고.
1: 두부 누나가 많이 더웠나 봐. 또봉이가 있는 줄 몰랐대. 더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고. 근데 주주와 럭키는 어디 갔죠? CCTV 확인하라고? 30분 전 문 앞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럭키의 힘에 속절없이 대문이 열리고 마는데요.
2: 주주 럭키가 지금 없는데?
0: 네?
2: 없어.
5: 들어가!
1: 아이들을 찾아 나선 보호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5: 주럭이! 주럭아! 주럭아! 주럭아!
1: 문제는 승마장 앞이 차도라는 건데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죠?
5: 사장님!
0: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럭이 못 보셨어요?
6: 오빠인데? 또 나왔어요?
0: 네, 또 나갔습니다.
6: 아니, 저리 저리 돌아다닌 거야?
0: 계속 바깥으로 도망댕겨요. 네.
6: 그럼 어떡하노. 근데 오늘은 내가 이거 계속 했었거든.
0: 네네. 봤어.
2: 혹시 주주럭이 여기 탈출하는 거 많이 보셨어요?
6: 아니, 자주 동 돌아다니길래 보이면 사람한테 연락해드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또 나가면 어떡하노? 근데 여튼 여러 번 탈출해요.
0: 좀 이따 나중에 보시면 부탁드릴게요.
6: 알겠어요. 다음에 네. 연락드릴게.
0: 네네.
6: 빨리 찾아야 된대.
1: 망연자실한 그때. 저기 럭키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척에 달아나고 마는 럭키.
7: 네, 여기 있어요.
1: 럭키야, 주주는 어디 있어? 그 순간 주주도 돌아왔네요. 그래, 집 나가면 고생이라잖아.
5: 주주, 어디 갔다 왔어? 응? 야, 어디 갔다 왔어? 가자. 럭키!
1: 자, 이제 남은 건 럭키인데요. 다행히 멀리 달아나진 않고 승마장 주변을 빙빙 도는데요.
5: 럭키야! 럭키, 쉬자! 쉬자! 럭키야, 어딨노? 럭키!
1: 벌써 탈출한 지 두 시간째.
5: 여기네! 야! 일라!
1: 아유, 행복했니? 아빠는 속이 타셨대. 평소에도 자주 탈출을 하나요?
0: 20, 30번 정도.
1: 그렇게 많아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데요.
0: 소방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마취총도 몇 번 맞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도 한 번 났었고요. 트럭이 부딪혀서 좀 튕겨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5: 그리고 그만 좀 나가, 그만 좀. 어? 힘들다. 그만 좀 나가, 그만 좀. 어?
2: 탈출은 누가 먼저 해요?
5: 주주가 먼저 합니다. 주주가 먼저 탈출하면은 럭키가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나가는 편이에요.
1: 탈출의 달인들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벌써 울타리 보수만 수십 번째. 막고 또 막아도 귀신같이 탈출하는 녀석들이랍니다.
8: 구멍이랑 구멍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막아놨는데 얼굴 놓고 하면은 이게 다 밀리거든요.
9: 그 맨날 평면적인 운동장에서 둘이 뛰어노는 게 얼마나 계속 재밌을까요?
10: 아니라니까요.
9: 근데 저 산에서 냄새가 내려와요. 뭔가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동물로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고 싶죠.
1: 새로운 자유를 찾는다고요? 눈앞이 깜깜한 탈출 전쟁. 승마장을 도움구장으로 만들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요? 아빠의 걱정과는 달리 마냥 해맑은 녀석들. 뾰족한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장 마술 선수의 아침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어우 멋지시다. 아이들은 편안하게 꿀잠 자는 중.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승마 체험을 위해 어린이들이 방문한 건데요. 갑자기 개 짖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짖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주주와 럭키. 매섭게 짖는 모습이 낯선데요. 어휴, 주주야. 순둥이 주주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누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하루 평균 100명의 손님이 찾는 승마장. 자주 오는 친구들인데도 늘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한대요. 어우 무서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11: 무섭게 짖었어요. 울어 가면 갑자기 짖어요.
12: 아이들이 구경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면은 조금 이렇게 미역적으로 좀 많이 짖곤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도망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1: 아이들 짖는 소리에 보호자 출동.
5: 안 돼. 그만 짖어. 그만. 부드럽게 안 돼. 안 돼.
1: 수업 시간인데 참 난감하시겠어요. 언제부터 이런 반응이 있었나요?
0: 주주럭키는 처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방해서 좀 얘네들을 두다가 손님들이 올 때 뭐 짖거나 이렇게 뭐 달려들려고 해서 저희가 바깥에다가 조그맣게 견사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1: 사무실 옆이 아이들의 견사라 마주치는 일도 흔하대요. 어, 거기 아이들 있어요.
10: 우선은 지금 위치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9: 얘네는 무조건 낮잠 자야죠. 얘네는 원래 단상성 수면이 아니에요. 숙면의 시간도 되게 짧고 수면의 질이 얕아요. 그걸로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10: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자꾸 와서 쳐다보고 이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잠도 못 자고 정말 문제가 높아 점점 커질 수 있어요.
0: 럭키야.
1: 혼자 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주주와 럭키를 분리해 볼 건데요.
0: 너네도 이제 따로 한번 있어보자. 자, 럭키 나오세요.
1: 이 방법이 성공하면 견사를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0: 우리 또봉이랑 키 차이가 많이 나네.
4: 럭키 형아, 우리 집에 왔네. 같이 놀자. 어?
0: 자, 일로 오세요. 들어가자.
1: 문제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주는 분리불안 시작. 럭키가 나가자마자 불안한 듯 더 예민해졌는데요. 이대로 실패일까요?
5: 주주 왜? 응? 왜? 무서워? 괜찮아.
0: 괜찮아요?

0: 분리불안이 있는 건 럭키도 마찬가지. 오히려 주주보다 반응이 더 심한데요. 급기야 탈출 시도. 로키야, 그러다 다칠라. 안간힘을 쓰며 철망에 매달리는 럭키. 오오오. 아이고, 결국 탈출하고 맙니다. 곧장 주주한테 달려가는데요. 떨어져 있었던 10분 동안 애가 탔던 주주와 럭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가 봐요. 어디 갔었어, 럭키야? 어, 말도 마. 힘든 탈출이었다고. 함께 있을 때 더욱 행복한 주주 럭키 형제. 자유를 갈망하는 이 녀석들을 말릴 방법이 있을까요? 얘들아, 말썽 좀 덜 부리면 안 되겠니? 설쌤을 빨리 만나봐야겠죠?
1: 운동장에서만 노는 걸로 만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탈출했을 때 부름이 오게끔 이런 부분도 배웠으면 좋겠고요. 손님이나 자주 봤던 분들한테는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승마장 사고 뭉친 녀석들을 위해 달려왔다. 긴장하지 마. 주주 럭키 때문에 오셨대. 설쌤, 잘 부탁드려요.
2: 안녕하세요.
3: 아, 네. 아, 안녕하세요.
2: 아, 너네구나.
1: 네.
2: 지금 두부?
1: 네.
2: 또봉이?
1: 네, 맞습니다.
3: 또봉이, 일로 와봐.
2: 한번 보자. 어? 어이, 봐. 어? 귀여워. 잘 먹었네요.
1: 네.
2: 응? 잘 먹었어. 에너지 엄청 뿜뿜일 텐데 이렇게 풀려서 놀고 좋겠다. 근데 오늘 사실 또 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1: 네.
0: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설쌤.
2: 야, 이거 누가 적으신 거예요?
1: 제가 적었는데요.
2: 역시 네. 말을 다루시는 분이라.
1: 네.
2: 말과 동물과 교감하시는 분이라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와, 이거 약간 이건 감동인데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제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심호흡하시고.
2: 와, 너네구나. 그렇지.
0: 설쌤의 방문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아이들. 얘들아, 흥분하지 마. 첫 만남 강렬하죠?
2: 좀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흥분하는 네. 모습들이 있는 거죠.
1: 예.
2: 공간이 제한적일 때는 내가 충분히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1: 아, 네네.
2: 애들이 우선은 반응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방어 본능이었군요.
2: 산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 얘네들을 운동장에 풀어서 자율운동하게끔.
2: 운동과 놀이가 단조로워요. 그냥 저 마사에 풀어서 열심히 뛰어놀면
1: 예.
2: 이게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1: 네.
2: 네.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1: 지루할 것 같아요.
2: 그래서 탈출합니다.
1: 아, 네. 네.
2: 더 재밌는 걸 찾아 탈출합니다.
1: 예.
2: 뭐, 물론 독립적인 애들이긴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줘서 즐거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1: 네.
2: 그래서 보호자랑도 소통이 더 잘 되면, 우리 말 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1: 네.
2: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1: 네.
0: 이제 승마장으로 가볼까요?
2: 공간 너무 좋네요. 애들 뛰어놀기에?
1: 네, 맞습니다. 네. 낮에는 이제 말들이 뛰어노는 공간이고요.
2: 네.
1: 밤에는 강아지들이. 개들이 아,
2: 얘네들은 그래도 복받았네. 개인 운동장이,
1: 예.
2: 개 견 운동장이 있네.
1: 네.
2: 근데 문제가 뛰어나간다.
1: 도망갑니다.
2: 원래 마사에는 이런 거 잘 안 해놓잖아요. 이런 펜스.
1: 보통은 울타리만 있습니다.
2: 그렇죠.
1: 예.
2: 근데 이거 애들 때문에 이렇게.
1: 예, 맞습니다.
2: 지금 붙여놓으신 거죠?
1: 네네.
2: 탈출하니까.
1: 예.
2: 주로 어디로 탈출해요?
1: 저쪽에 후문으로 뒤쪽으로 저쪽? 나가고 있습니다.
2: 네. 저쪽 가봐도 되죠?
1: 예.
2: 아, 그래서 이렇게 막 막아놓으셨구나?
1: 네, 판으로도 막고, 장애물으로도 막고.
2: 위로 나간 적은 없어요?
1: 네, 위로 나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2: 네.
1: 럭키가 여기를 밟고 한번 뛰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2: 이거 밟고?
1: 예.
2: 예, 여기 발자국, 이거 뭐야, 손톱 자국이 있네, 발톱 자국이. 몇 군데만 손보면 네. 못 넘어갈 것 같아요.
1: 네.
0: 먼저 위쪽 탈출구를 막아줄 건데요. 과연 탈출의 달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4: 애들은 생각보다 탈출에는 네. 엄청 똑똑하다.
5: 쇼생크.
4: 네, 쇼생크 탈출처럼 네. 바닥 뚫는 애들은 진짜

0: 고리를 이용해 문도 보강하고 틈새도 완벽 차단. 헐거워진 철망도 다시 재정비. 완벽하게 탈출구를 봉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탈출은 없겠죠?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이제 얘를 한번 몰아줘볼 건데요.
3: 예. 그냥 뛰어놀고 그 다음에 조금 흥미가 떨어졌을 때 얘네들의 본능을 이용한 고양이들 낚싯대 좋아하는 거 아시죠?
1: 부즈와 럭키를 위한 낚싯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훈련이라기보다 완전 놀인데요. 그래서 뭔가 시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하는 거.
0: 주주 럭키는 시각에 더 반응한대요.
1: 이거를 실제로 쫓는지도 한번 볼 거예요. 움직임을 한번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4: 어, 저요, 저요. 내가 먼저 해볼래요.
1: 네가 할 거야? 너 한번 해볼래?
0: 으쌰, 으쌰. 반응을 보이는 또봉이. 재밌지, 또봉아?
1: 이러다 이렇게 좀 잡게도 해줘야 돼요. 잡아야지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 카운트, 이렇게 시각에 빨리 움직이는 거에 자극받는 애들은 이런 걸 놀아주면 진짜 재밌어요. 미안해, 도봉아.
4: 나 더 놀고 싶어요.
0: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차례.
1: 어휴, 야, 나 치는 줄 알았다. 안녕.
0: 변사에서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1: 우리나라 안 갔다. 애들 뛰노는 거 보니까.
0: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이번엔 설쌤이 야심차게 만든 낚싯대를 공개할 차례. 오, 제법 반응이 좋은데요?
1: 그렇지. 움직이면 좀 자극이 올 거예요. 너네는 시각 카운트가 맞지?
0: 근데 뭐죠? 이 시큰둥한 반응은? 너희들 벌써 흥미를 잃어버린 거야?
1: 네 스타일 아니야?
0: 이거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다.
1: 실패인가?
0: 승마장은 주주 럭키 형제와 마리 교대로 쓰고 있는데요. 콜링이 되지 않아서 난감하대요.
1: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리콜 때문에 걱정이시죠? 불렀을 때 잘 안 오는 거.
5: 예.
1: 그럼 그거를 하는 좀 재밌는 놀이 같은 거를 네.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늘려가 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터치 교육을 할 건데요.
5: 네네.
1: 손에 간식 쥐고 터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코가 여기 닿으면 그냥 열어주시면 돼요. 주주 터치. 옳지. 네, 이렇게 해서 네. 터치. 옳지. 그래서 터치는 네.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5: 예.
1: 나쁜 일보다는 계속 간식이 나오거나 보상이 나와야 돼요.
5: 네. 앉아. 앉아.
0: 얌전히 기다리는가 싶더니
5: 기다려. 기다려.
0: 성격 급한 주주 출동.
5: 앉아. 앉아. 앉아.
1: 주주가 참을성이 좀 떨어진다가 보이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돼요. 주주 앉아. 기다려.
5: 기다려. 기다려. 터치.
1: 우리 보호자님이랑 같이 하는 활동이 조금만 늘어나면 얘네 나갈 생각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5: 아, 네.
0: 이때 눈에 띈 털 상태.
1: 빗질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5: 네.
1: 아, 근데 이거 빗질 못하는 거 아시죠? 한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5: 예, 많이 엉켰습니다.
0: 그런데 빗질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꼭 빗질을 해줘야 하나요?
1: 아니, 얘네가 예. 이중모가 아니에요.
5: 네네.
1: 그래서 되게 매트해서 습해지면 좀 안에 피부병 생길 수 있어요. 곰팡이성이나 막 이런 세균성으로.
0: 어라? 또봉이가 등장했네요.
1: 또봉이랑 주주럭키는 같은 공간에 좀 있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5: 예. 여기 공간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1: 그렇죠.
5: 네.
1: 어차피 가족이 됐으니까
5: 네.
1: 또 아직 아기 때 만나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5: 네. 네네.
1: 애들도 조금 더 너그럽고
5: 네.
1: 좀 혼나도 얘도 빨리 혼나봐야지 다른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배우니까.
5: 얘네들도 애기인 걸 아나요?
1: 알죠. 네. 네, 우리가 이거는 모든 동물에 어느 정도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은 좀 봐줘요. 좀 긴장하면서 볼게요.
5: 예. 네.
0: 자, 주주럭키 형제가 또봉이를 잘 받아줄까요? 일단 럭키는 조심스럽게 또봉이를 탐색. 주주는 거침없이 다가오네요.
1: 놀자는 거야, 놀자는 거.

0: 너 아까 쟤네한테 엄청 귀찮게 했잖아.
1: 근데 또봉이한테는 놀자가 최홍만 선수가.
0: 맞아요.
2: 아니 맞네 그렇지, 맞아. 그렇지. 너무 거대하지.
0: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봤자
1: 예.
0: 개들은 개한테 배우는 게 훨씬 커요.
1: 네네.
3: 재지가 놀자고.
2: 다행히 또봉이한테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0: 이러면서 사실 더 좋은 건 또봉이가 많이 배울 겁니다. 솔직히 또봉이가 맨날 두부랑만 노니까 네. 자기보다 등치 큰 애들한테 하지 말란 소리도 두부 잘 못하니까 엄청 괴롭히고. 네, 이런 데서 배워봐야죠.
1: 네.
0: 아, 이랬다고 혼날 수도 있고.
1: 네.
0: 희진이 뒤에 숨었어.
2: 마지막 솔루션은 아이들의 짖음 문제인데요. 정말 해결 방법이 있다고요?
0: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럭키 주주의 오해를 좀 풀어줘야 돼요. 나한테 좋은 거 주러 오는 애들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아서 간식통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놨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거나 뭐 이름 부르지 말고
1: 네네.
0: 아이들이 짖어도 강아지가 짖어도 우선 이 간식을 조용히 하나 던져주세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나중에 애기들 소리가 나면 럭키 주주는 간식 먹고 싶다고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선은 자주 오는 친구들부터 연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0: 주주럭키 분명히 짖을 거예요. 지금은 혹시라도 짖는다고 안 주면 안 되고 그냥 예슬이가 가까이 오면 간식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던져주세요.
2: 포인트는 조용히 던지기. 자극할 만한 요소를 줄여주는 건데요.
0: 그렇지.
2: 간식에 집중했는지 조용하죠? 차분하게 진행되는 연습.
0: 그렇지.
2: 오, 주주럭키 대단한데요?
0: 이러면 나중에 예슬이가 딱 오는 것 같으면 주주랑 럭키는 좋아서 이 앞에서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
2: 주주럭키 훈련 잘할 수 있지? 파양의 아픔을 딛고 웃음을 되찾은 아이들. 더 행복한 견생이 기다리고 있죠?
0: 저 솔직히 오늘 오면서
1: 네.
0: 사실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정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있지는 않았을까.
1: 저는 덕분에 주주럭키를 조금 더 이제 케어해 줄 수 있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것 때문에 좀 더 신경 쓰고 사실 말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긴 한데 이번 계기로 조금 더 신경 써줘서 이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네. 너무 저도 좋았어요. 정말 행복하게
1: 네.
0: 우리 말들뿐만 아니라 강아지 네 식구도
1: 네.
0: 보호자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짜잔! 안내판이 생겼어요. 친구들도 주주 럭키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조용하죠? 연습 덕에 많이 차분해진 주주와 럭키. 둘이서 뛰어놀고 훈련도 하고 무엇보다 산책 시간이 생겼대요. 얘들아, 이제 안전하게 자유를 누려보자. 쭉.
4: 들어왔다, 저거. 들어왔다, 먹고 싶어?
5: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6: 아이고, 예쁘지? 예쁘지?
5: 시루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앉아. 지금 심장 손상 좀 치료 중에 있어요, 엘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7: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8: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8: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2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6: 난방구는 붙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장대하네.
1: 낭만이 그리울 때 완행열차에 오릅니다.
2: 전기차, 전기차.
1: 인생이 그렇듯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면 잠시 더 머물러도 좋지요.
2: 이야.
1: 그래서 기차 여행은 어디에 도착했는지보다 무엇을 지나왔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일본에서 홋카이도로 향할 때 북쪽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80%에 달하는 거대함과 북방민족 아이누의 땅이라는 신비로움 때문이죠. 완행열차로 떠나는 북쪽 나라 여행. 먼저 하코다테를 출발해 노보리베츠로 갑니다. 북쪽 나라 기차 여행의 출발점은 홋카이도의 관문 하코다테입니다. 하코다테는 대도시답게 신칸센과 특급 열차도 정차하지만 홋카이도 내륙 구석구석으로 향하는 일명 로컬센이 출발합니다.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합니다.
2: 기차 여행의 낭만은 이제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계속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비행기는 꽤 먼 길을 한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을 한다면은 열차는 조금씩 변해가는 풍경, 변해가는 관습, 변해가는 그 동네 독특한 향, 그저 바람 이런 걸 다 겪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변화에 아침 민감하게 반응해가면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비행기 여행과 다른 것이고 기차 여행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맛이죠. 맛.

0: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한 칸짜리 열차입니다. 운전부터 요금 수납까지 운전사가 도맡아서 한다고 해서 원맨카, 일본식 발음으로 완만카라고 부릅니다. 선로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운전석 옆, 이 공간이 명당입니다. 여행자보다 지역 주민들이 많아 삶의 풍경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1: 즐겁죠? 즐겁죠? 햇살이,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네요. 할아버지 혼자 떠나는데 집으로 가는 길인가 봐요.

0: 완행 열차는 과정도 여행이 됩니다. 해안선을 따라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온천 마을 노보리 배지에 잠시 들릅니다. 1년 내내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이곳은 지옥 계곡입니다.
1: 이야.
0: 지구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온천 지대입니다.
2: 건니치와.
3: 안녕하세요.
2: 예. 오, 안녕하세요. 예, 한국 어떻게 왔었네?
3: 원리와. 아, 아, 또 김우치라시네.
2: 아, 김우치 또.
3: 김우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2: 아, 좋아요. 노브리베츠 지구 단위 というのは, 이츠 되겠다 한번 됐어?
3: 1만 년 くらいに, こういう 군이
2: 됐다. 1만 년 前から, こういう 군이 됐다.
3: 예.
2: すごいな
3: 原住民 って 北海道の 先住民, アイヌ民族. 発見して、そして薬薬ですね、薬でこう体を治す、ここまで200年くらい前にここ開発されました。
2: アイヌの人たちは
3: 昔から
2: ここが
3: いいお湯があるということで
2: 分かってた。
0: アイヌ民族は地獄계곡곳곳へ이름을붙였습니다。
2: 지구 제가 찍고 있는 건 지구의 입김이에요, 입김.
0: 아이누 민족은 이곳이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며 땅속에서 악마가 나온다고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지옥의 입구로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2: 노보리베츠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누들이 했던 말이래요. 그 말을 그냥 딱 이제 음을 따서 한 건데, 노보리베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탁한 물이 흐르는, 탁한 강이 흐르는 곳, 또는 뭐, 냄새 나는, 향이 무슨 냄새 나는 강이 흐르는 그런 뜻에서 노보리베츠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0: 이 거대하고 기이한 풍경을 보고 있으니 인간은 그저 잠시 스쳐가는 여행자일 뿐임을 느낍니다. 지옥 계곡의 안쪽에 숨겨진 매우 희귀한 거대한 유황 온천 호수 오유누마에 도착했습니다. 땅의 온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2: 지구가 유기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분들. 그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숨쉬는

0: 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입김을 내고 있고 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 온천수가 흐르는 천연계곡을 만납니다.
1: 오, 이야, 저기 보세요. 이게 작은 데가 아니구나.
0: 유황지대를 걷다가 발을 담글 수 있는 개울을 만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1: 어이구, 신나겠습니다. 헬로.
0: 이야.
1: 헬로.
0: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땅속 마그마 열이 지하수를 데우고 유황 성분을 머금은 채 땅 위로 솟아나 넘친 물이 계곡 아래로 흘러 개울이 됩니다.

0: 이야, 이런 건 어디 용천하는 소리 자체, 그리고 흐르는 소리 자체가 음악 같아. 음악이 그는 기본이고, 삶에 에너지를 주는 느낌? 이 뜨거운 물이 에너지를 주는 느낌을 받네요. 상류 쪽은 물 온도가 4에서 5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뜨거워서 발을 담그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1: 이게 안에 여기 밑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부근해요. 저기 온도하고 저기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야, 이거 진짜 뜨겁구나.
0: 지옥이라는 무서운 이름이 붙은 계곡. 그 깊은 곳에서 편안한 순간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먼저 발을 쉬게 하고 깊은 곳에 쌓인 여독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1: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여독 전체가 풀리는 기분? 인생의 피로가 풀린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루의 이 피로가 풀리는 거는 샤워장에서도 가능하고 하지만 천연 온천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 지구 자체의 에너지가 뇌를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 피로를 풀게 해준다. 뭔가 뇌하고 지구가 별로 동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고 같은 세계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는.
0: 발 하나 편해졌다고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잠시 잘 쉬었다 갑니다. 이제 다시 북쪽 끝으로 달리는 기차에 올라 아사히카와로 갑니다. 아사히카와 역은 홋카이도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북쪽 끝으로 가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역입니다. 기나긴 여정을 앞둔 여행자들은 아사히카와에서 먼저 배를 든든히 채워야 합니다. 기차 여행자들 사이에서 정해진 코스로 통하는 이곳. 1949년에 문을 연 오래된 노포입니다. 열차가 다닌 지 이미 수십 년 된 그 노선 위에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여기 오면 반드시 맛봐야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1: 미스터 마스터, 난데 고로 세트 됐을까? 고로 세트. 테레비도 개면다. 아, 쏘까.
2: 오로산 세트 頼みました.
3: 유명해요.
1: 고독한 미식가って 知ってる? 고독한 그룹에 彼가 ここに 있다 ということ가 知ってます?
2: 아, 유명해요.
1: 고로산. 네.
0: 10년 전 인기 드라마에서 방송된 뒤로 유명해진 메뉴 덕분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 고로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드라마 속 주인공이 먹었던 조합이 궁금합니다.
1: 오이시소. 맛있게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럼 나꾸는 그래 잠깐 하셨어요네.
2: 호케.
1: 들어 주세요.
0: 고로 세트의 주요 메뉴 중 하나인 호케는 한국에서 임연소로 불리는데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생선입니다.
1: 고로코는 아까는 나니가 하이테르노?
2: 카니.
1: 어?
2: 카니?
1: 카니. 아, 내 안에 게가 들어있대요. 고로케 안에는.
2: 카니.
1: 오이시데스네. 네. 이야, 이렇게 금살이 들어있으니 맛이 없을 텐이 없죠.
0: 그런데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1: 이 집에서 살아남. 집에서 유명한 리코라이스.
0: 아, 좋네. 소스는 달짝지근 하면서도 맑은 맛?
1: 양념을 잘한 것 같아요. 양념하고, 남파 양념 있잖아요. 조합이 아주 기가 막혀요.
4: 추운 북쪽으로 가기 전에 고기 라이스 한 그릇 먹으면 아주 든든했다고 하네요.
5: 니까이면 어떡하? 오까. 오이식 깔아주시오.
6: 말담에 가마넥이 바가지 났다죠.
5: 가마넥이 정말 야식이 됐어요.
6: 진짜 맛있어요. 진짜
5: 맛있어요. 그걸 민다 기타미 됐어요. 기타미. 아래 고대가 돌던 것 같아요. 아와지시마트 고대가 정말 민난데 기타미 됐어요.
4: 양파 맛 바뀐 것도 알아채는 걸 보니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닌가 봅니다.
0: 딱이네, 그 하이티 국지단어와 기르는 부르는 밑단 데서요. 그럼 난닝 프라이너 독고 이상 됐을까?
6: 60년에
0: 독고 이상. 스고이 됐으네. 오타가이니 와카 같다 되셔.
6: 이거 타셔도 대패해. 왜? 맞아, 유명상 못 몰랐더네.
0: 어? 나니? 유명상 못 몰랐던 나이노? 도스노? 대모 오무실 오이실 거 나이 또 고라일 나이인 데스요 네. 아지와 카트 나이 뭐 녹구지네 뭐.
4: 이 문을 드나들던 손님들도 이제는 다 나이가 들었겠죠.
0: 1949년부터 했대요. 아우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자 시즌이 됐으나 오이끝이 됐을까?
7: 나오다시 81살.
0: 스게나 81세세요.
7: 에이토와.
0: 스고이 됐네. 뭐 70년 ぐらい やりました ここではね。
7: 昔はこの向かいにあった。あ、옛날엔
0: 저기 있었고.
7: ここね。ねねね。 劇場があったんですよ。
0: 아, 이게 극장이었어요?
7: 32년 전焼したんです。 燃えたんです。
0: 에?
7: 근데 우리가 この隣にあったんだけど。
0: 그런데 이제 ここに 移したんですね。
7: そうそうそう。 33年に こっちに移った。 뭐 食堂では うちは一番古い。古いでしょ。
0: 77년 됐어요. 그런데 面白いのはね、 心を込めて準備中。一生懸命に営業中。それはいいですね。
4: 마음을 다해 영업 중.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가 60년 당구를 만들었습니다.
0: 隣と隣で仕事やってた若い人は息子さん息子ですよ。あ、息子。息子ですよ。あ、いや。銀座にいたんですよ。銀座のフレンチに行って、8年ぐらい修行して、それからフランスに渡って、すごい。それからスペインに渡って、フランス、スペイン、修行にして、そう、歯を昆布へそ。それは歯を言い終わって、これで、お父さんを助けて。そうそうそうそう。留学生ですね。
7: そんなことはないですよ。
0: 何なんも文句言わないんだよ。文句言わない。
7: もう喧嘩ばっかりだよ。

0: やっぱりね、お父
1: そ
0: さん
1: りゃ
0: と
1: そうだよ、お前。
0: 当たり前だよね。
1: なんぼ親子だったって。
0: やったっけ。
2: 배를 잇는 맛은 레시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이곳의 대표 메뉴인 고로케도 부자가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3: 1일치 난국레이
2: 오래된 식당은 그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청춘과 세월을 간직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2: 오랜 세월이 차려낸 따뜻한 한 끼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하사이카와에서는 잠시 철길을 벗어나 넓은 초원으로 향합니다. 계절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BA. BA는 홋카이도를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광활한 구릉지대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끝없는 대지는 계절이 바뀌면 전혀 다른 얼굴로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멋져요, 멋져요. 넓은 풍경 앞에 서면 마음도 조금 느긋해집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풍경이 제 마음에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0: 이 넓은 대지에는 시간을 견디는 특별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홀로선 떡갈 나무를 유명하게 만든 건 담배 상자에 실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 나무 이름에 담배 브랜드 이름이 붙었다. 옛날 담배죠. 70년대, 80년대. 요즘 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광고에 이 나무가 등장을 하는 바람에, 세모스타 나무라고 이름이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0: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다른 나무를 만납니다. 이 포플러 나무 역시 옛날 자동차 광고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1: 젊은 청춘들이 홋카이도의 광대한 땅을 여행하면서 차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일본의 부흥기와 이제 그런 것들 잘 맞아떨어졌던 시대의 광고인데 그게 이 나무를 지나가면서 이 나무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사람 그 위에 사람들이 그 켄과 메리의 나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0: 한 시대의 청춘을 담았던 광고는 지나가고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나무 앞에 섭니다.

1923년도에 지금 현재 목장 주인의 할아버지셨던 쿠보다 씨가 심으셨대요.

0: 이제 수명을 다할 때가 되었으니 이 나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자그마치 2002년도에 쓴 팻말이에요.
1: 사람도 풍경도 머물지 않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시간을 기억합니다.
0: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러 왔겠어요. 70년대부터 지금 몇 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60년 동안 이게 사람들이 보러 한 그때 40살쯤 된 나무인데 지금 이제 100살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경례를 표합니다.
1: 묵묵히 들판을 지키는 나무에게 떠나기 전 인사를 건넵니다. 비애의 시간은 물길을 따라서도 흐릅니다. 거대한 바위 틈 사이로 쏟아지는 물줄기, 흰수염 폭포입니다.
0: 와, 와, 아, 이래서 흰수염이구나. 아,
1: 검은 바위 틈을 따라 여러 갈래로 길게 흘러내리는 흰 물줄기가 흰 수염이 늘어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0: 사람들이 지역을 명명하는 것도 보면 각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아니, 허연 흰 수염 아저씨 같잖아. 할아버지 수염처럼. 딱 이름을 들으면 그게 연상이 되는 그런 이름들을 기가 막히게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할미꽃 그러면 아, 구부러져 있구나. 뭐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니까 누가 들어도 아 그렇겠다 기대도 하고 보고 역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기 폭포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기서 내려오는 물 보세요. 저기 오는 물이 아주 색깔들이 하얘요. 그죠? 그게 끝없이 이제 물이 바위 사이로 이렇게 깨어지면서 내려오니까 물이 하얀 것 같아요. 여기도 참 재밌네요.
1: 흰수염 폭포에서 쉼없이 흘러내린 물줄기는 또 다른 기묘한 풍경으로 이어집니다. 푸른 물빛을 품은 곳, 그래서 이름도 청어의 호수입니다.
0: 야, 어떻게 물색이 이렇게 독특한 푸른색을 내네. 야, 이 푸른색의 자작나무의 흰색. 조화가 참 좋다, 그죠? 거기다가 신엽 올라오니까 신엽색이 반사되어가지고 푸른 물에 또 나오는 초록색. 이런 것들이 예술이에요.
1: 눈을 뗄 수 없는 신비로운 풍경 속에는 말라 죽은 자작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0: 하하. 참 세상은 신비로운 일로 가득하다. 신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거든요. 알루미늄 성분이 많대요. 그리고 밑에서 또 다른 성분하고 마주쳐서 햇빛 받으면 이런 색으로 올라온대요. 과학적으로는 뭐 다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그하지 않고 참 재미있는 현상으로 또 신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곳에서 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특히 참 재미있는 건 보세요. 자작나무들이 아, 지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연못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명을 다 하고 바짝바짝 말라있는 이게 오히려 또 하나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준다 그럴까? 또는 그 신비로움이 있죠. 근데 실상은 누군가의 생에 마감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신비감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1: 물에 잠긴 뒤 생을 다한 나무들이 이제는 청어의

0: 기차에서 잠시 내려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쪽 나라를 여행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시 역으로 가는 길, 조금 특별한 한 끼가 기다립니다.
1: 우동도 팔고 소바도 파네요. 얼마야? 500엔. 제가 우동하고 소바를 자판기에서 먹은 기억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보니까 저도 너무 신기해요. 예.
0: 땅이 넓어 이동거리가 긴 홋카이도에서는 한때 이런 자판기 문화가 유행했었죠. 편의점이 생기면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1: 오, 따뜻하다. 오호, 이리 보세요. 오, 냄새 좋다. 오, 국물이 그럴싸해요.
0: 원래 이런 자판기 우동은 바닥에 깔린 튀김을 잘 섞어 먹어야 제맛인데 뜨끈한 국물에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봅니다.
1: 그러나 일반 우동이 80-90% 이상은 그 맛을 하네요. 이게 길거리 저기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꼭 이걸 찾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요긴한 한 끼가 될 것 같아요.
0: 세련된 맛은 아니어도 투박한 이 한 그릇에는 사라져가는 옛 시절의 소박한 낭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기차에 오릅니다. 그런데 기차가 향하는 곳은 북쪽 끝이 아닌 바다입니다. 선로 옆은 북방의 차가운 오츠크해입니다. 그리고 한 칸짜리 기차가 멈춰선 곳에 작은 역이 있습니다. 역무원이 없는 조용한 무인역. 열차가 떠나고 나면 작은 역과 바다만 남습니다. 섬나라 일본에는 바다 바로 옆에 자리한 역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직 그 역에 가기 위해 몇 시간씩 기차에 오르는 여행자들도 있습니다.
1: 이야, 명함벽서의 명함. 여기를 다녀갔던 사람들의 명함이거나 자기의 생각이거나 뭐 느낌이나 다 벽에 박치. 천정에까지 붙였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야.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상쾌 뚱쾌 변비엔 메이킨.
0: 홋카이도 끝 바다 앞에 있는 작은 무인역까지 몇 시간을 들여온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을 겁니다.
1: 결혼 사인도 붙어 있고 증명 사인도 붙어 있어요.

0: 맑아가지고 색이 다 바랬어요. 색이 바래는 저 사진이 색이 바래면 바래는 이만큼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무르 익어서 아이들이 생기고 그 아이들이 많이 컸겠지 지금. 아무런 그거 없이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1: 사진 한 장 쪽지 하나 남겼을 뿐인데 그 순간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 꽤 시간이 지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다.
1: 멈춰진 기록과 계속 흘러갔을 인생. 그 사이에 아득한 세월을 가만히 짐작해 봅니다.
0: 이라사이마세. 유조료와 500엔데스. 기다리 앗데. 도저 도저. 도저라 가라 데스까? 교토? 그럼 메이시 난데 그래 하테르시 아노 사신 뭐 그분이 하테르는 데스까?
2: 지금가 고코니 키마시타 っていう
0: 아라와시. 아.
1: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곳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청춘의 무모한 도전이었을 수많은 시간들. 그렇게 여건 사람들의 시간을 간직합니다.
0: 죄송합니다. 에키노 사진 撮ってますか? 特別特別これ綺麗ですから撮ってます懐かしい懐かしいねえ最初ここに来たのは何年前ですか19歳19歳50年ぐらい50年ええ50年じゃねえちょっと待ってくれて選ぶされてるかもうほぼ70ですねまあ今67
3: 67なら私と同じだそうですか何がならかてよ日本でね40、50年前って冬の北海道にリュックバックしょはいバックパック日光周遊券ってわかりますはいはいわかります青春18青春7かな青春18とは違うあそう<笑>
4: 例えば2週間の間北海道の鉄道に行くとかそういう切符で安くきて一番安い宿泊施設が輸送するああそうですかだから若い人は今の若い人はあんまりそういう旅をしないというソーシテルを泊まって回るっていうのは特に冬なんかは流氷をかけてとか鉄道に乗るために来たりとかっていう人がたくさんいるでここはやっぱり原生花園があってっていうソーシテルもあるしなのでここの駅は結構昔からそういう人が乗り降りする場所だった
0: 20년 전에는 이제 일본의 청년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홋카이도를 주유하는 홋카이도를 일주하는 티켓이 있을 때 싼 티켓 그 티켓을 가지고 겨울 되면은 백팩 메고 여기서 여행을 많이 했대 요새는 젊은 사람들 그런 거 하는 애들이 별로 없대요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지 옛날 추억이
1: 배낭 하나 짊어지고 이역을 찾았을 수많은 청춘들 세월은 흘러서도 그 시절의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0: 이야 이게 나 이게 낭만이요 젊은 날에 걸었던 어떤 다시 갈 수 없는 역의 흔적 때를 기다리면서 나한테 내가 선택한 어떤 때 그때가 나하고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잘 선택함으로써 인생이 좀 전개가 또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기 와서 자신의 때를 기다렸던 곳이잖아요. 열차가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 그때를 다시 보고 싶은 거지.
1: 이 역을 뒤로 하며 깨닫습니다. 저도 결국 제 안에 그 시절을 다시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기차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일본 최북단의 종착역인 와카나에로 향합니다.

0: 이야, 이게 최북단의 철로입니다. 이걸 밟고 가볼까요? 이야.
1: 쉼없이 북쪽을 향해 달려온 철도로 마침내 이곳에 멈춥니다.

0: 북단의 철로가 끝나는 곳에 한번 서봤습니다. 자, 이야, 이게 끝이요.
1: 물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무사히 도착했다는 뜻이겠지요. 와카나에는 일본 최북단의 항구 도시입니다. 삿포로에서 완행열차로 9시간. 오는 과정 자체가 여행의 일부가 되죠. 도착에서 마주하는 건 황량한 바다와 거센 바람뿐입니다.
2: 와카나, 와카나, 아이고, 아이고. 바람 너무. 야, 오늘 바람 장난 아닙니다. 바람이 밀려서 날아갈 것 같네요. 예? 눈물도 나고.
1: 이 매서운 바람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바다 끝에 돔을 세웠습니다. 벽을 세워서 정면으로 막는 대신 곡선으로 힘을 흘려보내도록 설계했죠.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거센 바람도 돔 아래에 들어서면 한풀 꺾입니다.
2: 좋아.
0: 와, 이게 말이에요. 지어진 게 1930년대에 지어졌대요. 여기 이제 승선하시는 분들, 북해를 오고 하는 사람들, 승선하시는 분들이나 배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파도와 바람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 그때 지었대요.
1: 자연과 싸워 이기는 대신 그 힘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흘려보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0: 완전 북해에서 파도가 미치면 이걸 단단한 벽으로 세우면 강력한 힘과 힘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탕 치면 쓱 밑으로 위에까지 물이 올라갔다가 쓱 밀려 내려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견디지 못하지. 파도가 아우 자연의 힘을 어떻게 견딥니까?
1: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유연하게 비켜가는 것. 100년 가까이 거친 바다를 버텨낸 비결이었습니다.

0: 방파제 밖 바다는 겨울처럼 사납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선박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합니다.
1: 오크리마스. 와, 우로코이치, 우로코시자.
0: 거센 바람을 피해 항구 앞 시장으로 들어섭니다.
2: 우로코이치, 타니샤부, 별 거 다 있네. 해산물이구나. 이야,
3: 동해안 쪽에 대왕문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문어가 유명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 제 북단의 문어를 맛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 타코가 다베타이 데스. 야, 밖에서 보고 좋네요. 야, 이 풍광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엄청 지금 세거든요. 바깥에 날려갈 것 같아, 사실은. 파도 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3: 바람도 불죠. 몸은 으실으실하죠. 이럴 때는 이제 문어 국물에다가 맛있는 문어 요리를 이렇게 탁탁하게 해가지고 몸을 좀 데우고 싶습니다. 아이, 도모.
4: 야, 고래가. 아, 이, 우와, 고래 왕문어, 대왕문어.
0: 다리를 펼치면 3m에 달하는 대왕문어입니다. 차고 깊은 바다에서 자라 살이 연한 대왕문어를 살짝 데쳐먹는 문어샤브는 와카나의 최고의 향토 요리입니다.
3: 자체를 우린 물에다가

0: 맛있네요. 씹는 맛이네요. 씹는 맛이에요. 부드럽기도 하면서 짱짱 긴장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씹는 맛이 좋아.
1: 진하고 따뜻한 샤브 국물이 몸을 녹여줍니다.
0: 메뉴에면
1: 거센 바람에 잔뜩 움츠렸던 몸이 이제야 스르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긴 여정 끝에 먹는 한 그릇이라 그런지 마지막까지 더 진하게 남습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하지요. 북쪽 끝으로 달리는 기차는 아직 제게 남아있는 설렘을 향해 달리는 기차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다음 역은 무엇일지 기대됩니다.
2: 아하, 이 순간 조개 껍데기인가 봐. 품 없는 카리비를 여기 뿌려서 이 하얀 게를 만든 거예요.
3: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4: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5: 규모가
4: 엄청 큽니다.
5: 엄청나요.
4: 네,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2: 그렇죠.
5: 아,
6: 미쳤다고. 다 그때가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해놨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7: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8: 전소됐어요.
4: 아,
8: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6: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9: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0: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11: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10: 오, 이거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 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 팀, 인더스트리 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0: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너무 좋다.
1: 최종적 결과는 그거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2: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장미보다 더 붉은 마음을 담아.

0: 매일 바캉스 떠나듯 살아가는 부부를 찾아갑니다. 다도해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 해조류와 전복 양식이 활발해 거대한 바다 정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결혼 24년 차 김현희, 조병식 씨 부부가 이른 아침 이웃의 초대를 받아 바다로 향합니다.
1: 수아빠! 청각이 좀 달려있을까요?
2: 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3: 많이 넘는데 조금은 있어요.
1: 아, 저희 바로 아랫집 사시는 부부세요. 어부시거든요.
3: 우리는 농부.
1: 네, 우리는 농부고 어부고 그래서.
3: 어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
1: 너무 맨날 평상시에도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3: 제가 많이 얻어먹죠.
1: 아니에요. 서로. 네.
3: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1: 우와, 이게 구명조끼예요? 엄청 간단해.
3: 제가 해군 직업군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켓은 처음 봤네.
4: 아, 그러세요?
1: 오, 신기해.
3: 이게 어민들이 네. 이런 거 불편.

0: 불편함을 너무 많이 일할 때 많이 호소해가지고 아, 이게 개량된 거예요.
1: 이게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터진다는 터져요. 거예요? 진짜 신기해.
0: 이게 바다에서 이거 끼고 작업을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막 걸리고
1: 되게 작아 보이네.
2: 어쨌든 바다 나가면 이건 꼭 해야 돼.
1: 작아 보여.
3: 농부와 어부 부부가 사이좋게 바닷길을 가릅니다.
1: 너무 시원해.
3: 이들이 바다로 향하는 이유. 이제 막 질철을 맞은 여름 식재료 때문이라는데요.
1: 저기도 있다.
2: 어, 좀 크다.
1: 여기도 있다.
4: 여기.
1: 어, 많이 있어. 저기도 많이 있어.
4: 뭐가 있는데요?
1: 청각.
4: 와!
3: 청각을 유독 좋아하는 현희 씨와 병식 씨. 그걸 잘 아는 이웃이 수확철을 맞은 청각 밭으로 부부를 초대한 겁니다. 파도가 잔잔한 곳에서 잘 자라는 청각. 바다향이 가득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재미가 있는 해조류입니다.
1: 네, 사슴뿔처럼 생겼죠.
0: 바로 하시는
4: 이게 요즘 되시죠? 나는 거예요?
1: 네, 여름이 제철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 7월에서 8월까지. 그래서 지금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3: 이웃의 인심까지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1: 예, 너무 많이 땄네. 그러면은 이따 저녁에 봬요.
0: 이따
1: 감사합니다.
0: 뵐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네. 네.
3: 그 바다 가까이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자연에서 살고 싶었다는 두 사람. 그 오랜 꿈을 이 너른 마당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함께 걷는 길마다 꽃이 가득한 정원. 꽃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 현희 씨. 손수 기르고 갖고 온 정원은 지금 장미를 가지치기 해주는 시기입니다.
1: 얘네는 겨울에 제가 파종해서 씨앗부터 키워서 핀 꽃들이거든요. 자식이 학교 들어가는 걸 보는 느낌? 꽃을 피웠을 때?
3: 이토록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만든 남편 병식 씨 역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2: 엄청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요. 나무도 좋아하고.
4: 누가요?
2: 아내가. 주변의 땅들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야겠다. 제가 농사는 못 지을 것 같고 그 대신 정원을 맡는 거죠.
3: 경사지고 쓰레기가 쌓여 농사조차 지을 수 없었던 땅. 버려진 것들을 치우고 흙을 다지며 꽃을 심기를 11년. 마침내 부부가 바라던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2: 최종적 결과는 그거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3: 경식 씨에게는 아내 현희 씨가 가장 아름다운 꽃. 그 꽃이 정원에서 늘 활짝 피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죠.
1: 꽃 땄어? 향기 너무 향 좋다.
2: 쫓아다녀가지고. 1년 쫓아다녀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제 옆에서 일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코 찌릿찌릿 흘리는 그 초등학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 찾아 그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쁘더라고 이렇게.
4: 그때 반했어요.
2: 그때 반했죠.
3: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부는 이곳에서 그렇게 꽃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1: 오, 여보, 이제 진짜 스트롱 아나벨도 활짝 피네. 어느새 하루 이틀 사이에 색깔이 완전 변한 것 같아.
2: 아침 저녁

0: 틀리다니까.
1: 그러니까 진짜 이제 수국철이 벌써 왔다. 올해 좀 수국이 빠른 것 같은데.
0: 빨라.
1: 다른 철보다. 그렇지.
0: 보름 정도 빠른 것 같아.
2: 줄기가 단단하다는 스트롱 아나벨. 모내기나 보리배는 절기, 망종에 피는 망종화.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정원을 수놓고 있습니다. 아내가 꽃에 빠진 만큼 병식 씨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1: 동동아, 배고파?
0: 여보, 문 열어.
1: 네. 자, 가자, 가자.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안 돼, 동동아. 나오지 마, 이 자식.
0: 아이고.
1: 안 돼.
0: 아니야, 이거 가면 따로 와.
1: 가자, 가자.
2: 병식 씨가 한창 애정을 쏟고 있는 아기 염소.
1: 이거 먹어, 이거. 자. 동동 이거 먹으세요. 응? 일라 이거 먹어. 동동. 이렇게 이런 것이 맛있지. 봐봐 여기. 좀 카메라 먹으면 안 돼. 비싼 거야. 오독오독.
0: 이 둥둥이를 한 달 되던 애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우유를 먹였어요. 제가 이제 엄마로 알고 있는 거예요.
3: 아, 그래.
1: 네. 처음에 엄청 반대했어요.
0: 아이고.
1: 좋아하는지 알아요. 신혼 때부터 욕실에서 타조도 부화시켜서 키우고 그랬으니까 좋아하는 줄 아는데 똥냄새 나고 그럴까 봐. 그래서 아, 저쪽에 숨어서 키우라고 막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0: 동동아,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3: 어이, 잘 타네요.
0: 잘 타요. 얘 다 유격훈 련장이야, 지금. 자, 불, 쌉.
2: 좋아하는 것에 진심을 다하는 부부.
1: 버치기. 으이.
0: 박치기 되지?
1: 으이! 동동이 이겨라! 동동이 이겨라!
2: 현희 씨가 이 정원에서 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건 그 꿈을 이루어주는 병식 씨 덕분입니다.
1: 제가 그림을 그리고 나무 위에 집을 지어달라고 남편에 부탁했던 트리하우스입니다.
0: 이게 하루 종일 일한 게 아니고 퇴근해가지고 시간 날 때 이제 하루 쉬는 날 또 그렇게 온종일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3: 얼마나 걸리죠?
0: 계절이 바뀔 정도?
2: 계절의 변화를 견디며 긴 시간 공들인 병식 씨의 애정이 트리하우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화 속 같은 트리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먼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죠. 부부의 여름 아지트입니다.
0: 자, 이제 넣고요.
1: 자.
0: 시원하지?
1: 응, 너무 시원해.
2: 한여름 쉴 그늘이 되어주는 이곳에서 잠시 더위를 내려놓습니다.

0: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
1: 그러니까 좀
0: 그늘에서 다른... 이렇게 조금 쉬어가기도 하고 해야지. 우리 바다도 보여, 여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1: 보길도.
0: 아, 보길도. 맞아, 맞아. 보길도. 이런 게 그냥 휴식이고, 휴가고, 여름 바캉스고, 그래서 어디를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2: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매일이 바캉스라는 부부의 정원.
1: 이제 숯불 만들려고.
3: 근데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1: 어떤 거예요?
3: 이거요.
1: 여기는 바베큐전은 직접 바베큐 피자 백숙이잖아요.
2: 한식에서 양식까지 가능한 만능 야외 부엌. 오늘 아침 수확한 싱싱한 청각으로 부부의 혀끝 바캉스를 시작합니다. 청각을 뜨거운 물에 살짝 들치면 청각이 선명하고 예쁜 초록빛으로 바뀌며 머금고 있던 바다 향을 물씬 내뿜습니다.
0: 색깔이 아주 예쁜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오, 냄새 좋아. 싱싱한 거라 확실히.
2: 남편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 여름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 매콤한 양념장에 조물조물 묻혀주면 특유의 오독오독하고 수분 가득한 식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완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싱싱한 전복까지 썰어 올리면 무더위를 식혀줄 새콤매콤 전복 청각 물회.
0: 오, 소아빠, 소엄마, 어서오세요. 우와, 아침에 잡은 거 이렇게 땄어요?
4: 네.
0: 진짜 손질 잘한다.
4: 네, 먹음직스럽죠.
0: 진짜, 진짜. 우리 이거 팔러 가자.
4: 아, 지금 짱을 싸요.
0: 어?
4: 먹어요.
0: 우리 이거 팔러 가자.
5: 싸.
4: 오자도 싸.
5: 오자도 싸.
3: 역시 어부랑 농부는 다르시네.
0: 다르죠, 맞아요. 달라요.
4: 뭐야, 이건 진짜.
6: 아, 농부는 이거 못합니다.
0: 못해, 못해.
1: 이야, 이거 진짜 상품이네. 예.
0: 나 오늘 몸 보지 말자.
2: 싱싱한 장어는 소금만 뿌려 구워도 맛이 좋답니다. 숯불 위에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노릇노릇한

0: 감사합니다.
1: 진짜 우리 오늘 아침에 따온 청각에 또 완도하면 전복이니까 자 드시고
2: 먹어주세요.
1: 아이고 아니야.
3: 아주 좋아.
4: 역시 청각 그 향이 있어요. 그 향이 맛있죠.
1: 생청각에서만 느껴지는 향이 있잖아요.
5: 개운하지.
1: 시원하고.
5: 그치봐. 그게 맛있네.
3: 쌤 양념 잘하셨다.
1: 너무 맛있다.
5: 여름에 이것 같이 맛있는 거 없어.
6: 아니 청각을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5: 맛있으니까요.
1: 앞으로 저희가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이렇게 정원도 가꾸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건강해서 네, 더 오랫동안 네, 일을 할 수 있었으면.
7: 부부의 새로운 소망은 그렇게 또 이루어지겠죠.
4: 질체는 얇다고 보시면 돼요.
8: 바다의 향이 확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9: 예, 여기 우룩 쪽입니다. 와, 우룩 쪽에! 이야!
10: 조기가 살아 숨쉬고 있어, 제 입안에서.
9: 우룩 쪽에는 최상의 맛이다.
11: 삼겹알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딥이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됩니다.
1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2: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2: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2: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2: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2: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2: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2: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2: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2: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12: 물론 됩니다.
1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삼겹알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4: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0: 부럽고 제 좀 진짜 이상해.
1: Let's go. 건강진
2: 소위 대표는
3: 고추, 토마토, 바질 등 다양한 야채를 쌀고
4: 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0: 욕 좀 자제하세요. What the hell is happening? 핑계한데
1: 나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막 책 노트도 막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막 책노트도 막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사는 일에 이토록 아름다운 감각이 필요한가? 자이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1: 야, 날씨 기가 막히네.
2: 소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사라.

0: 오늘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북 안동에 왔습니다.
1: 네.
0: 지금 근처에 사회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뭐 한옥들이 많이 보여요.
1: 네.
0: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1: 규모가
0: 엄청 큽니다.
1: 엄청나요.
0: 네.
1: 이것만 봐도 백만장자 맞는 것 같은데요.
0: 네. 저기 누가
1: 너무 뒤를 돌아서
0: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2: 강훈 씨, 예원 씨 키가 크셔서.
0: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의 백만장자.
2: 예, 저는 돈이 백만장자가 아니고 마음만 백만장자고.
0: 네.
2: 네, 한옥 호텔 주인인 안영환입니다.
1: 아.
3: 그전엔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 생겼죠.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명동에 건물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팔았죠.

0: 왜 끌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땡겨요. 대한민국 한옥 체험업 1호 안영환입니다. 야, 이 기가 막히다.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외국애들한테도. 저는 한옥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전통 문화는 가장 고가의 가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
1: 저는 여기가 그냥 한옥 마을인 줄 알았는데 한옥 호텔이군요, 여기 전체가.
0: 네.
1: 그럼 이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0: 그렇죠. 대략 한 5,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을 호텔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예. 그 서울에서 한옥 체험업 1호로 등록이 되고
1: 네,
0: 숙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2: 요즘 한옥 게스트하우스 참 인기인데 최초라고 하시니까 네. 놀라운데요?
0: 저희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 생겼죠. 그전에는 한옥 여인숙이죠, 여인숙. 그런 거는 있었죠. 원래 한옥 호텔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와서 생겼고 이제 한옥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면서 아예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을 만든 거죠.
1: 땅을 사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한옥을 다 사신 건가요?
0: 땅이죠. 한옥은 저희가 만든 거고요.
1: 아, 다 지으신 거고. 네.
2: 그러면은 총 몇 채 정도 있을까요?
0: 22채 정도 됩니다.
2: 22채.
1: 보니까 여기 뭐 연못도 있고.
2: 뷰가 너무 좋아요.
1: 예. 소나무도 아주 멋집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네모도 아니고 약간 부채꼴이에요.
0: 이 창덕궁에 있는 그 정자를 저희가 실측해서 복원을 했는데
2: 여기 약간 소포 스팟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뭐 전망도 좋고 그래서요. 흡연실로 만들었습니다.
1: 흡연실?
2: 어디?
1: 여기가 예. 여기가 흡연실이에요?
0: 예.
2: 아니 진짜로요?
1: 아 저기 재떨이가 있네. 아.
2: 빨리 그 호텔 안도 한번 쭉 한번 같이 돌아볼까요?
0: 네.

0: 여기가 저희 로비 건물이고요.
1: 아. 아. 아. 여기가 로비군요. 아주 옛날 그 고풍스러운 느낌의 예전과 현대 만남
2: 맞아요. 같아요.
1: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2: 가구들도 다 옛스럽고.
1: 아 여기도 뭐.
2: 우와 여기는.
1: 이거는 목판?
0: 네, 목판이죠.
1: 이 밑에는 뭐 고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소학도 있고.
0: 예.
1: 뭐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외국분들한테 예. 이 이런 목판을 활용해서 이런 아, 책을 만들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 예, 예, 예. 예.
2: 오시는 분들도 막 펼쳐보고 하시겠어요.
0: 예, 이런 거 보여드리면 특히 외국분들 굉장히 신기하세요.
2: 그러니까요. 정교하게, 그쵸? 대표님은 해석이 다 가능하신가요?
0: 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어, 장원 씨가 뭐
1: 아니야, 아니야. 저희 뭐 너무 어려운
2: 합니다. 네.
1: 어려운 글자들이 너무 많아서
2: 박물관 같아요.
0: 그런 박물관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기 네. 있는 그림이 금강산도거든요. 옛날에 병풍이었는데 네. 이제 펼쳐서
2: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라인이 네. 보이네요 병풍에
0: 여기 보면은 봉우리마다 글씨를 다 써놨어요 무슨 봉 아~ 무슨 봉 다 써놨는데
1: 이게 금강산도
0: 네.
1: 원래는 병풍이었는데 이걸 펼쳐가지고 이렇게
2: 예. 이렇게
0: 예.
1: 근데 이런 원래 고미술품을 모으시는데 또 취미가 있으신
0: 그렇죠. 거겠지? 한 25년, 30년 정도.
1: 저 글이
0: 유계 정사.
1: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진품, 본인 진짜 송시열 선생님의 글씨인가요?
0: 네.
1: 오. 야.
2: 우리 진짜 박물관 맞네요.
1: 어디 진짜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저희는 호텔을 박물관에 있는, 숙박하는 것 같은 개념을 원했기 때문에 유물들이 많이 있죠.
2: 객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남다를 것 같아요.
0: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2: 그렇죠. 대표님, 한옥 22채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호텔 먼저 볼까요?
0: 아, 오늘 지금 가시는 곳은 며칠 전에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요.
1: 아, 네네네.
0: 네, 만찬을 여기 로비에서 하시고
1: 예.
0: 또 공연을 보셨어요?
2: 네.
0: 공연 보시던 집.
1: 아...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2: 네.
0: 가시죠. 먼저 문을 열어보시죠.
2: 아~
1: 아이고, 아이고.
2: 너무 예쁜데요?
1: 아~ 우와. 너무 예쁘네요. 이야, 여기가 그야말로 진짜 조선시대에 어디 무슨 대감댁이 들어온 것 같은
2: 정말 너무 분위기가 네. 딱 그 시대로 간 것 같아요.
1: 아주 너무 멋집니다. 정말 어디 그림이나
2: 네.
1: 이런 뭐 다큐멘터리에서만 봤던 그런 아주 한옥의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된 그런 느낌입니다.
0: 이 집은 그 창덕궁에 있는 네. 낙선제라고 실직 복원한 거고요.
1: 똑같이.
0: 네. 여기는 창덕궁의 연경당이라고
1: 네.
0: 그 건물을 네. 실직 복원한 거고.
1: 아. 근데 막 지금 지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을 텐데
0: 네.
1: 굉장히 고택 느낌이 납니다. 이유가 있나요?
0: 그 하회마을에 있다 보니까 네. 하회마을 자체가 오래된 고택이 많고
1: 네.
0: 거기하고 같이 조화가 되려면 고택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치를 했습니다.
1: 아~
0: 안팎으로 다.
1: 근데 여기가 지금 객실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프레지던셜 스윗이나 그런 개념입니다.
1: 아, 여기서. 그 제일 비싼 방이네요?
0: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일 크니까.
2: 와! 안에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 네, 저로 한번 가보시죠.
0: 가보시죠.
1: 아,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 보통 회원 호텔로 치면, 프레지던셜 스윗. 네, 그런 방이에요. 예. 네. 이 곳에 가장 좋은.
2: 와. 네. 이렇게 고무신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네.
0: 손님들이 오시면 편하게 신으실 신발이 필요한데 네. 원칙상으로는 짚신을 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그런 문제 좀 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고무신으로 했습니다.
2: 조선시대 백만장자의 집인가요? 뭐.
1: 그러네요.
0: 그렇다고 보나요?
1: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0: 네, 들어가시죠.
2: 이거 잡고 이렇게 신발 네, 받는 거죠?
1: 아, 이게 아. 예전에.
2: 우와, 처음 봐요.
0: 자, 들어오시죠.
1: 아.
2: 우와, 오, 안에, 우와, 여기.
1: 내부는 우와.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전통과 어떤 모던함이
2: 너무
1: 좀 함께 있는 것 같은. 한지 속에 있는 등이 이 고택이랑 너무 잘 어울려져서
0: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기가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1: 그렇죠.
3: 예를 들어서 뭐 아, 우리는 한옥에 방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는 자체의 개념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쓰셔가지고 다시 하고 뭐 일련의 과정을 걷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2: 천장 모양도 특이한데요?
0: 우울마루 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걸 감추려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
2: 와.
1: 그래서 선을 감추려고 한 곳에만 요 우물마루 천장이 이렇게 있고 아닌 곳은 다 석가래를 그대로 그렇죠. 노출을 하셨고.
0: 이것도 네.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 주로 이제 궁궐이나 사찰 같은 데서 많이 했고 아, 민가에서는 잘 안 했거든요.
1: 예, 예. 야, 굉장히 멋집니다. 아주.
2: 곳곳에 그, 막 예. 작품이며 장독대로 또 쓰레기통을 네. 센스 있게
0: 화장실 쓰레기통은 왕이에요 오각 네. 옛날 오각 쓰레기통은 있어야 되니까
1: 네. 네. 정말 몇백 년 전 집에 들어와서 내가 하루 좀 묵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진짜로
2: 진짜 근데 여기 뭐 백자도 있고 이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막 손님들이 막 만지거나 이렇게 해도 다 괜찮은 걸까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체크인 하실 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눈으로 잘 즐기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뭐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워드려요.
2: 아.
1: 이런 상은 괜찮습니까?
0: 괜찮습니다. 이거. 네? 이게 앉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1: 이런 상.
0: 앉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1: 이런 상도.
2: 이런,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0: 이게 손가락만 안 돼요.
2: 앉으. 이거 귀엽다.
0: 왼쪽이 다카이시 총리,
2: 네.
0: 오른쪽이 대통령님이 앉으셨으니까

0: 와, 근데 이거 되게 좋다.
1: 여기 양국 그 정상들께서 네. 여기에 앉으셔서 이제 공연을 보셨단 얘기. 네. 아, 야, 우리 영광입니다. 우리도 한국 정상에 앉았던 오, 자리에.
0: 아, 이 자리에 이렇게. 아,
2: 차 한 잔 드시고.
1: 아, 차요?
0: 네, 차. 이거.
1: 이게 무슨 차인가요?
0: 우미자 차.
1: 우미자 차.
3: 한 잔 목을 축이시고.
1: 네네네. 네네.
0: 아주 맛있군.
1: 그냥 왠지 평소에 먹었으면 이거보다 맛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0: 입맛에 잘 맞으시나 봐요.
1: 아, 저는 원래 좋아해요. 네. 근데 이게
0: 일어나
1: 아니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혹시 부러질까 살짝 겁이 난.
2: 튼튼하게 만들었어.
1: 아, 예.
0: 나도 무섭다잉.
4: 확인하시는 거예요?
2: 아, 아니.
0: 확인하신다 지금. 확인하셨어.
1: 살짝.
2: 아, 이거.
1: 살짝. 아니.
0: 튼튼하게 왜냐하면... 만드셨다고 하면서 한번 확인하시기.
1: 나무도 엄청 많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 지금 이 소나무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 아주 비스듬히 좀. 누워있는데 이런 소나무는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3: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5년 전부터 이제 모았죠.
1: 아, 모아서?
3: 네, 모아서 산에서 캐와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한 거죠. 단옥에 가장 어울리는 나무는 소나무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모은 것도 한옥 호텔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나무 조경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모아야겠다 해서 모으고 고미술도 모으고 소나무도 모으고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
5: 제가 네. 그 좋은 소나무를 나중에 고를 수 있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껍질이에요. 껍질. 그다음에 모양이나 크기를 보는 거지. 아... 다른 게 좋아도 껍질이 시원치 않으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 오히려 저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네. 저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좋은 건가요?
5: 그렇죠.
1: 자, 우리 대표님이 가장 아끼시는 방으로 한번 그럼
5: 자,
1: 가보죠.
5: 가보실까요? 네.
0: 들어가 볼까요?
5: 들어가시죠. 오!
1: 아, 이렇게 아주
0: 아담하고
1: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방입니다.
5: 네.
0: 딱 봐서는 보통의 객실 같은데
5: 그렇죠?
0: 뭔가 네. 다른 점이 있나요?
5: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아... 뷰가...
0: 아... 우와... 저 끝까지 다 보이는데요?
5: 향수의 미는 그냥 자연이 내 정원이에요. 그래서 그 차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차자가 빌려오는 차자거든요. 경치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낮춰버리면
0: 네.
5: 그 밖에 이렇게 다 내게 되는 거죠.
1: 아.
5: 굉장히 철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설명을 외국 분들한테 해주시면 굉장히 신기하고 아주 깜짝 놀라세요.
0: 진짜 그림 너무 좋은데, 같아요.
1: 그림 같은 네. 진짜 그야말로 다른 그림이 필요 없을 뭐 아주 멋진 그런 뷰입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밖에만 바라봐도
5: 네.
1: 마음이 뻥 뚫리고
5: 마음이 편안해.
1: 네.
5: 여기 TV도 없습니다.
1: 네.
0: 오, 그렇네요.
1: 아, 그러네요.
0: TV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5: 네.
1: 기와가 좀 보통 검은색들이 많은.
5: 그렇죠.
1: 네. 완전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요.
5: 옛날 기와가 좀 이렇게 색깔이 새까맣지가 않고
1: 네.
5: 조금 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1: 네, 네.
5: 옛날 기화를 쓸 수는 없고
1: 네.
5: 이제 요새 기화를 써야 되는데 네. 다 새까맣게 나오니까 기화 공장을 몇 군데를 가서 네. 불량품을
1: 만들었다가.
5: 양산해 주시오.
1: 아.
5: 어렵게 설득해서 이제 불량품을 만들었죠. 그 색깔이 이제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 회색도 있고 뭐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섞어서 쓴 거죠.
0: 다양하게 섞여 네. 있으니까.
3: 저는 한옥을 명품으로 만들기 노력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철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국 문화, 한국 사람 이 문화가 대단하구나. 에? 말로만 대단하다고 하면 뭐예요? 보여줘야지. 실질적으로 왜 대단한지를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에 신경을 굉장히 씁니다. 명품은 그런 말 많이 있죠? 명품은 디테일에 했다고.
1: 오, 여기 근데 끝에 율곡이라고 제가 아까 앉아가지고 잘못 봤는 줄 알았는데 율곡이라고 적혀 있네요. 언제,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걸?
5: 관심을 가지고 한 20, 30년 하다 보면 네. 이런 좀 좋은 물건들이 딱 레이더에 딱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굉장히 근데 비쌀 것 같은데.
5: 아, 그냥.
1: 아니, 왜냐하면 율곡 선생님 글씨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0: 네.
3: 저는 한번 매입을 하면 금액을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민수를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이렇게 논한다는 자체가 좀 미안해. 그 고민수를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조상한테 미안하고, 되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가격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5: 이 집이 네. 가장 힘들었던 집이거든요.
0: 지으실 때 가장 힘들었던
5: 집이요? 네. 제가 그때 한 두 달 자리를 빈 적이 있었는데 네. 와서 보니까 지금 높이보다 한 2m가 높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m가

0: 높으니까
1: 너무 웅장해 보여요.
0: 웅장하고 막나 잘났어요 하는 집 같아서
2: 대궐처럼.
0: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낮추자.
1: 아니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3: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반대하죠. 아 괜찮은데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거 그냥 하면 되지. 내 눈에는 안 맞았고 내 눈에 안 들었거든. 내가 원하는 한옥은 단아하고 우아하고 소박하고 그런 맛이지 교만하고 나 잘났다고 높이 애헴거리고 이런 한옥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크레인으로 들었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1: 한옥에 말 그대로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어쩌다가 한옥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 호텔을 여신 안영환 대표님. 한옥 호텔 운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0: 제가 80년대 10년 동안 그 미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요.
1: 컴퓨터 엔지니어?
0: 네.
2: 한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셨죠?
0: 그렇죠?
1: 그 당시에 미국에서 취직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연봉도 좀 높으셨을 것 같은데.
0: 그때는 연봉이 꽤 높은 편이었죠.
1: 예.
0: 네. 그리고 뭐 나름 적성에도 맞고 열심히 네. 해서 뭐 연봉도 한 2년 만에 두 배로 되고 그러니까 네. 괜찮은 삶이었어요.
1: 근데 왜 자리 잘 잡고 잘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0: 직장 선배들을 보니까 네. 그분들의 삶이 안정된 삶이죠. 근데 이제 집 사서 페이먼 끝나고 뭐 정년퇴직하면 집 남고
1: 네.
0: 펜션 그 뭐 이런 노후자금 나오고 네. 뭐 근데 저는 뭐 3, 40년 후에 내 모습이 좀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서 네.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죠.
2: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실 때 한옥 호텔을 생각하고 돌아오신 건 아니었네요.
0: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일을 막 시작하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드리다가 지인분 한 분이 그 마포에 그 황무자집이라고 아주 큰 한옥인데
1: 네.
0: 그거를 허물고 이제 뭐 빌라를 짓고 싶다.
1: 네.
0: 그걸 좀 봐달라고 하셔서 갔더니 그거를 부시기에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부시지 말고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라
1: 네.
0: 제가 조언을 했다가 제가 떠안게 됐죠.
3: 야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저는 그렇게 큰 한옥을 서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런 한옥이 아직 서울에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 당시.
1: 근데 부동산 하시는 입장에선 사실 허물고 네. 빌라를 지어야 돈을 버는 상황인데.
0: 뭐 그렇죠. 네.
1: 근데 또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그 너무 보시기에 아름다웠나요? 그 한옥.
0: 참 그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느꼈고 네. 그게 그래도 한 150년 된 한옥이었는데
1: 네.
0: 돈을 위해서 그 역사를 없앤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 건 아니었지만
1: 네.
0: 그 주인분한테 설득을 했죠.
1: 그 전부터 뭐 한옥을 원래 좀 좋아하셨었나요?
0: 특별히 제가 뭐 한옥을 선호하고 좋아했던 건 아닌데
1: 네.
0: DNA 속에 뭐 그런 조상 때부터의 그런 게 있어서 좀 묻어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마포에 한옥을 보는 순간 이제 폭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 갑자기 꽂히신 건
0: 그렇게 된 것 네. 같아요.
3: 그러니까 왜 끌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땡겨요. 그러면 그런 거 막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막 피가 땡겨. 그거를 DNA에 있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인 이유는 모르겠고.
2: 그러면 그때 제안하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0: 식당 해보시라고. 한정식 해보시라고.
2: 식당을?
0: 네. 자기는 그 못한다고 저보고 해보라고. 오히려 카운터 여고파를 주셔가지고
2: 네.
0: 막 식당을 하게 됐죠.
1: 아, 그럼 직접 식당을 네. 하시게 된 거예요?
0: 네.
2: 근데 식당 안 해보셨잖아요.
0: 거의 처음이었죠. 네.
1: 음식에 뭐 조예가 좀 있으셨나요?
0: 아니요.
1: 그럼 어떻게 갑자기?
0: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처음에.
1: 아, 그럼 일단 일은 버리셨고 이제 내부를 수리를 해야 또 식당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집이었는데 그게 수리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입히지 말고 벗기자. 그래서 그 거기 붙어 있는 콘크리트라든가 이걸 다 제거를 했어요. 네.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밤에도 막 하고 있는데 모든 목부지에 못이 너무나 많이 박혀 있더라고. 그게 그걸 다 뺐어요. 다 빼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직접 다 빼면서 가슴이 짠한 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3: 네. 눈물이 진짜 핑 돌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아팠을까? 100년 동안 이게 얼마나 못이 온몸에 못을 이렇게 박고 아팠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뭔가 교감이 된 거예요, 한옥아 오지하고는.
0: 제가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의 어떤 변곡점 같아요.
1: 터닝포인트가. 그 빼도 괜찮나요?
0: 그럼요, 다 빼야죠.
1: 아니, 뭐, 기둥이 무너진다거나 뭐.
0: 아,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 기둥 자체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니까. 네.
1: 한정식 집을 이제 여시게 됐는데. 네. 장사는 잘 됐나요?
0: 처음에는 안 됐죠, 당연히. 네.
1: 몇 년 만에 그러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0: 그게 한 2, 3년 걸렸죠?
1: 2, 3년 만에. 네.
3: 가는 분이 자기 지인이 그 식당에서 주방장 할머니, 아주머니를 하시는데 줄을 서서 먹는데요, 거기가. 근데 그런 분 거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 찾아갔죠, 몰래. 가가지고 그 분을 만났죠.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게 됐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당시 하루에 한 2, 30만 원? 하루 2, 30만 원 하다가 나중에는 1억, 한 달에 1억, 그쪽만 돼서 1억 몇천 했어요.
1: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한옥 호텔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0: 이제 한옥, 식당을 통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고택을 많이 다녔어요, 지방에. 네.
3: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찾아다녔어요. 팔도 유람을 한 거죠. 또 가다가 한옥 좋은 거 있으면 서서 문득 이렇게 흐름 얹어주고 옛날식으로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그런 세월이 몇 년 돼요.
0: 다니면서 아, 이거를 명품화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지인들, 외국 지인들이 오시면 숙박을 하시게끔 한번 시도를 해봤죠.
1: 그러니까 한옥의 어떤 경험을 네. 이제 숙박업으로 좀 내가 한번 연결시켜봐야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
0: 제가 그 애국자는 아닌데 네. 지금이야 케이팝이니 뭐 케이컬처 때문에 많이 떴지만 80년대 이때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냥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정도.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한옥에서 체험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3: 좀 불편하죠. 화장실도 밖에 있고 뭐가 입자리도 시원찮고 뭐 그러나 너는 골동품 안에 자는 300년 된 골동품 안에서는 자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 감동이죠. 이 친구들은 그 자체로. 그래서 야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느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돈이 개입된 걸 시작하게 된 거죠.

0: 손님들 반응이 좀 어땠나요?
1: 반응은 정말 정말.
2: 그 손님의 반응이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그 반응에 120%에서 130%가 올라오는 반응이 나와요.
0: 고택 체험으로 수익을 좀 내셨나요?
1: 아니요, 수익은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한 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적자? 저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적자 보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2: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비록 돈은 못 벌었지만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통 체험업 호텔 1호로 오픈하게 된 거죠.
0: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이곳에서 하신 건가요?
1: 아니, 그 전에 90년대 말에 이제 지금의 부촌, 네. 그러니까 가해동 그때 거기를 후보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마침 거기 집이 한 채가 나왔어요.
2: 90년대 후반 정도는 한옥 때문에 개발 못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부시고 막 연립 짓고 막 그럴 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역행한 거죠. 한옥을 남들이 개발하고 난 거꾸로 한옥을 사러 들어갔으니까.
0: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1: 주변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상한 사람이죠.
2: 제가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

0: 한옥이었죠. 아이고, 여기도 벌써 20년이 넘었나? 20년이 넘었네. 아, 이 장소야말로 내가 찾던 장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 건물이 진단학회라고 옛날에 그 1930년도에 만든 역사학회인데 그 건물이에요. 부시고 새로 짓기가 좀 가슴 아파서 그거를 해체 복원을 했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 네. 역사성을 보존하고 싶었고 그 집도 한 130년, 그 당시에 13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네. 수리하려고 보면 썩었고, 그거를 수리하려고 보면 또 썩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이제 해체 복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밑에가 썩었거든요.
0: 그래서 그러면 기둥을 다 바꾸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진단학회 목재를 보존하고 싶어서 중간에 이었죠.

0: 팀의 70%가 외국 분들이라고요?
1: 네. 아. 이분들이 그, 왜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이제, 그때 설명을 해드리죠. 한국 문화 중에서 그 결국은 자연과의 조화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좀 특이해요.
1: 여기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에요.
2: 네, 여기는 창덕궁의 부용정이라는 정자인데 네.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가지는 의미는 한국에서 가장 화려한 정자예요.
0: 네.
2: 그래서 왕의 정자.
1: 이게 보통 많이 가봐야 팔각인데 이건 팔각이 아니네.
2: 네, 각이 굉장히 많죠.
1: 각이 굉장히 많고 네,
2: 굉장히 정교해요. 네. 정교하고
1: 여기도 지금 객실로 쓰고 있는데.
2: 네, 여기는 정자 유일하게 객실 정자입니다.

0: 채도 그렇고.
1: 저한테 대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조금만 잘못되면 나라가 욕을 뜯어먹어요. 이 나라 문화가 이렇게 허접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이 방이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어느 방에 들어가시든 착용으로 인한 그런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방향이나 위치나 그런 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2: 아니 안동에 그 지금 이렇게 크게 22채나 되는 호텔을 이제 지으셨는데 이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0: 식당에서 열심히 벌어서.
2: 그 식당 8개에서
0: 열심히 네. 벌어서. 네. 그걸로 모자라죠.
3: 그러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메꾸셨어요?
0: 명동에 제가 옛날에 그 조그만 건물 하나 사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팔았죠.
2: 명동 빌딩을. 네.
4: 가족들은 반대 안 했어요?
1: 반대해도 소용이 없죠.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안달 복달 하는 거지만 결정을 바꿀 순 없죠.

0: 진대하고 살아있겠나?
1: 100년에서 150년 정도? 150년?
2: 편해요.
1: 편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자꾸 전시만 해놓을 게 아니고 저는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 차나 한잔할까? 오늘은 어떤 잔에다 마실까? 귀할 잔에 마실까? 덤벙 잔에 마실까? 귀할에다 마시자.
0: 네. 이 앞에 있는 것도 다 곰이 제품들이에요?
1: 네. 토기, 뭐 다.
0: 집에 뒤에 보면 박물관 같아요, 집 전체가. 아니, 총 고미수품이 집에 한 몇 점 정도 있어요?
1: 글쎄, 세보진 않았는데, 한 몇백 점 있겠죠? 나중에 문화재단에다 기증하려고요.

0: 500년 전 잔으로 먹으면 50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좋네.
1: 자, 우리 한옥에 누구보다 진심이신 우리 안영환 대표님이 저희한테 아직 백지 수표를 안 주셨는데요.
2: 네.
1: 1100점.
2: 네.
3: 1100점?
1: 1100점이라고 쓰셨어요. 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2: 작년 3월에 여기 산불을 크게 났거든요.
1: 네네.
4: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2: 수장고라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한 1200점, 1100점 수장을 해놨었는데 그때 전소됐어요. 아.

0: 참, 그때 뭐 공장도 타고 다 탔지만 그런 건축물이나 뭐 장비 이런 거는 다시 지면 되는 거고. 근데 고미술은 그거는 영원히 되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선조분들한테 죄진 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1: 고 미술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150년 동안 쓰고 닦고 기름칠하고 만지고 옆에 두고 생활한 역사인데 그게 물 때문에 없어졌다는 게 차라리 그냥 돈이 타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그 상실감 누구한테 글쎄 뭐 말도 못하겠고 누가 말한다고 그걸 이해해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내가 왜 집이든 뭐 재화 일반적인 재화가 탔으면 또 노력을 하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고미술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0: 고미술론 참고탄 거는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 그쪽은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빨리 가자 보고 그냥 어떻게 하지 다 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가자.
1: 간혹 학교는 계속 운영을 하신 건가요?
2: 해왔었죠. 아. 호텔을 짓기 전부터. 네.

0: 이제 다 전소된 다음에 이재민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임시주택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 장소 구하는 데좀 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그럼 우리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주택, 임시주택 지으시라고. 그래서 45채인가? 지어서 그리고 입주를 하셨죠. 이재민 분들께서.
1: 지금도 다 내어주고 계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상으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법적으로 또 이걸 임대료를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기부했죠, 뭐.
2: 야, 몇달 만이고요, 이거. 오기가 싫은데 왔네.
3: 얼마 만에 오셨다고?
2: 한 5개월 만에 온것 같은데요. 자주 안 옵니다, 여기는.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러면 저 집들 있는 데가 저희가 회사 작업장. 그 밑에가 이제 창고, 큰 창고. 300평짜리 창고 있었고. 왼쪽으로 학생들 작업장.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변했다는 게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왜?
4: 불타버린 고 미술품 1100점을 여기다가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왜 인생 수업료라고 쓰신 거예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창업 1차. 아이디어는 있는데 책상이 없었죠. 딱이네. 가슴 안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2027 타스만.
0: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워했던 게 외국의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보면 한국관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한옥을 기증을 하자. 가능하다면 내가 유물도 기증을 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더 확고해진 거죠.
4: 한옥을 지어서 기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거를 대표님이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0: 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이 더 능력 있고 돈도 많으시고 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하시면 저는 도와드리죠. 박수치고.
1: 그러면은 그 몇 개나 지으실 생각이세요?
0: 힘나는 때까지 모르죠, 뭐.
4: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네요.
1: 그러니까요. 무상으로 하시면
0: 돈 많이 번 분들이 그거를 뜻을 이루시면 더 좋고. 저는 길만 닦는 거니까. 꽃은 단번에 꽃 피워도 되는 거고.
3: 대표님, 한옥이란?
2: 한옥이란? 글쎄, 한옥. 어려운 질문인데, 한옥이란. 아니,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부요라고 말하는 게 좀 진부할 것 같아서, 뭔가 좀, 명품스러운 말을. 좀 탁 뻥 때리는 말을 찾고 싶은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질 않아서.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이제 만으로 28살.
0: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3: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0: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아니. 그때 아니.
3: 우리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1: 여기에 방이 또 있어요?
0: 방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1: 아버지, 오펀지스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0: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4: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3: 불효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0: 맞아요. 해결해줘.
5: 방문 상담을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구간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8: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8: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 상담을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구간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6: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8: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6: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0: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3: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어요.
4: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5: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2: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5: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결과 볼까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낚을 수 있는 법. 카스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카스맨.
1: 오만하다, 떨떠름하다, 귀찮아한다.
2: 좀 귀찮은 모습을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3: 허키용
4: 글쎄요.
1: 진짜 참 프로듀서.

0: 최우수 랩앤 힙합 음반 부문 수상자는 허끼시바 새끼.
1: 하여튼 요 상이 제가 앞으로 음악할 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프로듀서 허끼시바 새끼.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했는데 진짜 그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DJ도 해봤고 이렇게 되게 랜덤하게 작업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했던 것만 치면은 다 해봤습니다, 거의. 여기 놓여져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거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결국에는 혼자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다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같이 놀아야 되고 외톨이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저도 그렇게 되기 진짜 싫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친구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공기백은 20살만 되게 어릴걸요?
1: 따라따라따라따라 하고 카운트 두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걸로.
2: 네.
1: 하나, 둘.
0: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자기 꿈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고 부럽고 한편으로는 돕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도움 받고 싶기도 하고.
3: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그냥 음악의 약간 본질을 아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듀서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스페이스 공감이니까 아 밴드셋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런 밴드셋 무대들을 보고 재밌던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드럼까지 들어오면은 진짜 제대로 된 세션이 완성되고 제가 꿈꾸던 그런 무대를 할 수 있으니까.
0: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드럼을 치는 것은. 그래도 제가 불렀는데 뭐라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0: 아, 쟤 진짜 근데 좀, 제 톤 좀 특이해요. 진짜 이상해.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1: 허키형하고는 조선 세비지라는 노래로 처음 형을 알게 됐고요. 윤활유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이제 어떤 곡을 작업하다가 보면 그런 작은 디테일에 너무 매몰돼 있을 때 이제 허키형이 좀 이성적으로 꺼내주고 더 멀리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좋은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0: 대통은 공연을 정말 잘하고 저는 공연 잘하는 아티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잘 오시네요.
1: 비상사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도 박희영과 같이 했던 Yeah.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 허키 형과 처음 이제 또 알게 됐을 때 처음 같이 작업한 노래.

산골 사시사철이 푸른 기운으로 짝고 먼저 비옥한 흙 위에 털을 잡고 친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텃밭을 갖고 긴 군방들 문 옆집에 김씨 파란 하늘 위로 목매운 연기를 피우고 있지 불을 지피고 빨아당기지도 깊

0: 감사합니다.
1: 제가 또 이미지는 이런데 교육적인 내용의 곡이 꽤 있거든요. 가장 먼저 분리수거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그 식물에 분리 플라스틱 기름 때를 깨끗이
2: 약을 치지 않는 레시피. 예방 차원에서 건강하고 항상 튼튼하게 지키자는 입장에서
3: 일관성 운동이 있고요. 근력 운동이 있고요. 뿌리 채소의 대표는 당근. 열매 채소의 대표는
1: 저는 부산에 있을 때 농사를 한 2년 정도 해봤거든요. 텃밭 채소, 오이, 가지, 토마토.

0: 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계절에 밀접하게 계절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경험을 했거든요. 자연이 제일 저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1: 밥이 뭐야?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제일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 잘 골라 먹어야 돼요. 항상 제철 음식들 잘 챙겨 드시고, 형 제로콜라 좀 끊으시고요. 렛츠고! 건강진!
2: 채소의 대표는 당근, 열매 채소의

새끼 식후규칙적으로 쬐는 햇빛 후식으로 벌꿀에 절인 개피 오미자와 매실의 진한 애기 주는 풍미가 걸출한 MC 난 흔해 빠진 잡곡들 사이 백미 농약을

0: 감사합니다.
1: 또 빼놓을 수 없는 친구가 저의 요즘 그 유튜브에서 그 저에 대한 그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자꾸 퍼뜨리고 다니는 어떤 악의 세력 중에 한 명인데요. 악의 세력.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센스 모시겠습니다.

0: 저부터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서로 알고 이렇게 친하게 된 것도 되게 초반이었고, 이 친구 참 흥미롭군.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1: 이제 작업 첫 시작인데, 그 형이 저의 예전 앨범부터 아예 쫙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센스 씨, 이제 라임을 더 써야 된다. 에? 나 라임이 되게 많은데 또 새 앨범을 내려면 좀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 충분히 고민한 것 같고 진짜 적절한 어떤 피드백인 게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고 느껴서 한 말인 게 느껴졌고, 그래서 첫 만나면 그냥 바로 믿은 것 같아요. 작업할 때 제가 막 가사 쓰고 있고 이러면은 이 자세로 이렇게 허공보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제가 웅얼웅얼 하는 거 그거를 그냥 계속 듣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뭘 할 때 이렇게 바로 반응 오고 이러니까 아 형은 음악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났다. 그래서 되게 믿음직한 느낌. 아, 귀인이죠, 저한테는. 형, 저금통 만약에 말도 안 되게 100만 장 팔려. 형,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 하려고 돈 번다. 음악에서 돈 벌어서 뭘가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걸 보고 그때 삥 맞았거든요. 아, 저래서 잘하는구나. 뭐 심드렁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표정이 그런 거고, 진짜 다 도와주고 저한테 유효타를 많이 터뜨리게 해줬죠. 아, 너무 허키 형 찬양으로 가는데 다른 질문 없나요?

0: 펜스는 제가 볼 때는 공연 자체는 정말 최고 아닐까? 힙합 아티스트 중에서는 역대급 아닐까요?
1: 이센스입니다, 이센스. 허키 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저 형의 거짓말을 파괴하고 다니는
2: 나는 나란 거 가지가
1: 나란 거 하지 않지
2: 다들 할 일 알아 go
1: 예
2: 나는 나란 거 가지가 나란 거
1: 맨
2: 다들

0: 세워 인퓨처. put your hands up. 정신 한번 더 세워 인퓨처. player. 아, 편집점 너무 많이 줬다. 아, 편집 알아서 해주겠지.
1: 야, 그거 내가 해야 될 수도 있어. 굉장히 힘든 일이야.
0: 물 한 잔 마실게요.
1: 욕 좀 자제하세요.
0: 아, 그렇습니다.
2: 저는 다 좋은데 What the Hell이라는 노래가 좀 기억에 나는 게 저가 혼자 그걸 작업했다라고 하면 뭔가를 더 많이 했을 텐데 분명히 옆에서 댄스가 이거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옆에서 말을 해줘서 그냥 그 작업하다 멈춘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만든 거죠. 이게 누군가랑 같이 뭘 한 공간에서 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구나. 그게 이제 협업의 묘미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런 거를 더더욱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3: 와, 협업의 묘미를 느꼈다는 말을 요렇게나 듣지 직접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최고의 찬사가 뭔지 아세요? 끝! 허, 울겠노. 하차.

0: 감사합니다, 오늘. 허키 형이 너무 좋은데 불러줘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갑니다, 여러분. 욕한 거는 다 무대 장치예요. 코미디언이 관객 욕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무례하려던 거 아니었습니다, EBS. 땡큐.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스, 피스. 허키 시마세키, 사이코패스.
1: 저는 무대에 서는 것도 재밌어 해요, 사실. 근데 저 좀 관종이라 그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사실 저 이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으면 제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유명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씩 있어요. 되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상상을 하죠. 모든 음악인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듣다가 이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곡을 만든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진짜 기분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상상. 평생을 하고 싶어. 평생 그 음악이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네, 진짜 오랫동안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했으면 좋겠는 그런 친구들. 예! 이러면 잘한다. 뒤에서 응원하는 느낌. 화이팅!
2: 그 질문 보고 허키 형이 만약에 방송 보면 허키 형 스페이스만 누를 것 같거든요. 아, 이건 못 보겠다. 저도 비슷한 기분이에요. 따로 얘기할게요.
3: 허키 형. 첫 번째 노래 시작. 딱 바로 시작할 때가 저는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4: 아, 허키 형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걱정돼요. 조금 당뇨의 위험이 있다. 밥 먹고 이제 산책 필수로 하고 헬스장 가서 이제 근육 만들고 해야죠.
5: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6: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7: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8: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9: 잠깐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0: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예. 좀 많이 어지러워서.
9: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11: 가세요. 정면?
9: 네, 그냥 정면이라고.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보면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 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2: 야.
1: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3: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1: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3: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2: 연력학 제이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1: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2: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1: 포기할지,
2: 주락할지.
3: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합니다.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2: 네.
3: 1이에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아~
1: 이 법칙이 끝났대요.
3: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1: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요.
3: 얼마든지 일어나요.
1: 아, 얘기해 주세요.
3: 이게.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장의 하루요. 5시, 6시, 7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오전에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전화로 이런저런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하고요. 점심 먹을 때 경로당에 가기도 하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뭘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거를 잘 수집했다가 마을에 잠깐 출동 나가서 그 확인도 같이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 이장 회의를 가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를 해당되는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쏙쏙 배달을 해드려요. 급한 일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서 출장 가기도 하고요. 약간 삶에 녹여서 생활 밀착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 용암리 5년차 이장 김유솔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장이 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완도에 다시 내려와서 사진관을 오픈하고 정말 사진관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의뢰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제가 필요한 곳에 한 곳 두 곳씩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사진작가인지 디자이너인지 기획자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완도에 와서 많이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전 이장님이 오셨었어요. 커피 한잔 마실까? 얘기 좀 하게 가게로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조금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이 저한테 이장을 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했지만 이장일? 저는 이장은 마을 대표잖아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장이 되면 24살일 텐데 24살에 이장? 너무 특별한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사실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이장 임명장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거 받았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용암리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변 이장님들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공무원이 지금 대타로 저기 앉아있나?

0: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장님들이 신기해하시는 와중에 이장 임명장을 주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본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일단 한번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는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뻘. 그렇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당히 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살짝씩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손님들도 곧잘 대하니까 나 정도면은 솔직히 이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전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이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디선가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이장 회의도 꼬박꼬박 가고 있고 마을 순찰도 돌고 있고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경로당에 찾아뵙고 무슨 일 없는지 분명 살피고 있는데 왜 이장이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나는 성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처음엔 속상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우연히 경로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날따라 되게 엄청나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 어쩐 일로 왔냐 와서 밥 먹고 가라 막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약속도 없이 경로당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방문한 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랬어야지 평소에도 아무 일 없이도 자주 경로당을 찾아줬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냥 들려서 배고프면 밥 먹고 우리랑 수다 떨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또 세 번, 네 번, 뭐 몇 주에 한 번씩 마을을 찾게 되면서 점점 더 어르신들이랑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저희 마을 밥그릇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서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여러분 이 밥그릇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지만 안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밥그릇 한참 위로 이렇게 고봉밥을 쌓아주시거든요. 이게 밥 한 번 먹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밥을 막 먹다 보면은 제가 겨우겨우 또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먹었어?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저 배불러요 이 말을 못해서 두 그릇씩 먹다가 점점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1: 알았죠요?
2: 맛있다. 너무 맛있어갖고 밥이 또 다 없어져 버렸어요.
3: 더 줄까?
2: 아니.
0: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친해지기에는 좀 더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나가봐도 누가 온 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둑이 든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들었나?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안 될 창문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 나뭇가지가 제 유리창을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 이장 감 먹어!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감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묘지 이장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요. 이장일 잘하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장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작년에 결정된 일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장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작년 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을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장은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냐? 저보고 독재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작년에 결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장이 바뀌면 그 일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다시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얘기가 있던 후에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 어려서 이렇게 좀 이장 일이 서툰 건가? 또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한편으로는 저조차도 내가 너무 잘 몰라서 마을에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이장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장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장을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때 처음에 다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처음엔 들어만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왕언니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이장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장 아까 얘기했던 거 말인데 근데 나는 유솔이장이 이장이라서 정말 좋았어. 내 손녀 같은 사람한테 편하게 내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이제껏 이렇게 편하게 내가 불편했던 걸 얘기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정도로는 계속 이장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는 제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진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전전 이장님이 어느 날한 곳에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장, 이장 일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하고는 싶은데 제가 마을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전전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이가 많고 적건 이장 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장을 가르쳐 나가는 거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난 어른들 중에 좋은 어른들이 정말 많았지만, 특히 저희 마을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처음엔 다 그렇지. 배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주시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5년 차 이장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할수 있고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저 용암리 이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된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충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고 모르는 건좀 알려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지역에 청년이 오면 아,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또 한주 있다가 그냥 가버려. 그러다가 또 떠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래 살아온 곳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또 애정이기도 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기에 상처를 받아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세요.

0: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선을 긋고 문이 닫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 기회가 없어서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 실수를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기다림이 저를 이곳에 만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청년이 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깝게 지내도록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게 되기도 했거든요. 다 채워진 곳에서는 제가 뭘 하던 사실 있던 거에 하나 더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역에서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 완도에서는 제가 하는 게꼭 필요한 게 되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니까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남들이랑 계속 비교하느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또 없어서 불편했던 거, 있었으면 좋았던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같이 조금 힘을 받아서 더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뭐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학교폭력은 학교를 악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네. 회복적 정의를 꽃피울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0: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기분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1: 부장님이랑요?
0: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1: 아유, 부장님 또 그러신다. 최선이네.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2: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1: 어디 화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요.
3: 나도 그렇지. 나는
1: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4: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5: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좋은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6: 부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7: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

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력이 어떤 순서로 약해지는지를 이해하고 그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떨어지는 요소는요, 균형을 잡는 능력이라고 한 발로 이렇게 쓰는 동작들입니다. 두 번째는 근지구력이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고갈과 함께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워의 감소라고 해서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느릿느릿하게 걷고 움직임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심폐지구력이 약화된다고 해서 호흡 능력, 폐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노쇠화되고 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근력은 대략 60대에서 70대에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지구력은 균형 능력과 함께 40에서 50대에 전체적으로 약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연성은 30대부터 천천히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한 것을 찾아서 그 나이대에 필요한 것들을 해줬을 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력을 봤을 때 우리의 몸에서 상체 근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내 손에 얼마나 무거운 무게의 물건을 들까요? 아마도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우스와 펜, 또는 집에 계신 분들은 후라이팬에서 밥그릇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팔의 근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상체의 근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하체는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또는 활동에 있어서 걸어 다니거나 또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최소한의 근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상체의 근력은 정말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에서 교양체육을 할 때 대학교 1, 2학년들, 특히 여학생들 체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팔이 얇은 것에 대한 어떤 로망,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되면서 팔의 근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중년 여성들은 팔 처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살이 처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없어서 늘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탄력적인 팔을 갖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상체 운동을 해보시면 탄력 있는 젊은 나이대의 팔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20대의 턱걸이를 33개 하던 사람이 40대가 되면 28개

8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55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은 29개까지 유지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21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74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은 22개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운동을 안 한 사람은 12개까지 떨어져서 대략 50% 가깝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근력을 만들 수 없어 근육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타인보다 적게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근육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운동들은 우리의 노화를 막고 근력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상체의 대표적인 운동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성 또는 상체 근력이 약하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발은 뒤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양팔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지금 가슴과 복부 쪽에 힘이 들어와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잘못하시는 분들은 상체가 이렇게 밀린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이유는 근력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전체 체중을 팔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80-90%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앞쪽에 위치해 주시면 가슴 쪽에 힘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슴의 전면부와 옆구리에 힘이 들어오게 되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상체를 앞으로 조금 더 머리를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천천히 반만 내려가 보실게요.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다섯 번만 하십니다. 만약에 가슴을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렵다면 절반 정도만 움직이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엉덩이와 어깨는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보통 팔굽혀펴기를 잘못하게 되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거든요. 뒤로 한번. 이렇게 되면 팔에서 힘이 빠지면서 팔의 근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몸통의 균형을 깨지 않은 채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고요. 만약에 잘 된다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슴이 지면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몸통은 완전하게 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요. 팔굽혀펴기의 하나의 팁인데요.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각도가 90도를 이루었을 때 팔굽혀펴기가 가장 잘 되거든요.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팔이 지면과 수직일 때 가장 좋은 동작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뒤로 살짝 그대로 보통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 90도를 이루어주지 못하거든요. 이러면 팔꿈치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완전히 기울여주시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해서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임의 폭을 조절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슴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카운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둘, 셋, 넷 올려가셔서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쭉 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체중이 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체가 전체적으로 앞솔림이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닿을 수 있으면 살짝 닿고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고요. 만약에 무릎 꿇고 한 것처럼 밑에까지 내려갈 수 없으면 절반 정도만 내려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무릎을 편 상태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 할 수 있다면 아마 중상

상급의 체력을 갖게 됩니다. 시간은 몇 개월이 걸리실 텐데요. 천천히 하나씩 올려가시면 아마도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30대가 있으시다면 아마 유연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30대에 가장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연성 하면 김연아, 손연재 선수를 떠올릴 텐데요. 다리를 완전히 쭉 벌려서 하는 것이 유연성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유연성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저하되면 단순하게 뻣뻣하다라고 합니다. 그 뻣뻣한 게 내 몸에 무슨 문제를 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청난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 근육이 뻣뻣해지면 그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근육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좌골신경통? 이런 문제들이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세가 불균형해지고요. 그 불균형한 자세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부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당연히 아프거나 부상이 생기면 움직이는 양이 감소되겠죠. 그렇게 움직임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가속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화가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근육에 뻣뻣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스트레칭을 해야 할지 근력 운동을 해야 할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내 몸의 움직임, 유연성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을 마주보고 스쿼트를 하면서 내 몸이 유연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마주보시고요. 자, 저랑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벽을 마주한 상태에서 발끝에서 벽까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을 남겨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에서 11자로 만들어주시고 양손은 만세를 해서 귀 옆에 붙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팔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면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못 내려가거나 팔이 구부러지거나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몸의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다음 운동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스트레칭으로 내가 딱딱하구나라고 판단이 드셨다면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누워주시고요. 스트레칭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쭉 펴주시고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양쪽 팔로 무릎 뒤를 잡아주시고요. 잠깐 내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요. 무릎을 쭉 펴면서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쪽을 스트레칭 하게 됩니다. 지금 천천히 내리고 그대로 올리면서 호흡 후 뱉어주시고, 네, 발끝이 본인의 코를 향한다고 생각했을 때 스트레칭이 가장 잘 됩니다.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만약에 다리를 올렸을 때 지금처럼 90도가 되면 근육의 길이는 충분히 늘어난 것이고요. 자, 쭉 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발을 폈는데 대략 이 정도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다면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스트레칭 시간을 좀 더 느리고 많이 해주셔서 허벅지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쭉 뒤꿈치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 발끝은 내 코를 향하는 느낌이어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다시 호흡으로 코어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목표는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허벅지와

정강이가 90도를 이룰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발을 여기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과한 유연성이 생기면서 근육에 느슨함이 생겨서 오히려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체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이렇게 네발기기 상태에서 양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줍니다. 쭉. 엉덩이를 빼면서 머리를 팔 사이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팔까지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고요. 스트레칭 시간은 대략 10초에서 40초까지 증가시키면 되는데요. 자, 내려가 보실게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혹시 어깨가 아프다면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그대로 스트레칭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지금도 호흡을 통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10초에서 길게 30초, 40초까지 올려주시면 운동 강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하체와 상체를 스트레칭한 후에 벽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생각보다 편하게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나의 유연성을 평가하고 운동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40에서 50대라면 아마 균형 잡기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 균형을 잡는 능력은 우리 중추신경계인 뇌에서 팔과 다리의 감각을 확인하고 위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5도에서 10도가 넘어가 있다면 우리 뇌는 아, 내 몸이 10도 정도 넘어가 있구나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좋지 않으면 넘어가 있는지 모르고 이 자세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좋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거나 이런 동작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균형을 잃으면 왼쪽으로 급격하게 쓰러져도 균형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관절 위치 감지가 망가지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근육의 긴장과 이완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신경이 근육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움직여! 라고 했을 땐 긴장을 하고요. 그만 움직여! 라고 하면 이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긴장과 이완을 잘 하지 못하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죠. 보통 이렇게 긴장된 근육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승모근에 있고요. 그리고 허리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한발 균형잡기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임의 속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걷고 있다면 제 머리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분은 내 몸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걷는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분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균형의 유지와 협응의 조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발로 서 있다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겠죠. 반대발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거나 또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반대로 이렇게 기울이는 이런 협응 능력에 의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균형 잡기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에 내 몸을 빠르게 위치해서 좋은 자세로 만들게 되고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넘어지는 것을 잡지 못하면서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낙상으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한발 균형 잡기가 안 좋아진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력이 아마 감소되어 있을 거고요. 이 발과 허벅지의 감각이 점점 떨어지면서 상체가 숙여지면서 눈에 의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보다 내 머리가 앞에 가면서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게 되니까 걷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코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니 상체와 하체가 분리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명령하는

한그 신경의 전달 체계가 다리로 빠르게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머리에서 4차선의 도로가 허리까지 갔는데 허리가 망가졌다 그러면 여기는 편도 1차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각의 정보가 강하고 빠르게 내려오다가 허리에서 좁아지면서 딜레이 타임이 생기니까 다리가 넘어가거나 균형을 못 잡아도 통제 불능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내가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걷거나 또는 좋은 동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빙판에서 걷듯이 내 몸을 아래로 내리죠. 왜? 무서우니까요. 넘어질 것 같아서. 미끄러지지 않지만 미끄러질 것 같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린 채 걸음을 걷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관절과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코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어의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허리에 문제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움직임의 불편함이 결국에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아주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발 균형 잡기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손상에 의해서 신경이나 근육의 민감도가 떨어지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복구해 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감각을 살리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한발 균형잡기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능력을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 능력이 떨어진다면 저와 함께 이 운동을 해보실게요. 양손을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몸이 조금씩 떨리게 되거든요. 이때 균형이 잡히는 건데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반복하는 운동 수는 대략 30에서 40개까지 올라갈 건데요. 뒤꿈치가 바닥에 살짝 닿았을 때 바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뒤꿈치의 높이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좋고요. 원래는 45도 이상 각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그대로 호흡으로 코어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종아리의 안쪽에 힘이 들어와야 코어와 내전근까지 운동이 됩니다. 최대한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내려오고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음은 균형 잡기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요. 변형된 런지 동작입니다. 자, 옆으로 한번 서 보시고요. 런지 동작 아시죠? 런지 자세 한번 살짝 취해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런지는 발바닥을 지면에 닿았거든요. 저희는 균형 잡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앞쪽에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가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게 되거든요. 혹시 이 동작 자체가 어렵다면 이렇게 쓰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무게중심은 앞쪽에 대략 80% 이상 두시면 좋고요. 자, 이 동작이 나 편하다, 더할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몸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렇죠. 무게중심이 앞발에 80, 90%가 있어야 됩니다.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상체 세워서 천천히. 네. 속도는 천천히 유지해서 내 몸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흔들리면서 균형 잡는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게 됩니다. 반복은 대략 10번 정도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괜찮다면 15회까지 반복하면 균형 잡기 능력과 근력이 같이 향상되게 됩니다. 다음은 균형 잡기의 끝판왕입니다. 아마 어려우실 거고요. 한번 잘 된다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발로 중심을 서시고요. 오른발로 배꼽까지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몸을 그대로 회전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아주 천천히 회전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시선과 몸통이 90도가 될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되면 발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신경과 근육들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너 흔들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다시 회전. 목표는 10개에서 15개인데요. 혹시 어렵다면 한 개, 두 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난이도를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동작은 운동선수들도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런 동작으로 내 신경들을 살려내는 게 필요하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단 천천히 움직였을 때 운동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면 대략 10개 정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 몸통이 90도까지 회전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납니다.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근감소증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감소증은요, 근육이 30대부터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근감소증이 왜 이렇게 빠르게 대두되고 있냐면요,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이후에 노인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60세 이후에 노년의 삶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내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80세, 90세, 100세까지 지내다 보니 근육 감소에 의해서 내 몸에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감소증이 왜 위험하냐면요, 우선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우리 근육에 에너지를 모으고 저장하는 창고인데요, 창고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피로해지고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근육이 없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낮에 잠깐 잠깐씩 졸음이 오거나 눈을 감는 경우들이 이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기초 대사량의 저하로 체중 변화가 심각하게 생기고요. 근력은 떨어지지만 지방량은 과다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근육량이 적다 보니 그 변동폭이 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체의 반응이 느리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근육이 적어졌기 때문에 신경의 반응이 빠르게 가더라도 근육이 움직이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지럼증과 자주 넘어지는 낙상이 이어집니다.
70대 이후의 낙상은 아무래도 골절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근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감소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질과 양을 늘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는 입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드신다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들어오는 단백질이 있어야 그 단백질을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식사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갈 때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근육을 보면 저희 아마 학창시절에 배웠을 텐데요. 속근하고 지근이라는 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속근은 가슴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들이고요. 이 근육은 빠르게 지칩니다. 지근이라고 하는 것은 복부에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이 전완이라고 하는 곳이 지근입니다. 이 지근은요, 힘은 없는데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0: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속근도 부족해졌지만 이 지근들이 빠르게 지쳐간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구성할 때는 느린 천천히 하는 운동과 빠르게 하는 운동이 같이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근과 속근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까치발 들고 느린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까치발 들고 스쿼트를 배워보실 건데요. 의자나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스쿼트를 합니다. 네.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무게중심은 엄지발과 검지발 쪽에 있으면 좋고요. 엉덩이를 생각보다 뒤쪽으로 조금 빼주시면 엉덩이까지 동원이 되면서 운동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옵니다. 천천히 하는 이유는 몸의 떨림을 그대로 느끼고 감각신경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빨리 해버리면 속도는 늘어나지만 감각신경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대로 5번만 더 하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천천히 하는 느린 스쿼트로 이렇게 10개에서 15개를 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갈게요. 그렇죠.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세 군데가 동시에 자극이 되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요. 일어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허벅지, 엉덩이, 복부까지 힘을 줘서 꽉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작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아래서만 움직이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동일한 자세로 서서 90도까지 내려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10cm만 움직입니다. 살짝 일어났다가 살짝 내려갑니다. 하나, 천천히 호흡 뱉어주시고, 코어 단단하게 잡아주시고요. 발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앞에 엉덩이까지 네 군데가 동시에 수축할 수 있게끔 천천히 올라왔다 내려옵니다. 네, 목표는 10개를 목표로 하시고 괜찮으면 15개까지 증가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스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잡아주시고, 네, 까치발 살짝 들고요. 네, 천천히 내려가서 허벅지가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천천히 다시 호흡 뱉으면서 코어 잡아주시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조이면서 호흡 뱉어서 상체 고정해줍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네, 허벅지 엉덩이 자극 받고요. 조금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동작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천천히 내려갔다가 일어날 땐 조금 빠르게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날 땐 빠르게. 이렇게 15개에서 20개 정도 만약에 점증적으로 올라가시면 강철 같은 허벅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나 트레이닝 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령대별 체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연령대에 꼭 맞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6강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TV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0: 야외 활동 중에는 근육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냐. 미션 컴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민주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기량.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2: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유후.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파트 2. 지난번에 이제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 누가 됐든 굉장히 좀 절친에게 나 결혼하는데 결혼식 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안 가면 안 되는 느낌으로다가 물어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unfortunately 나 못 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었는데
1: 맞아요.
0: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실망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거는 질문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
1: 순순히 뭐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0: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결혼식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짜잔!
0: 짜잔!
2: 아니,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아,
0: What did
2: 진짜.
0: you say?
2: 아, 거기다가 지금 결혼식도 뭐다, 한글도 못해, 진짜.
0: 응?
2: 아니야. You think about we are friendship. So important.
0: Yeah.
2: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ight?
0: Yeah, it's important, but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2: Anniversary?
0: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2: 결혼 기념일,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아, 파리, 오케이, 갔다 와, 오케이.
0: Huh? It's okay?
2: Anniversary?
0: It's our anniversary. I
2: 오케이.
0: promised I'd take her to Paris.
2: Paris? 오케이, you, spend the time with your wife. 파리, 오케이.
0: Oh, really?
2: 오케이, 오케이.
0: Oh,
2: 아, 그러면 안 되지,
0: thanks.
2: 오케이.
0: Thank you,
2: 아.
0: thank you. 아이고, 상대방이 바로, 물론 사랑이 더 중요하지
2: 그래,
0: 했다면서요?
2: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싸움나지 않으려면은
0: 네네.
2: 인정하고 그냥 져주는 것도
0: 넘어가는 게
2: 방법이에요.
0: 낫습니다.
2: 그럼요.
0: 안 됩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2: 그쵸, 의사소통은 돼야
0: 에,
2: 되는데, 아유,
0: 그럼요.
2: 그냥 아는 척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생활 영어만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2: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문장 미션인데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건 좀 업셋해서 한 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1: 그쵸.
0: 못 온다고 할수 있냐?
1: 그쵸. 한 번뿐인
0: I
1: 결혼식에.
0: know.
1: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than 이거보다. Our 우정.
0: 우정.
1: 우정.
0: 우정.
1: 제가, 이
0: 네.
1: 우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FRIEND.
0: 친구가 들어가나요?
1: ship. 예. 왜냐면,
0: 오.
1: 우정의 우가 버우자예요. 예.
0: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라는
1: 그러니까
0: 거야.
1: 프렌드가 들어간다고요.
0: 프렌드요? 프렌드. 아,
1: 프렌드.
0: 발음 평소에 굉장히 좋은데.
1: 아니, 저기 친구 이름 중에 우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0: 오, 오케이.
1: 그 친구 별명이
0: 아하.
1: 프렌드십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0: 저 소름인 게, 그 예전에 제
1: 예.
0: 학생이 이름이 또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Hey,
1: 오.
0: what's up, friendship? 이러고 제가 불렀었거든요. 와,
1: 거봐요.
0: 그러네요.
1: 소름
0: Okay.
1: 돋죠.
0: So,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니? 뭐보다? Than our friendship. One word로 맞습니다. There
1: 어허.
0: you go. 그래서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명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 어떤 important라고 돼 있죠?
1: More important.
0: More important. Okay? 이거는 그냥 중요한이 아니라
1: 더
0: 더 중요한
1: 중요한.
0: 거죠. 그렇습니다. More important. 오케이. 비교급 형용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자,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중요하긴 한데 좀덜 중요한이라고 쓰고 싶다면 뭘 쓰면
1: 아,
0: 될까요?
1: 요거는 이제 거의 제게 됐습니다.
0: 오케이.
1: 아이고, 죄송해요. 예, less.
0: 오케이. 자,
1: 예.
0: LESS. That's right. 이상하게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more important라고 쓰는 것, 뭐 그거 좋은데 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le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Okay, 형용사 앞에다가.

0: Right.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What's more important than? 아니면 여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0: 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 네.
0: 그래서 우리가 than, than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than 있죠.
1: 네.
0: 그 then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1: 엄청 헷갈려요.
0: Right? 그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n, then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1: 네.
0: 다른 뜻이 있습니다. Okay? So 비교할 때는 than이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거
1: 오.
0: 어떻게 할까요? 더큰 거는 형용사로 뭐죠? 비교급 형용사로?
1: I am 폴러.
0: 그거는 키가 큰 거고요.
1: 예.
0: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할때 그냥
1: 비글?
0: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1: I am bigger than you.
0: 그렇죠? I'm bigger than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how about this?
1: 네.
0: 이것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1: 예.
0: 뭐가 더 아름답니? 금보다.
1: 아.
0: 그러니까 금이 진짜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Yes. What's more beautiful than the gold?
0: Than gold,
1: Than
0: 그냥.
1: gold.
0: Alright. 그러면서,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하면서, 금목걸이 딱,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정말 언행 일치세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Alright. So,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1: Yes.
0: 더 비교 대상을 추가하는 것뿐이죠. 자, 읽어볼게요. I am bigger than you.
1: I'm bigger than you.
0: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1: What's more beautiful than you?
0: Oh,
1: Gold.
0: then you? 그거 괜찮은데요?
1: 괜찮죠?
0: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1: 써먹으세요.
0: 오케이. 자,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1: 그쵸.
0: 상대방이 그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요. 아이고
1: 아이고,
0: 맙소사. 아이고
1: 번지수를
0: 맙소사.
1: 한참 잘못 짚었네, 이거 지금. It's our that day. 그날이 이거야. 그러니까
0: 네.
1: 여기서 살짝 끊어도 되겠는데요?
0: Okay. I like that.
1: 그러면은 결혼 기념일이 그거거든요. Anniversary. 예. 기념일이니까 에 N이 두 개예요. 예. Anniversary.
0: 오. 지금 R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1: 알두 개요.
0: 두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1: 쓰리.
0: 자, 하필 그날이
1: 아하.
0: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어떻게 갈수 있겠냐
1: 예.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슬기 씨는
1: 네.
0: 만약에 남편분이 어디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데
1: 예.
0: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둘의 그리고 심지어 어딜 가기로 했어요 다 예약해놨는데
1: 가기로 했다고?
0: 내 베프야 내 베프인데 결혼식 꼭 가야 돼 이러면 Would you let him go?
1: 근데 가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0: 그러니까
1: 예.
0: 뭐 그냥 별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면 상관이
1: 없었어요.
0: 없는데
1: 그러면은 결혼식 갔다 오고 뭐 만약에 아침이면은 갔다 온 다음에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결혼식이면 아 그러면 아침 점심 같이 하고 거기 가요. 이렇게 저는.
0: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오케이. 근데
1: 그럼요.
0: 어디 가기로 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
1: 아
0: 것 같아요.
1: 그거는 조금 그건 본인이 예약한 걸 거거든요.
0: 오케이.
1: 한 입으로 두말 하면 안 되죠.
0: 그건 안 된다.
1: 응징해야죠.
0: 안
1: 예,
0: 된다. 오케이.
1: 그럼요.
0: 자, anniversary 아주 좋아요. 근데 R 두 개를 썼는데,
1: 어?
0: 자, 정답은 R이 하나입니다.
1: 아,
0: 근데
1: 딱.
0: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면 제
1: 예.
0: 생각에는 이 N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저기서 헷갈렸어요. 여기를 또 A 쓸까, 여기를 U 쓸까, 뭐 엄청,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계속 틀리면서 또 가는 거죠. So, anniversary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E에다 강세를 주고 해주면 좋겠고요. V니까 입술이 붙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1: Anniversary, Anniversary.
0: 자, 사실은 anniversary는 그냥 단순하게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쵸,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저는 웨딩 애니버서리 써야 되나?
0: 사실은 그게 맞아요.
1: 그래요?
0: 원래는 웨딩 애니버서리라고 해야 정확하게 결혼 기념일이지만,
1: 네.
0: 대부분은 이 특히나 컨텍스트, 이 문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1: 아하.
0: 다 귀찮아서.

0: 않습니다.
1: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0: Right, right. 네. 자, 그리고 아까 너무 잘 끊어졌는데요. That day 앞에서 끊어졌죠.
1: 맞습니다.
0: That's right. 자, that day 이 자체가 사실 부사로 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at day 자체를 그날이란 명사도 가능하고 뭐 그날에 이런 식으로 좀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예. 나 그날 일했어. 어떻게 할까요?
1: I worked that day.
0: That's it. I worked that day. 그럼 그날 일했다. 자 이번에 will 써볼게요.
1: 네.
0: 나 바쁠 거야 그날. 나 바쁠 거야 will 써서.
1: Sorry, I will be busy that day.
0: I will be busy?
1: I will be busy.
0: 그렇죠. 그날? That day.
1: That day. Yes.
0: 자, 지금 두 번째 거에도 전치사 그런 거 넣지 않았죠? Alright, 이미 이 자체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합니다.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ed that day.
1: I worked that day.
0: I will be busy that day.
1: I'll be busy that da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아, 문제가 있네요.
1: 왜요?
0: 아내한테 파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거든.
1: 아이고,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는 좀 무리겠네요.
0: 자, 이제 다시 상상이 갈 수가 있겠죠. 슬기 씨 남편분이 그날 파리를 가기로 해서 둘이서 막 예약하고 다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결혼식 가겠다 한다면?
1: 에펠탑 가죠, 에펠탑.
0: 당연히 갑니다.
1: 에펠탑 가는 거면 포기 못해요.
0: 그게 또 이유군요.
1: 에펠탑은 솔직히 조금 프렌드십은 조금 나중에 하고.
0: 하고.
1: 왜냐면은 에펠탑 가는 날을 또 수정하면은.
0: 아, 복잡해지세요?
1: 예,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0: 그렇습니다. 좀 예. 일이 복잡해졌어요.
1: 그쵸. My wife, I'd like her to.
0: Take her.
1: I'd take her to Paris.
0: 그렇죠.
1: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두 문장 같지 않아요?
1: 누가 봐도 이건 평서문인데.
0: 오.
1: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
0: 고 뭐 했어요?
1: 약속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하다의 약속하다. 동사가 과거로 나와야겠네요. 그럼 I promised. 이렇게. 거침없죠?
0: 거침없습니다.
1: 거침이 없어요.
0: 심지어 과거로 써야 되겠죠.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나 원래 약속을 한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So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예.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Promise는 obviously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일단은 이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데려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뭘 쓸까요?
1: Take.
0: Take someone to 어디? Alright? 이 사람 이렇게 take를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Okay? 물론 물건이면 가져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take someone to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event라든가, righ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기념일이라며 이러면서 너의 아내를 데려가. 그런데 그 city, 그 도시로 데려가라. 자, 그럼 너의 아내를 데려가. 명령어로
1: take your wife.
0: 그 도시로.
1: To the city.
0: 그렇죠. Hey, take your wife to the city. 이런 느낌.
1: Wow.
0: 자, how about this? 절 데려가 주세요. 그 병원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1: Please take me.
0: Take me.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Beautiful.
1: Wow.
0: So,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는 emergency situation에 무조건 알아야겠죠.
1: 그러게요.
0: That's right. So, 누구를 데려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할 땐 take를 쓰는구나. Right?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1: 네.
0: Take your wife to the city.
1: Take your wife to the city.
0: Take me to the hospital.
1: Take me to the hospital.
0: 네. 자, 여기에 제가 네. 뭘 섞었냐면요. 그녀를 Paris로 take 할 거라고 내가 내 와이프한테 promi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1: 그쵸.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걸 썼거든요.
1: 네.
0: 내가 데려가겠다. I will 쓸 것 같은데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1: 아, would군요.
0: 왜 그랬어요?
1: should랑 헷갈렸어요.
0: 왜 would를? 네. 생각도 못했는데요.
1: would를 will이 아니라 would를 썼냐고요?
0: 네, 과거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죠.
1: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에 and가 생략돼 있어요. 네,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줘요.
0: 맞아요.
1: 와.
0: 나는 과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0: 그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기 때문에 will 아니라 will 해 과거형.
1: 과거.
0: 이게 여러분 will이 will의 과거형이 모양상은 적어도 would가 과거형은 맞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여기는 and가 생략된 거는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나는 약속했다 뭐뭐라고 할때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베이직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1: 아,
0: 제가
1: 그래요?
0: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그냥 입으로 연습을 해서 문장 구조에 진짜 1%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I promise 누구, 나 누구한테 약속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1: 네.
0: 나 누구한테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과거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I will 아니라
1: I
0: I
1: did.
0: would.
1: I
0: 이런
1: would.
0: 식으로. 근데 발음할 때 I 이 정도가 됩니다.
1: Yeah.
0: Alright?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 그러면 hold on. 나는 마유에게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1: I promised Mayu.
0: 그죠? I promised Mayu. 이미 잘하신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런데 조금 욕심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1: I do work.
0: 공부하겠다?
1: I do study hard.
0: 그거예요. 그거예요. I promise Mayu I would or I'd
1: I do
0: study hard.
1: study hard.
0: 자,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내가 곧잘 거라고. 자,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1: I promised mommy.
0: 그죠? I promise mommy, I promise mom. 내가 잘 거라고 곧.
1: I do sleep
0: 곧?
1: soon.
0: 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지금.
1: 여기.
0: And again. I promise Mayu.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I promise mom.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1: 예.
0: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근데 과거 기준으로 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will 아니라 그거의
1: Would.
0: 모양상 과거인 would를 썼다.
1: 네.
0: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I would sleep soon. Okay? 오늘은 맛보기를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조금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자신감만 얻어가세요.
1: 이런 게
0: Okay?
1: 있구나. 그냥
0: Yes.
1: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
0: That's right.
1: 네.
0: 읽어볼게요. 읽을 때 I do 하지 마시고 그냥
1: 아유.
0: I'd. 혀가 살짝 입천장에 닿는
1: 오케이.
0: 느낌으로만. 자, 해볼게요.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1: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0: 오,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1: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0: 그렇죠,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promised my wife. 자, 뭐라고? I'd take her to Paris.
1: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0: There
1: Paris.
0: you go. 자, 이랬을 때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진지하잖아요.
1: 그쵸.
0: 결혼기념일.
1: 아유.
0: 아, 그거랑은 뭐 경쟁이 안 되지. 나뭐할 말이
1: 그치.
0: 없다. 예.
1: 진짜 100번 양보 잘하셨어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with that. 경쟁이 할 수가 없대요.
0: 네, 제가 직역으로 최대한 드린 거예요.
1: 그러면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I can't fight with that. Fight로 할게요.
0: 오케이.
1: 나는 싸울 수가 없어,
0: 싸울 수가
1: 그거랑은.
0: 없다.
1: Fight.
0: 오케이.
1: I.
0: Okay. 자, good idea, good idea. 그런데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1: 오.
0: 보여드릴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1: 아.
0: with that. 자,
1: 이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compete.
1: Because 그왜 경쟁 프로그램에서 This is competition. 유행어예요. This is
0: competition.
1: competition. 예.
0: That's right. 그거는
1: 아.
0: 이제 명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명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1: 맞아요.
0: 틀려도
1: 자,
0: 됩니다.
1: 요거는
0: Go
1: 비슷하게
0: ahead.
1: 생겼을 거거든요.
0: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Competition. 뭐 이런 식 아닐까요?
0: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1: 오.
0: 비슷해요. 자, 볼게요. 자,
1: 아.
0: competition. 여기에 강세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 마지막 E가 I로 바뀌는군요.
0: That's right. So competition 이러면 뭐 경쟁 혹은 뭐 의역을 해서 대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So 그럴 때는 compete 경쟁하다. Compete은 PE의 강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네.
1: PE?
0: Uh-huh, PE.
1: Yes.
0: Alright. So compete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해주세요. Compete. Compete.
1: Compete.
0: Mm-hmm.
1: Compet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자면 compete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와 경쟁하다, 뭐 경쟁이 된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 오.
0: 요렇게 나눌게요, 제가.
1: 네.
0: They competed. 뭐예요? 그들은?
1: 경쟁했다.
0: Right. I can't compete. 뭐예요?
1: 난 경쟁할 수가 없대요.
0: 경쟁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1: 어.
0: 서로 경쟁을 했다. And I can't compete. 난 경쟁할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누구랑? With the
1: programmer.
0: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프로게이머. 그 프로게이머랑 나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
1: 아, 그쵸,
0: 그게 뭐예요?
1: 그쵸.
0: 결국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아하. 얘기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암기를 해도 안 아까울 정도인 게 영화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원어민들도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버립니다. I can't compete with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네.
0: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경쟁이 안 되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그거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포기할게.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iversary?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 그쵸.
0: 상대방에게. 그쵸. 그래서,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이해가 다 되네요.
0: Okay, very nice.
1: 오지마 내 결혼. 이렇게 되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자, 읽어볼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Oh, your anniversary. Oh,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네, 미션 정리해볼게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아, 결혼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1: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2: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3: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네,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then 목적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너보다.
1: I am bigger than you.
0: There you go. 자, 금보다 뭐가 더 아름답니?
1: Oh.
0: 자, 뭐가 더 아름답니? 어떻게 해요, 일단?
1: What's more beautiful?
0: 금보다.
1: Than gold.
0: That's right. 세 번째, mm-hmm.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자, 뭐가 더 중요해?
1: What's more important?
0: 우리의 우정보다.
1: Than our friendship.
0: You got it.
1: Mm.
0: 읽어보겠습니다. I am bigger than you.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Compete with someone.
1: Yes.
0: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어. 그들은 경쟁했어. 일단
1: they compete.
0: Compete 과거니까
1: yeah.
0: 서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Each other.
0: 전치사가 빠졌죠?
1: With each other.
0: With each other. So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0: each other. 이런 식으로요.
1: Yes.
0: 자, 그 프로게이머랑은 경쟁이 안 되지. 나는 경쟁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
1: I can't compete.
0: 그 프로게이머와
1: with the pro gamer.
0: 그렇죠. Mm-hmm. 자, 세 번째.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자, 일단 너의 기념일.
1: Oh, your anniversary.
0: 난 그것과 경쟁할 수 없어.
1: I can't compete with tha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I can compete with a pro gamer.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3: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Huh?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Ah,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3: I'm sorry.
1: Okay.
3: Next time.
1: Yeah, go to Paris. Bye-bye. Bonjour.
0: Great job, you guys.
1: Ooh.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have three scoops of vanilla?
0: Very, very nice. Have 대신에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Mm-hmm.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이죠. Then, 그 다음에 목적어.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적 해주세요.
1: 네.
0: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랑보다 그 정도 어순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으로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을 강력 현장에서 형사로 일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저에게 많은 시간을 벌어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고도 우연히 형사를 했는데 한 건 한 건 사실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최초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형사, 최초의 강력팀장, 마약팀장, 최초의 강력계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자부심은 이렇게 전문수사가 이 제도를 만들고 이 마스터 자격증 7번인데요. 이걸 이미 형사 경력 15년 차에 제가 이 마스터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보다 또 다르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없던 시절에 그 판례를 만든 형사가 되어 보았다는 거. 그리고 법의학 점검안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해서 선배 형사로서 후배들한테 뭔가 보여준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런 시간을 한없이 사용하고도 그런데도 제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정말 시간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 지도 벌써 6년인데 지금 본캐가 순수 예술 작가의 어시스트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이런 일들을 형사인 제가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또 다른 꿈을 계속 꾸고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를 놓고 삶의 새로운 청소년기다.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형사로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험 없이 시작한 것. 사람들은 저에게 여자라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묻지만 그거는 그 시절 그 시대의 이야기고요. 살아본 경험 없는 제가 범인을 잡아야 했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했고 정말 세상은 막상 시작해보니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두려웠고 실망도 했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막상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더라고요. 범죄자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는 남 탓이에요. 세상 탓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본 잔인한 범죄는 나약하고 비급한 인물들이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뜻하지 않은 진짜 신을 원망하고 싶은 일을 겪으면서 상처를 입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이 없으면 일생을 진짜 힘들어하면서 사는 걸 보았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견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 해결하면서 진짜 형사가 되어 간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산 덕분에 여자 형사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담당 형사로서 존재하는 가치, 저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인생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겼고요. 위기 관리 능력도 점진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그때 가장 일을 잘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 태어난 곳, 학교, 친구,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많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신은 그래서 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진 자도 없고요. 다 안 가진 자도 없어요. 저마다 환경과 기질,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어린 날에는 그 자체가 부정되고 싫더라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한 번은 집에 있고 싶지 않고 부모님한테 보호받고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용돈이 필요하니까 재미로 편의점도 털고 힘친차로 도로를 달리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촉법소년과

0: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형들이 어울려 있는데
1: 이 형들이 나쁘게도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이 막내들한테 범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직 운전이 미숙한 이 친구들이 훔친 차로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까봐 그 친구들도 위험하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타인도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형사과 전체 인원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촉법소년 위주로 그 친구들 집 앞에 자주 모이는 장소에 가서 범죄를 못하게 예방했습니다. 현기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틈에 형들이 하는 범죄를 서명하고 형들을 먼저 구속시켰습니다. 제발 이 막내 동생들한테 범죄를 못 시키게끔 그 촉법소년한테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해맑게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멋진 삶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키도 많이 크고 싶고 옷도 멋있게 입고 싶고 아무튼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근데 줄 게 없는 어머님이 처지가 안타까운 어머님이 울고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이한테 그 자신이 극복해야 될 환경을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오늘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네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우리 형사들이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네가 너를 스스로 도와서 진짜 멋있는 삶이 뭔지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차곡차곡 또박또박 그 방향으로 살아보라고요. 진짜 분명한 건요 멋진 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쌓이고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삶이 참 힘들고 버거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중학교 학생들이요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해서 강도로 신고가 된 거예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학생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수사했어요. 근데 형사들이 달랑 잡아온 게 중학교 3학년 4명의 친구를 잡아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객기로 범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될까 봐 거부 못했고 친구들한테서 소속감이 없어질까 봐 함께 모의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에 피해자는 어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와중에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해온 날이 해필이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치기 전날인 겁니다. 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중학교 3학년이 도루묵이 되잖아요.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피해 학생을 생각하자니 당장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가해 학생들의 긴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은 기회를 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일단 시험 칠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의 여죄를 더 수사할 거고 추가 범죄가 나오는 순간은 반드시 구속한다. 학생들은 시험을 쳤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했고 참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형사로서는 조금 웃긴데요. 여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친구 사이에 사과와 용서가 오고 가고 아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채 각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다 제대로 고등학교 진학 못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요. 금전고시를 보게 하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길을 찾아갔는데
0: 사실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피해 학생은 그때의 충격이 회복됐을까요? 진정한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이 오면 이 상처가 회복되기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과,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낼 필요도 분명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꼬인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들의 또 할 일 같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생이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저도 당황할 만큼 수준이 높았는데요. 제 책을 읽어왔던 모양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 현장을 놓고 인문학의 산실이라는 표현을 했더라. 그 말을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다. 그 순수한 질문에서 저에게 주는 현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문학과 역사, 철학, 언어, 예술 등을 살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발점이 없으면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더구나 범죄 현장은 인간 그 자체가 고민입니다. 결핍과 상처, 욕망 그 덩어리가 살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더구나 범죄라는 일을 저질러서 저는 그 일을 현장에 직접 봤어야 했고 그래서 인간의 날것 같은 모습을 나는 그대로 봤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문학 책보다 범죄 현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러와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현장에서 왜 일하려고 하냐고. 사람들 나쁜 것만 보면서 왜 상처받는 직업을, 그 힘든 직업을 하려고 하냐고.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부모님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말이 필요하대요. 자기한테 조언해줄 말이 없냐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충분히 대화했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세상에 좋은 조건을 버릴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기업을 가면 힘들지 않아? 그곳에서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해?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 월급만으로 보상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네요. 후회했죠. 도망도 치려고 해봤고요. 계속 도망가기 싫어서 남아있는 게 이렇게 저한테 수많은 보람과 가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후회가 밀려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드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 시작한 마음이 변해서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면 약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씩 웃어요. 이 친구는 자기 꿈을 안 버릴 것 같아요. 꿈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세상과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 그걸 또 고등학생한테 또 제가 배웠잖아요. 형사라는 말로 이행시를 지었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형, 형용사, 사, 사역동사.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어요. 제 책에 선물을 줄 친구로.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의 특별함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특별함을 이미 말하는 자존감.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천과 지속성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 지금 당장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요. 먼 미래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가끔 하늘도 쳐다보고 자연도 보고 날씨와 호흡하면서 내 기분도 챙겨주고 그렇게 반걸음이 움직여서 한 걸음이 되고 그게 내 걸음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것이 순서고 과정입니다. 가끔 허세도 피우세요. 진정 멋있는 허세를 피우다가 척이 진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겪어야만 하는 이치를 알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차를 만들다 보면요, 살짝 꽃, 핀 꽃이 차가 맛있을 때가 있고요. 이런 거는 꽃이 피어버리면 차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1: 오이도 아니고 호박도 아니죠. 정자씨 밭에는 아리따운 꽃들이 즐비합니다. 꽃농사를 짓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철 따라 피는 온갖 꽃송이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화무 11홍, 열흘 붉은 꽃은 없다지만 죽은 꽃송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로 쓰러졌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0: 꽃이 피면 같이
1: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꽃차 인생 만나보시죠.

0: 정자 씨의 오늘 아침 행선지는 어시장. 주철 맞아 활개치는 날것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곳은 단골 생선 가게.
1: 이거는 얼마나 치고? 이거는 얼마나
0: 남편이 즐겨 먹는 오징어부터 값을 묻고 바지락까지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1: 내보고 좋으시라고 싸게 줘요. 한 5, 6년 단골인데 막 퍼져요. 요거 조금 전에 그것도 2만 원짜리인데 만 원에 준대잖아.
0: 정자 씨는 잘 웃습니다.
1: 멍게 비빔밥 할 거거든요.
0: 웃음이 많은 사람들에겐 특유의 친화력이 있죠. 속마음을 숨기는 데 서툴러서 애들러 가지 못하고 지르기도 곧잘합니다.
1: 많이 쌌나 보다.
0: 어시장에서 집까지 차로 20분,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언젠가부터 시작된 비포장 도로가 한참을 이어지더니 막판엔 산골짜기가 나옵니다. 혹시 산골이 좋아서 일부러 택하셨을까요?
1: 망해가지고.
0: 20여 년 전 그 일을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정자 씨 집 주변엔 꽃밭이 그득. 뒤편 언덕을 깎아서 일궈놓은 꽃밭에 당 9꽃이 한창입니다. 당 9. 꽃은 좀 낯설지만 잎은 우리가 국 끓여 먹는 아욱과 영락없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에서 나는 그 아욱과는 다르다지요. 이름 앞에 당자가 붙은 이유도 외래종자이기 때문인데 정자 씨에게 당 아욱은 좀 특별합니다.
1: 이 꽃말이요. 어머니의 사랑이래요. 전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십 하나를 한 건데 이 꽃차를 만들므로 해서 나름 이제 저는 긍지가 생겼죠.
2: 꽃차로 이렇게 농장을 운영해 봐야 되겠다. 그건 어떻게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1: 꽃을 좋아했으니까 꽃꽂이를 23년을 했죠. 정말 꽃을 좋아했습니다.
0: 꽃이 마냥 좋았던 그 시절엔 꽃으로 생계를 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결혼 후 줄곧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으니까요.
1: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도 그때 그 다행히 땅은 있었거든요. 그 이 골짜기 들어왔을 때는 정말 현금이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 이 골짜기에 아카시아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데가 있거든요. 남편이 아카시아가 그렇게 봄에 많이 피는 걸 3년 동안 몰랐대요. 그 아카시아 향이 얼마나 강한데 그 짙은 향기가 자기는 일하느라고 그걸 아카시아가 그렇게 많은 걸 몰랐대는 거예요.
0: 개간을 위해 땅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유난히 돌이 많더랍니다. 골라낸 돌로 담을 쌓을 정도였으니까요. 알고 보니 이 골짜기가 구들장에 쓰이는 납작한 돌, 그 돌을 캐던 채석장이었답니다. 돌밭을 꽃밭으로 만들기까지 3년이 걸렸다니 말 다 했죠 뭐.
1: 이게 지금 굉장히 열이 뜨겁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채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센 꽃을 그냥 이렇게 하면 타거든요. 그럼 일단 말려야 돼요. 이게 금방 막 뜨겁게 말릴 수가 없는 거라 아주 천천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0: 열을 가하자 거짓말처럼 바뀌는 색깔. 꽃잎 속 안토시아닌 색소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랍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할 때가 있죠.
1: 다른 사람은 어쩌면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인데 난 50대, 52살에 창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거기 살려고 한 거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0: 남편 그늘 아래 살아오던 정자 씨.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꽃농사였지만 그건...

0: 늦은 출발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1: 색깔이 변하지 않게, 타지 않게 하는 거. 완전히 식히다가 또 이 열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는 꽃이 얇기 때문에 다른 차들은 다 다섯 번을 덮어요. 두꺼운 꽃은. 근데 이거는 너무 얇아서 세 번만 덮어요.
0: 뜨거운 열기를 몇 차례 온몸으로 감당해내자 꽃잎은 언제 내가 연약했던 적 있었나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 제 것이 아닌 또 다른 빛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놀랍고도 유연한 변화를 선보이는 꽃차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정자씨의 밭에서 세상의 빛을 보고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탄생을 맞이합니다. 그중 잘 알려진 것이 은은한 향, 화사한 색감, 그리고 눈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인기 높은 메리골드 꽃차. 그 밖에도 고유한 매력으로 차 문화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꽃차들이 많기도 합니다. 꽃 농사의 시작점은 모종 심기.
1: 전투복 입는 거예요, 전투복.
0: 작업 방석을 착용했다는 것은 오래 앉아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1: 여기는 메리골드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2: 아니야, 거기까지 가야 모종이 맞아.
1: 다 세봤어. 그럼 이거 어중간하다, 이거.
3: 이게 안 되니까 설레 보이소.
1: 그러니까, 안 맞다.
2: 그러긴 해. 좀, 너무 일하고는 내버려두소. 좀.
0: 잔소리 말라며 졸지에 면박을 당했습니다.
1: 응. 그 가서 물어보게 해라. 조금만 자기 거기 빗나가면 우악 해서 그냥 겁이 나서 말을 못.
0: 오늘따라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돼버린 짝꿍. 꽃차를 덮어 만드는 건 아내 몫이지만 농사만큼은 남편이 총대를 맸습니다.
2: 나무에서 따는 꽃도 있고 매년 심어서 하는 꽃도 있고.
4: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2: 공부는 우리 저 대장이.
4: 아니 서로가 서로를 대장이라 그러면 누가 대장이에요?
2: 실질적인 대장은 내 아니에요. 꽃을 워낙 좋아하거든 저 사람이. 그 성당에 제대 꽃꽂이를 20년 동안 쓰고 다니는 그만큼 꽃을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해. 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 꽃 만질 때는.
0: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두 사람. 50여 년 인생사를 함께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아직도 하루가 멀다고 투닥이신답니다. 대화의 물꼬는 아내가 먼저 트는 편.
1: 이렇게 돈을 넣어도 된다고?
2: 그 정도 돈은 있어요. 그렇지? 기계가 못 이길 정도 흥만 아니면 돼. 그 정도는 기계가 다 이겨.
0: 사실 부부는 어제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1: 이제 지 이 양반은 지금 또 그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큰 트랙터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난 절대 반대.
2: 나이를 먹었으니 장비가 좋아야지.
1: 차 듣는 건 상주 아빠 그거 안 힘든 것 같아. 그 뜨거운 불 올라오지. 잠깐만 놓치면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작년에 목 디스크 수술도 했거든요.
2: 나 일해야 되는데.
1: 어디에 좋은가? 내 설명 마저 들으세요. 삼위일체야. 어느 한 개 일하면 이거는 와해가 돼.
2: 알겠다.
1: 잘해봅시다. 알겠지?
2: 알겠다.
1: 자기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아들 내외도 중요한 거야. 오케이?
2: 오케이.
1: 이제 일해. 이제 일 많이 해. 아자. 아자.
0: 남편과의 일전을 봉합해두고 급히 돌아온 이유. 식사 준비 때문입니다. 요즘 자꾸만 굵어지는

0: 의견 차이로 성난 남편 마음도 달랠 겸 새벽 시장까지 봐둔 참인데요.
1: 칠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오빠 넷, 언니 둘. 그런데 내 뭔 일을 해봤겠습니까? 진짜로 밥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났거든요.
0: 시어머니가 어찌나 공을 들여 키우셨는지 남편도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라는 게 아내 정자 씨의 분석. 아직도 삐걱대는 걸 보면 두 분 다 혈기왕성 청춘이십니다.
1: 이거 보셨어요?
0: 비빔밥에 꽃을 곁들일 모양인데요.
1: 입안에 넣으면요 매끌매끌해요. 여기가 꿀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씹어보면요 매끌매끌매끌해요. 한번 씹어보십시오. 예. 요거 이쁜 거 더 한번 드셔보십시오.
2: 진짜 단맛도 나고요.
1: 여기
2: 그리고 배추 그 먹는 느낌이에요.
1: 그러니까 채소나 같아요 또.
0: 색과 향뿐 아니라 식감까지 겸비했으니 꽃의 변주가 무궁무진합니다.
3: 안녕하세요.
1: 수고 많으셨슈.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이게
3: 흙 먹을 때. 괜찮아, 일하는 사람이지 뭐.
0: 때맞춰 등장한 남편. 평소와 달리 화사해진 밥상을 보고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인사치레 정도는 하시겠죠?
3: 자, 먹어보겠습니다.
1: 짠 한번 할까? 나 초장을 짜잔. 아, 안 맞네 사인이. 짠 할라 했는데.
0: 타박어 없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3: 뭔 바람이 불어서 태국 사람 갔다 왔어?
1: 좀 티격태격을 하는데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과합니다.
3: 그래 말씀을 뭐.
1: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로 이건 진심으로. 아이고 그만.
3: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가.
1: 그렇게 일을 이제 덜 해야 되겠다. 진짜 상주 아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일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러거든요.
3: 싸우다 보면 정든다고 안 했나?
1: 아 싫어 싫어.
3: 아직도 정이 덜 들었나?
1: 그만 싸워야 될 나이야.
0: 모처럼 부러운 훈풍. 아내가 애쓴 보람이 있어 화해 모드가 찾아왔네요. 이 기운 몰아가셔야죠. 부부에겐 마침 꽃차라는 좋은 핑계가 있으니까요.
1: 자, 한잔 드셔요.
2: 드시다.
0: 세상 다 돌아서도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내 사람.
1: 올해 차는요, 좀 더 달다 이래야 맞겠다.
3: 깊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컨테이너 하나 갖고 이 꽃자에 들어와. 그래갖고 이 정도의 성장이 있었으니 그 과정이 얼마나 참 뼛속에 많이 남겠노.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내색하지 않고 꾸준히.
1: 내색했는데요. 앙탈도 부리고요. 울기도 울고 했는데요.
3: 고맙고 사랑합니다.
1: 접수. 자,
3: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나 한번 합시다.
0: 돌이켜보면 정자 씨 주변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그 좋은 꽃으로 업을 삼기까지 했으니까요. 남들 은퇴할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열어 나보다 더 젊은 시간을 누렸으니 이제껏 걸어온 길을 꽃길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4: 하나만 잘 품종을 개발하면 요 한 척에 한 7천만 원 정도. 여기 뾰족하게 하나 보이죠, 요게. 4개월 지나면 3천만 원짜리로 이제 거듭나게 되죠.

0: 평생의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현실로 만들었죠, 제가.
1: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2: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3: 디스크 파열입니다.
2: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4: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5: 1577-1791.
6: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마라도의 멋진 바다를 보고 올게요.

0: 돛을 올려라! 이곳은 탐험과 모험의 땅, 인도네시아 술라시입니다. 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 납니다.
1: 와, 이게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선명하게 있다고.

0: 와,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스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1: 술라웨시 바다가 품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 수백 년을 넘어 오늘도 새로운 전설이 이어집니다.
0: 이게 전통 그대로 살려 만든 진짜 피니쉬 리버보드네요. 와.
1: 도면 없어도 나무를 이어 배를 만들고 별과 바람을 따라 바다를 누빕니다. 깊은 물 속에 숨겨진 작은 보물을 찾아갑니다. 쉽게 마주할 수 없는 순간들. 특별한 만남을 향한 경이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20세기 이전에는 바다가 세상을 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술라웨시에도 많은 배와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바다를 따라 흥미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항구 도시 남부를 대표하는 마카사르로 갑니다. 마카사르는 술라웨시 최대의 도시입니다. 과거엔 동인도네시아 교역의 심장이었고 현재도 물류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섬을 이어주는 해상교통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0: 이곳은 남부 술라웨시의 주도 마카사르입니다. 수백 년 전 수많은 탐험가와 상인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은 남부 술라웨시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1: 16세기 고아 술탄국 시절 마카사르는 향신료 무역을 통해 국제 무역 도시로 성장합니다. 파호텔의 항구에는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참치와 해산물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항구인데요. 눈길을 끄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0: 여기 뭔가를 수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슬마 빠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그 폐타이어를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가 봐요. 이런 수레 오랜만에 보죠. 참 신기합니다.
1: 통나무를 이용해 만든 수레인데요. 술라웨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로박 도롱이라고 합니다.
2: 시멘, 루라, 브라스, 뭐냐, 야, 마자마자.
1: 17세기 당시 고아 술탄국은 향신료 무역을 두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맞섭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며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내주는데요. 게로박 도롱은 무역이 활발하던 시기에 등장한 수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엄청 무거운가 봐요. 여섯 분이서 이걸 움직이시네. 아, 수레 맞네.
3: 야, 이거 한국의 리어카보다는 꽤 무거운데요?
1: 수레 주인인 데일레 씨가 사용법을 보여준답니다. 어깨끈이 있어 체중을 실어 수레를 끕니다.
0: 아, 이게 2,000kg을 싣고 간다는데 이거 한국에 있는 그 소형 트럭이네요. 용달차 같은.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이렇게?
1: 궁금한 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0: 아, 이렇게. 오. 타보세요. 다 타봐요. 다. 전부 타보세요.
1: 호기롭게 도전합니다.
0: 아, 이거네, 이거.
1: 다섯 명을 태운 수레, 과연 끌 수 있을까요?
0: 오케이. 오, 됩니다. 오. 어, 별로 힘 안 들어요. 이야. 와, 간다. 이야. 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이 안 듭니다. 오,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오케이. 몰래.
1: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간다 싶었는데요. 뒤에서 발로 밀어주고 있었네요.
2: 이리 간 dulu dia pakai Belanda pakai ini. Ini gerobak dia
4: pakai Belanda itu waktunya dia punya POC. Jadi dia tinggalkan Indonesia, dia tinggalkan barangnya di sini.
1: 게로박도롱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유산입니다. 수레는 파워텔의 항구의 번영과 해상 왕국의 거점이었던 마카사르의 영광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2톤을 옮기는 수동 지게차는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항구 사람들에게 든든한 생계수단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파워텔의 항구에서 30분 떨어진 거리에 또 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마스지드 99 쿠바, 2023년에 개관한 현대식 이슬람 사원입니다.
0: 마치 바다 위에 수많은 돔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곳은 마스짓 스물란 스물란 쿠바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의 99가지 이름을 상징합니다. 오래된 유적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건축 기법으로 지어진 지금은 마카사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스지드 99 쿠바의 강렬한 색채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신을 믿는 국가라서 개신교, 천주교와 힌두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을지는 자유지만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종교는 일상 대화의 단골 주제입니다. 도시마다 이슬람 사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마스지드 99 쿠바는 마카사르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와.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면 신의 위대함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0: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스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색채가 아주 화려하고 이 현대적인 마치 예술 작품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1: 종교 시설을 넘어 현대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0: Excuse me. 살람. 아, 오랑 코레아. 아, 은빠트 이니 아빠. 뜬빠트.
5: Salah satu ikon dari kota Makassar. Ini salah satu bukan lagi di Makassar tapi di dunia satu-satunya bangunan bentuk seperti ini. Selesai tahun 2022. Dulu ini laut. Jadi ini berada di tengah-tengah laut ini.
0: 그러면 이 이슬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5: Dalam beragama Islam untuk mengenal Tuhan dulu. Pertama untuk mengenal Tuhan lalu kita salat.
1: 마스지드 99 쿠바는 기도 시간만 아니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믿음을 가져도 같은 공간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과 문화를 품어온 술라웨시의 바다처럼 말입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마카사르는 세계의 향신료가 모여들던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서 탄생한 음식도 있습니다. 제가 육식파거든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에

0: 갈비탕이랑 비슷한 꽃노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가 마카사르가 원조라고 하는데 멀어서 그동안은 못 와봤어요. 오늘 드디어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1: 예로부터 집안 잔치나 마을 축제 때 먹던 콘노를 처음 대중에게 선보인 식당입니다. 원조의 맛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0: 소콘노, 소콘노, 야야야, 사또. 예스, 라이스.
1: 여기는 1968년 작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1976년 지금의 자리에 정착합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콘로는 잔치나 행사 때 소를 잡아 함께 나눠 먹던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상무역으로 들어온 다양한 향신료가 더해지며 오늘날의 깊은 맛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부나 항구 노동자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찾던 음식입니다.
0: 콘로스. 네. 아까지. 보시면 갈비탕이랑 비슷한데 국물이 굉장히 검고 찐득해 보이잖아요. 이 국물이 진한 거는 여기 끌로왁이라는 열매랑 이 향신료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런데 굉장히 푹 삶아서 맛있을 거예요. 제가 맛 좀 보겠습니다. 이 진짜 원조 맛집이 이거네요. 아, 국물이 너무 진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와.
1: 동남아 특유의 향신료가 더해진 맛입니다.
0: 이거 다른 데서 먹던 거랑 맛이 다릅니다. 이게 왜 원조인지 알겠습니다. 고기도 한번. 와, 이게 고기가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입에서 고기가 그냥 녹습니다. 녹아. 엄청 부드러워요.
1: 국물 맛이 심심하다 싶으면 산발 소스를 더합니다.
0: 여기 분들 되게 맵게 드시는데 일단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넣어도 됩니다. 듬뿍. 그래 맛있어요. 그리고 라임자 넣어놓고 갈비탕이랑 육개장 합쳐놓은 것 같아요. 술 한잔 하시고 다음날 해장하러 왔다가 또 마시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맛입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2: 아까 들었는데 한국 분이세요?
0: 어떻게 한국말을 하세요?
2: 네, 할 수 있어요.
1: 6개월간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답니다.
2: 새로 만드는 건데 이거 서비스.
0: 아, 진짜요?
2: 네네네.
0: 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콘로인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2: 아, 네네.
0: 이름이 뭐예요?
2: 똑같은 콘로인데 여기는 콘로 바카르라고 무운 거예요.
0: 바카르.
2: 네, 바카르는 무운 거.
0: 네. 네.
1: 소갈비를 푹 삶아준 다음 간장 양념을 바르고 숯불에 구워줍니다. 진하고 깊은 풍미가 납니다. 여기에 땅콩으로 만든 특제 소스를 곁들입니다. 1993년부터 판매해온 두 번째 인기 메뉴, 콘로 바카르입니다. 국물 콘로만 먹다가 구이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0: 와, 이거 숯향이 진짜 정말 끝내주는데요? 이게 원래 있는 메뉴였어요? 저 몰랐거든요.
2: 이거 먼저 하고 30년 뒤에 이걸 발견하고 리필업하고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0: 30년 뒤에?
2: 네, 30년. 아.
1: 할아버지의 콘로가 유명해지면서 건물 한 채를 식당으로 쓰고 있답니다.
3: 지금 점심시간 한참 지났는데 그냥 가득하네요. 손님 엄청 많으시네요. 와, 원조 맛집은 다른 것 같습니다.
0: 아, 이분이 할아버님, 할머니.
2: 여기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세요.
0: 아, 외할아버지랑.
1: 콘로의 맛을 세상 밖으로 꺼낸 두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느껴집니다. 반세기 넘게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0: 제일 맛있었어요. 네네. 콘로가 7,000루피아밖에 안 하네요. 왕갈비 두 대를 뜯었는데 6,200원에 6,200원.

0: 와, 최고, 최고, 최고. 너무 잘 먹었어요. 네, 사업 번창하세요. 수리맛까지.
1: 마카사르의 전통과 해상왕국의 향신료 무역이 남긴 맛있는 유산입니다. 해안을 따라 남부로 내려갑니다. 술라웨시를 해상왕국으로 만들어준 전설이 시작된 땅, 타나레모로 갑니다. 타나레모의 첫인상은 다른 어촌과 달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데요.
2: 오! 아, 이게 집인 줄 알았는데 배입니다, 배. 와, 집집마다 배를 만드는데요. 이게 배 하나 있고 집 하나 있고 배 하나 있고 집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와, 이런 작은 마을에 완전 조선소 마을인데요.
1: 뒷마당이 바로 조선소로 마을에선 전통 범선을 만듭니다. 백사장이 단단해서 배의 무게를 든든하게 받쳐주고요. 해변이 완만해서 배를 띄우기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조선소 마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와, 지금 거대한 피니시가 작업 중인데요. 골조랑 선체 형태는 나온 것 같고 나머지 후반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지역에는 피니시를 만들 목재가 풍부하고요. 운송도 편합니다. 나무를 가져와 바다에 배를 띄울 때까지 한자리에서 작업합니다. 피니시는 해상왕국을 이끌었던 전통 범선입니다. 정향과 육두구를 비롯한 귀한 향신료를 싣고 몰루카, 자바 등을 오가며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설계도 하나 없이 100톤 이상의 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피니시 건조 기술은 2017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피니시 장인을 만납니다.
0: 셀마트 파기, 오랑 코레아.
3: Nama saya Haji Abdullah, pembuat kapal Finisi di Bulukumba, Tanah Biru, Indonesia.
1: 만들고 있는 배를 직접 소개해 주는데요. 와.
0: Maybe here restaurant, dinner inside bar. 아, 여기가 식당입니다. 식당. 아마 거의 2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1: 요즘은 피니시의 전통적인 외형을 살리고 내부를 현대식으로 꾸민 배가 인기입니다.
0: 주방이 굉장히 커요. 사람이 많이 타나 봐요.
3: 야, 이거 왔어요.
0: 아마 선장실 쪽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대부분 주문 제작으로 예산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선박은 약 10억 원짜리입니다.
0: 모니터, GPS, 야. 여기가 나중에 이 배의 가장 멋진 부분인 조타실이 될 겁니다. 아.
3: Untuk kamar tamu, untuk kamar bos, di sini.
0: Bos,
3: ya bos.
0: 보트 그 주문하신 분, 그러니까 선주분께서 쓰시는 공간이랍니다. 이거 완전 스위트룸입니다, 그렇죠?
1: 바다 위에 호텔 같습니다. 피니시는 원래 쇠못을 거의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정교하게 맞물려 만드는 전통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최근에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쇠못도 일부 쓰는데요.
0: 일부 중요한 공간들은 옛날 방식대로 나무를 싸맞춤해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접목하고 있고요.
1: 전통은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니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장인들의 기술에 그저 감탄하게 됩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니 설렙니다.

0: Ini kapal ini saya buat sudah proses 10 bulan dan akan selesai 1 tahun. Ini saya drawing ya, gambar ya. Ini anak saya, namanya Fahrul. Jadi dia masih di arsitek untuk drawing ya, untuk bikin drawing kapal untuk produksi.
1: Finishing은 장인의 눈과 손이 곧 설계도였습니다. 최근 설계도를 원하는 주문이 들었고 그 역할은 아들이 맡고 있습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 씨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한평생 피니쉬를 만들며 일군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집입니다.
2: 와! 이야! 이 저택인데요, 저택? 온통 황금빛이에요. 와.
1: 하지 씨의 아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2: 와.
1: 이야. 내부는 더 놀라운데요.
3: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와. 집이 너무 멋져요.
4: Good. Good.
5: Very good.
4: Very good. 와.
1: 환영의 의미로 차를 내줍니다.
3: 감사합니다. 이니 아빠.
4: 커피.
1: 술라웨시에선 커피 한 잔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곤 합니다.
6: Hopefully you like it.
3: 아, 진짜 맛있습니다. 역시 뱃사람은 뱃사람이 만든 커피가 잘 맞나 봐요. 엄청 강하고요. 쌉쌀한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Taste is good.
6: 와, yeah. wow.
1: oh. 왠지 모르게 통하는 게 많은데요.
0: Dan kita menguasai semua pekerjaan itu, kita bisa dianggap sebagai pandri talopi. Orang yang pernah bekerja dari awal, dari kecil sampai sekarang. Nah, dan kita juga harus pernah bekerja yang kecil sampai kapal besar. Dan semuanya itu yang tidak pernah ada gagal. Makanya kita dianggap sebagai pandri talopi,
3: 이 조선소에서 초웅 책임자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랍니다. 모든 분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0: Bekerja betul-betul mau memahami semua pekerjaan, saya belum bisa tentukan karena Fahrul baru belajar. Karena bapaknya bisa, kenapa dia tidak bisa?
3: 아, 근데 왜 어릴 때부터 여기서 배 만드는 걸 배우지 않으셨어요?
7: Kamu tidak sekolah, kamu bakalan tidak tahu teknologi. Karena kita harus mengikuti zaman. Jadi saya harus belajar di universitas, kemudian saya harus sesuaiin dari universitas ke tradisional. Jadi kita harus gabungkan antara teknologi dengan tradisi.
1: 하지 씨는 피니쉬 장인을 넘어 선박 건조의 전설이라 불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전통에 새로운 감각을 더하고 싶었답니다. 두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 이제는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I remember your
3: city in a crystal shine with you. Thank you. 제가 그 만든 배 좀 구경 좀 시켜줄 수 없냐고 했더니 저기 마침 앞에 있는 배 본인들이 만드신 배라고 구경시켜 주신답니다. 너무 흔쾌하게. 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마침 수리 중인 배가 있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데요. 다이버들도 며칠씩 배에서 생활하며 바다를 탐험합니다. 그럴 때 타는 배를 리브어보드라고 하는데요. 피니쉬 스타일의 배도 많이 타봤습니다. 저기 배가 보입니다.
8: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 같습니다. 보트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과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Hello.
1: 대항해 시대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듯합니다. 수백 년 전 항해를 준비하던 피니쉬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8: 풀문. 오케이. 후차. 야,
3: 이게

0: 전통 그대로 살려 만든 진짜 피니쉬 리버보드네요. 와.
1: 피니쉬가 사랑받는 이유는 뛰어난 항해 성능 때문입니다. 돛을 이용해 바람만으로도 바다를 오갈 수 있는데요. 현대식 엔진을 달아도 여전히 돛을 쓰고 있어 연료비 부담도 적습니다.
2: Jadi dulu itu memang kapal ini itu mulai dari tahun 14 century itu memang digunakan untuk perdagangan. Kemudian sampai ke 16 century itu dipakai untuk sebagai kapal perang. Tapi dulu itu belum namanya kapal pinisi.
0: Wah, 식당이에요, 라운지.
2: Seperti interior, the lounge, lounge area.
1: 재밌는 건 엔진만큼은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0: 이야. 와, 여기 분위기 정말 끝내주는데요. 지금은 밤에 여기 누워서 별 보겠죠. 예전에는 아마 별 보면서 길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 낭만 있네요.
1: 갑판에 서 있으니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0: 와, 여기 서 있으니까 진짜 옛날 대항해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항해사라도 된 것 같아요.
2: Jadi kapal pinisi itu salah satu ciri khasnya itu adalah layar kapalnya yang bisa digunakan. Jadi di zaman dulu itu memang perlayaran kapal pinisi itu digunakan cuma dengan dua layar tanpa mesin.
0: 예전에는 이 돛으로만 배가 다녔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동력은 이 돛의 힘을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1: 이번에는 조타실로 갑니다.
0: 야, not traditional.
2: Maybe you can try. Let's see.
0: Can I? No problem. Thank you. 야, 선장님 자리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아주 그윽합니다. 야, 비행기 같습니다. 비행기.
1: 배의 운전대 역할을 하는 조타륜도 아주 멋집니다.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요. 금방이라도 미지의 바다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선장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0: 돛을 올려라! 진짜 옛날 선장님 된 기분입니다.
1: 끝없는 바다를 향해 모험을 떠나던 시대, 바람에 운명을 맡기고 항해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피니쉬는 네다섯 번의 장기 운항을 마치면 정기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나무로 만든 배인 만큼 장인들의 손길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특히 돛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합니다. 숙련된 기술자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돛을 감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맞춤 제작을 합니다.
0: 엄청 높은데 안 무서워요?
3: Takut, tapi bos bilang ukur kita ukur.
1: 직장인의 애환은 세계 공통인가 봅니다.
3: Kita dalam setahun satu bulan di rumah, 11 bulan di kapal. Ya, kita sudah biasa di sini, jadi ya sudah seperti rumah sendiri, seperti sudah.
0: 이 배에서 생활하시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3: Paling senang ya. Bisa dapat uang.
0: 아, 월급날이네요.
1: 아무리 뛰어난 항해사와 값비싼 향신료가 있어도 피니쉬가 없었다면 해상왕국의 영광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니쉬는 오늘도 바다를 누비며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상왕국의 역사를 뒤로하고 바다가 숨겨둔 또 하나의 전설을 찾아 램베 해협으로 갑니다.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인 렘베 해협은 술라웨시 본섬과 렘베 섬 사이에 자리한 좁은 바닷길입니다. 희귀한 바닷속 생물들이 가득한데요. 특히 작은 생명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에게 렘베 해협은 단순한 다이빙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경이로움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렘베 해협에도 다이빙 샵이 많은데요. 휴양지라기보다 탐험가들이 찾는 바다입니다.
4: 빠기, 모닝.
1: 평소보다 장비를 많이 챙겨왔습니다. 바닷속 환경이 워낙 독특하고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4: 이곳 렘베 바다는 화산재가 모래로 쌓여 있어서 검은 모래입니다. 그래서 머크다이빙이라고 하고 그 특유의 특성 때문에 아주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건 피그미 해마입니다. 피그미 해마는 해마 중에서도 아주 정말 작은, 손톱보다 훨씬 작은 해마인데 눈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작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으면 꼭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1: 작지만 놀라운 생명들이 살아가는 바다입니다. 렘베에서는 큰 물고기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피그미 해마는 크기가 1-2cm에 불과한데요. 손톱보다 작다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나게 해줄 겁니다. 맨눈으로는 찾기 힘들어 접사용 렌즈도 챙깁니다. 바다로 나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실 피그미 해마는 수중 촬영 전문가들의 로망인데요.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요?
4: 딱이 지금 이 정도 바람이 불면 바깥쪽 바다는 파도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비툰과 렘베 섬 사이에 해협이라서 바다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꽤 잔잔한 편입니다.
1: 수중 탐사하기에도 좋은 조건인데요. 바다가 숨겨둔 전설을 찾아 떠납니다. 선착장에서 15분을 달리자 목적지가 나옵니다. 화산이 만든 렘베 해협은 폭이 좁은 곳은 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바람과 파도는 바다의 것입니다.
5: 여기 원래 보통 되게 얇은 슈트 입거나 아니면 안 입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전 추위를 많이 타서 이거는 굉장히 추운 바다에서 입는 슈트인데 이걸 입었더니 땀이 뻘뻘 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들어가니까 오늘 피그미 해마를 꼭 볼 수 있을 겁니다.
1: 물속에 들어가기 전 최종 점검을 합니다. 천천히 살펴봐야 해서 장비도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6: 20 or 30. Okay, we try to looking for yellow pigmy geos. The black sand not too much. Yeah. So no problem with your fin. Sure. Must dive. We wanna ask you for be careful about your fin.
7: Okay. What do you think? How many percent for pigmy geos?
6: 99. You wanna try 100.
7: 100.
6: No guarantee.
7: Yeah, but no guarantee. Yeah. No pygmy horse, no tea.
6: No going out.
7: Okay.
6: 100% guarantee.
7: Yeah. Yeah. 100%.
8: Okay. Okay, good.
1: 렘베 해협의 바닷속으로 출발합니다. 피그미 해마는 산호 속에 몸을 감추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시야가 확실히 다릅니다. 분화캔과 비교하면 더 차이가 나는데요. 렘베의 바닥은 온통 까맣습니다. 진흙투성이인 바닥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초소형 생물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탐사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데요.

피그미 해마와 다이버의 숨바꼭질입니다. 1969년 프랑스의 해양생물학자가 부채산호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피그미 해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선 쉽게 찾을 수 없었답니다. 산호숲의 요정이라 불릴 정도로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수중 촬영 장비가 발전했고 렘베의 가이드들은 서식지를 꾸준히 찾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렘베는 피그미 해마의 관찰 장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선 보는 다이빙이 아니라 찾는 다이빙이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을 만납니다. 바다의 우아한 비행사로 불리는 이글레이가 바닥에 있습니다. 몸 길이가 3m가 넘는 대형 매가오리인데요. 이글레이는 보통 넓은 바다를 누비는데 작은 생물들이 사는 렘베에서 만난 게 신기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미동이 없습니다. 아마도 생을 마친 상태인 듯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야생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낯선 상황입니다.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가오리가 우리 곁을 유유히 지나갑니다. 한쪽에서는 생이 끝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삶이 이어집니다. 자연의 질서를 되새기게 되는 순간입니다. 가이드가 부채산호 앞에서 한참을 머무릅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드디어 신호를 보내고 그 방향으로 카메라를 가져가 봅니다.

0: 바로 이 자리에 피그미 해마가 있답니다. 카메라에 잡혔을까요? 성공입니다. 마치 산호의 일부처럼 생긴 피그미 해마입니다. 서식하는 부채 산호에 맞춰 몸 색깔과 돌기가 발달해 있습니다. 바다가 숨겨둔 작은 전설을 마주한 순간 감동적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베테랑 가이드와 함께 이뤄냈습니다.
1: 피그미 해마 찾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굉장히 작은 피그미 해마였는데 한 번에 찾아서 아주 멋지게 찍어 왔습니다.
2: 이글레이, 누디 브랜치, 시호스, 앤 아웃 오브 배터리.
0: 기록은 끝났지만 기억은 계속됩니다. 바다가 보여준 경이로움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황금의 꿈이 깃들어 있는 타텔루입니다. 조용한 농촌이었는데 90년대 말 주민들은 마당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금맥이 발견된 겁니다. 특이하게도 타텔루는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과 주민들이 직접 캐는 소규모 채굴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답니다.
3: 오, 여기 엄청 깊습니다. 엄청 깊어요. 10m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오.
0: 그냥 봐서는 돌덩어리 같은데요. 갓 캐낸 돌이 금광석인지 금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물속에서 흔들어보니 비로소 금가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3: 있어요.
0: 황금의 흔적을 확인했으니 본격적인 채굴에 나섭니다.
4: 동굴이니까 랜턴이 필수인데 저희 바다에서

0: 저도 똑같이 하거든요. 저희는 헬멧 쓰고 헬멧 위에 그 여기 렌트를 착용하는데 잘 되네요. 네, 굿.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1: 제가 바닷속만 다이빙 해봤는데 이제 지구 속으로 프리다이빙 해보겠습니다.
2: 호기롭게 출발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1: 여기 아파, 여기.
2: 시료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죠? 여기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1: 아, 메리 컴버터. 오케이.
2: 예전에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작업했다는데요. 이제는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이야, 내려왔습니다. 우와.
2: 마그마가 데운 뜨거운 지하수가 주변 암석의 금을 녹여냈고요. 바위 틈에 쌓이며 금맥이 됐답니다.
0: 제 눈에는 다 똑같은 돌덩이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눈에는 금덩이로 보이시나 봐요. 야, 이거 나도 좀볼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브라빠 오랑
3: 예
0: 드리 띠가 아 띠가 오랑
2: 역할 분담이 확실합니다. 술라웨이시에선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산과 숲, 땅속 깊은 곳까지 자연의 일부죠. 황금 역시 자연이 준 선물이라 여깁니다.
4: 이 사투간 아이락사이트 아이락사리 사투간
2: 여기서는 금광석을 쇠구슬과 함께 넣어 고운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0: 불을 잘게 부숴서 그 안에서 세척하면서 금을 추출해내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을 선광장이라고 하는데.
2: 금 성분만 골라내는 건데요. 물로 씻어내면 가벼운 돌가루는 떠내려가고 무거운 금은 바닥에 남게 됩니다. 여기서 금 입자를 모으기 위해 잘게 부순 광석에 물과 수은을 섞어줍니다. 금은 수은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만 남깁니다. 수은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타텔로에서는 여전히 옛 방식을 따릅니다. 붕사를 넣으면 금에 녹는 점을 낮추고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금이 쉽게 모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붕사를 넣고 가열하면 금은 하나의 덩어리로 모이게 됩니다. 불순물을 거의 제거한 상태입니다.
4: 1.5 kg, 1.5 kg.
1: 딱 10g도 안 되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 깊은 데서 직접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광물을 채취하고, 이게 바로 가깝거든요. 이곳에 옮겨서, 이곳을 돌려서, 순식간에 금이 나오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2: 황금은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빚고 사람이 완성한 빛나는 일상입니다. 바다는 향신료의 길을 만들고 화산은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사람들은 그 위에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기묘하고 아름다운 섬 술라웨시. 저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5: 상상만 했던 길들이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이 길을 가는 건가? 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0: 삐삐살로 위에 띠띠뽀.
1: 화창한 아침 띠띠뽀가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
2: 라니, 가니.
3: 안녕 띠띠뽀.
2: 안녕, 어디 가는 중이야?
3: 쉬는 날이라서 꽃 구경하려고.
4: 민들레가 가득 피었대.
2: 우와, 예쁘겠다. 우와. 나도 같이 가자. 마침 은행도 일찍 끝났어.
5: 어, 그게. 어,
2: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4: 꽃밭이 남산에 있는데 거긴 기찻길이 없어.
2: 띠띠뽀는 선로를 따라가야 하잖아. 아, 괜찮아. 그럼 다음에 나도 갈 수 있는 대로 놀러가자.
4: 그러자.
3: 안녕 띠띠뽀.
2: 잘 가.
3: 꽃 구경하고 나서 놀이터에도 갈래?
5: 좋아.
4: 자, 잘 봐.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

0: 정말 대단해.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마술이 아니라 꼭 마법 같아. 띠띠뽀.
2: 띠띠뽀, 오늘 저녁에 열리는 공연에 오면 더 멋진 마술을 볼 수 있어.
3: 정말? 그럼 다 같이 보러 가자.
4: 저는 못 가요.
3: 그래? 바쁜 일이라도 있어?
1: 크리스, 띠띠뽀는 기차라서 선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3: 아, 맞다! 공연장 안엔 선로가 없지.
4: 그럼 전 가볼게요. 띠띠뽀. 나도 남산에 가고 마술쇼도 보고 싶은데.
5: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6: 뭘 고민해. 어디든 다 가면 되지.
5: 좋아했어.
4: 좋겠다. 어디든 갈 수 있다니. 왜 난 항상 정해진 솔로만 달려야 할까?
7: 슬픈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 에너지의 위치는 어디지?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당장 일어나지 못해!
8: 네, 미스님!
7: 특이하게 생겼군. 레인저스들을 유인하게 안성맞춤이겠어.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4: 나도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었으면.
7: 난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1: 누구세요?
7: 내가 너에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주고.

0: 로기가 마술쇼를 보러 가고 있어요.
1: 하트가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2: 빨리 보고 싶어. 아, 띠띠뽀도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어?
1: 띠띠뽀!
2: 어? 띠띠뽀가 우리 못 봤나 봐.
3: 저길 봐!
2: 왜?
1: 어디든지 내 맘대로 달릴 거야!
2: 어떡해! 꼬마 버스 타요!
4: 우리만 마술쇼를 보러 가서 어쩌지?
5: 누아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
6: 괜찮아요. 다녀와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어? 큰일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7: 띠띠뽀?
8: 알았어!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9: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터! 솟구치는 물줄기야!
10: 타오르는 화염이야!
9: 생명의 파도를!
10: 소멸의 불길을!
1: 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11: 세상에!
2: 미안해! 멈춰, 띠띠뽀!
11: 멈춰!
1: 내 맘대로 다닐 거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9: 내가 나서야겠군! 물대포로 한 방에 끝내주지! 휘몰아치는 폭풍!
12: 혼자 나서지 말고 힘을 합쳐 맞서야 해.
10: 뭐? 띠띠뽀를 어떻게 멈추게 하지? 기차가 아니라 꼭 로켓 같아.
6: 기차라고? 아, 그래. 크리스, 띠띠뽀는 기차라서 선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띠띠뽀처럼 선로에 올라타는 거예요.
5: 뭐? 그럼 자유롭게 날 수도 없고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해.
6: 대신 절대로 띠띠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선로가 있는 곳엔 띠띠뽀도 있으니까요.
12: 타요의 말에 일리가 있어.
9: 한번 해보자고.
5: 괜찮을까?
12: 일단 출발해보자.
9: 이렇게 해선 로켓처럼 빠른 띠띠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10: 그럼 우리도 로켓이 되어야지. 얍!
5: 로켓?
12: 이제 그만 멈춰, 띠띠뽀!
1: 선로위를 달리겠다고? 그럼 기차놀이를 시작해볼까?
12: 멈춰!
1: 지아, 기차 출발하세요.
2: 나!
10: 이대로 가면 빌딩에 부딪히겠어!
7: 안 돼!
6: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신호하면 크리스님은 물대포를 쏴서 띠띠포를 방해해주세요.
4: 알았어.
6: 포코님은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맥스님은 신호에 맞춰 전속력을 다해 앞으로 달려주세요. 지금이에요! 이야!
10: 포코, 맥스!
5: 야!

0: 이렇게 멀미가 나지?
1: 어서 레인저스들을 추적해라.
2: 아,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1: 쓸모없는 녀석들!
3: 저 녀석이!
4: 괜찮아!
3: 생각났다! 엄청나다!
4: 가자, 로기!
3: 레인저스와 함께 있던 꼬마 버스가 분명합니다!
5: 그렇다면 저 꼬마 버스를 쫓으면 레인저스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1: 그렇단 말이지. 이제부터 저 꼬마 버스를 철저히 감시해라.
3: 네, 니스님!
6: 악당들이 타요를 노리고 있어요. 앞으로 타요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0: 스마트 직원.
1: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온갖 종류의 식품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려고. 바나나하고 빵이랑 또 치즈 같은 거.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계산대로 쓰려고. 삐삐 띠링.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마트 직원이 될 거거든.

나랑 같이 마트 직원 놀이 할래? 너흰 어때?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손님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삐삐삐 띠링.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너희 계산대 소리는 어떠니? 삐삐삐 띠링.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마트 직원 놀이. 손님들이 장 보는 걸 도와주러 가자.

0: 그럼 다 같이 동시에 그림 보여주기다. 안녕 딜런.
1: 얘들아 안녕. 우리 마트 직원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2: 할래.
3: 난 손님 할래.
0: 그럼 난 마트 직원.
4: 우와 나도.
1: 우선 마트 선반을 채우자.
0: 여기 이건 우유야.
1: 달걀.
0: 밀가루.
1: 멜론.
0: 피클.
1: 그리고 바나나 한 개야. 이건 계산대야. 이제 마트 문을 활짝 열게. 봐봐.
5: 쇼핑 카트야.
3: 예.
1: 뚜뚜루 뚜뚜루 뚜뚜루. 뭐 필요한 거 있어요?
3: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4: 아무거나 사도 돼.
3: 뭘 사지? 뭘 사지?
5: 알았다. 우와 됐어.
3: 혹시 여기 멜론 있어요?
1: 아이 그럼요. 이쪽입니다. 어떤 멜론이 좋으세요? 주황 멜론이랑 초록 멜론, 탱탱 멜론.
3: 아 이거예요.
4: 와, 너희 어디 가?
3: 넌 파이에 넣을 거? 넌 스무디로 만들 거? 아, 넌 공으로 쓰면 되겠다.
0: 시식 준비됐어요.
1: 자, 손님 여러분, 이거 맛 좀 보세요. 피클 팬케이크랍니다.
0: 하나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안 돼요. 한 손님당 하나씩. 이제 이건 다른 손님들 드려야 해요.
3: 근데 달걀은 어디에 있죠? 이만큼 필요하거든요.
1: 그럼 이쪽입니다.
3: 고마워요.
1: 조심, 조심. 어, 뭐야? 바나나요? 6번칸이요? 이쪽입니다. 여기 마지막 바나나입니다. 계산은 이쪽이요. 빕! 꾹꾹 띠링! 바나나 값은 손뼉치기 두 번! 꾹꾹 띠링! 그럼 잘 가요!

0: 어서 오세요, 새로운 손님.
1: 우와, 눈썹 멋지네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그럼 새로운 손님이니까 맛 좀 보세요.

0: 아니, 어서 오세요, 손님. 머리 모양 멋지네요, 손님. 피클 팬케이크 드릴까요? 저도 시식 좀 해봐도 될까요?
1: 그럼요.
0: 냠, 냠, 냠, 냠. 더 먹고 싶어요. 제발요.
1: 그럼 한 상자 사면 되겠네. 냉동판에 가보세요.
0: 냉동판이 어디예요? 바로 저기예요. 근데 딱 한 상자 남았네. 저건 내 거야. 어디 뭐가 있는데? 아이보야, 피클 팬케이크! 그거 이리 돌려줘!
2: 이거 진짜 맛있어요!
0: 야, 거기서! 나 팬케이크한테 말한 거거든!
2: 팬케이크 만드는 재료는 밀가루, 달걀, 우유, 피클? 이거 우리 마트에 다 있는 거잖아.
0: 그럼 우리가 직접 피클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달걀은 나한테 있어.
3: 손님 여러분, 마트는 띵띵이 20번 후에 문을 닫습니다.
0: 20번? 그동안 무슨 수로 재료를 다 구하지?
1: 스물, 열아홉.
2: 각자 하나씩 가져오자. 난 우유?
0: 그럼 난 밀가루!
1: 15, 14!
2: 근데 우유가 어딨더라? 마트 직원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통일된 우유가 보이니? 저기 있어!
3: 곧 마트 문을 닫습니다.
1: 열! 아홉!
2: 달걀!
1: 밀!
2: 피클!
1: 일곱!
2: 우유!
1: 여섯!
2: 어떡해! 얼굴이 안 찍혀! 그럼 뒤집어서 넷, 찍으면 빕!
1: 셋!
2: 얼마냐 하면 막 손뼉치기야!
1: 띠링, 띠링, 띠링!
3: 마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1: 그래도 괜찮아. 필요한 재료는 다 구했으니까.
2: 우와! 다 구했다고? 우리가 해냈어!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히틀 팬케이크 만들자 내가 섞을게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2: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1: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3: 언제 바뀌지?
2: 위험해!
1: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2: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1: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2: 뭐 하는 거야?
1: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2: 흰색만 받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1: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미끌 세차 대소동.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민!
0: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0: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2: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3: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4: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5: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4: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2: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3: 오케이. 오늘 할 일

0: 더비더 이모 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3: 정말 멋진데?
2: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4: 그럼 난 2등.
3: 기다려봐.
1: 쉐,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3: 진짜 못 말린다니까.
2: 뭐,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헤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루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3: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1: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5: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1: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5: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2: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2: 쩝!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5: 어? 오, 잠깐만.
2: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똑이.
5: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3: 레이브 전진 완료.
7: 마이티봇 전진 완료.
8: 스킬봇 전진 완료.
7: 기봇 변신.
5: 어라, 이게 왜 이러지?
3: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2: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야!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5: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0: 제대 출력아! 아, 도와줘! 아!
1: 오케이,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2: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0: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2: 물론이지, 레이.

0: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누,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보스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토끼,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0: 커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빌더.
1: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2: 복귀 덕분엔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3: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1: 당연하지.
3: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1: 오늘? 그래. 예.

0: 인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0: 기가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수, 슬랩밴드 발사!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종형. 사진 3천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더 파워즈 하면
3: 플러스.
2: 블루그램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종형 원인원.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험한 인생이군.
1: 됐냐? 나도 바다의 무법자라 불리는 혼자였지. 뭐, 나쁘진 않았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도 좋더라고. 난?
2: 찾았다!
3: 야, 머리는 좀 식히셨나?
1: 이 자식이!
3: 가자,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4: 기강트렉스, 렉스 볼게이머!
5: 아버지!
6: 블러드 윙에게 죽던 대로요!
3: 넌 날 구속하지 못해! 자, 인스펙터!
6: 블레인 노바!

0: 됐어. 이게 최선이야. 이 단기간에 해낼 줄이야.
1: 레이아 박사와 크레스트의 백신 연구도 뿐이지 베스트 바이러스의 구조는 지구의 생명체와 거의 같았으니까 기계 생명체인 우리에겐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었네.
0: 자, 감염자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1: 그건 내가. 아니, 다른 지원자가 곧 올 거야. 지원자라고? 넌 항원체를 마무리해줘. 알겠네. 나이트그래폰
2: 곧 도착이야.
0: 솔레유는 괜찮아요?
3: 준비는 됐어.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4: 우리 딸 그 사이 많이 컸구나. 어서 가. 널 필요로 하는 친구 곁으로.

0: 블로카, 준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1: 모두 거짓이야. 막힌 행성도, 스타가디언도, 존도. 그래, 거짓 덕에 모두 사라지는 게 나아.
0: 블로카! 족장님! 파이건 족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떠나야 해요!
2: 의미 없던 기나긴 전쟁, 대지와 함께 전문군.
0: 왜 태양의 증표를 저에게?
2: 아직 이르지만, 너라면 괜찮을 거다, 블레이언.
0: 이건 녀석들도 두려워하는 물건이 어째서?
2: 솔레온족은 대대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지켜도록 부탁받아왔다.
0: 에? 대체 누구에게?
2: 너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택받은 자, 순수한 자를 찾아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이어 다리가 되거라.
0: 나도 네탈브레스의 의리 따윈 몰라. 하지만 모두를 이을 다리가 된다는 건 알겠어. 그건 블루카 네가 알려줬다. 블루카에게 외쳐줘. 돌아오라고.
3: 야! 블레이온!
0: 괴로운 진실 이뿐만이 아닐지도 몰라. 더 무시무시한 과거도 있겠지. 그렇지만
3: 블루카가 난 안 블레이온이라 데스피트를 해야지 않겠나.
4: 그럴 걸로 무슨 엄마가 되겠다고.
0: 이제 너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4: 지구에 대해서 다 이래 될 거 아니야.
5: 널 찌른 거 비양하다니까.
0: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6: 야 루카
0: 진실이야.
3: 루카
7: 거주간다.
8: 실망스러운 강철과 짐승들 같으니 응답을 위한 완벽한 불씨는 그렇게 쉽게 꺼지 않는다.
9: 모두 피해!
10: 꼼짝아 테루!
11: 여긴 통행 금지입니까?
8: 너희가 미스트 바이러스라 부르는 짐승들의 심은 오염된 대제의 기억이다. 그걸 어떻게? 기계신이 대제에 스며들 때 생명은 뒤틀리고 혼은 갈라졌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와일드 카드몬. 너희 또한 메탈 카드몬과 다를 바 없는 불순한 존재. 강철과 야성의 흔적이 온 우주에서 지워지는데 파멸은 완성되리라.
12: 아, 여보세요? 거기 멀쩡하셔라. 여기 택배가 있으니까 새벽 다시려 받아 있으면 안 된다고.
7: 뭐야?
12: 다케, 모두에게 이걸 주사하셔.
13: 베스트 바이러스는 자연과 기기가 뒤섞인 뒤틀림에서 타고나가 감염된 자는 그 힘에 지배당했지. 하나 타이란트체로와 사관하더는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그것과 하나가 된 존재. 마침내 우리 그 뒤틀림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냈어.
3: 다케!
13: 해냈군. 비록 지옥에서 태어난 힘일지라도
10: 빌려드윙 대도
13: 똑바로 마주하겠네.
4: 바쁘다. 제일 힘드는 기분이야.
3: 여기는 다시 지켜다.
4: 그만 놔줘. 데스크림
3: 블레스트레인
13: 크로스오버
3: 승리야. 다길럼 세다.
14: 세이바에로 알파.
15: 감사 인사는 넣어둬.
14: 솔직해지자고 노바군.
8: 이런 날도 다 올 거야.
10: 너희들 성공했구나.
16: 피닉스 파이어덕의 실험도 끝났어.
10: 피닉스 파이어!
15: 말렸지만 말을 들어야 말이지.
11: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0: 준! 어둠을 물어뜯는 거야. 모두의 야생의 힘으로!
10: 알겠어.

0: 블루캅, 널 괴롭게 하는 게 뭔지 내가 얘기를 들어줄게. 얘들아, 블루캅을 되찾아줘! 펜터보의 타이건, 대동! 인페르널 인가! 그라울!
1: 한 발짝 나가는 거야!
0: 나이트 그리폰, 타켓, 대동! 타키온, 크림 오브!
1: 할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0: 돌돈, 대동! 아웃레이지!
1: 모두가 준과 함께 하겠다!
0: 블레이온, 대동! 파이어로어!
1: 블레이즈!
2: 고생했다!
1: 배타게 만들고 그래, 형제!
3: 좋았어!
0: 블루캅이 돌아온 것 같은데?
2: 믿고 있었어!
4: 응답의 때가 미뤄진 것뿐이다.
0: 이번에야말로 그랑블루레온으로 막자!
5: 안 되죠! 너 혼자서 더 이상은...
6: 걱정마, 나랑 함께하면 돼.
0: 이 목소린 설마...
1: 솔레이온!
6: 블레이온, 걱정 많았지?
1: 그대의 말썽쟁이야!
6: 준,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었어. 어색하지?
0: 상관없어! 너는 너니까!
6: 블루캅, 다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거지?
5: 가자!
0: 괜찮지?
5: 물론이지!
1: 블레이, 내가 되면 그 태양의 증표가 다 배줄 거다. 네가 우리들의 미래다!
4: 왜 저 빛이 이 땅에! 아니, 그럴수록다! 인형하신가? 이게 어르신 양반! 형제!
2: 용돌이 할게!
4: 욕망의 눈이 멀어 동료들을 배신한 네가 왜 방해하는 것이냐?
7: 공급하나? 내 맘이 되어!
5: 너?
0: 돌아왔구나! 블루카 블레이온!
1: 슈페이얼 유나이트!
5: 여긴...
8: 저는 생명과 순환의 불꽃, 서로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용기가 열쇠가 되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5: 당신은...
8: 자, 생명의 온기가 담긴 이 나에게 증오의 힘을 감싸주세요. 모두 내일을 위해
0: 그랑블루레온 인터니티 세럼!

0: 잠깐, 태양? 예쁘다.
1: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게 두지 않겠다.
2: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뭔지 보여줄게.
3: 집어삼키라. 막혀버려라.
1: 유니턴이 뛸 줄이야.
0: 대지의 구풍과 원한이 이 녀석을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넌 그걸 먹이서만 힘을 기르는 본능에 불과해.
3: 대지를 삼킨 강철 또한 마찬가지. 구원은 파멸 끝에 있는 것이다. 그런 구원 따위
1: 전기 블레이즈
3: 거절한다. 내게 먹이를 바쳐 나를 배부르게 가라.
0: 잠깐,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힘을 보존해야.
3: 나는 배고프다. 영원히
2: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0: 그래
1: 블루캅, 이번에도 부탁할게.
3: 응?
1: 모두의 찢어진 마음을
0: 하나로 구하라.

0: 진화과 사라지지 않는 난 시면의 주인은 영원하리라.
1: 타이런트 제로 봉인.
2: 저 반응은
3: 블레인노바.
2: 막힌 행성의 비밀을 나 알고 있었나?
0: 그래,
3: 사실인가?
0: 사실이다. 알겠어.
2: 너 이게 무슨?
0: 뒷일은 맡길게.

0: 블루카! 어디로 가는 거야?
1: 이 증오의 화신을 놓으면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내가 해야만 해.
0: 무슨 소리야! 돌아와! 이건 명령이야!
1: 너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랄게. 부탁이야, 준.
0: 안 돼! 싫어!
1: 캐나다, 내 친구들은 좀 걱정되네. 그 말썽쟁이들은 잘 부탁할게. 너 보자, 준!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집.

0: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 아따가. 아, 뭐가 따끔거렸는데 목이 물렸나? 아유, 가려. 아유, 손이 왜 안 닿는 거야? 아유,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아유, 저기요, 저 등 좀 긁어주실래요? 저기요, 형님, 잠깐이면 되는데. 아유, 점점 더 가렸구만. 아유,
1: 여기에요?
0: 어?
1: 나 우리 할아버지 등도 시원하게 잘 긁어드리거든요. 여기?
0: 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 아, 좀만 왼쪽, 좀만 왼쪽. 아, 밑에. 어, 다섯 시 방향.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내릴 때 세게 긁어, 내릴 때.

0: 사장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요정들, 크크가 좀 이상하다.
0: 아까 크크가요?
2: 크크 녀석, 드디어 우주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군요. 아니, 크크 이 녀석, 어린이와 사이좋게 놀고 있다.
0: 네?
3: 비행기!
4: 우와!
3: 우주선!
4: 우와! 더 세게, 더 세게!
3: 비행기! 우주선!
0: 이럴 수가! 어린이를 괴롭히던 악당 크크가 어린이와 사이좋게 논다?
1: 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러는 걸까요?
2: 바로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요정들! 당장 출!
5: 출동이다! 출동대 상총사!
3: 우주사!
4: 더 세게, 더 세게!
3: 얘기! 우주사!
4: 더 세게, 더 세게!
3: 얘기! 우주사!
4: 더 세게!
3: 됐어! 그만해! 거참! 등 한번 긁어줘 놓고 별걸 다 해달라고 하네! 이래서 함부로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니까. 에이, 진짜. 에이.
6: 나영아!
4: 어? 우지야, 호진아!
7: 어? 근데 누구?
4: 아, 새로 사귄 친구.
3: 뭐? 친구?
4: 우리 아까 공원에서 만났는데.
3: 아이, 시원해.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4: 안녕히 계세요.
3: 이봐, 어린이.
4: 네?
3: 내 등 긁어줬는데 보답은 해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어디 사탕을 챙겨뒀는데. 아, 그렇지. 여기 있구만. 응? 내가 다 먹어버렸네.
4: 사탕은 됐고요. 딴 거 해주세요.
3: 딴 거? 뭐? 비행기. 우주사! 비행기! 우주사!
6: 아, 그래서 친구가 된 거구나.
3: 아니, 그 상황은 맞는데 얘랑 나랑은 친구가 절대! 아,
4: 나영이랑 친구면 우리랑도 친구네.
6: 친구면 반말하자. 반가워, 친구야.
4: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3: 얘들아, 난 니들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이 전혀.
4: 우리 얼음땡 할래?
3: 나 얼음땡 좋아하는데. 안 내면 술래.
5: 가위바위보!

0: 안녕.
1: 오늘 즐거웠어. 아, 이거.
2: 뭐야 이건?
1: 선물. 이따 또 같이 놀자.

0: 깜짝이야.
1: 너 지금 무슨 꿍꿍이를 버리고 있는 거지?
2: 대체 왜 어린이들이랑 얼음땡을 한 거냐?
3: 얼음 하면서 어린이들을 꽁꽁 얼려버릴 생각이었나?
0: 참나,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구들을 어떻게 꽁꽁 얼리냐?
2: 어? 친구?
0: 움찔.
2: 너 지금 친구라고 했어?
1: 아까 그 어린이들이 네 친구?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귓구멍이 다들 막혔구만. 쳇.
1: 하긴 악당이 어린이와 친구 먹을 리 없지.
3: 크크. 어린이들에게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우리가 계속 지켜본다.
0: 지들이 뭔데?

0: 크크야, 너 오늘 친구 생겨서 좋았지? 너 그동안 많이 외로웠잖아, 그치? 친구라니, 악당한테 친구가 왜 필요해? 태구나, 착한 어린이들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래, 친구는 무슨 친구? 이깟 막대 사탕? 필요 없어! 뭐야 또? 예,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악당 크크입니다.
1: 크크, 나 지금 학원 끝났는데 우리 공원에서 또 놀자.
0: 이봐 꼬마야, 내가 지금 많이 바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전하면 혼난다. 그럼!
1: 에이, 다른 애들이랑 같이 딱지치기 하려고 했는데.
0: 여보세요, 어디로 가면 돼?

0: 시간 뒤에 고모나. 알겠어. 딱지치기 참 재밌겠다.
1: 크크, 지금 뭐 하는 거지?
2: 뭐야? 그 소리 말을 안 해.
1: 너 그 애들이랑 정말 친구할 생각이냐?
2: 아니 그냥 내가 좀 심심해서.
0: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1: 너의 목표 잊었는가 크크?
0: 그래 정신 차리자 크크. 친구? 나 그런 친구 필요 없어. 너희들 다 나를 떠나게 만들어주마.

0: 어? 크크야! 우리 편의점 가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1: 친구 없애기 1단계. 잘난 척 작전.
2: 뭐? 편의점 아이스크림? 나 그런 거 안 먹어. 난 최고급 유기농 프리미엄 수제 아이스크림만 먹거든.
0: 아, 그래? 됐어, 그럼. 나 사실 한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엄마가 용돈 주셨거든. 그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했지.
2: 아이고, 한글 공부 시시하다, 시시해. 난 요즘 영어 원서랑 과학 전문 잡지만 읽거든. 왜? 난 너보다 똑똑하니까.
0: 어? 크크, 너 이렇게 잘난 척하는 애였니? 난 잘난 척하는 친구 제일 싫거든? 우리 그만 보자! 흥!
2: 채워진 친구 제이콥.
0: 크크야! 어? 애들 아직 안 왔네? 그럼 우리 다른 애들 올 때까지 이 빵 먹으면서 기다리자.
1: 친구 없애기 2단계 욕심쟁이 작전.
0: 내가 방 갈라줄게.
3: 이리네.
0: 어?
2: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0: 우리 다른 애들 올 때까지 우리끼리 딱지 칠까? 나 짠! 딱지 이만큼 가져왔다!
1: 이래! 어? 이거 다 내 거야!
0: 뭐야! 이게 왜 네 거야! 내 거지!
1: 싫어 싫어!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0: 크크!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욕심부리면 나 너랑 못 놀아! 난 너처럼 이기적인 애가 제일 싫거든!
1: 홍나영 친구 최고. 좋아, 이제 정호재만 남았구만.
2: 크크야. 나만 남았다니? 뭐가?
1: 친구 없애기 3단계 때리기 작전. 야!
2: 야, 왜 그래?
1: 왜냐고? 왜냐하면 난 친구를 내 맘대로 때리는 크크거든.
2: 야! 야! 저리 가! 난 때리는 친구가 진짜 제일 싫어. 너 이제 내 친구 아니야. 흥!

0: 정우재 친구 제거.
1: 야호! 나 이제 친구 없다. 지겨운 녀석들 또 왔군.
2: 너 어린이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잘난 척하고
3: 욕심 부리고
4: 심지어 때리기까지. 그러면 안 돼.
1: 내가 왜 그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3: 왜 그러는데?
2: 뭐야? 뭔데? 울려.
3: 나 아니야. 네가 울렸잖아.
1: 내 마음도 몰라주는 너희들 미워. 쳐들아. 간다.
2: 얘들아 피해 있어.
3: 응.

0: 지금이야. 딩딩. 동동.
1: 딩딩.
0: 한때 친구였던 녀석이 안타

0: 가자.
1: 크크! 크크야 왜 그래?
2: 어디 아파?
3: 친구 없애기 4단계.
4: 얘들아, 아까는 내가 미안하다는 말 절대 하지 않기. 미안하지 않았어. 전혀 안 미안했어. 나 앞으로도 계속 잘난 척하고 못되게 굴 거야. 으롱.
1: 가자.
4: 보았나 어린이들, 친구를 없애고 싶으면 이 악당 크크처럼 하면 된단다.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0: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1: 네, 나도 탈래.
0: 조심 조심.
1: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2: 나비트 먹자.
0: 홍지레빗 키즈캠핑.
1: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요리집 원인원.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기가빌더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5: 선크림 공주와
1: 선블록 왕자.
6: 쨍쨍 쨍쨍.
7: 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됐어.
1: 벌써? 오늘도 엄청 더울 거래. 햇빛을 가려줄 모자
7: 썼지.
1: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7: 챙겼지.
1: 오, 좋았어.
7: 그럼 이제 나가자.
1: 더우니까 물도
7: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막아줘.
1: 챙겼구나. 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7: 가자.
1: 아, 잠깐.
7: 왜 또?
1: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7: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1: 아, 그래 맞아!
8: 호빵아, 오빠가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1: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빠가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누나는 선블록 발라야지.
7: 그럼 난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누나, 선크림은 뭐고 선블록은 뭐야? 둘이 다른 거야? 왜 바르는 거야? 왜 발라야 되는 거냐고. 왜?
1: 아유,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9: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1: 자외선 차단제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는지,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고 오자.
7: 좋아.

0: 누나, 여기가 어디지?
1: 나도 모르겠어.
2: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치아!

0: 개그맨 썬블록 원작.
1: 썬블록은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자외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자외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자외선

0: 그러니까 여기네.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4: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어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5: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6: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4: 착착착착착. 어!
7: 내가 할머니가 됐어.
8: 난 할아버지가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죽을 죽을 이글이글 쨍쨍.

0: 죽겠구나.
1: 멜라니 셰프님은 까맣게 변했어.
2: 주군께가 되셨다.
3: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 피부 세포를 쭈글쭈글 늦게 만들 것이옵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네? 자외선 왕자여,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
3: 두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살아,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글이글 쨍쨍!
4: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5: 아니거든, 내 피부 같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0: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 왔도다!
5: 빨개졌어!
4: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3: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0: 가봐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왜?
6: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3: 이글이글 쨍쨍! 아!
7: 자외선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차! 차! 자외선 화살을 맞고 차! 차! 차! 날려버린다. 차! 차!
8: 우와! 자외선 자동대왕님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7: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자외선 왕자는 또 공격해올 것이다.
9: 자외선 차단왕이시여,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3: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아바마마,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0: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쏘거라.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9: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튕겨, 튕겨!
5: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0: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9: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 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 튕겨, 튕겨낼 수 있다.
3: 이글이글 쨍쨍!
7: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9: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5: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어?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응!
3: 이글이글 쨍쨍!
9: 튕겨? 튕겨?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0: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6: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3: 더 강한 자외선 화살로 공격해보지. 이글이글 쨍쨍!
7: 더 강한 자외선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9: 자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10: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보다가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0: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누나!
5: 또?
0: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한대.
5: 그래, 얼른 선크림 발라.
0: 어?
5: 응? 어, 근데 선크림 공주님은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지?
10: 선크림 충전! 포터가 고맙다! 자외선 왕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디 쏴봐라!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쳐서 녹인 다음! 날려! 날려! 날려!
6: 어? 어? 어? 뭐야? 어? 여기? 이게 뭐야? 뭐야?
10: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날려! 날려!
6: 뭐야? 썬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2: 내 이럴 줄 알았다.
6: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 마마.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0: 선글록 최고 딱지다.
1: 오, 선크림 최고 딱지네.
0: 친구들도 뜨거운 여름 자외선 차단제 꼭

0: 자외선 전쟁. 와, 헛떡이 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1: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0: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1: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0: 네가 더 웃기가 돼! 눈 주위는 하얗고 볼은 빨개!
1: 누나 볼도 빨갛거든! 빨개! 아, 따가워!
0: 어, 왜 이렇게 따가워?
1: 왜 이렇게 따갑지?
2: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0: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1: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0: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1: 얍!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0: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와.
0: 헛? 누구세요?
3: 딱 보면 몰라.
4: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피부세포!
0: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3: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7: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0: 네? 전쟁이요?
1: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
8: 뭐야?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7: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3: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8: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0: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0: 뭔데?
9: 저건!
10: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1: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아, 그, 저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10: 레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호되게 당하려고!
11: 그죠?

0: 오이! 신이 피부 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 안녕하세요, 비만 세포님.
2: 예쁜 얼굴,
3: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1: 피부세포요.
0: 오, 그래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예뻐.
1: 저희도 알아. 까르르 까르르.
2: 차에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왜? 예쁘니까?
3: 고우니까? 아, 그리고 차에선 왕자님 소문만 반들하고 뭐 별거 없던데요?
1: 까르르 까르르.
0: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2: 썬블록 왕자님이요.
3: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0: 자외선 차단제 가문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1: 아, 맞다! 아, 만났다!
4: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5: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6: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5: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6: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5: 그럼 얼른 놀러 가자.
6: 가자.
5: 가자.
2: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3: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1: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4: 메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 쨍.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하스!
3: 예쁜 얼굴, 고운 얼굴, 샤방샤방.
7: 누구세요?
4: 나?
0: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4: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0: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1: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8: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4: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9: 자외선 왕자라면 쪼기 하늘에서 내려온?
4: 그렇다.
1: 진짜요?
2: 엄청 뜨겁고
3: 강해서
2: 피부 세포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는
3: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4: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 이글.
8: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0: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10: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 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8: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진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4: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8: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4: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8: 얼마든지.
1: 어떡해!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4: 이글이글 쨍쨍! 야!
8: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4: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0: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4: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0: 이제 장난 안 칠게. 함께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파. 난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 정리하러 갈게. 나중에 봐.
1: 훈타가 정리를? 훈타가 진짜로 착해졌나 봐.
2: 좋긴 한데 이상해.
3: 훈타가 착해졌다고?
4: 아, 내 그림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아,
0: 알파, 너 때문에 로블리한테 혼났잖아.
3: 훈타.
2: 훈타, 알파가 힘들어하잖아.
0: 쟤 또 엄살인.
1: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을 정리하러 간 거 아니었어?
0: 내가 장난감을 정리하러 갔다고?
2: 말도 안 된다, 핀.
0: 아우, 진짜 웃겼어.
2: 웃겼다, 핀.
0: 핀핀, 우리 가서 얼른 과자나 먹자.
2: 먹자, 핀.
0: 누구긴 진짜 군타지. 우리가 진짜 군타. 너는 가짜 군타. 내가 진짜 군타야.
3: 내가 진짜 군타야.
0: 따라하지 마.
3: 따라하지 마.
0: 진짜. 진짜.
1: 쿤타 진짜 이상해. 착해진 거야, 나빠진 거야?
2: 분명 착한 쿤타를 봤었는데. 쿤타가 여러 명이다, 핀!
1: 뭐?
0: 쿤타가 여러 명이라고?
2: 쿤타, 멈춰!
5: 얘들아, 도와줘!
0: 준이, 그러니까. 저런, 바보겠다.
6: 조심 좀 하지.
2: 핀핀, 너가 진짜 쿤타야?
5: 나야!
6: 나야!
2: 모르겠다, 핀!
0: 베리야, 너를 걱정해주던 내가 진짜야!
7: 줄이야, 너를 도와줬던 내가
0: 진짜야!
8: 아니야, 나 좀 봐!
7: 친구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내가 진짜 진짜야.
8: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들을 돕고
7: 내가 바로 진짜.
0: 그럼 난 나 난 알파한테 장난치다 혼났는데
7: 진짜가 착해지.
4: 저 군타가 진짜야. 내가 쏟았던 음료수 자국이 남아있어.
0: 뭐라고?
8: 그래,
0: 내가 진짜라니까.
8: 어때? 이제 믿을 수 있지?
0: 어? 뭐야? 왜 그래?
2: 친절한 혼자도 좋았는데.
0: 뭐라고?
4: 너희들 혹시 내가 그린 그림 소원에서 나온 쿤타들이야?
0: 그림 소원?
4: 쿤타가 착해졌으면 해서 신기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
0: 칭, 어쩔 수 없군. 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게 됐지만 우린 우리의 계획대로 해야겠어.
1: 너희 계획이 뭔데?
0: 마법 유치원을 망치는 계획.
9: 또 다들 어디로 간 거지?
10: 쿤타가 둘, 아니 셋, 아니
1: 사실이야. 가짜 쿤타들을 잡아야 해요.
10: 가짜 쿤타요?
4: 제가 신기한 도화지의 소원 그림을 그렸더니 거기서 나타났어요.
10: 신기한 도화지, 소원 그림, 그리고 가짜 쿤타. 상황 과관이요. 가짜 쿤타들에게서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빼앗아야 해요.
2: 어? 그럼 지금이 마법을 쓸 시간이라는 거죠?
1: 애들 한꺼번에 어떡해?
2: 그러니까 마법을 쓸 시간인 거지. 준이, 도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도니, 현신.
1: 자, 어서 그림을 되찾아오자.
0: 찾았다, 가짜 녀석들아. 뭐야, 진짜 녀석이잖아. 나도 끼워줘. 마법 유치원은 맨날 날 혼내기만 해. 나도 마법 유치원을 다 망칠 테야. 오, 진짜? 그래, 역시 너는 우리랑 노는 게 어울리지. 안 그래? 잘 생각했어. 속았지, 가짜 녀석들아. 진짜 녀석이 뭐 하는 짓이야? 난 가짜야. 네가 진짜지? 야, 나도 가짜야. 이 녀석이 진짜 아니야? 난 진짜 가짜라고. 진짜라고? 가짜라고? 아, 헷갈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야? 잠깐. 우리가 싸우는 건 진짜가 원하는 일이야. 그림을 가진 녀석이